0: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기사가 숨졌으며 사고 당시 승객은 없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등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지역에 최대 20mm, 강원 내륙과 충청도 중부, 북부 지역 등에 최대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9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 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준입니다.

0: 새해 안녕하셨습니까?
1: 이런 인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젯밤에도 더위에 고생하셨죠? 여름이 한참 남았는데 여태까지의 전국적인 열대야 일수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돌아보면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4년입니다. 재작년 여름이죠. 아, 우리 큰애가 태어나던 1994년 여름이 정말 더웠는데 하실 수 있는데 그 덥던 1994년을 2024년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을 올해가 이기게 될까요? 아우 제발 이기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2: 그러게요. 밤이 가장 더운 해는 재작년이었다고 하셨죠. 여름 평균 기온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더운 해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작년입니다. 섭씨 25.7도. 그렇다면 여름 평균 기온으로 2등인 해는 언제일까요? 재작년입니다. 25.6도. 기상청 기록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워져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더울 수 있겠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상대가 세다고 알고 있으면 한 대 맞아도 덜 아프지 않을까요?
1: 오늘도 사람 체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생산이 어려운 사정인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죠. 또 건설 현장은 덥다고 해서 공사 기간을 늦춰주는 게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안전.
2: 네. 당대인님들이 더위 이기시는 방법도 수시

0: 실로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요. 좋은 방법 나누면서 이 여름을 좀 잘 건너가자고요. 이 소식이 시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좀 전해드리죠. 다자녀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오늘부터 20% 할인이고요. 2명이면 다음 달 22일부터 10% 할인이래요.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케어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성원 에드피아,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빅토스, IBK 기업은행,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0: 예.
1: 나쁜 기운, 뜨거운 기운 몰아내면서 양손 기지개 온몸을 기분 좋게 깨워주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길게 길게 한번 늘려주시고 이번엔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으셔서 양손을 모아서 턱 아래로 가져갑니다. 손을 위로 올리면서 코가 하늘을 향하게 10초간 유지.
0: 네, 목선을 길게 쭉.
1: 네, 그렇게 되는 거죠. 10초 후엔 고개만 왼쪽으로 돌려서 10초.
0: 네.
1: 또 오른쪽으로 돌려서 10초. 전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0: 저랑 눈이 마주치시면 안 되죠.
1: 네, 목 주변을 부드럽게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너무 덥잖아요. 해서 시원한 수박 주스 준비했습니다.
1: 어우, 좋아요.
0: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제가 앞서서 요거 통행료, 다자녀 가구 할인.
1: 네네.
0: 찾아봤더니 신청이 따로 필요하긴 하네요.
1: 아, 그렇죠.
0: 예, 그래도 신청해서, 어우, 고속도로 이용할 때 이렇게 20% 할인, 10% 할인 받으면 좋죠.
1: 네, 그럼요.
0: 예,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밥값을 하는구나.
1: 밥값을 하는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지자체 어딘가에 가서 그 자녀 수를 확인해 갖고 뭔가 이렇게 스티커나 뭐 이런 걸 주는 건가요? 하여튼
0: 아니, 차량 등록을 한 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1: 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저도 살펴봐서 저희 그래도 두 명이니까.
1: 그렇죠.
0: 10% 할인. 좋았어. 1956님, 경남 진해입니다. 우리 동네는 장마 때도 비가 오질 않아서 푹푹 더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 퇴직하고 혼자 집에 있으니 에어컨 켜고 있기가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래도 아우.

0: 오늘은 켰어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1: 그러시네.
0: 시원한 데서 여성시대 듣고 있자니 신선놀음이네요.
1: 아유, 신선놀음이 따로 없죠. 이렇게 되면. 네. 자, 여성시대표 수박주스는 이따 남편에게 양보하세요.
0: 네.
1: 오늘 혼자서 에어컨 틀고
0: 이게 무슨 네, 마음인지 알아.
1: 워낙에 여성시대 듣고 계시니까.
0: 그러게, 우리 같은 식구는 밖에서 일하고 있다 하물며
1: 왜 아니요
0: 에어컨 틀자니 미안한 그 마음 알죠.
1: 그러게요.
0: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1: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0: 안돼 트셔야 돼.
1: 네.
0: 그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분도 집이 시원하면 어우 좋다 하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네. 들어왔는데 집도 푹푹 찌면 아우 더 힘들어.
1: 짜증나지.
0: 맞아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집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의 구연재님이십니다. 어릴 적 우리 산골 고향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 켜놓고 마당에는 유리를 씌운 호야등을 처마 끝에 걸어뒀습니다. 호야등은 밥 먹을 때나 잠시 켜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어머니는 늘
1: 기름 달른다
0: 하며 호야등을 끄셨습니다. 불이 꺼지면 세상은 캄캄했지만 우리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달빛과 별빛이 마당을 비추었고 그 빛을 따라 걸어다니며 놀기도 했습니다. 먼 산 위에 지는 해가 걸쳤다가 어둠이 내릴 때쯤 어머니는 마당에 보리떼와 덜 마른 희나리 쑥으로 모깃불을 피워놓고 덕석, 그러니까 멍석을 깔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덕석 위에 드러누워 쏟아질 듯한 별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료포대를 접어 만든 부채를 흔들어 모기와 연기를 쫓고 연기 속에서 아버지는 고단했던 하루를 말없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밭일, 논일로 고단하실 텐데 다른 달챙이 숟가락으로 하지감자 껍질을 벗기고 가마솥 아궁이에 솔가지로 불을 피워 감자와 옥수수를 함께 넣고 삶아 대바구니에 가득 내오셨습니다. 형제들은 둘러앉아 젓가락에 꽂아 호호 불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자를 다 먹고 나면 쌀이문 밖을 돌아나가 개울가에서 호박꽃을 따고 그 속에 반딧불을 여러 마리 넣고 꽃잎 끝을 모아서 묶었습니다.
1: 아, 세상에.
0: 호박꽃 등불을 손에 들고 캄캄한 골목길을 걸으면 그 작은 불빛만으로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뒷동산 상수리나무 가지 위에서 부엉이가 소두방한 한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1: 소두방?
0: 소뚜껑만한.
1: 아, 네.
0: 이라고 하네요. 부엉 울면 그 소리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무서워서 방으로 뛰어들곤 했습니다. 부엉이가 먹이 찾아 날아가고 나면 이번에는 소쩍새가 소쩍소쩍 울었습니다. 아우 좋다. 어린 제게는 그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렸고 괜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고 이른 아침에 어머니의
1: 밥 먹어라
0: 하는 목소리에 눈을 떴지요. 마당에는 타다 남은 모깃불 연기만 가느다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바쁘게 많이 변했습니다.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불빛 속에 살아가지만 문득 어릴 적 그 여름밤이 그리워집니다. 달빛과 별빛, 반딧불이 등불이 되어주던 시절, 모깃불 연기 속에 가족과 함께 웃던 앞마당, 부엉이와 소쩍새 울음소리, 산골에서 보낸 어릴 적 풍경이 60대 중반이 된 지금 꿈처럼 낭만적으로 제 마음에 남아 그리움이라는 꽃으로 피어납니다.
1: 어우, 너무 좋다.
0: 그러게요.
1: 네네.
0: 아, 왠지 정말 시골 외할머니 댁에 여름방학으로 놀러 간 기분이 드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1: 네. 저는 이 제일 인상 깊은 게 이 편지 중에서 달챙이 숟가락으로 하지감자 껍질을 벗기는 거. 그러니까 껍질 벗기는 수저를 하나 이렇게 정해놓으면 너무너무 달아서 그 끝이 거의 칼날, 뭉툭한 칼날처럼.
0: 오, 숟가락이 그래요. 네. 그렇게

0: 그러니까 숟가락 모양이 변해 있어요. 한쪽이 이렇게 일그러져서 숟가락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칼날처럼 잘 들어요. 예. 네.
1: 아예 그 감자 껍질 벗기 전용이네요.
0: 아주 좋죠. 아주 좋죠. 네.
1: 이 참고로 우리 사연 주신 구현재님의 고향이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정겨운 사투리가 사연 중간중간 나왔죠.
0: 달챙이 숟가락.
1: 이걸 다른 숟가락.
0: 네, 달코 다른 숟가락. 네. 네. 소두방.
1: 소두방이 이제 소댕? 손잡이가 달린 쇠소 뚜껑이라고.
0: 아, 그렇죠. 소 뚜껑. 예, 예.
1: 아까 덕석은 멍석이라고 말씀드렸어.
0: 아우, 나는 이게 제일 호박꽃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네? 반딧불이를 몇 마리 잡아서 가다 놓고, 그걸 등불 삼아.
1: 참, 신기하다.
0: 아유, 캄캄한 골목길을 그 호박꽃 등불을 손에 들고 걸으면 그 작은 불빛만으로 세상이 환해졌다. 아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1: 그 반딧불이의 불빛으로 그렇게 길을 밝힐 수 있나?
0: 너무 신기하다. 깜깜하니까.
1: 그래요.
0: 아니, 반딧불이 안 잡아보셨구나.
1: 네,
0: 우리 어렸을 때 반딧불을 이렇게 잡아서 손에다 이렇게 하면은, 요 손가락 사이로 불이 이렇게 새 나와서.
1: 신기하네요.
0: 네, 그랬어요.
1: 우리는 뭐 야광 스티커나 이렇게 볼 줄 알았지.
0: 그러게.
1: 진짜 반딧불이를 본 기억이 없네요, 저도.
0: 이런 세대차를 우리가 참 느끼고 있습니다. 자.
1: 그런데 이런 사연 소개하니까
0: 아, 좋아요.
1: 너무 정겨웠어요.
0: 예. 예.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의 박정희님의 사연입니다. 손편지로 적어주셨어. 아유, 세상에. 남편이 무릎이 아파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한 날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딸내 식구 셋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왔다. 사위만 집으로 보내고 딸과 손녀는 내가 외로울 것 같다며 자고 간단다. 살림만 하던 딸아이가 출근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몹시도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 밤 11시가 다 되었다. 친구랑 통화 중인 딸만 남겨두고 손녀와 방으로 들어와 잠잘 준비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딸아이가 통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다. 욕조에 물 받아서 몸을 푹 담그면 피로가 잘 풀릴 거라고 딸에게 말했다. 딸이 목욕탕에 들어가며 부탁했다.
1: 엄마가 아연이 좀 재워줘요.
0: 딸의 말에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잠을 유도했지만 평소에 잠이 없는 아현이는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 꼼지락거렸다.
1: 할머니, 할머니.
0: 숨이 꼴딱 넘어갈 것처럼 나를 불렀다. 아니 왜 안 자고 할머니를 부르냐 했더니만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1: 할머니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초밥하고 똑같은 거래요. 초밥 종류가 한 가지만 있으면 밋밋하고 맛이 없어요. 여러 종류의 초밥이 모여있을 때 맛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김밥도 속재료가 하나만 빠져도 맛이 안 나잖아요. 가족도 여러 종류의 초밥처럼 김밥 속의 속재료처럼 모두가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걱정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다려도 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나도 엄마보다 먼저 잠들지 말고 기다렸다가 같이 자면 엄마도 감동하고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잠들지 말고 얘기해요.
0: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딸아이가 아직 안 자냐며 나무랐다. 피곤한지 딸아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러자 다시 손녀가 나를 불렀다.
1: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한테 문제 낼거 있어요.
0: 그러면 또 이야기를 시작했다.
1: 나에게 망고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망고는 과일 망고가 아니라 강아지 망고예요. 할머니 몰랐죠? 그 강아지가 왜 망고가 됐을까 생각하니까 색깔이 과일 망고랑 닮아서 망고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 진짜 망고는 한 마리인데 복제된 망고가 999마리가 있어요. 진짜 망고랑 합치면 1000마리가 되는 거죠. 그 1000마리 망고 중에 진짜 망고를 찾으려면 손으로 타닥 두 번 맞아야 가짜 망고가 펑 소리를 내면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진짜 망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 나한테 내주는 숙제란다. 아유, 이 녀석이 오늘도 잠자기가 싫은가 보다 하며 등을 토닥이며 자자고 다그쳤다. 그러자 또 말한다.
1: 할머니, 혹시 잠잘 때 쓰는 안대 없어요? 저번에 할아버지가 하고 주무시는 거 봤는데.
0: 다시 불을 켜고

0: 안대를 찾았다. 그런데 고무줄이 커서 헐렁이었다.
1: 할머니,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만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0: 그걸 줄여달란다. 몇 번의 수정 끝에 안대가 맞다며 잠자리에 누우며 말한다.
1: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저 때문에 힘드셨죠? 혹시나 할머니가 할아버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주무시고 생각 많이 할까봐 귀찮게도 하고 숙제도 내드렸어요.
0: 그러더니 이내 조용하다. 꼭 담은 입, 안대 가린 얼굴 속에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생각난다. 초밥과 김밥을 가족에 비유해 말한 8살 아현이와의 대화가 너무나 신기하고도 놀랍다 느끼며 나도 잠자리에 들었다. 사랑하는 아연아, 지금처럼 책 많이 읽고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잘 자라주렴.
1: 참 아이가 밝고 유쾌하고 그렇다.
0: 근데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어.
1: 예.
0: 할머니가 할아버지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생각만 많이 할까 봐 자기가 숙제도 내고 좀 귀찮게 해드렸다.
1: 그러니까.
0: 야, 참 말도 잘하고.
1: 속도 깊죠.
0: 세상에.
1: 우리 아연이 친구가. 참 말은 또 얼마나 이렇게 좀 요리조리 표현력도 좋고 재밌게 잘해.
0: 아주 비유도 재밌게 하고 초밥과 김밥 같은 거 세상에.
1: 우리 가족이. 근데 난 망고가 999마리인데 뭐 이렇게 톡톡 치고 뭐 가짜 망고가 사라지고 난 이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0: 복제된 망고 999마리를 두 번씩 쳐서 없애버리면 999 곱하기 2인가요?
1: 뭘.
0: 그렇게 몇 번을 쳐야 되나?
1: 그럼 진짜 망고를 찾는 거. 이게 게임 얘기를 하는 거지.
0: 게임인가? 얘기뿐인가? 이게 뭘까?
1: 8살 손녀가 그냥 옆에서 쫑알쫑알쫑알쫑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0: 김경주님, 가족은 초밥이고 김밥이다. 표현이 아주 찰떡이네요. 아유, 근데 살다 보면 때론 따로 국밥이 되기도 한단다, 아가야.
1: 야. 따로 국밥. 그러네. 아, 이 표현도 딱이다. 네. 김경준님. 맞아, 초밥, 김밥. 때로는 따로 국밥.
0: 네.
1: 좋네요. 아, 오늘 첫 번째 사연도 그렇고 두 번째 사연도 아주 흐뭇한.
0: 좋아요.
1: 미소가 네. 지어지는 사연입니다.
0: 네.
1: 윤상의 행복을 기다리며 함께 들으시죠.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0: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하나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묵계서원에서 진행하는 초등 고학년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소중의 성, 귀중의 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과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요즘에 고생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는 양산.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느라 고생하고요. 부채와 손 선풍기 너무 고맙고 에어컨과 선풍기도 열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98%로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는 유럽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죠. 이렇게 에어컨이 많아지기까지에는 1994년 큰 더위가 한몫했다고 하네요. 그 전에는 선풍기가 우리의 더위를 전담해주다시피 감당했습니다. 당당이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국산 선풍기가 만들어진 때는 1959년이라고 하네요. 당시 금성사에서. 1959년이면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선풍기 없이 살았냐고요? 그 전에는 수입 선풍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품인 만큼 부잣집에나 있었죠. 우리 집에는 그 국방색 군용 미제 선풍기 있었어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1960,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선풍기가 해외로 많이 수출됐대요. 우리의 손재주와 기술력, 60년대부터 꽃을 피웠죠. 서울의 지하철이 처음 달린 때가 1974년 광복절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저보다 인생 선배님입니다. 이 지하철 80년대까지는 냉방장치 없이 천장에 붙은 선풍기에 의지해서 여름을 달렸답니다. 지금 20대인 여성시대 우리 유인하 작가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당당이님 댁에는 선풍기가 몇 대 있습니까? 방마다 있다고요? 장마철에 빨래 말려야 해서 꼭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전제품 가운데 보급률 150%를

헤아릴 정도로 선풍기 많다고 합니다. 언제 산 선풍기냐에 따라서 날개의 수도 다르죠. 초기에는 날개가 3개인 게 많았는데 날개도 늘어서요. 요즘은 5개에서 7개 날개가 많습니다. 프로펠러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명되고 쓰였지만 우리가 쓰는 선풍기와 연결되는 전기 선풍기는 140년 전에 쉴러 스카츠 휠러라는 미국 전기 엔지니어가 만들었다네요. 오래도록 수고해준 선풍기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여름도 잘 부탁하며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에어컨도 애쓰고 있다고요? 아,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0: the beat. 공일오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네, 왔습니다.
1: 잘 들었습니다. 3895님이 우와 이 얼마 만에 듣는 아주 오래된 연인들 노래인지 대학 시절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버스에서 열심히 따라 불렀네요.
0: 야 그러셨구나.
1: 아 그래요.
0: 저는 이 노래 나올 때가 중학생이었나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사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1: 그래요.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네.
0: 7587님이 야 전주만 1분이 넘어간다는 전설 속의 노래. 3467님도 어우 숨 넘어가요. 혼자 시작을 몇 번을 했나 지금인가? 지금인가? 아니죠.
1: 아 선풍기 얘기로 또 이은정 씨가 라떼는 어떻게 한 교실에 50명씩 있으면서 선풍기로 여름을 났는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네요. 그러셨어.
0: 그러게. 그 초등학교 때는 또 오전반 오후반도 있고 그랬어요.
1: 그렇죠. 네. 안보 한 교실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둘로 나눴죠. 갈랐어요.
0: 맞아요.
1: 네.
0: 제가 진짜 보통 한 53번, 54번.
1: 맨 끝번이.
0: 끝번이었으니까.
1: 그렇죠.
0: 그 정도 기억나요. 예, 예. 어떠셨어요? 진짜 한 학급에?
1: 한 학, 우리는 오전, 오후로 나눠지진 않았고, 한 학급이 보통 60명씩 갈라졌어요.
0: 그 정도. 맞아, 맞아.
1: 네네.
0: 그 정도였어요.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한 20명, 25명 요 안팎이더라고요.
1: 그렇다.
0: 한 반에. 네, 네.
1: 그러니까 요새는 글쎄 짝을 지어 준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0: 확실히.
1: 네.
0: 학생이 좀 적으니까 그냥 짝꿍 없이 한 줄로 이렇게.
1: 오! 짝꿍하고 싸울 일도 없구나. 넘어오지 마. 막 이러면서.
0: 맞아.
1: 줄 긋고 넘어오지 마. 막 이렇게.
0: 죽어 놓고 참.
1: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네.
0: 맞아, 진짜 그랬죠. 네.
1: 자, 이번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조은숙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에 갔습니다. 수학학원과 영어학원, 미술학원까지 다니다 보니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지쳐 보였습니다. 저녁밥을 급히 먹고는 다시 책상에 앉아 학원 숙제를 했습니다. 해야 할 숙제가 많아 밤 12시가 넘도록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날도 흔했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문제집을 붙들고 있거나 연필을 손에 쥔 채 책상에 엎드려 잠든 아이를 깨우면서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자자. 응? 내일까지 해가야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지. 지금 힘들어도 나중엔 다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더 많이 다니고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만 쉬게 하면 뒤처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학원을 바꿔보고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보충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학원에 가기 전 한숨을 쉬어도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부리는 투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방문을 닫는 날이 많아져도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0: 엄마, 학원 꼭 계속 다녀야 해?
1: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성적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아, 좀 힘들다고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는 이미 여러 번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종이 몇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0: 엄마, 내가 쓴 글인데 혼자 있을 때 읽어봐.
1: 제목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였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을 그만두고 싶어서 나름대로 써본 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학원 친구들이 응용 문제와 심화 문제를 풀 때 정작 자신은 기본 문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보충 수업을 몇 번씩 듣고 개별 보충까지 받았지만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0: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 보며 자신감마저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학원을 그만두고 자기 속도에 맞춰 공부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모르는 문제는 문제풀이 앱이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겠다면서요. 글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뒤에서 1등이 아닌 진정한 1등을 해서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공부가 싫었던 게 아니었어요. 잘하고 싶은데 학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괴로웠던 것이고 밤 12시가 넘도록 숙제를 해도 제자리 걸음인 자신을 보며 점점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실망시킬까봐 힘들다는 말조차 선뜻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1등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굳어지던 제 표정, 다른 집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던 말들, 힘들다는 아이를 다독이기는커녕 학원에 더 밀어넣었던 행동들이 아이에게는 커다란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거라고 말했지만 결국엔 제 욕심이었다는 것을요. 다른 집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이고 싶었던 마음, 훗날 아이가 힘들어지면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지 못한 내 탓일까봐 두려웠던 마음까지 모든 게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를 불러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만 알았어.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품에 안겨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 엄마, 나도 잘하고 싶어. 근데 학원에 가면 내가 자꾸 바보가 되는 것 같아.
0: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학원을 정리하고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하루 공부 양을 정하고 자기 속도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공부를 뒤로 미루기도 하고 목표한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와 학원에 치여 늘 지쳐있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다가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저녁을 먹으며 활짝 웃기도 하고 공부하다가 혼자 힘으로 이해한 내용이 있으면 신이 나서 제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1: 엄마, 오늘은 어제 못 풀었던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었어.
0: 그 말을 하는 아이의 얼굴에서 정말 오랜만에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대단하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의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더 좋은 학원도 더 많은 숙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속도로 걸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였습니다.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참 행복합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숙제를 붙들고 울상이던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예전에 저는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성적표가 아닌 내 아이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 아, 우리 아이 너무나 기특하다.
0: 그렇죠. 그 예. 혼자서 자기가 곰곰이 살펴본 거예요. 자기를.
1: 네. 공부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내 속도대로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볼게.
0: 난 학원도 못 따라가.

0: 다는 게 정말 아이가. 대단한 거예요. 장미환 님이요. 지나고 보니 제일 아까운 게 애들 학원비예요. 저희 집 애들은 공부는 관심도 없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 게 다였거든요. 아유, 그 돈으로 그냥 고기나 사 먹일 걸.
1: 아이고 참 그래요. 네,
0: 물론 요즘 아이들 뭐 학원 안 가면 친구 만날 시간도 없다. 오히려.
1: 아무도 놀아줄 사람도 없고 하지만서도.
0: 이게 참 우픈 얘기죠.
1: 그렇죠.
0: 예, 모두가 그냥 학원을 다 보내고 있으니 친구 만나려면 학원 가야 된다고.
1: 그러니까
0: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1: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맥놓고. 텅 빈 놀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 참. 네.
0: 그 와중에 그래도 본인 스스로를 딱 깨우치고
1: 정말 대단한 거예요.
0: 열심히 했다는 거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아들인 멋진 아이네요 정말.
1: 네 그래요. 네. 맞아.
0: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족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200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구연재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를, 그리고 박정희님과 조은숙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다 보내드립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6865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동생과 함께 몇 시간에 걸쳐 만들었던 미니언즈 눈사람이에요. 더울 때 이 사진 보면 아 너무나 시원해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2: 재밌다.
1: 예, 이 한겨울에 눈 왔을 때
2: 네.
1: 잘 만들었네요.
2: 미니언스 잘 만들었네요. 네.
1: 진짜 좋다. 하의 여름에 이렇게 눈사람 보니까 좋네요.
2: 네, 당당이님들도 보고 시원해 하시라고 여성시대 홈페이지 사진방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수박주스 받으실 분들의 명단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잔나비의 노래 카리나가 함께했군요. 사랑의 이름으로 들으시고요. 3, 4부엔 보라도 합니다. 라이브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원한 섬마을에서 하는 콘서트 느낌으로다가 준비했으니까.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6 영주 시온날 페스타. 신나는 체험, 케이레트로 감성 포차, 영주 낭만야장, 골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고 초특급 공연,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유찬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날 가자. 2016 영주 시온날 페스타.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Yeah.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상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는 등 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됐습니다. 찜통더위는 오늘도 이어져 안동, 의성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 11시를 기해서는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된 폭염특보가 영양, 봉화산지를 제외한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고 국지적으로 최대 4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 사고의 54%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발생했다며 휴가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장소별로는 하천과 계곡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수영 금지, 어린이 보호자 동행,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동행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북산 포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난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국산 포도 수출액의 90%를 차지했다고 경상북도가 밝혔습니다. 경북의 포도 수출은 2013년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샤인머스켓 재배가 확산되며 지난 2018년 처음 1,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6,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확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포도의 특성상 올해 연말까지의 수출액은 8천만 달러를 넘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 금소마을이 지난 주말 고택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여름밤 워터밤 행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명 DJ들과 전통주 바텐더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선 전통 고택을 배경으로 야간 DJ 공연과 전통주 체험 행사 등이 진행돼 고택 체험 프로그램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어린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고택 상점, 고택 보물 찾기 등도 함께 진행돼 재미를 더한 가운데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고택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어제 의성 전통시장 일대에서 시장 상인회와 함께 지역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기상청은 어르신들에게 부채와 팔토시를 나눠주며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쉬는 등 폭염 대비 수칙을 지켜줄 것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극단적 고온 시 발령되는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야외 활동을 멈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일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 사이

0: 의 기강을 잡는 문화, 일명 태움이 여전한데요. 그 정도가 지나쳐서 후임 간호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곤 합니다.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목되죠. 간호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서너 배가량 많은데요. 그만큼 실수가 생기기 쉽고 상급자의 지적이 잇따르게 됩니다. 교육과 실제 업무를 분리해서 감정 개입을 차단하고 간호 인력을 적절히 충원하는 것.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3: 우리 할머니는요, 저를 따지, 저는 할머니를 이렇게 불러요.
1: 오, 저희 조카들은 어렸을 때 저를 크여여 이렇게 불렀는데 조카 손주들은 또 큰이모 한미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음성편지는 제가 모실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황태율이에요.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쁜이 할머니, 저 딱지예요. 할머니, 요즘 너무 더운데 밭에서 일하시니까 완전 슈퍼 할머니 같아요. 근데 더위는 못 이기시니까 물 꼭꼭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빨리 놀러 가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완전 많이 많이요. 할머니 껌딱지 딱지가.
2: 아우, 귀여워.
1: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예,
2: 우리 황태열 군 이렇게 음성 편지를 아, 할머니가 이쁜이 할머니라고 평상시에 아유, 부르는군요.
1: 참, 네. 네,
2: 너무 귀엽다.
1: 아이고 참.
2: 딱지, 딱지.
1: 그렇지, 껌딱지가 줄어서 딱지.
2: 네,
1: 딱지.
2: 딱지. 네. 이렇게 됐나 봐요.
1: 와, 황태열 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어릴 때 나야를 항상 따찌지 이렇게 따찌지. 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애칭이 이제 따찌. 태율군 할머니 성함이 김선자 여사님. 매일 반일 하면서 여성시대를 들으시는 애청자십니다.
2: 아유, 오늘도 듣고 계시겠네요.
1: 네, 얼마나 예, 기쁘실까요?
2: 우리 손자 목소리로 이렇게 이쁜이 네. 할머니 부르니까.
1: 음성을 남겨주신 황태율군에게는 바삭바삭 치킨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할머니랑 같이 만나게 드세요.
2: 자, 여러분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시나요? 뭐 혼자 노래방 가서 마음껏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매운 음식으로 땀을 그냥 쫙 빼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한다든지 최근 어떤 일 때문에 속상했는지 또 그걸 어떻게 털어냈는지 좋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 말만은 해야겠다 하는 당당히 분 계신다면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열린 사서함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1: 네. 자,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테너 조용갑 가수 김다현 양과 함께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이어지겠습니다.
2: 네.
1: 와, 근데 지금 따찌네 온 가족이 출동해서 듣고 계시네요.
2: 오, 그래요?
1: 문자를 다 보내주셨어요.

0: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1: 아, 반갑습니다.
0: 자,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올 겁니다.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데이팩,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음주우연 팀앱들이,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음주우연 팀앱들이, 롯데건설, 농업법인 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삼십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삼십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삼십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삼십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시도.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불타는 여름 마음으로나마 달려갈 시원한 바다. 갈매기가 끼룩끼룩끼룩 우는 섬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2: 오늘이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행은 원래 끝나갈수록 더 신나고 또 아쉽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오늘은 그 아쉬운 마음을 흥과 낭만, 기쁨과 추억으로 꽉 채워줄 라이브 콘서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라인업을 소개해드리죠. 산삼 같은 노래로 매달 우리에게 원기 충전, 감성 충전, 힘을 주시는 성악가 명품 테너 조용감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온 가족의 귀를 쫑긋 또 입꼬리가 싹 올라가게 만드는 트롯 요정이죠. 가수 김다연 씨.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다연입니다.
2: 야, 보기만 해도 정말 입꼬리가 싹 올라가네. 예. 아, 그리고 우리 김다연 씨의 팬분들이. 네,
4: 맞습니다.
2: 이 가든 스튜디오는 원래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함께 지켜보시는데.
1: 네. 근데 저기가 수리 중이에요, 지금. 네. 유감스럽게도.
2: 다행히 실내 뒤쪽에서.
4: 네, 뒤쪽에 우리.
2: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네. 아,
1: 음악이
4: 감사합니다.
1: 대단하네요.
2: 그러니까요.
1: 아니, 와, 제가 오늘 8시 10분에 출근을 했는데.
4: 네.
1: 경비실에서, 남자분 세 분이 저를 만나겠다고.
4: 오, 네.
1: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방송을 27년 하면서 남자들이 세 사람이나 나를 보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2: 네.
1: 어디 좀 봅시다. 그랬더니 바깥에 다니고 계시대요. 그래서 마침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안으로 모셔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아니라 김다연 씨를 보였어. 근데 그 이름보다는 어쨌든 프로그램 이름을 대는 게 더 쉬우니까.
2: 네. 오늘 여성시대에 출연한다는 거를 네. 알고 오신 분들이니까.
1: 그렇죠. 일찍부터 오셨더라고.
4: 그러니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
2: 오늘
4: 네.
2: 팬분들을 정말 든든하게 뒤에 모시고 네. 다연 씨도 함께 하겠습니다.
4: 네.
2: 네. 그래도 여성시대 또 처음이니까.
4: 네.
2: 다연 씨는 처음이시잖아요.
4: 맞습니다.
2: 네.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고 하니까
4: 네.
2: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4: 네.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김

0: 나연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반갑습니다. 네.
2: 아, 너무 귀여워. 아, 그러니까. 네. 옆에 우리, 예, 테너쌤. 우리 예. 조용갑 쌤님도
3: 인사 한마디. 네, 네.
4: 저도 두 달 가까이 원래 월 초에 했는데 많이 네,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두 달 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참 반갑고 우리 특별히 또 오늘 김다연 씨가 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3: 네.
4: 저도 아니, 편이거든요.
0: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리
2: 조용갑 쌤도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인사.
0: 반짝반짝.
5: 안녕하세요.
4: 반짝반짝. 아, 아무리 귀엽게 해도
3: 안 되네요.
4: 안 되네요.
3: 한계가 있으시네요. 네. 네.
2: 매달 월간 조용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아름다운 우리의 가고 클래식을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여름 특집입니다, 쌤.
4: 네.
2: 나의 섬 이야기 라이브 콘서트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함께 섬마을 여행도 가고 밤에 캠프파이어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하는 기분으로 이 시간 꽉 채우고 싶어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대사 김다연 씨와 함께 모셨습니다.
3: 어떻게 두 분은 오늘 초면이신가요? 이 자리에서?
4: 네. 네. 초면인데 워낙 유명해서 저는 아, 네. 뭐 여러 TV 상에서 막
3: 맞아요.
4: 님이요 막 천년바위 막 쫙 뻗어나는 그 소리에 반해가지고 네. 예. 계속 팬이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와.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 실은
3: 네. 그래요. 네. 예. 그럼 경력이 몇 년 되세요?
0: 저요? 저 지금 경연 프로그램으로 치면은 한 6년 정도 돼가는데요.
3: 네.
0: 저희 4살 때부터 판소리하고 또 6살 때부터 트로트를 해서 거의 반평생을 노래만 했습니다.
3: 반평생이라니.
2: 노래로
3: 너
2: 살아오.
3: 나이가 어떻게 되니?
0: 저 18살이옵니다. 아, 네.
2: 근데 반평생을 노래로 살아오신 거예요.
3: 살아오신 거예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2: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조용갑 쌤은요. 복싱 선수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십니다.
0: 우와, 복싱이요?
3: 네네.
0: 아, 저는 첫인상 딱 뵙고
2: 네.
0: 되게 익숙하다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수염이 또
2: 아, 맞아요.
3: 맞아, 맞아.
0: 너무 익숙한 거예요.
3: 네.
0: 그래서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4: 아, 네. 감사합니다.
3: 아버님이 김봉곤 훈장님이십니다.
0: 네, 맞습니다.
3: 네. 네. 우리 조용갑 선생님은 또 섬 출신이십니다.
2: 추억도 많으시고 확실히 네. 부를 노래도 오늘 섬 이야기 특집이니까
3: 네.
2: 부르고 싶은 어때요? 노래도 많으실 것 같아요.
3: 가고도 얘기 좀 해주세요.
4: 네, 가고도 하면 산이 굉장히 신안에서 가장 높고요.
3: 아 그래요?
4: 네, 그리고 전복소라 뿔소라 이런 거 드셔보셨죠?
3: 오.
4: 그런 거 많이 나오고
3: 네.
4: 네, 섬에는 이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러다
3: 네.
4: 보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재미난 일들이.
2: 확실히.
4: 저는 그래서 섬 여행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가본 섬들 또 많거든요. 이태리에도 아, 카프리라는 섬 아시죠? 섬,
3: 네, 아름답죠.
4: 세계 휴양지 최고의 휴양지인데
3: 네, 그렇죠.
4: 한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도 몇 섬을 가봤는데
2: 예.
4: 특히나 제주도
2: 제주도에.
4: 아주 특별하잖아요.
2: 특별한 섬이에요. 네.
4: 거기에다가 우도라는 작은 섬이
3: 땅콩.
4: 있는데
3: 네. 유명한 네.
4: 땅콩 맞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그 섬 저는 아, 살고 싶을 정도로
3: 우도에서
4: 네. 네. 너무 야. 매력적인
3: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 걸려요.
4: 예 네, 맞습니다.
2: 저도 가족들끼리 자전거로 이렇게 우도 탁 들어가고
3: 좋았겠다.
2: 아, 네, 너무 좋았어요.
3: 네.
2: 다현 씨는 어떠세요? 나의 섬마을 이야기.
0: 저는 그 강화도를 자주 갔었는데 강화도의 만이산을 만이산. 경연 때 또 좋은 기 받으려고
3: 아기 받으려고
0: 네, 많이 갔었고 또 울릉도 또 한산도 또 제주도 우도도 비양도 이런 데도 참 많이 갔었는데 섬들은 참 예쁘고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것 같아요.
2: 정말 길지 않은 인생 많은 섬을 다니셨네요.
3: 왜냐하면 산 속에 사셨잖아.
0: 맞아요. 네. 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2: 아, 청학동도. 네.
3: 그렇죠. 청학동에서는 네. 바다를 볼 길이 없잖아요.
0: 맞아요.
3: 그러니까 바다를 그러니까, 계속 보러 네. 다니셨구나. 섬도 보고.
2: 또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네. 또 다연양을 많이 차지해니
4: 저의 초대하고
2: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다니셨 것 같습니다. 우리 당당이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속에도 아름다운 섬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두 분이 지금 공통적으로 좋아한다고 꼽으신 섬이 있었어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0: 예. 우도?
2: 우도 우도.
4: 아
2: 맞습니다.
0: 우도, 우도.
2: 자 대구 북구에서 우리 당당이 이순재님이 주신 사연 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3: 네. 나의 첫 비행기 여행 제주도. 와. 올해 제 나이 53세. 집안 형편상 저는 여상을 갔습니다. 언니들이 여상을 갔기에 저도 고민할 필요 없었죠. 졸업 후 편도 2시간 거리를 새벽밥 먹으며 출퇴근했고 그렇게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0: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갔습니다. 장학금 받으며 허튼데 돈 한 푼 안 쓰고 살다 보니 옷도 어니 옷 물려 있고 여행이라고는 충청도 영동 산속 외갓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학 졸업여행으로 제주도에 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1996년 3월 30일 제주도로 2박 3일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 제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할 때 바이킹을 타는 듯한 느낌의 손잡이를 꽉 잡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옆좌석에 앉은 복학생 선배도 비행기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무서워서 처음 본 사이지만 인사하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눴더랬죠. 그때는 또 멜빵바지가 유행이었어요. 첫째 날은 숙소 잡고 근처 풍경을 구경하며 쉬다가 둘째 날 빨간색 멜빵바지를 입고 성산 일출봉에 갔는데 제 눈에 제주도는 외국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다 전망,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층마다 색을 달리하는 해안 절벽. 너무 좋아서 산 위로는 올라가지 마시라 하는 안내도 못 듣고 신나게 올라가다 보니 버스기사 아저씨가 마이크로 이렇게 외치셨죠.
1: 거기 빨간 멜빵 학생 내려오세요. 빨간 멜빵 내려오세요 얼른.
0: 그 기억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네요. 용머리 해안이나 3단 천재연 폭포도 갔는데 세상에 폭포가 3단이라니 이래서 다들 제주도 제주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셋째 날엔 우도에 갔는데 하얀 백사장에 바닷속이 훤히 보이는 게 마법의 섬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우도라는 섬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밤 우린 제일 큰 방에 모여 술 한잔하며 더 친해졌는데요.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던 그 복학생 선배 기억나시죠? 이륙할 때 가슴 벌렁벌렁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 선배랑 처음 인사하고 밤에는 또 술 한 잔 더 하면서 친해져서 그 후로 남들 모르게 캠퍼스 커플로 데이트 시작.
1: 어머머머.
0: 7년 연애 끝에 결혼해서 25년째 함께 지지고 먹고 잘 살고 있답니다. 요즘 남편과 저는 퇴직 후 우도에서 1년 살기를 꿈꾸며 하루하루 아들, 딸 키우며 살고 있어요. 나의 반쪽을 만나게 해준 신비로운 섬 제주도 사랑합니다.
1: 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네요.
0: 그러시네.
1: 평생의 단짝을 만나신 그 장소가 제주도니까.
0: 너무 멋지다. 예. 세상에.
1: 아 근데 진짜 이런 상상 좀 할 것 같아요. 여행길에 기차나 버스 옆자리에? 내 옆좌석에 혹시 누가 앉을까? 예, 이런 상상. 예, 특히 우리 18년 인생 살아온 우리 태연씨네 어떠십니까?
2: 아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좌 우리 어머니 우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1: 아~
2: 그런 꿈은 꿀 수 없지만
1: 내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가 없구나.
2: 그래도 언젠간 또 그런 운명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또 왔으면 좋겠네요.
1: 맞아요. 예.
0: 그래요.
1: 아까도 우도 진짜 좋아한다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0: 네, 네, 네 그러시네. 네.
1: 어떤 점에 특히 이렇게 좀 마음에 드신 거예요, 우도가?
3: 우도요?
0: 네.
3: 예, 예. 아 우도가 특히나 그 카프리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우도에 에메랄드빛 이 바다 아, 색깔 네. 백사장 촥 이렇게 있고 그 예.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1: 아 물 맑아요.
0: 예. 맑아요.
3: 그리고 이제 저녁이면은 그 말 타고
1: 백사 뭐 이런 거 있는데
3: 예 맞아요. 이게 예, 산호가 부서져서
1: 오, 예. 예.
3: 거기 백사장이 너무 매력적이고
0: 네.
3: 말 타고 저녁에 석양에 딱 그 섬을 도는 거 이게 낭만이고요.
1: 네.
3: 그다음에 이제 그 스쿼터 이게
1: 맞아요. 조그만한 오토바이들.
3: 네, 조그만한 오토바이들.
1: 탈 수 있어요.
3: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 골목들이 네. 다 예쁘거든요.
1: 야, 네. 그 느낌 그대로 저에게 첫 번째 라이브를 그러면 좀 선물해 주시겠어요?
0: 네.
1: 철거 선생님.
0: 다이나,
1: 빨리 와!
0: 뒤에 그 느낌. 네. 다이나 앞에 모시겠습니다.
1: 예, 예. 불러주실 곡이 어떤 곡이죠?
3: 아, 저는.
1: 가고파. 저 흥분하신 것 같은데. 가고파,
0: 너무
1: 가고파.
0: 흥분하셨어,
1: 예, 예, 예. 가고파.
3: 제가 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1: 예.
0: 아니,
3: 다현이가 갑자기 뒤에 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1: 진짜 정말 아니 빨리 저희 이제 이동하셔야 돼 노래 불러주셔야 돼 예예예 예. 예, 예. 아 오늘도 우리 김지연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반.

0: 주로 함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의 감상평, 가고픈 섬 이야기 문자 미니로 알려주세요.
1: 문자는 #8001,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이 더 들어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컵빙수를 보내드리겠어요.
0: 뒤로 먹는 산삼, 테너 조용감님의 가파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가고파가 아니라 가파도예요?
0: 가고파! 가고파.
1: 왜 이래?
2: 가고파도?
3: 가고파랑 섞어진 것 같아요.
1: 네, 가파도 가고 싶다! 가고파.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0: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있어서 나를 보러 왔나 했더니
1: 아니에요.
2: 다음 방송 네네. 우리 정말 생방송.
3: 네. 오늘 처음 경험해 오는
2: 조용갑 선생님. 본인 하고 싶은 말씀 예 시원하게 다 하시는데 네, 네, 노래 네, 정말 잘 들었고요. 네, 네.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악가 조용감님 그리고 가수 김다현 씨와 함께 섬마을 라이브 콘서트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1: 어우, 박정웅님이 미니로 사연 주셨는데 용갑쌤 노래가 절절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푸른 물결 출렁이는 제 고향 마산에 가고 싶어졌어요. 와. 책임지세요.
2: 그랬다. 책임지세요. 예.
0: 저 결혼했습니다.
1: 그 얘기가 아닌데요, 선생님. 마산에 알겠습니다. 가고 싶어졌다고요.
2: 아, 예. 아니 옆에서 듣기에 우리 다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우리
1: 조용감님이 벌써 눈이
2: 가고.
1: 동그래졌어.
4: 와, 아니 진짜 성량이 진짜 어마어마하시고 예. 역시 사람은 본업할 때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
1: 왜이,
4: 그래가지고
1: 그래.
4: 뭔가 섬에서 그 시원한 바람을 또 이렇게 쐬고 있는 그런 시원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1: 어머나 평생의 감사합니다. 반을
2: 노래로
1: 노래로 살아오신 분답게 네, 감상평이 아주 기가 막히셨어요. 네.
2: 실은 노래 불러주시기 전에 옆에서 오토바이 부릉부릉 얘기하고 그럴 때는 솔직히 좀 난감했죠.
4: 맞아요. 이제 아,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 했는데 본업 딱 보자마자
1: 아, 네 맞아요.
4: 완전 맞아. 괜찮다. 네.
1: 괜찮아 진짜. 네.
2: 공기의 흐름을 바꿔버리시냐.
1: 네. 아우 가고파 정말 잘 들었습니다.
2: 네. 자 계속해서 또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섬마을 이야기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 텐데요. 이번 사연은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살 때 친구와 단둘이 떠났던 섬 여행.
4: 우와.
1: 자, 그러면 다현 씨는 지금 18이니까.
4: 네.
1: 그죠?
4: 네, 맞습니다.
1: 같은 또래.
4: 네.
1: 사연으로 생각하시고 다현 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4: 오, 떨리네요.
2: 예.
1: 구리 씨의 김이슬님의 사연.
4: 네, 저는 16살 때 처음으로 친구랑 둘이서 부모님 허락을 받고 외박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 첫 여행지는 바로 친구네 할머니 댁이었던 댁이 있던 해남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저는 학창시절 수학여행도 딱 한 번밖에 못 가봤거든요. 제 형편을 잘 알던 친구가 어느 날 묻더라고요.
1: 나 이번 여름방학 때 해남 할머니 댁 가는데 너 같이 안 갈래?
4: 선뜻 대답을 못하고 아,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했더니 친구가 그럴 줄 알았다듯 바로 또 그러더라고요.
1: 우리 같이 전단지 돌려서 돈 모아서 가자.
4: 와, 그날부터 친구랑 전단지 알바도 하고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공병을 주워 마트에 50원, 100원 받고

0: 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에 용돈까지 아끼고 아껴서 여행 경비를 만들었죠.
1: 와.
0: 간식비도 아끼려고 집에서 달걀도 미리 삶아가고 과자도 할인하는 것만 골라서 샀는데요. 준비하는 내내 어찌나 설레고 좋았는지 몰라요. 부모님 도움 없이 친구랑 둘이서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 보며 수다 떨고 웃다 보니 어느새 도착. 친구네 할머니 댁은 완전 정겨운 시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닭도 직접 잡아주시고 닭장에 들어가서 따끈한 달걀을 주워오면 바로 계란 후라이도 해주셨죠. 수박은 하얀 부분이랑 씨가 몸에 좋다면서 설탕도 안 넣고 통째로 갈아주셨는데 어른스러운 그 맛을 삼키느라 조금 버거웠던 기억도 나네요. 그 여행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배를 타고 들어갔던 섬 완도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친구까지 왔는데 바다는 가봐야지 하시며 저희를 완도까지 배로 태워다 주셨거든요.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방이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낚싯대도 없었는데 옆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부러워서 괜히 나뭇가지를 주워다 풀줄기를 묶어서 바다에 담갔다 뺐다 흉내를 내보고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도 구경하고 노점에서 오징어도 구워먹고 참 소소한 하루였지만 서울 촌뜨기였던 저에겐 너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부모님 모시고 와보고 싶다 했었는데 살다 보니 아직도 못 가보고 있네요. 언젠가 꼭 한 번은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 완도 저에게는 참 그리운 곳입니다.
1: 야,
0: 떨렸어요.
1: 너무 사연 소개.
0: 네, 사연 소개 길어가지고.
1: 아, 예. 네. 너무 잘하시는데.
0: 감사합니다.
2: 아우, 전광은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 사연도 정말 정감 있게 잘 읽네. 우리 김다현이.
0: 감사합니다.
1: 뭐 우리 김다현이야. 우리 김다현이. 이수미 씨도 다현 양이 읽어주니까 더 느낌이 와요. 소녀들의 섬 여행.
2: 네.
1: 그러니까 친구랑 이렇게 맞아.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떠났던
2: 친구네
1: 여행.
2: 외가로. 아우, 네. 그게.
1: 자, 잊지 못할 추억 여행이다.
2: 최고죠, 최고.
1: 예. 네. 어때요, 우리 다현 씨는 이런 네. 추억 혹시 있으실까요?
2: 부모님 없이 친구랑 둘이서만 가본
0: 아쉽게도,
2: 추억.
0: 아쉽게도 없는데.
1: 아쉽게도.
0: 이제 또 친구들하고도 그런 추억도 쌓아보고 싶고 나중에 또. 애인이 생기면 애인하고도 여행 가보고 싶고
1: 네. 만들 생각은 있나 보죠?
0: 아 근데 지금 예. 뭐 이제 나이를 먹어야죠.
1: 아직 18이니까
2: 엄마 예. 아버지랑 언제나 같이 다니세요?
0: 네 그죠? 언제나 함께 네. 다닙니다. 네.
3: 언제나 다니니까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너무하세요.
3: 한국 가지 말고 네. 가게 되면 한국 팬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꼭 예. 이태리로 가세요.
0: 이태리, 와 이태리 추천해주세요.
3: 카프리 섬을 꼭 가세요.
0: 카프리 섬. 예.
2: 왜냐하면 선생님이 예. 이태리 유학을 가셨었거든요.
1: 아.
2: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0: 네,
2: 네.
1: 맞아.
3: 또 딴 네. 데로 가지 마세요.
2: 콩쿨 나가셔서 네. 1등도 하시고
0: 이태리로.
2: 네, 이태리로.
1: 그러니까 이태리 추천 받았지만 네. 그래도 마음속에 간다면 또 어디로 좀 떠나고 싶은 여행지 있으세요?
0: 여행지요?
1: 네.
0: 저는 몰디브.
2: 몰디브 가서 뭐 먹는다고? 뭐 마신다고?
1: 뭐 있어요, 뭐 있어요?
0: 아, 맛있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 또 뭔가 깨끗하고 예쁜 색깔의 바다를 한번 보고 싶어서.
1: 이야, 네. 몰디브. 네. 저희 신혼여행지였죠.
0: 아, 진짜요?
1: 아, 몰디브 좋습니다. 각 섬마다가 하나의 리조트.
2: 아.
1: 예. 근데 거기 날씨 안 좋으면 그냥 섬에 고립돼 있는 듯.
3: 맞아. 비가 오면 제일 안 좋은 게 섬이야.
2: 그렇군요.
1: 자, 이렇게 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0: 네.
1: 우리 다현 씨가 또 무대를
2: 좋습니다.
1: 준비해 주셨죠?
2: 네.
1: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을 좀 불러 주실 건가요?
0: 저는 칭찬 고래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1: 칭찬 고래.
2: 아,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0: 맞습니다.
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 주셔서 우리 칭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쁘게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2: 네, 네.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1: 야, 뒤에 또 수많은 우리 팬분들이.
2: 와, 난리 났다.
1: 그러니까. 네.
2: 자, 노래 감상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다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커피수 보내드립니다.
1: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그럼 우리 김다현 씨의 칭찬 고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 예.

0: 잘한다. 와. 아, 진짜 이 노래는 우리 조용갑 쌤도 춤추게 만드네요. 야, 어 김다윤 씨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2: 네.
0: 9387님 노래 덕에 잠시나마 시원합니다. 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지네요.
1: 감사합니다.
2: 박상훈님이 우주 최고 인간 에어컨 다현.
1: 예.
0: 예, 2488님 우리 다현 양 본업도 멋지다.
2: 와우.
0: 네. 그리고 이보미님이 다현양 바지 어디서 샀어요? 너무 이쁘네요.
1: 바지야 이거. 아
0: 핏이 너무 좋죠.
2: 비밀.
0: 핏이 참 좋아.
1: 감사합니다.
2: 사일님 김다현님 신선한 목소리 짱 좋아요. 올 달은 안양 사는 강다현.
1: 오.
2: 나는 25살 때 완도에 가봤어요. 너무 푸른 바다, 맑고 깨끗한 완도 김, 미역도 정말 맛있죠. 추천해요. 그러셨어.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남쪽 바다의 그 섬들 참 아름다운 많죠. 정말. 네. 아름다운 섬들 너무 많습니다. 네.
2: 근데 진짜 섬의 분들은 날씨 좋으면 뭐 나가서 이것저것 다 걷어서 잡수시니까.
0: 네.
2: 서울에서 잡수시는 회나 이런 게 별로 그 선도나 이런 면에서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래서 네. 잘 안 먹어요. 안 네. 맵게 되고 네. 워낙 그 맛을 알기 때문에.
0: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우리 테너 조용갑 선생님은 그렇게 흥이 많으신데 감옥 괜찮으시겠어요?
2: 감옥?
0: 저랑 같이 그냥 친장고에 얼마나 춤을 추셨는지.
2: 그러게.
1: 아. 예상이 안 갑니다 지금.
0: 그래요.
3: 아니 저는 예. 춤 잘 안 춰요. 근데 김다현 이 너무 신나게 추니까 그런 목소리도 너무 시원하게 팍 뽑아주시니까.
0: 그러니까.
2: 네 정말.
3: 그리고 막 얼굴에 너무 귀여움이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절로
3: 애교라는 게
0: 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3: 저절로 이게 그냥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어.
2: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0: 누가 뭐든지 사랑스럽다, 귀엽다 예. 하니까.
1: 맞아.
0: 자, 조용감님의 노래 한 곡 더 청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1: 어떻게 이제 또 좀 마음의 진정을 좀 하시고
2: 네, 저희 좀 진정을 하고 예. 예. 낭만에 대하여 한번.
3: 우와.
1: 잠깐만 오. 낭만에 대하여?
0: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1: 예, 최백호의 창곡인데.
0: 어머나, 누구의 창곡?
2: 이런 거
1: 저요.
2: 아, 그래요?
1: 준비 내리는
0: 끼어들지 마세요. 안 돼.
1: 말로
3: 잘하시는데.
0: 왜 그래?
1: 잘하시는데.
0: 왜 그래?
1: 잘하시는데.
3: 아, 저 기가.
0: 그만.
2: 듀엣으로
1: 그럼 듀엣으로
0: 그만.
1: 갈까요?
0: 안 돼.
1: 근데 오늘 아니 해도 괜찮은 이야기인데. 예. 섬 이야기인데 낭만에 대한 워낙에 좋아하는 곡이지만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2: 예, 이 곡은 그냥 곡이 아니에요. 이건
1: 물론 정말, 그냥 곡이 아니죠.
2: 예, 그냥 보통 곡이 아닙니다. 예. 왜냐면 이 제 섬 마을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네. 가사를 보면 섬의 낭만을 그대로 담은 곡이에요.
1: 어? 이게 아, 섬의 낭만이에요?
0: 네. 네. 부산의 보면은... 낭만인 줄 알았는데 아. 최백호 씨가 부산 출신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역시 뭐, 바다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2: 무관하지 네. 않아요. 이 바닷가에 맞아. 나오고 그다음에 첫사랑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다방 얘기도 나오고
1: 네. 맞아요.
2: 이 파도가 치면 배가 못 떠나거든요.
0: 아, 아
1: 그게 그
2: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쉬는 거예요.
1: 아. 네.
2: 그게 낭만을 즐겨야 돼요. 뭐 이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고 다방에 가서 시덥잖는 그런 맞아, 농담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그런 농담, 그런 낭만, 그런 추억 이렇게 네. 담겨 있기 때문에
1: 예.
2: 모든 이 청취자분들을 이 동심으로 다 이렇게 야.
1: 근데 우리 조용갑 선생님께서 이제 묵직하게 이 노래 불러주시겠지만 그 전에 트롯 요정인데
3: 네.
1: 우리 다현 씨 이 노래 뭐 이렇게 연습해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낭만에 대하여 이런 거?
3: 아, 낭만에 대하여 연습은 딱히 해보진 않았는데
1: 나이랑 너무 어울리진 않는다.
0: 솔직하다.
3: 네, 솔직하게.
0: 예, 네, 그럼 네.
1: 한 소절 짧게 또 한번 들려주신다고 그래도 트롯 요정이시니까.
2: 아, 저랑 비교되니까 하지 마세요.
3: 어디를 불러야 되지?
1: 느낌이 다르니까요.
2: 아, 그래요, 그래요.
1: 예.
2: 그 준비 내리는 뭐.
1: 예. 예.
3: 그 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2: 아 자지러진다 이거
3: 요정도?
2: 아니 더 하면 안 돼
1: 하면 안 돼?
3: 요정도?
1: 와
3: 그다음에 술이 나와가지고
1: 그치 아, 네. 그러네 아, 그러네 네. 근데 야 음색이
2: 아유 완전 그 완전 완전 다른데요 저랑
0: 그렇죠?
1: 하지만
2: 저는 이제 묵직하게 갔는데 이 네. 큰일 났습니다.
0: 자, 묵직하게 마이크 앞으로 모시고
1: 이 노래의 힘은 묵직함이에요.
3: 네.
1: 우리 산삼
4: 기가 죽었어.
0: 아니에요, 선생님.
1: 산삼 조용갑 선생님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감상평 또 여러분만의 섬 이야기 문자 미니로 계속해서 알려 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시원한 컵빙수 보내 드리겠습니다.
0: 문자는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죠. 낭만에 대하여.

0: 역시 우리 산삼 초용갑 선생님. 아, 이 또 묵직한 느낌으로 낭만에 대하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 느낌이
1: 감사합니다.
0: 다르네요. 네. 그래, 이 남자의 고독. 예,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1: 네, 감사합니다. 아,
0: 이게, 그러네. 뱃사람의 노래가 있네. 2절까지 제가 안 불러봐가지고 몰랐어요.
1: 아, 예, 맞죠.
2: 다
1: 예.
2: 있어요. 밤늦은 항구도 있고, 뭐.
0: 그러네요.
2: 네.
0: 아, 정말 오늘 두 분 덕분에 섬 여행지에서의 낭만 제대로 만끽을 한 것 같습니다.
2: 네. 예. 아마도 두고 온 고향, 섬에 대해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하여튼, 두 분 마지막 감상 오늘 여성시대에 참가하셔서 노래하신 감상 짧게 소감. 부탁합니다.
0: 다현 씨 어떠셨어요?
2: 다현 씨가 네.
3: 네, 오늘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0: 네.
3: 제가 또 8월에 정규 앨범 4집이 나옵니다.
0: 어머나.
2: 칭찬 고래도 거기 들어있나요?
3: 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발매가 됐고
2: 네.
3: 이제 신곡으로 또 곡을 준비가 했는데
2: 네.
3: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또 새로운 장르 도전해봤으니까요.
2: 네.
3: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 네, 그 신곡 나오면 한번 또 와주세요, 여성시대.
3: 네.
0: 예, 우리 조용갑 쌤.
1: 예.
0: 저희는 월간 조용갑도 8월에 만나야죠.
1: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예,
1: 8월달 마지막 화요일 날.
0: 예, 예.
1: 예, 꼭 기대해 주시고요.
0: 예, 그때
1: 오늘 특히나 우리 김다연 씨랑 같이 해서
0: 오,
1: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3: 저도요.
0: 네. 네, 행복했습니다.
2: 자, 부디부디 지치지 마시고 여름 더위에 시원한 네. 여름 보내다. 또 만나 뵙죠.
0: 네.
2: 두 분
0: 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새 앨범 대박 나세요.
3: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또 불러주세요.
1: 춤을 춥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큐레

0: Night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무슨 사륵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사륵수수는요, 영월 사륵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사륵수수 사업단.
5: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와 함께한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이야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덕분에 시원한 7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 여성시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둘게요.
6: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월간 호르몬 안철우 교수님을 모시고 건강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거 사연 보내주시고요.
5: 예, 노래방으로 네. 다시 한번 낭만에 대하여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난 부르고 봐야
6: 될까? 그만! 그만!
5: 아,
6: 자,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7: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화사하게 꽃을 피운 꽃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초봄만 해도 삐죽 솟아있던 가지가 흐드러진 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대해 정원사 김민호 씨가 자신의 책에 적어뒀습니다. 꽃꽃할 때는 젊음의 활기가 돋보였고 꽃을 돌보느라 늘어진 가지에는 책임의 무게를 지는 듯한 성숙함이 들어있다. 나무와 사람이 다를 것 없죠. 어딘가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은 삶의 무게를 힘껏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는 뜻이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9: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0: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3: MBC,
14: MBC,
15: MBC 라디오,
14: MBC 라디오.
1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며 모든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10시 13분 유가증권시장에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5% 넘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가 현재 낙폭을 키워 6,1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조치 시행에 앞서 업계에 신속한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어권 위원장의 주재로 금투협회장과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유관기관과 함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주가 변동성이 추가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0% 글로벌 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가 미국 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301조 관세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이 어려워질지 아니면 쉬워질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는데 301조는 더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일련의 관세라며 관세율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과 선거 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엄 실행 계획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된 반대 세력을 수거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간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을 겨냥해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 등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지역 최대 20mm, 강원 내륙, 충청도 중부, 북부 지역 등은 최대 4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9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가까운 해외여행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화려한 야경과 수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유명한 홍콩과 마카오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도시들이죠. 실제로 두 도시는 똑같이 중국의 특별행정구인데다 같은 광둥어를 쓰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3, 40분 만에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는 코앞에 붙어 있지만 오늘날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한 곳은 세계적인 금융도시가 됐고 다른 한 곳은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가깝고 먼 두 도시는 어쩌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 두 도시의 운명을 바꾼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잇지의 달라달라 듣겠습니다.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지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또 과학적으로 풀어주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예. 두 선생입니다.
1: 두 선생 한영준 기자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휴가철이에요, 이제.
2: 네, 그렇죠. 네,
1: 휴가 계획은 있으세요?
2: 우선은 뭐 국내 여행, 그 최근에 이제 뭐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서 국내 여행을 그렇죠. 우선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아, 해외여행은 그러면 언제쯤 또 가실 생각이세요?
2: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면.
1: 기름값 좀 내리고. 우리나라에서 4시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2: 네.
1: 그 정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금방 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해외여행지 홍콩과 마카오. 오늘 기자님께서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콩과 마카오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막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두 도시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네. 이 도시가 이렇게 생기고 지금 이런 현재를, 이런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되게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이유가 또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어떤 컨셉으로 갖고 한번 갖고 와 봤는데.
1: 너무 좋죠. 왜냐하면 네. 우리는 이과학, 저과학이니까.
2: 그럼요.
1: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
2: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 나오는 게 항상 설렙니다. 이게 역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뿌듯한데.
1: 너무 좋아요.
2: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퀴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하려고 해요.
1: 제가 맞춰야 되나요?
2: 그럼요. 뭐 정치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추면 좋은데. 예. 첫 번째 퀴즈입니다.
1: 네.
2: 홍콩과 마카오 중에 카지노로 먹고 사는 도시는 어딜까요?
1: 아, 이건 너무 쉽잖아요. 마카오죠.
2: 그렇죠.
1: 아,
2: 네. 두 번째는요, 홍콩이랑 마카오 중에 면적이 더 넓은 도시는 어딜까요?
1: 요거는 홍콩.
2: 이거 다 자꾸 맞히시면 안 되는데.
1: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퀴즈 내신다고.

0: 그래가지고 되게 긴장했는데
1: 네.
0: 적당한 수준의
1: 그럼요
0: 주셔가지고 네. 친절하시네요.
1: 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더 오래 유럽의 지배를 받았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0: 아, 더 오랫동안
1: 네.
0: 아, 요건 좀 모르겠네요. 저는 마카오로 찍겠습니다.
1: 역시
0: 맞았습니까?
1: 맞습니다. 마카오가 무려 포르투갈의 지배를 442년 동안 받았습니다.
0: 아, 그럼 저기 홍콩은요? 영국의 지배를?
1: 홍콩은 한 100년 정도.
0: 100년 정도
1: 네,
0: 안
1: 뭐,
0: 되는구나.
1: 어떻게 보면 홍콩 섬으로 따지면 150년 정도 됐는데요.
0: 네네.
1: 150년 요 정도로 보면 되고요. 네 번째 퀴즈입니다. 홍콩이랑 마카오 중에 네. 먼저 반환된 곳은 어딜까요?
0: 먼저 반환된 곳이요?
1: 중국의 반환된 곳.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0: 공식적으로는 같이 반환된 거 아니에요?
1: 홍콩이 먼저 반환됐습니다.
0: 그런가요?
1: 1997년에 네네. 반환이 됐고요. 마카오 1999년에 반환이 됐습니다.
0: 아, 2년 늦었어요.
1: 그렇죠.
0: 옛날에 그런 걸 기사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야기하면서 요 스토리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0: 좋네요.
1: 마지막으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 딱 하나 있거든요. 마카오랑 홍콩 중에
0: 네.
1: 어딜까요?
0: 저는 압니다, 이거. 마카오입니다.
1: 맞습니다. 마카오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면은 그냥 마카오 구 도심 자체가 그냥 이게 역사 유적지구로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홍콩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요거 아마 여행 전에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홍콩은 약간 뭐라 그럴까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1: 네. 네.
0: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뭐 옛날 모습 같은 느낌이 남아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나마 그렇죠. 그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도시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1: 네.
0: 공통점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랑 홍콩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다녀오신 분들이면 가려면 페리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라고 할 텐데
0: 네.
1: 뭐 최근이라고 해도 그 뭐 완전 최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가 이제 강주아오 대교를 건너면 3, 40분이면 건너갑니다.
0: 두 도시 사이를요.
1: 맞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대교를 건넌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 주우강.
0: 주우강.
1: 그러니까 뭐 우리 표기로는 주장강이긴 하거든요. 이 주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남부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예.
1: 그때 그 주강을 사이로 아예 하구죠.
0: 네.
1: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 낙동강 하구에 이제 뭐 부산 강서구랑 김해가 있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0: 네.
1: 그 아무튼 주강 삼각주 하구에 동쪽 북동쪽 끝에는 이제 홍콩이 있고요.
0: 예, 예.
1: 그리고 남서쪽에 이제 마카오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강 하구의 양 끝에 있는 도시가 홍콩과 마카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그럼 같은 강 하구에 있다라는 네. 공통점이 있고요. 섬인가요, 여기는? 둘 다?
1: 홍콩 그렇죠. 이게 섬이 기본이긴 한데 그 뒤에 이제 배후지까지 하면 이게 이제 뭐 마카오 같은 경우도요. 섬도 있고 반도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거기를 이제 간척한 곳도 있고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홍콩 섬이 있고 그
0: 있고.
1: 뒤에 이제 신계라든지 배후지가 다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0: 어쨌든 주강의 하류에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이 주강이라는 강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주강 하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두 강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 이제 황하랑 이제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0: 맞아요.
1: 이제 장강.
0: 네.
1: 이렇게 두 강만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0: 양쯔강 유역 이모작.
1: 그렇죠. 이제 네. 무한도전에서도 박명수 씨가 했던 이제 랩 중에 하나인데.
0: 죄송합니다.
1: 아유, 괜찮습니다. 그 두 개 말고 세 번째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홍콩과 마카오 사이에 있는 이 주강을 꼽을 것 같아요.
0: 네.
1: 실제로 길이로 봤을 때도 2000km가 넘어서 그러니까 장강이랑 황하 다음으로 긴 강이 요 주강이에요.
0: 야, 2000km가 넘으면 진짜 길긴 하네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강을, 그러니까 이게 구슬주자를 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펄 리버라고 부르기도 해요.
0: 왜요?
1: 펄 리버.
0: 진주.
1: 진주의 강이다. 그러니까는 주강 자체가 진주 주자를 쓰는 강이라서
0: 네.
1: 그냥 이거를 그냥 영어로는 그대로 의역을 해서 진주의 강 그러니까 펄 리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0: 진주가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 섬들이 뭐 진주같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1: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진주가 많이 나는 곳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
1: 여기를 또 다른 말로는 월강이라고 해요.
0: 월강.
1: 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광둥 지방이라고 그러죠.
0: 네.
1: 이 광둥 지방을 월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여기서 이 월이 그
0: 월남.
1: 오월동주.
0: 오월동주.
1: 월남. 할 때 그 한자랑 그건 똑같은 건가?
0: 네.
1: 라고 하는데 다른 한자예요.
0: 아, 그래요?
1: 네네. 그냥 이제 광둥 사람들을 부르는 월이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건 좀 인지도가 낮지만, 원래는 그게 같은 지역을 부르는 한자였어요. 그러니까 주강 유역을 그러니까 남중국을 말하는 한자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예. 그 우리가 월남 5월 동주 할 때의 월은 이제 베트남 쪽을 가리키는 한자로 어느 정도 굳어지고 예. 그리고

0: 광둥 지방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주강역을 가르치는 한자는 새로운 한자가 이렇게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럼 주강 하구에 홍콩과 마카오가 있다는 건데,
0: 네.
1: 주강 유역 사람들이 이전에 중국 다른 지역 사람들과 원래부터 좀 다르게 지냈었을까요? 아니면 식민지 이후에 좀 다른 모습을 갖게 됐을까요?
0: 주강 유역 자체가요, 거의 뭐 혈통이라 그럴까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생김새도 되게 많이 달라요.
1: 달라요.
0: 네. 그리고 사투리도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광둥 사투리를 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은 다 베이징, 북경어를 쓰는 영화들이 많은데 옛날에 네. 우리가 홍콩 영화 좋아할 땐 다 광둥으로 썼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달라서.
0: 언어 자체도 많이 다르고요. 네. 생김새도 조금 더 동남아시아인들처럼 외모가 좀 생겼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다른 조금 이제 그래도 요 그 윗 윗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동북아시아 느낌이 나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실제로 주강 유역이랑 그 예. 북쪽에 있는 지역이랑 우리 그 난닝 산맥이나 우이 산맥 그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1: 네네.
0: 산맥들이 이렇게 산지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옛날에 그 삼국지 보면은 그 이제 산월 이렇게 해갖고 그 교주 지방 뭐 사섭이 다스리는 뭐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오나라의 지배를 받지만 네, 막상 좀 지배를 좀 덜 받고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뭔가 있었다. 그 지역이 이제 광둥 지방부터 이제 베트남 북부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원래도 산맥이 이제 중국 본토랑은 좀 이렇게 자연 경계가 있어서 예. 조금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국 문명에 흡수된 게 좀 늦었다.
1: 늦었다.
0: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중국 이 남부가 개발되면서도 여기가 이제 남중국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주로 무역 중심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장안이나 베이징처럼 이게 정치 중심지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무역 중심지이다 보니 이런
1: 네.
0: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이 섞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 그러니까 원래 중국 문화와는 조금 다른
1: 네.
0: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직까지도 그냥 언어를 다르게 쓴다라는 거 하나만 봐도
0: 네.
1: 와, 어느 정도로 분리돼 있었구나라는 거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알겠습니다. 말도 다르게 쓰고 어떤 산맥으로 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중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조금 원래부터 좀 다른
0: 네.
1: 생김새도 좀 다른 느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는 공통점을 이제 살펴봤는데 두 도시를 비교해서 이제 차이점들을 좀 하나씩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적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0: 네.
1: 마카오가 홍콩의 33배가 작다.
0: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카오 같은 경우가요, 굳이 우리로 따지면은 경기도 구리시만 합니다.
1: 구리시 하나?
0: 네네네. 그러니까 구리시, 뭐 송파구, 서울시 자치구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1: 마카오는?
0: 돼요.
1: 마카오는? 네.
0: 네, 그렇게 작은데 인구가 70만 가까이 되거든요.
1: 70만이요?
0: 네. 그러니까 서울 자치구 하나에 이렇게 70만 이상 사는 곳이 거의 없어요.
1: 그러니까
0: 송파구 정도인데 참고로 아까 구리시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구리시 인구가 18만이거든요.
1: 예.
0: 근데 같은 크기의 18만이 사는 구리시랑 68만이 사는 마카오. 이렇게 하면 이제 인구 밀도가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1: 홍콩이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0: 네.
1: 마카오도 엄청나네요.
0: 마카오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아요.
1: 예.
0: 특히나 여기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땅에다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간척지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땅이 부족하니까 간척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사람이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데 아까 홍콩도 되게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1: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0: 네, 그리고 네. 홍콩 같은 경우는요.
1: 예.
0: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000제곱킬로미터가 되거든요.
1: 그럼 어느 정도예요?
0: 이 정도면 이 감이 잘하는 것이죠. 우선 예. 서울보다 큽니다.
1: 오.
0: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1: 아, 홍콩이 서울보다 크군요.
0: 네.
1: 오.
0: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울산이나
1: 예.
0: 인천이 요 홍콩이랑 비슷해요.
1: 오.
0: 그런데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냐? 750만.
1: 예.
0: 근데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홍콩보다 작은 서울에 900만 가까이가 사는데
1: 네.
0: 그러면 여기가 인구 밀도가 되게 높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여기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1: 예.
0: 지금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지도를 놓고 오늘은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0: 네. 근데 홍콩이요.
1: 예.
0: 산이 많습니다.
1: 어.
0: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사실 중국 청나라가 영국한테 홍콩 떼줄 때
1: 예.
0: 별 생각을 안 했던 게 여기가 바위, 산 이런 게 많은 그러니까 쓸모 없는 땅이었어요.
1: 아, 중국에선 그렇게 여겼군요.
0: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떼줬는데
1: 예.
0: 그러니까 거의 이 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국 정부에서 관리했던 이제 자연 보호 구역, 우리로 치면 그린벨트.

0: 같은 곳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1: 강원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막상 이제 뭐 인천광역시인데 절반 가까이가 산지거나 자연보호구역이라서 그 절반 가까운 구역에 780만이 산다.
1: 네.
0: 그래서 전체 인구 밀도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마카오에 비해 안 되는데 실제 사람이 사는 곳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홍콩도 뭐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럼 공통점이네요. 차이점이 아니라.
0: 그렇죠. 면적이 조금 다르다.
1: 면적이 33배나 차이나 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을 산지가 차지하고 있다. 홍콩은.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카오는 그 간척을 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마카오 반도가 위쪽에 있고 밑에 섬이 두 개가 있잖아요.
0: 타이파와 콜로안 섬.
1: 콜로안.
0: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코타이라고 메리츠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조트.
1: 그렇죠.
0: 이런 게 많이 있죠.
1: 네. 거기가 주로 간척을 많이 한대죠.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섬.
0: 네. 반도와 반도. 섬. 거기를 연결한 곳이다.
1: 알겠습니다. 두 곳 다 유럽 식민지였어요. 포르투갈이 442년 동안 마카오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고 영국이 100년에서 한 150년 이 정도를 홍콩을 이제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면적이 서로 다르게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도.
0: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제가 이 홍콩이랑 마카오를 비교하려고 면적부터 이렇게 막 길게 굳이 솔직히 어디 여행 갈 때 그 도시의 면적이 얼마냐를 그렇게 따지고 여행 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 여기에서 따지는 거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면적을 무슨 인천광역시랑 비슷하다, 구리시랑 비슷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먼저 지배를 한 곳이 이제 지배를 받은 마카오? 곳이 마카오죠.
1: 예.
0: 마카오가 언제 지배를 받았냐면요. 1557년입니다.
1: 예.
0: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명종 때고요.
1: 예, 굉장히 일찍이네요.
0: 네, 중국 명나라 때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지배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원래도 꾸준하게 중국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무역을 하려고 포르투갈은 이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이 바다에 계속 이게 뭔가 진출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명나라가 한참 잘 나갈 때니 뭐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 당시에 이제 외구라고 우리가 흔히 통칭되는 이제 그 뭐 일본 출신이기도 하고 뭐 일본 출신이 아닌 해적들이 이 중국에 있는 바닷가에 엄청 활약 또는 이제 약탈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 포르투갈 해군이 이 왜구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1: 아, 골칫거리를 해결해 줬어요.
0: 어느 정도 해결해 줬고 또 니들이 원하는 게 무역이잖아. 그러면은 마카오 반도 일부에 그냥 조그맣게 우리가 너희 그 지금으로 치면 조개지 같은 느낌이죠. 그냥 여기서 너희가 터 잡고 무역할 수 있게 그냥 빌려줄게.
1: 네.
0: 대신 이제 뭐 세금은 명나라한테 내고 그런 식으로 해줘라고 했던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선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 명나라가 힘이 셀 때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명나라가 망했어도 청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마카오를 더 넓히는데 허락을 안 해줬던 거죠. 괜히 니들이 더 점령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 땅을 빼앗기는 거니까 강성한 명나라 청나라 제국이 그걸 허용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1: 네. 나라의 땅을 빼앗기고 뺏는 그 과정에서도 국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한영준 기자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 역사 그리고 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0: Radio.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한영준 기자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콩과 마카오 이 두 도시가 지금은 관광지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1: 그렇죠.
0: 네. 이게 두 도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길을 걸은 게 이 지금의 이 관광지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네. 그런 것에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한데
1: 맞습니다.
0: 홍콩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홍콩은?
1: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을 무렵이 이제 중국 청나라가 한참 흔들릴 시절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랑 영국이랑 아편 전쟁이라는 전쟁을
0: 그렇죠.
1: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게 1840년인데
0: 예.
1: 이때가 청나라가 망할 때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망해가던 청나라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아편을 뭐 이런 식으로 밀무역을 하다가 두 나라가 무역 분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명분 없이 영국이 쳐들어가서 이겨버린 전쟁이 아편전쟁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한참 몰락하던 청나라를 영국이 공격을 해서 빼앗은 섬이 홍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0: 네.
1: 어차피 동북아시아의 무역 거점이 필요한데
0: 네.
1: 특히나 요 홍콩 괜찮아 보이는데 해서 여기 홍콩 땅 그러니까 아편전 1차 아편전쟁이 끝내고 빼앗은 거죠.
0: 네.
1: 아예 이제 그건 임대도 아니고 할양을 해 줍니다. 그래 너 떼줘.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청나라 입장에서는 싸게 먹혔다. 이 쓸데없는 땅 그냥 줘버리니까
0: 네.
1: 그리고 전쟁을 끝냈잖아. 그런데 막상 영국 입장에서는 홍콩 섬만 가지려고 했던 이유도 아니고 여기를 가진 김에
0: 네.
1: 여기를 아예 동북아 무역 거점으로 키우자. 그런데 섬에 뭐 산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으니 틈만 나면
0: 네.
1: 뭐 2차 아편 전쟁 끝나면 꽃도 뒤에 있는 땅 뺐고요.
0: 이제
1: 그게 구룡반도고요.
0: 예.
1: 그리고 그 뒤에서 또
0: 홍콩섬 북쪽에 구룡반도.
1: 맞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도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조약을 맺을 일이 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지금 홍콩의 배후지라고 불리는 신계 영어로 뉴 테리토리인데
0: 네.
1: 그 지역도 아예 그냥 다 뺏어 버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좀 부담스러우니 청나라 입장에서도
0: 예.
1: 여기는 99년 임대를 해줄게. 더는 이거 여기까지는 땅을 더 못 뺏기겠어. 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해서 지금의 홍콩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중국에 임대하는 식으로 지금 잠깐 빌렸을 게라는 느낌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1: 네.
0: 땅을 넓히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1: 그렇죠.
0: 게다가 명나라가 좀 힘이 셌으니까.
1: 네.
0: 근데 영국이 홍콩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는 영국이 굉장히 힘이 셌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내놔할 수 있는 만큼을
1: 그렇게 됩니다.
0: 차지하다 보니까 홍콩이 좀 영국이 차지하는 땅의 넓이가 넓어졌다. 그래서
1: 네.
0: 두 식민지가 결국엔 식민지이긴 했지만 면적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쩌면은 상대와의 나와의 힘 겨루기 위해서 힘이 누가 더 세냐 약하냐
1: 맞아요.
0: 이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1: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마카오도 그러면은 청나라가 한참 힘이 약해질 때 포르투갈이 좀 더 뺏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0: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1: 그래서 실제로 포르투갈도 그러니까 청나라가 흔들릴 때
0: 네.
1: 야곱야곱 조금 더 위로 올라가요.
0: 아 그래요. 마카오 반도를 조금 조금씩 넓혀
1: 올라가죠.
0: 하거든요.
1: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포르투갈이 16세기 17세기의 전성기였거든요.
0: 네.
1: 그런데 영국이 한참 잘 나갔던 19세기 에는 포르투갈 국력도 약해져요. 그래서 청나라를 괴롭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까지는 야 영국까지는 허락하는데 니들이 더 까불 정도는 아니지 않아? 해서 지금의 마카오 영토로 이제 그냥 서로 조약을 맺고 그냥 하량 계속 식민지해라고
0: 네.
1: 해서 거기 니들이 다스리고 있던 곳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청나라랑 포르투갈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죠. 항상 홍콩이랑 마카오를 차라리 비교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세련된 도시 물론 마카오도 충분히 세련됐지만 가면 우선 쇼핑 많이 하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냥 단순히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0: 여기에 그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죠. 사업이나 투자 관련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정말 화려한 관광 도시지만 홍콩은 약간 더 금융 도시, 산업 도시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죠. 그리고 마카오는 조금 더 놀러 가는, 여기에 이제 사업하러 가시는 분들 하면 이제 카지노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예.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1: 영화.
0: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 식민지배 당할 당시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우선 홍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 이 홍콩을 키울 때 그냥 식민지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중국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무역 거점으로는 네. 싱가포르를 키웠듯이 예. 동북아시아 무역 거점으로는 이 홍콩을 키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콩이 유럽이랑 극동 아시아에 있는 무역 거점이었던 겁니다. 예. 그때 세계 초강대국에 키우려고 했던.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무역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보험.
1: 아, 그렇겠네요. 네,
0: 네덜란드가 실제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뭐 보험업이라든지 뭐 주식회사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1: 상선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막대한 그 배에 실었던 네. 것들이 다 손해가 나니까 이것에 대한 보험은 꼭 필요했던 거고.
0: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다 보니 주식회사 형태의, 그러니까 뭐 증권 형태의 뭔가가 발전할 수 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말로 급전 땡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려면은 은행업도 발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이랑 금융은 항상 같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이 무역, 금융의 중심지로 자연스럽게 발돋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 그럼 영국이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으로 홍콩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이제 홍콩의 본사가 있는 HSBC. 이게 1865년에 설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게 병인양요 일어나기 1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 한참 흥선대원군이 박해할 그 시절에 현대식 은행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마카오 얘기를 또 해보면요. 홍콩은 네. 지금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가 됐고 마카오는 네. 카지노의 중심지가 됐어요.
0: 네. 네.
1: 동양의 라스베거스로 불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라스베거스랑 실제로 견줄만 한지 궁금합니다.
0: 실제로 견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라스베거스란 말 하면 마카오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이제는 라스베거스보다요.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는 6배, 7배가 나올 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럼, 네. 그러면 라스베거스가 서양의 마카오인데?
0: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로 봤다면 뭐 역사적인 상징으로 따지면 라스베거스가 당연히 높을 텐데 예, 예. 이게 마카오가 이미 그 아시아에 있는 정말 다양한 이제 부호들을 끌어당기는 네. 이런 카지노의 도시가 됐는데 그럼 왜 마카오가 카지노의 도시가 되었느냐?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외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이것도 식민 지배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예. 실제로 영국이랑 프랑스의 국력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영국이 홍콩을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 거점은 마카오였습니다.
1: 아, 그래요? 포르투갈이 그럼 그 중심을 담당하셨던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영국이 홍콩을 개발하면서 네. 이제 대부분 영국이 이 전체적인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무역을 관장을 하다 보니 예. 굳이 다른 나라도 홍콩항을 이용하지 마카오 항구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포르투갈이 국력도 약해지다 보니 마카오의 한국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옆에 더 거대한 강대한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강력한 놈이. 네. 나는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0: 그렇죠.
1: 예, 그 상태에서.
0: 그 상태에서 이제 포르투갈도 고민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마카오 식민 정부도 고민을 한 거죠. 예. 어차피 우리가 이제 무역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탈출국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네. 1847년 네. 포르투갈의 마카오 식민 정부가 네. 카지노를 합법화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역으로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해서 그냥 카지노로, 그러니까 관광업. 네. 이런 걸로 그냥 한번 먹고 살아보자라고 해 도시 계획을 틀어버린 거죠.
1: 예. 그렇군요. 여기에도 식민지 역사가 얽혀 있어요.
0: 맞습니다.
1: 굉장히 깊숙하게.
0: 네.
1: 아, 포르투갈이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카지노 도시로 키운 거예요. 그러면 네. 포르투갈에서 그런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카지노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
0: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키워야겠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부자가 워낙 많으니까 키워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
1: 예.
0: 그 이제 최근에 카지노라는 이제 그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차무식이 이제 뭐 필리핀 카지노

0: 왕인데 마카오에도 황제 폐하라고 불릴 만큼 카지노의 왕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1: 네.
0: 바로 스탠리 호라는 인물인데요.
1: 아, 이 사람이 저기 리즈보아 호텔.
0: 오, 맞습니다.
1: 유명자죠. 네.
0: 맞습니다. 진짜로 저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뭐 이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하면서
1: 네.
0: 참 이런 사람처럼 살면 행복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0: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말이 참 이게 뭐 지금 21세기에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1: 예.
0: 증조 할아버지가요.
1: 네.
0: 유대계 네덜란드인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중국인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요. 유대인, 네덜란드인, 중국인의 피가 전부 다 섞였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돈 못 벌면 안 되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
1: 유대인과 중국인은 특히 그런데.
0: 그렇죠.
1: 네덜란드도 무역으로 아까 보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다 하셨으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식 투자하다가 아예 그러니까는 가세를 다 탕진시켰는데
1: 예.
0: 이 사람이 홍콩이랑 마카오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어디 건설회사 취직했는데 능력 인정받아갖고 CEO까지 올라가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마카오로 건너가서 또 사업 성공하고 계속 홍콩이랑 마카오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1960년쯤에
1: 네.
0: 60년대에 아예 포르투갈 식민 정부를 설득을 한 거죠. 내가 카지노 독점권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이 마카오를 정말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
1: 네.
0: 라고 해서 그냥 민간인이었어요. 이 민간인인 스탠리 호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가져와 버린 겁니다.
1: 잠깐만요. 그러면은 포르투갈이
0: 네.
1: 마카오를 카지노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라고 전략을 짠 거는 언제쯤이에요? 이게
0: 1847년.
1: 아.
0: 그러니까 100년 전이긴 한데.
1: 100년 동안 그러면은 카지노를 산업을 그렇게 키우지는 못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0: 그렇죠. 뭔가 우후죽순으로 하긴 했는 크기 막 키워놓긴 했는데
1: 예.
0: 이게 뭔가 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했는데
1: 네.
0: 스탠리 호가 독점 운영권을 50년 동안 갔거든요. 1962년부터 2001년까지. 그럼 40년이죠.
1: 예.
0: 그렇게 독점 운영권을 가지면서 워낙 사업수완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1: 네.
0: 아주 거기서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리스보아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카지노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시킨 거예요.
1: 예.
0: 물론 이게 역사적인 과정도 필요했던 게 1970년대쯤부터 이제 스탠리 호가 제대로 이 마카오를 키웠는데
1: 네.
0: 1970년대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뭐 대만, 홍콩이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할 때거든요.
1: 네.
0: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부자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어디서 놀고 싶은데 어디서 놀지? 마카오로 와. 우리 카지노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놀아.
1: 네.
0: 라고 하니까 1970년대 이제 빵 뜨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198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사업 시찰을 좀 해야겠는데 하고 홍콩 들리는 김에 마카오 들려서 카지노도 하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그냥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있는 부자들의 돈을 마카오가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여기에서 2000년대 아예 이제 스탠리 호의 독점 운영권이 끝나거든요.
1: 예.
0: 그때 돼서는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큰손들, 이 윈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가 마카오의 리조트랑 카지노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과정이 카지노의 도시로 성장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이게 뭔가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모였던 거죠.
1: 아, 계속해서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0: 맞습니다.
1: 1970년에는 예, 동아시아의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0: 네.
1: 동아시아의 부자들이 어디 놀 곳이 필요해.
0: 그렇죠.
1: 라는 요구가 생겼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중국이 개혁 개방까지 하고
0: 네.
1: 그다음에 또 10년 20년 뒤에는 또 이제 스탠리 호가 마카오 독점권을 좀 잃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뭐래 노하우를 쌓았던 기업들이
0: 그렇죠.
1: 카지노 기업들이 여기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계속해서 거쳐온 거란 말씀이죠.
0: 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은 금융 중심의 도시, 마카오는 마카오는 카지노 중심의 도시 이렇게 두 가지의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게 됐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네.
1: 두 도시의 정치 분위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0: 우선은 홍콩 하면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의 양도가 다시 반환이 된 이후에도 네. 홍콩에서는 꾸준하게 아직도. 각종 시위가 지금까지도 네. 이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0: 1960년대부터 무슨 좌파 폭동이라든지 그리고 1989년에는 테난먼 사태 추모 집회도 열리는 등등 그러니까 홍콩이 영국의 오랜 지배를 받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영국의 각종 시스템 또는 이제 민주주의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카오가 오히려 더 오래됐으니까 네네. 마카오가 뭐 포르투갈 식민지로 400년 넘게 받았으니 여기도 뭔가가 좀 있지 않았을까?
1: 네.
0: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마카오에서 무슨 민주화 운동 일어났다라는 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죠.
1: 네.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홍콩은 금융인들이 키운 도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마카오는 카지노 재벌들이 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와 권력이 재벌들이라든지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인구 차원에서도 마카오가 크지 않거든요.
1: 예.
0: 마카오 인구가 70만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도시에서 뭐 민주화 열기가 있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1: 그런가? 네.
0: 네. 우선은 쭉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자면 결정적으로요.
1: 네네.
0: 1960년대 이게 하필이면 또 날짜가 12월 3일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마카오에서 있었던 12.3 사건이거든요.
1: 네. 네, 우리나라의 사건이 떠오르네요.
0: 저도
1: 네.
0: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1: 네.
0: 1966년에 그러니까 마카오에 있는 좌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과 정치적인 일체감이 있는 단체들이
1: 네.
0: 시위를 벌여요. 그런데
1: 네.
0: 포르투갈 식민 정부가 이걸 유혈 진압을 해서 되게 크게 시위가 한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1: 예.
0: 1966년이 언제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약진 운동 다음에 일어나 이제 문화 대혁명이 한창이 됩니다.
1: 네.
0: 영국만큼 포르투갈이 힘이 세지도 않죠. 근데 이제 중국이 한참 혈기왕성하게 문화 대혁명 막 다 때려 부시고 있을 그 시기니까
1: 예.
0: 이게 포르투갈이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 시위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사과를 하고요. 공식적으로 배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시위고 이런 것들이니까 민주화되는 과정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1966년 12.3 사건 이후로
1: 네.
0: 마카오의 정치적인 분위기는 공식적으로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지만 사실상 중국 본토랑 본토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1: 그 당시에 홍콩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덜 받았던 건가요?
0: 영국은 그때 당시에 영국은
1: 힘이 세니까.
0: 중국보다 힘이 더 셌고요.
1: 결국에는 국력의 문제군요.
0: 그렇죠.
1: 포르투갈이 힘이 약해져갈 시기였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반환된 시기는 2년 늦습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온 건 마카오가 1966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렇군요.
0: 일찍 반환되고 중국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 영향은 일찍 받았는데 왜 반환은 더 늦어졌어요?
0: 포르투갈에서도요. 1970년대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식민지 갖고 있어봤자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구조 조정을 하자라는
1: 네.
0: 식으로 포르투갈도 해외에 있는 식민지를 조정 그러니까 이제 뭐 반환하거나
1: 네.
0: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1: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0: 네.
1: 제가 알기로는 포르투갈이 먼저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저는 알고
0: 네.
1: 있어서
0: 1970년대 네. 중국한테 먼저 제안을 합니다.
1: 네.
0: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관리하기 힘든데
1: 네.
0: 니들이 그냥 가져가 라고 제안을 했는데 중국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가져놓을 건데
1: 중국이, 예.
0: 가져올 건데 너희가 먼저가 아니야. 홍콩 먼저 홍콩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왜냐하면 홍콩이 국제적인 관심도 더 많고요.
1: 예.
0: 인구도 더 많고요. 경제적 영향도 크다 보니 홍콩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1: 네.
0: 요대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2년 만에 포르투갈이랑 마카오 문제를 해결을 해버려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국양제라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 딱 반환된다. 이런 것들을 체계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포르투갈이랑은 급물살을 타는 거죠. 야 홍콩처럼 해. 너희 뭐 더 딴 말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1: 어차피 주겠다고 했으니 나는 네. 이제 일단은 안 주겠다고 버티는 영국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일국양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엔 분위기가 좀 정반대라고.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이야기랑 그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1: 예.
0: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카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베이징이라고 하죠.
1: 네.
0: 중국 중앙 정부에서도

0: 싶지만 네. 결국에는 그게 되지 않고 2019년, 2020년 무슨 국가보안법이 설립이 되면서 네. 사실상 이제 중국, 그러니까 홍콩에서의 일국양제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자본이랑 그 인재들이 네. 해외로 그냥 다 도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홍콩이 약간은 이제 그 좀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카지노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중국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0: 네.
1: 벌써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0: 아쉽습니다.
1: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7: 키 성장은 아이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키 성장은 아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승훈의 이과학저 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주 가까이 있고 비슷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또 역사를 또 비슷한 역사를 공유한다고 해도 매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또 내다보고 배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끝곡은요.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낮 11시 5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노래로 하나 되는 세계 제2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정, 제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54-851-71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 상금 1,25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봉화군과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상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는 등 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 관

0: 예측됐습니다. 찜통더위는 오늘도 이어져 안동, 의성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 11시를 기해서는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된 폭염특보가 영양 봉화산지를 제외한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고 국지적으로 최대 4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대구 경북 전력 사용량이 예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올여름 지역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23일 오후 8시에 기록된 시간당 평균 6,831MW로 지난해 여름 최고치 6,892MW에 근접했습니다. 지역의 역대 최대 여름철 전력 수요는 2018년 7월 26일 오후 3시에 집계된 7,253MW입니다. 물 사용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올여름 지역 최대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생활용수 기준 지난 14일 집계된 83만 톤으로 지난해 여름 최고치 84만 톤에 근접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협상이 의대 소재지 이견으로 최종 결렬되면서 통합 국립의대 추진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교육부 의대 정원 공모에 참여하려면 이달 말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협상 결렬로 통합 신청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양 대학이 각각 의대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으며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도 공모 경쟁구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경북도당 위원장에 안동 예천의 김형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김형동 의원은 후반기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에도 내정됐습니다. 상주시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시의원 선거 후보자와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후보자는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월 250만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한 뒤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맡기고 회계 책임자가 아닌 배우자를 통해 임금 명목으로 총 57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반장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신분인데도 교육감 후보 선거 연락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143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통리 반장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 사무원 등 선거 관계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해당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마시타 일본 나라현 지사가 어제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환담했습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인간의 기록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전혀 없었던 날은 단 3일이었다고 하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인간은 말 그대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온 셈입니다. 오늘 7월 28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날이죠. 그리고 오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그 평화로웠던 3일은 정말로 있었던가 마저 의심하게 되는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입니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란 말도 만들어내고 이걸 연구하는 학문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게 잘 안 되니까 갈등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는 거겠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손석희 12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실시간 메시지를 받습니다. 인터뷰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손석희 12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뜨더군요. 오늘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시는 음악들도 올려주시면 1시 30분 4부가 시작될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다 소화를 못해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A, 오늘 A면은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세계 상대로 관세카드 다시 꺼내들었죠. 중국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체 관세 상한은 20% 아니냐. 지금 12.5%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짐짓 여유를 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강경한 맞대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관세 말고도 새로운 미중 간의 전쟁이 펼쳐진 곳이 있죠. 바로 AI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키미 K3라는 아주 성능이 좋은 AI가 나오면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견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장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부터 중국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단대 박사우 연구원으로 계신 김미래 박사 지금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래입니다.
1: 예, 예. 상하이 오늘 좀 아주 덥진 않죠?
2: 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1: 예, 그렇습니까? 예. 자, 우선 그 발등에 그 떨어진 관세 얘기부터 좀 해보죠. 트럼프가 최근에 그 강제 노동 관련 관세,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중국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 네, 중국은 지난 3월에 이미 미국의 300일

0: 조사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보호무역적이다, WTO 규정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을 했고요.
1: 예.
0: 또이 미국이 말하는 강제노동이라는 게 이제 중국이 위구르족 같은 소수민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주장인데 중국은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아, 예.
0: 빈곤 지역 주민들한테 직업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의 탈빈곤 정책의 일부인데 미국이 이것을 인권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 입장입니다.
1: 예, 뭐 각자 다할 말이 있겠죠. 근데 트럼프할 관세 리스크가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 더 남아 있고 특히 이제 과잉 생산 문제를 살펴보고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미국이 지금 뭐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0: 네, 이제 미국이 말하는 과잉 생산이라는 게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이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더 많이 건설해서 제품을 실제 시장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건데요.
1: 예.
0: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면 중국 자국이 필요한 양이 1,000만 대라면 중국은 1,500만 대를 생산해서 남은 양을 해외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그래서 미국이 산업의 피해를 보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이 피해를 메꾸겠다는 겁니다.
1: 예.
0: 이제 여기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한데 중국은 이 저렴한 가격 경쟁력도 중국 시장 경쟁력인데 왜 트집이냐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 낮은 가격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다는 입장입니다.
1: 예.
0: 또 중국은 이런 조치가 중국의 산업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아니 미국도 반도체와 친환경 산업에 수백억 달러 보조금 지급하면서 왜 중국만 문제 삼냐 이중잣대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아무튼 그 관세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뭐랄까 관계, 그동안에 좀 변화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네, 현지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은 유지하지만 갈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좀 재편되고 있다 이런 시각이 강한데요.
1: 네.
0: 중국에서는 요거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경쟁은 계속하지만 좀 절제 있고 건전하게 하자, 충돌은 피하자는 의미입니다.
1: 예.
0: 그래서 무역 이사회와 투자 이사회 출범 합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는데요. 뭐 과거에는 관세를 올리면 막 국회에서 즉각 보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미리 조율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1: 예.
0: 네, 경제적으로도 좀 말씀을
1: 예,
0: 드려보면
1: 그렇죠. 예.
0: 네, 이제 완전한 이 탈동조화보다는 역시 위험을 관리한 이런 디리스킹 단계로 접어든 모습인데요. 미국은 이제 중국과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대중국 수입은 줄였지만 베트남과 멕시코 수입이 늘었는데요. 사실 그 베트남과 멕시코가 다시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하는 걸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1: 아, 예.
0: 사실 차이나 플러스 원 공급망이 확대된 거에 가깝습니다.
1: 예, 그렇군요. 하여간 그 이렇게 흐름을 보면 뭐 트럼프와 시진핑의 캐릭터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뭔가 좀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시진핑은 좀 느긋해 보이는 그런 현상을 좀볼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AI 놓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뭐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당연히 긴장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근데 두 나라는 AI 전략이 서로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0: 네, 이 중국의 개발 속도가 빠른 이유도 결국 국가 전략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0: 한마디로 미국은 AI를 시장이 키우는 모델이고
1: 예.
0: 중국은 AI를 공공 인프라로 만드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이제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보면은 AI는 이제 단순한 전략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초 투자나 기술 방향이 결정되기 그런 시장 중심 모델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이렇게 AI를 전국적으로 깔고 산업 곳곳에 적용한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 미국 쪽의 입장은 조금 이따가 송호창 변호사 나오면 또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AI를 열심히 막 개발만 하다 보면 뒤로 이제 정보가 슬슬 새나가는 건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AI 안보 문제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데 미국은 요즘 특히 AI 안보 문제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 네, 사실 AI 안보는 하나의 통일된 개념이기라기보다 좀 여러 층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 예.
0: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이제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AI가 사이버전이나 이제 첨단 무기에 활용이 되는 만큼 핵심 기술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1: 예.
0: 둘째는 공급망 보호로서 이제 AI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나 핵심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0: 이제 사용자 데이터 보호, 이제 예. 개인정보나 기업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넷째가 이제 금융과 산업 안정성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AI가 모든 금융거래 처리하고 뭐 기업 생산라인까지 관리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AI가 해킹되거나 오작동을 하면 사회 전체가 좀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한 건데
1: 예.
0: 이런 여러 갈래 AI 안보에서 미중 간의 차이가 미국은 이제 첨단 기술을 뺏기지 않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국가 안보에 가장 크게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1: 예.
0: 물론 최근에는 중국에도 중국도 이제 기술 해외 유치를 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데이터 관리와 산업 안정성을 추진하는 이른바 AI 안전 거버넌스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예예.
0: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뭐 금융 전략망, 기업 업무 같은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인프라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죠.
1: 그렇겠죠.
0: 예.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안전 체제까지 국가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1: 하여간 미국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AI 문제를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주로 이제 타겟은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당연히 반발을 할 테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0: 네, 사실 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한데요.
1: 예.
0: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은 뭐 맨날 자유경쟁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중국 AI가 경제력을 갖추니까 왜 갑자기 시장을 봉쇄하냐.
1: 예.
0: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이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1: 예.
0: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구체적인 증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중국 AIP, 아니 중국의 AI를 이제 IP 도용으로 낙인 찍고 있다는 건데요.
1: 예.
0: 또 사실관계도 부족하고 과학 기술을 정치화하는 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증류 관련해서도 왜 미국 기업이 공개 데이터를 학습하면 혁신이고
1: 예.
0: 중국 기업이 하면 도용이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증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갑자기 무슨 단어가 튀어나왔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조금 있다가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송호창 변호사하고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그 갈등 사안이라서 근데 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그러면 중국 AI를 미국이 차단할 경우에 기술 보호를 위해서 중국도 바로 맞대응에 들어갈까요? 근데 맞대응에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또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최근에는 중국도 이제 해외 이용자가 AI 서비스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모델 자체를 내려받아서 수정하거나 재배포하는 걸 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시장은 열어두지만 핵심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인데 하지만 중국은 이제 지난번 AI 대회에서 시주석 발언처럼 독주가 아니라 교양국이다 AI는 국제협력을
1: 예.
0: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 만큼
1: 예.
0: 완전한 폐쇄와 통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1: 예. 왜 9월 24일인가에 시진핑이 미국 가죠?
0: 네네.
1: 예. 그 트럼프는 이미 그때 만나면 이제 나 시진핑한테 AI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라서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0: 네네네.
1: 나눌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양대 강국이 서로 AI 기술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잠그는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중국의 그 뭡니까? AI를 그 미국의 AI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만일에 강해진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미국도 똑같은 전략을 쓸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요?
0: 사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는 항상 이제 미중 간에 껴있는 입장이기
1: 예,
0: 때문에
1: 예.
0: 사실 명확하게 좀 실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조금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1: 예, 예.
0: 대중국 채널도 여러 통화를 하면서 하지만 미국이 하자는데 한국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어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유연한 대처는 사실 뭐 말은 쉬운데 늘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가 또 그건 좀 고민을
0: 네, 그렇죠.
1: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김미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이어지는 곡은 로드리게스의 Halfway Up the Stairs입니다. 이제 계단에 겨우 절반만 올라갔는데 여기서 멈

가수란 말이냐. 너와 함께라면 절대 중간에 멈추지는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데 아마도 중국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나 미국이 뭐 손잡고 같이 올라가 줄 리는 만무하죠. 영화 슈가맨을 찾아서로 너무나 유명해졌던 가수 로드리게스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Halfway up the stairs.

0: 묵계서원에서 진행하는 초등 고학년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소중의 성, 귀중의 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과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강다운 아나운서의 국제뉴스가 준비됐습니다.
2: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어딜까요? 혹시 엔비디아를 떠올리셨나요? 아닙니다. AI 지각생으로 핀잔을 댔던 애플이 15개월 만에 전 세계 시총 1위로 복귀했습니다. 시총 7,276조 원 규모인데 왕의 귀환일까요? 애플이 특별히 잘 해서라기보다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365조 원 규모의 지급 보증을 선단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 주가가 4% 이상 하락해서란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의 삼전넥스라 불리는 중국 최대 DRAM 생산업체 창신 메모리가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 첫날 인텔의 시총을 뛰어넘었습니다.

0: 793조 원인데요. 상장 첫날 바로 중국 시총 1위로 올라섰는데 기존 1위 마오타이의 2배 수준이고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470% 이상 폭등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창신메모리 순입니다. 2016년 설립된 창신메모리의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8%대입니다. 창신메모리 반도체가 빅3를 얼마나 위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중단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는 와르르 무너졌는데요. 왜일까요? AI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경계심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했지만 중국의 노광장비 개발 착수 소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다시피 한 반도체 노광장비를 중국이 국산화한다는 소식.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기세가 무섭습니다. 중국 얘기 이어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입된 차는 어딜까요? 중국산입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인데요. 3년 전 3.5%에서 10배 이상 뛰어 37.2%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독일과 미국 순인데요. 비아디 등 전기차와 전기버스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 우리나라 수입 전기차의 70%, 전기버스의 수입 물량 전체가 중국산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줄여서 FOMC가 금리를 결정하죠. 이에 앞서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8에서 12%까지 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62.1%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협상 이면에 트럼프 일가 및 측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우선 사우디 원전 계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 기대되는 곳이 바로 원자로 개발 업체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데요. 미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튼에게 아들들이 이 회사와 사업 파트너라고 하고요.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핵연료용 동위원소 개발 업체 퀀텀 리프 에너지의 공동 소유주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늘 이해 충돌 가능성이 꼬리처럼 붙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繋がる
4: With the world man on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앞서 지구촌 사이드 A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와 AI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중국의. 예, 지금은 미국 쪽 입장입니다. AI를 놓고는 뭐 미국이 좀 더 뭐랄까 좀 초조한 입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앞사관자의 숙명이기도 하겠죠. 예, 중국이 미국의 AI 모델을 무단으로 활용해서 중국의 AI를 훈련시켜서 성능을 끌어올렸다. 이거 전문 용어로 이제 디스틸레이션, 증류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아까 김미래 박사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전적으로 보자면 액체를 가열시켜서 기체로 만들었다가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드는 그 과정, 이걸 이제 증류라고 하는데 여기선 대체 무슨 뜻인지 이것도 포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AI 기업들이 이 증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도 중국을 이 문제로 비판했습니다. 아, 미중 AI 패권 전쟁, 이제는 기술과 지식 탈취 논쟁으로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 증류, 대체 뭘까요? 송호창 변호사님.
8: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12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특정 그 사교육의 학원의 그 쪽집게 강사가 그 12년 동안 한 것에 시험에 나올 것만 뽑아가지고 한 권의 단일 교재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교재만 보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7: 예, 예.
8: 그런 경우하고 제일 좀 유사하게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많은

0: 과목이 있고 많은 그 교사들이 가르친 예. 전체 12년 동안 가르친 내용을 단 몇 개월 만에 쪽집게 과외만 예. 받아서 그 결과물을 낸다고 하는.
1: 지금 뭐 유튜브를 보신 분들께서는 지금 도표로 그린 것까지 보고 계실 텐데 사실 근데 이거는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게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예. 얘기는 뭐 좀 이따 나오더라도.
0: 네.
1: 미국은 특히 이제 그 뭡니까 키미 케이스리 네. 이걸 만든 중국 AI 기업을 아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은데 이게 네. 제일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0: 예, 일단은 뭐 제일 큰 문제는 가격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방금 그 사례 비유를 든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면은 수많은 수십 권의 뭐 수백 권의 교재를 가지고
1: 예.
0: 그 교재 비용도 비쌀 텐데 그걸 단 한 권의 요약본만 가지고 보면 이거를 우리 이제 사교육에서는 이 사교육이 훨씬 비싸지만
1: 예.
0: 여기에서는 중국 그 AI 모델에서는 훨씬 싼 가격으로 판다는 거고
1: 예.
0: 현재 K3는 ChatGPT 최상위 모델이죠. 5.6에 비해서는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이고요.
1: 어우, 싸네요. 반값이네요.
0: 예. 엔트로픽의 예. 그 미토스 페이블 5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1: 예. 근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증류가 그동안에 뭐 AI 업계에서 없었던 일도 아니고
0: 네.
1: 관행적으로 써왔던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AI 모델들은 그러면 증류를 안 왔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0: 내부적으로는 다 증류를 하고 있는
1: 그렇죠?
0: 과정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 중에서 일종의 이제 뭐 그 답변의 패턴을 찾아 추론을 해서
1: 예예.
0: 그걸로 새롭게 이제 그 경량화된 새로운 신규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제
1: 예.
0: AI 모델을 계속
1: 그
0: 만드는
1: 방식은
0: 건데.
1: 미국이나 중국이나 같나요?
0: 유사하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들도 했는데 우리는 네. 왜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엔트로픽의 이용 약관에 보면
1: 예.
0: 이런 추론 과정을 통해서 경쟁 모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1: 예.
0: 하는 약관이 있는데 그 약관을 위반했다고 하는 얘기고요.
1: 아.
0: 그리고 결국은 회사 내에서 내부 개발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증류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1: 예.
0: 외부에 있는 경쟁 회사가 자기 모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약관 위반이고
1: 예.
0: 거기다가 이걸 통해서 엔트로픽이나 지금 미국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증류 과정에서 보면 엔트로픽의 모델 같은 경우는 안정 장치들이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뭐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악성으로 그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해킹에 사용된다든지 하게 되면
1: 예.
0: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1: 예.
0: 이 디스틸레이션 증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들은 빠진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렇게 증류를 해서 만든 그 경량화 모델은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1: 예.
0: 국가 보안 문제든 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든 여기에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1: 예.
0: 하는 것이 이제 미국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1: 아, 그것도 싼 값에 팔리는데
0: 예. 예.
1: 안전하지도 않다 뭐 이런
0: 그렇죠.
1: 주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아무튼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미국의 AI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 지적 재산권은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이용 약관 위반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은 인간이 만든, 인간이 창조적으로 만든 인간의 작품이라 해야 되는데.
1: 예, 예.
0: 지금 이것은 AI가, 결과물을 낸 답변을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이것을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진 않죠.
1: 아, 그럼 지적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면.
0: 예.
1: 미국 정부에서 지금 중국 AI가 미국 AI 모델을 아무튼 무단으로 활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0: 네.
1: 뭐 근거가 그러면 뭐가 되는
0: 근거가
1: 거예요?
0: 일단 제일 큰 것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겁니다.
1: 아, 예.
0: 이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장치를 그 뺀 상태로 새로운 그 경영화 모델을 만들게 되면
1: 예.
0: 뭐 사이버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기밀이라든지 국가 그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1: 예.
0: 그렇게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1: 아,
0: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죠.
1: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0: 네.
1: 현행법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0: 네.
1: 하고 다만 이것을 이제 조사하는 명분은 근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0: 네.
1: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그 이유는 다른 하위 다른 그 법률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냐는.
0: 그게 지금 제일 현재 AI 기술 문제, AI 산업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AI 기술.

0: 뭐 수차례 지금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AI를 개발한 그신 모델을 개발한 사람들도 이그 신규 모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성능까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게 코딩 자체를 지금 AI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안전장치를 넣는다든지 보안 시스템을 짠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드는 사기업의 회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무런 지금 그 법적 규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국제적인 지금 스탠다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
1: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조사에 나서서 처벌한다고 나서도 규제한다고 나서더라도
0: 네.
1: 누군가 중국 쪽에선 누군가가 뭐 있을 수 있죠.
0: 그렇죠.
1: 중국 그 당국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단지 너네 국가 안보만을 위해서 이렇게 뭐 다른 법률들 다 무시할 수
0: 네.
1: 있느냐라고 소송을 걸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 다음은.
0: 소송을,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국제관계에서 예전 같으면은 WTO에 제소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텐데 지금 WTO도 거의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1: 뭐,
0: 상태고.
1: 그렇죠.
0: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이 그런 어떤 조율을 하거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유엔에서도 그 작업을 지금 하자는 말은 있지만 없는 상태고 미국에서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은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한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위협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증류 작업에 대해서 적대적 이제 증류라고 하죠. 이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지금 하원 외교위원회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하원 전체는 아니고. 근데 버니 샌더스 같은 의원들만이 이런 문제는 이 AI 전체 개발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 AI가 다른 산업에 적용될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미리 예정하고 그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상위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두 국가에서 이런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버니 샌더스 같은 의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1: 지금 그 유튜브를 청취한 분이 질문을 해 오셨는데, 송호창 변호사가 법률가지 사실은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이 질문이 가능할지
0: 네.
1: 모르겠는데, 중국이 미국 AI 알고리즘을 카피해서 따라와도, 뭐 직무유 등을 통해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0: 그렇죠.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나 이건 아니지만 이제 워싱턴 있을 때그 회사가 이제 AI 회사였고 거기서 지금 오픈 AI의 챗GPT 유료 버전을 이제 같이 만드는 팀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해서
1: 아, 그러셨나요?
0: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AI 부분이나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그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픈 AI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제 좀 어깨 너머로 들은
1: 아,
0: 정도로
1: 그럼 뭐, 이
0: 알고 있는
1: 질문에는
0: 상태입니다.
1: 답변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특히 반도체나 특히 이제 AI 모델에서는 GPU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고요. 이 상위 모델을 지금 중국으로는 수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B200이라든지 H100인가요? 그런 상위 모델들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하위 모델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하위 모델을 가지고도 이런 정도의 성능을 내는 AI 신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1: 이 청취자 덕분에 질문의 깊이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의 AI를 뭐 배척한다든가, 이건 또 아니지 않는 게, 그 이해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0: 네,
1: 같은데.
0: 그게 사실은 그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버니 샌더스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GPU를 수출하는 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들은 가능한 한 AI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폭넓게 개방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아무래도 자기 회사의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1: 뭐
0: 그런
1: 장사를
0: 거죠.
1: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반면에 이제 오픈 AI나 이 엔트로픽 같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0: LLM, Large Language 모델의 신 이 AI 모델 자체를 만든 회사들은 이런 지금 얘기한 이런 그 증류를 통해서 싼 가격으로 자기들의 모델의 성능을 갖는 것들을 다른 그 경쟁사들이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차단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업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이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1: 근데 미국은 뭐 계속해서 증류를 고리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AI 발전의 그 역량이 단순히 뭐 이렇게 갖다 베끼는 증류 때문인 덕분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도 또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근데 이제 그게 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증류를 그게 뭐 원래 화학에서 사용하는 화학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엔 비유적으로 사용이 된 건데 증류라는 과정이 이 수천만 번 지금 이제 이런 그 페이블5나 이런 모델들을 지금 중국 모델이 사실은 경량화시키는 과정에서 수천만 번 질문하고 답변한 것을 답변 패턴을 뽑아내서 그 패턴을 다시 학습시켜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증류라고 하는 과정이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증류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죠.
1: 예. 그리고 결국은 증류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0: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 중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때문인데 그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미국은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AI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뭘까요?
0: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AI 기업들의 이익이 손상된다는 거겠죠. 이해관계가.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의 그 정책 담당을 하는 사람이 최근에 얘기한 거는 올 초나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기술이 미국에 비해서 한 2년 정도는 뒤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얘기한 건 거의 한 6개월 정도 차이로 이렇게 좁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기술은 결국은 뭐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챔피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경쟁 과정에서 기술력을 그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은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AI 기업을 따라잡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유튜브로 또 다른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중국의 AI 산업을 계속 이렇게 통제하면 스스로 개발한 AI를 집중 사용하게 될 텐데 중국이. 그럼 통제 수단이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의 자생력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0: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실질적인 그 원재료나 거기에 이 개발을 하는 데 들어가는 물건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기술을 발전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게 너무 이중잣대 아니냐. 미국 기업들이 자체 내에서는 사실은 증류도 하고 모든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경쟁자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송호창 변호사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AI 견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덕분에 인터뷰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질문까지 모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호창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김학선 선곡위원회 추천곡을 좀 비틀어봤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주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PD하고 우리 엔지니어분한테 음악 그 타이틀 음악 올려달라는 표시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미니의 뱀이자님, 대구의 워킹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날씨가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야, 역시 대구입니다. 미니의 역시 윤상원님, 오늘은 그 화상 연결이 상당히 좋네요. 그 상하이의 김미래 박사 인터뷰 보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중국과의 화상 연결을 함께 걱정해주고 계시네요. 예, 오늘 잘 나갔습니다. 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어제 모셨던 성악가 임선희 씨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 5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유튜브의 배지우님, 처음으로 생방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하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를 무슨 뜻이냐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게 저...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정규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넉 달 전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이 국민의힘 가입에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하라며 양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

0: 중심 요양병원 500곳 내외를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 안보 산업 교류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저와 룰라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통해 2026년을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앞으로 저희가 한국과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의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136분에 걸친 양자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특별히 브라질 부통령을 지정해서 실무그룹의 장을 맡도록 했다며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도 정책실장을 실무단 대표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기술적 협력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9월이 될 텐데 알칸트라 발사기지에서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조치 시행에 앞서 업계에 신속한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2억 원 위원장 주재로 금투협회장과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유관기관과 함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주가 변동성이 추가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자파점의 기적 등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일본 추리소설계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 투병 끝에 향년 68세로 지난 23일에 별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한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선석희의 12시.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죠. 아시아에서 온 종달새, 헨델, 바흐, 모차르트 등등 고음악의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임선희님과 어제 만났죠. 게시판에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가장 좋은 소식은 오늘도 임선희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오늘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임선희님의 곡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너무 길지 않은 곡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부터 듣고 임선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참석해 12시 3부를 시작하죠.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온 단도란 종달새 소프라노 임선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두 번째 만남을 기다려 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셨거든요.
1: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0: 질문들 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와, 믿기지 않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기운을 막 바꿔가는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예. 오늘은 어제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달리, 오늘은 성악가 임선희의 플레이리스트로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1: 네.
0: 글쎄요, 이게 성악가들은 이제 평소에도 그냥 클래식만 들으실 거라고 생각들은 하시겠지만.
1: 네.
0: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1: 못 들어요.
0: 예.
1: 저는 베를린 집에 딱 도착하면, 올해 이제 연주여행 갔다 돌아오면 딱 트는 노래가 있는데.
0: 예.
1: 저한테는 그게 집에 돌아왔다는 표시인데,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Come Away With Me. 예. In the night. 들으면, 아, 집에 왔다. 이런 휴식이 예. 돼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곡을 오늘 준비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아,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예. 살짝 들려드렸습니다.
0: 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첫 곡은 그럼 뭘로 준비하셨을까요?
1: 이 노래를 제가 부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노래 예. 때문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0: 예.
1: 드라마 OST를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0: 아,
1: 아마 해외에 활동하는 성악가가 OST를 부른 게 주수민 선배님의 나가거든? 그 이후로 아마 예. 처음이었을 것 아. 같아요. 꼭 돌아오리라고.
0: 돌아오리.
1: 네, 보보경심려라는 달의 연인? 그런 드라마에 나왔던
0: 예.
1: 곡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언제 나온지 몰라서. 그래서
0: 예.
1: 이 노래는 언제 나와야 드라마에 뭐 몇 회 차에 나와 이걸 여쭤봤던 건데 그분이 아, 사람이 한 명씩 죽을 때마다 나온다고.
0: 예.
1: 그래서 그럼 몇 명이 죽나요? 이렇게
0: 예.
1: 물었었어요.
0: 예.
1: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이 드라마를 봤거든요. 외국에 있느라고.
0: 아, 예.
1: 코로나 때 이게 정주행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0: 예.
1: 근데 제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막 드라마에 훅 빠져 있다가 제 노래만 나오면 이렇게 확 깨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예. 낯설어서.
0: 그러면 그 곡 그러니까 다시 아,

0: 아, 이거 뭐 다 들으면 좋긴 할 텐데 오늘 아유. 말씀을 나누면서 들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냥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1: 네, 아이고 예. 좀 다르죠.
0: 어떤 거 하고요?
1: 클래식 가수 같이 느껴지시나요? 궁금해요.
0: 당연히 클래식 가수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혹시 좀 다르죠 하시길래
1: 네.
0: 뭐 조수미 씨가 부른 나 가거든 하고 비교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1: 예 비교하면요
0: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1: 아, 네. 아니요 못해요.
0: 감당 못하실 겁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말씀드리자면
1: 네.
0: 다릅니다.
1: 아,
0: 예, 다르고 정말 아름답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0: 조수미 씨의 노래는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노래이니까 네, 그쵸, 뭐 그쵸. 저희가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1: 네.
0: 조수미 키즈로 자라난 임선희의 이 꼭 꼭 돌아온다.
1: 돌아오리.
0: 정말 아름답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1: 저 이런 기회가 저한테 와서 되게 기뻤는데.
0: 예.
1: 베를린 집에 제가 잘 가는 그 건물에 베트남 집이 있어요.
0: 그들이 식당?
1: 네. 예. 그들이 이제 저한테 배달해 줘서 제 초인종에 있는 이름을 알잖아요. 선혜임이라고 써진 예. 걸 아는데 어느 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유튜브로 보여주면서 이게 혹시 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예. 부른 거냐고. 그때부터 제가
0: 성악가라는 건 알고 있었군요. 그 집에서
1: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0: 아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1: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0: 이름이
1: 그냥
0: 같아서.
1: 생각을 해본 거예요.
0: 예.
1: 한국 사람인 건 아니까
0: 예.
1: 저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서비스가
0: 예.
1: 네 그랬던 네.
0: 쌀국수를 그래서 많이 드셨다는
1: 네.
0: 예. 이 곡을 소풍 같은 곡이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1: 제 본업에서 벗어난 일상을 예. 벗어난 어떤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했으면 저 OST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누가 시켜줬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0: 예.
1: 저한테 정말 그냥 공짜로 얻어진 소품 같은 그런 나들이었어서
0: 예.
1: 좋은 재미있는 기억이에요. 예.
0: 뮤지컬 팬텀에 출연하신 적도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오페라가 아니라 이제 뮤지컬이기 때문에
1: 네.
0: 그것도 그러면 소풍이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저한테도 긴 소풍이었어요. 그건 정말.
0: 예.
1: 그 당시 연출을 맡았던 분이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시던 미국 연출가인데
0: 예, 예.
1: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이 역은 팬텀의 그 여주인공 역은 진짜 성악가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여주인공이 파리 오페라에 데뷔하는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0: 아, 그렇죠.
1: 배경 예. 자체가 오페라하우스니까.
0: 예, 예.
1: 진짜 성악가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0: 예.
1: 그래서 찾다가 이제 제 거를 마음에 드시고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
0: 예.
1: 제가 저는 이거가 제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도 제가 바흐랑 핸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0: 예.
1: 제가 마침 미국에 투어 간다는 거 아시고 뉴욕에서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0: 예, 대단했군요. 네, 그 집념이.
1: 네,
0: 예.
1: 그래서 되게 감사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꼭 저를 설득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1: 네, 두 번째는 예. 모차르트 곡을 준비했어요.
0: 아, 모차르트를 빼놓을 순 없겠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진짜 많은 가수들이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좋아하는 작곡가면서 예.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잘해야 그게 기본값이 되는 음악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사가 있으니까
0: 예, 예.
1: 그 가사와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단순하고 그냥 동요 같았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픈 노래였어?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0: 예,
1: 근데
0: 예.
1: 그 슬픔이나 평화로움은 이 세상 것이 아니게 돼요. 정말 잘 치거나 연주할 때.
0: 야 이거는 근데 뭐. 보통 경지가 아니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근데 이 곡도 그 임선혜 씨 목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죠?
1: 네.
0: 어떤 곡인가요?
1: 가짜 정원서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역인데요.
0: 예.
1: 제 역할은 하녀고 신분 상승을 좀 꿈꾸는 그런 여인인데
0: 예.
1: 모차르트의 특유의 위트와 그런 게

0: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그 백작의 눈에 들어서 신분상승을 꿈꾸는데
1: 아, 예.
0: 되지도 않은 하인이 대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막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참나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내가 거리 막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 눈이 다 나를 쳐다본다고. 근데 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못 들은 척, 부끄러운 척,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게 둔다고
1: 예.
0: 하는 내용입니다.
1: 예.
0: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이게 잘. 예.
1: 아 이게 지금 노래보다도 지금 연기에 제가
0: 아, 정말.
1: 나를 보기만 해도
0: 아, 예.
1: 이게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어 좋습니다. 예.

0: 이거 뭐 매번 음악을 이렇게 줄일 때마다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예.
1: 아니 이렇게 하셔야 또 궁금하셔서 더 찾아볼 수 있어요.
0: 예, 그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서 매번 이렇게 성악가 분들이 그 다른 나라 말로 이탈리아어나 이렇게 노래하실 때 늘 궁금한데.
1: 네.
0: 그 언어가 그 힘들지 않습니까?
1: 다른 나라 말이라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0: 예.
1: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 말은 그냥 반복해서 계속 외우니까 외우는데 내 나라 말이 안 외워져.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0: 아, 예.
1: 근데 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 성악가마다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0: 예, 예.
1: 저는 그 언어가 이 느낌 때문에 여기다 이음표를 붙였구나 이게 느껴질 때나
0: 아, 예.
1: 아니면 모르는 단어니까 막 찾아보고 여러 언어를 찾아보고 내 걸로도 막 내 언어로도 예. 번역해보고 그러는 중간에 어느 순간에 그 언어의 인상이 저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0: 아 그런 게 있나요?
1: 이 느낌이구나 예. 이걸 찾았을 때가 너무 재밌어요.
0: 아, 그건 수없이 반복한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수없이 찾아보고
0: 네,
1: 이 의미가 어떤 걸까.
0: 예.
1: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제일 큰 칭찬은 네 목소리에서 표정이 보여.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
0: 아, 예.
1: 네, 목소리에서 표정이 보인다고 그럴 때 저는 되게 혹시 보이셨어요?
0: 이거 잠깐만 좀 더 듣겠습니다.

0: 보였습니다.
1: 원래 아 진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저는 그렇게 감상하는 법은 처음 배웠고.
1: 네.
0: 근데
1: 네.
0: 진짜 보이는 것 같네요.
1: 네. 그래서 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오페라는 그 기악은 클래식이 그냥 들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예. 말이 있어서 오히려 성악은 사람들이 좀 그건 나한테 잘 모르겠고 예습해야 되는 장르인 것 예. 같고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0: 예.
1: 이 노래는 어떤 인상일까? 그냥 그거로만 들으시면 그리고 예. 나중에 보시면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아, 저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성악가는 되긴 틀린 것 같습니다.
1: 아, 왜요?
0: 저 굴린 발음 있잖아요. 혀, 이렇게
1: 하는 거. 예,
0: 그거는 저는 잘 안 되는데.
1: 근데 저는 한국 사람만 잘, 한국 사람 되게 잘하는 편이긴 한데.
0: 예.
1: 외국 사람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0: 아, 그래요?
1: 같은 유럽인들이라도.
0: 아,
1: 예.
0: 아, 그렇구나.
1: 네, 위로를.
0: 그것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무튼 뭐, 임선혜 씨가 유럽 무대에 데뷔할 수 있게 해준 특별한 음악가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1: 그러네요.
0: 예, 그때 뭐라고 그 반응이 나왔냐면, 도대체 23세 한국인이 이렇게 훌륭한 모차르트 가수라니. 데뷔 무대부터.
1: 네.
0: 예, 그 극찬 속에 모차르트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악가 임선혜 씨의 대표 레퍼토리는 역시 이제 모차르트,
1: 네,
0: 바흐,
1: 많이 했죠.
0: 헨델, 하이든, 바흐, 바흐입니까? 바하입니까?
1: 원어로 하면 바흐예요. 바흐.
0: 바흐. 아 그런가요?
1: 이 발음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흐로 해도 우리는 흐로 읽고
0: 예.
1: 하는 진짜 아닌 것 같고.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요즘은 흐라고 쓰네요. 예. 바흐.
0: 저는 고등학교 때 바하라고 배워가지고.
1: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예. 배웠었거든요. 예.

0: 아무튼 그게 여태까지 헷갈렸는데 오늘 그러면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 네.
0: 바흐하고.
1: 네, 좋습니다.
0: 예. 각 음악가별 감상 포인트가 좀 다를까요? 지금 말씀드린.
1: 네. 핸델은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주옥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그 시대
0: 예.
1: 때는 우리 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라샤키오 피앙가잖아요.
0: 예.
1: 라샤키오 피앙가. 이 노래 되게 슬픈 노래인데 옛날에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0: 예.
1: 썼던 거를 그대로 다른 오페라에 한번 쓰고 가사만 바꾸는 거.
0: 아.
1: 이런 게 가능했던 시절이라서
0: 예.
1: 리사이클링 아리아라고 부르는 뭐 이제 그런 것도 남긴 사람인데 정말
0: 예.
1: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한곡한곡 보면 너무 아름다운.
0: 아.
1: 마흐는 좀 음악가들의 성인이라고 하죠. 뭔가
0: 예.
1: 거룩함이
0: 그 음악의 아버지잖아요.
1: 어우러나오는, 네.
0: 핸델의 어머니고.
1: 어머니, 그 누가 붙였는지
0: 모르겠어요. 그건 뭐
1: 모르겠어요.
0: 학교 때.
1: 일본에서 했다 그러는
0: 예,
1: 것
0: 어렸을 땐
1: 같은데.
0: 그렇게
1: 네,
0: 배웠으니까.
1: 외국 가서 그 얘기하니까,
0: 뭔
1: 누구
0: 얘기야?
1: 그래? 누가 어머니래? 왜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땅에 있는데 하늘을 향하는 음악이 막한것
0: 아,
1: 같고,
0: 그런가요?
1: 뭔가 너무 아름답지만 되게 지상의 것이 확실한,
0: 예.
1: 지상의 아름다운 것이 핸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 예.
1: 하이든은 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되게 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의 위트 있는 작곡가가 로시니인데,
0: 예.
1: 로시니의 위트를 넘는다. 그런, 우리가
0: 교향곡도
1: 생각하죠.
0: 그래서 약간 좀 장난스러운 곡들도
1: 맞죠.
0: 있잖아요.
1: 네. 그랬다고 하고,
0: 예.
1: 모차르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재치가 있고 좀 대범한 거, 그리고
0: 예.
1: 심지어는 한열을 주인공으로 그 시대에
0: 예.
1: 한열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큼 그리고 백작이나 그 신분 높은 분들을 놀리는 오페라를 썼을
0: 아, 어찌
1: 정도로
0: 보면 혁신적이기도 한.
1: 네,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슬픈 노래를 쓰면 그냥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저세상 슬픔이에요.
0: 예.
1: 그 극이 굉장히 크죠.
0: 아주 막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예. 세 번째 곡을 이제 또 준비해
1: 네.
0: 주셔야 되겠습니다.
1: 좀 특별한 여성을
0: 예.
1: 골라봤습니다. 네, 아그리피나라는 여성인데요.
0: 핸델.
1: 핸델의 오페라고.
0: 예.
1: 아그리피나는, 누구야? 아그리파 동상도 아니고. 아그리피나는
0: 예.
1: 로마 황제 네로의 엄마예요.
0: 아, 예.
1: 그래서,
0: 되게 그 엄마까지는 잘 모릅니다.
1: 그렇죠.
0: 예.
1: 맞아요. 그 엄마가 굉장히 악명 높았던. 그래서 그 황제랑 결혼을 해서 다른 남편에서 데리고 간 아들을 황제를 만드는 그
0: 예.
1: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갖
0: 정말 스토리가
1: 네,
0: 많겠군요.
1: 온갖 정말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0: 예.
1: 저는 나중에 그 네로가 그 자기 와이프를 고르는 뽀빼아라는 공주역을 맡아요.
0: 예.
1: 나중에 이제 됐는데
0: 또 뽀베아의 아리아군요, 그러니까.
1: 맞아요. 뽀빼아가 아직은 나중에는 네로를 유혹하지만 아직은
0: 예.
1: 오또네라는 군인을 사랑할 텐데
0: 아.
1: 아그리피나의 계략으로 이 오또네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해요.
0: 예.
1: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모멸감이 마음에 딱 와서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사랑이 분노로 변한다고.
0: 아.
1: 그래서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1: 처음에 잠깐 들으실 거는 레치타티보라 그래서 말하듯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0: 예.
1: 여기서는 노래의 인상이 조금 더 표정이 더 많이 보일 거고.
0: 아,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뒤에 나오는 아리아 부분에서는 막 따라라라라라라 수많은 음표들이 나올 때왜 그런 음표들이 나오냐 그걸 이제 좀 감상 포인트로 보시면
0: 예.
1: 되는데 깐자라는 게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마음이 감이 변했어? 하면서 그 분노를 쏟아내는 콜로라트라라고 합니다.
0: 예.
1: 조심 선생님이 잘 아시는
0: 예.
1: 그걸 한번
0: 아,
1: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듣겠습니다.

0: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이죠?
1: 네, 맞아요. 예. 아리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0: 정말 이거 표정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예.
1: 칼을 갈고 있는.
0: 예. 조금 더 듣겠습니다.

0: 바로 들으신 게 양곡창으로 만든 그 현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스트링들이. 아, 미리 말씀드릴까.
1: 예. 아, 그 양곡창 참.
0: 창자를 얘기했다.
1: 예.
0: 창자를
1: 언젠가 또 들을 기회가 있겠죠.

0: 돌려보세요.
1: 네, 돌려보게 하시면 됩니다.
0: 예, 예. 아, 진짜 근데 이 그 노래의 테크닉이 그 인간 세계의 테크닉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수미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우리 임선혜 성악가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1: 또 시키면 못할 수도 있어요.
0: 예. 이 곡을 특별히 가져오신 이유는?
1: 일단 그 오페라라는 게 다른 언어여서 되게 어렵긴 하지만
0: 예.
1: 네로의 엄마래. 나중에 네로를 꼬셔서 엄마랑 똑같은 계약으로 그 자리에 올라갈 거래. 이런 이야기를 알고 나면 오페라에 대한 그런 좀 거리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0: 아, 그럴 것 같습니다.
1: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0: 예, 예. 아, 그나저나 오늘 그 임선혜 성악가 때문에 제가 새로운 버릇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를 혹시 구경 가게 되더라도
1: 네.
0: 눈을 감고 들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저 표정이 내가 상상하는 표정일까? 네. 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을 것 같아요.
1: 오, 좋은 네. 방법이에요.
0: 그때 눈을 떴을 때 제가 상상하던 표정이 똑같으면
1: 우와.
0: 제가 감동하는 거겠죠.
1: 그러네요. 예. 아, 되게 뭐라 그러죠? 모범생이셨죠?
0: 시키는 대로 다 해서?
1: 아니, 금방 습득을 하셔서.
0: 예. 오페라 속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나랑 그래도 캐릭터가 가장 비슷하다고 느낀 인물도 있습니까?
1: 네. 모차르트의 제가 좋아하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0: 예.
1: 여주인공인 수잔나요. 제가 아까 한현대 주인공이었다고 예. 얘기한 그 친구는 되게 재치있고 사랑스러운데 막 오지랖도 되게 넓고
0: 예.
1: 고집도 있고 좀 이렇게 옳은 걸로 해놓고 싶은 정의감도 있고
0: 예.
1: 정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아하.
1: 특히 오지랖 넓은 게.
0: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와닿습니다. 그 말씀이. 종달새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좀 들려주십시오.
1: 노력하겠습니다.
0: 예. 성악가 임선혜 씨와 함께한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아주
1: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해요.
0: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 저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5 영주 시온나의 페스타. 신나는 체험, 케이레트로 감성포차, 영주 낭만야장, 골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고 초특급 공연,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우차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나에 가자. 2016 영주 시온나의 페스타.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예, 4부 첫 곡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은 특별히 임선희의 성악가의 곡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문자 2005번 쓰시는 분 그리고 유튜브의 홍원기님께서 같은 곡을 청해 주셨네요. 임선희님이 부른 버전의 헨델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듣겠습니다.

0: 28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영화 머니볼 하면 떠오르는 메이저리그 팀 애슬레틱스 기억하시죠? 박찬호가 주도한 팀 61이 애슬레틱스에 1026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3%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박찬호가 자신의 꿈이라고 밝힌 메이저리그 구단주가 될 첫 발을 뗀 건데요. 숫자 60일 익숙하시죠? LA 다저스 시절 박찬호의 등번호였고요. 팀 61에는 BTS의 슈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애슬레틱스는 오는 2028년 기존 오클랜드에서 라스베가스로 연고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68세, 다음 달 5일 신작 영원한 기억 출간을 앞두고 있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큰데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악의, 비밀, 용의자 X의 헌신, 백야행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인체의 신비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전 세계 5,800만 관람객을 동원하며 찬사와 논란을 동시에 불렀던 인체의 신비전 창시자, 독일의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가 8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파킨슨병을 오래 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언도 알려졌습니다. 내 시신을 관객과 악수하는 모습으로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해달라. 요즘 드라큘라라는 곡이 인기인데요. 호주 출신 밴드 테임 임팔라와 블랙핑크의 제니가 협업한 곡입니다. 지난해 10월 테임 임팔라가 먼저 솔로곡을 냈고요. 올해 2월 제니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차트 역주행 중인 겁니다. 결국 이번 주 드라큘라가 빌보드 라디오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빌보드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부분인데요. K-POP 관련 곡으로는 골든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7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A면에선 쉽게 알 수 없는 지구촌 B면의 소식들을 다룹니다. 오늘도 이선영 아나운서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사이드 B면의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0: 오늘은 AI 관련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1: 아, 사실 정말 AI는 네, 끊임이 없죠.
0: 예. 제가 주제 고를 때 AI는 피하려고 하는데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뭐 예. 피하지 마세요.
0: 재미있는 예. 얘기도 많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새로운 프리미엄 상품, 사람이 쓴 책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 아, 예. AI가 쓴 게 아니라.
0: 예, 사람이 쓴 책이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제가 요새 그 애기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채소 살 때 마크를 확인하거든요. 뭐 예. 유기농, 무농약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는 책에도 그런 인증 마크가 붙는 시대가 됐습니다.
1: 네.
0: 미국 출판계에서 이 책은 100% 사람이 썼다는 Human Authored 공식 로고와 인증 라벨이 등장한 건데요.
1: 예.
0: 올해 3월부터 미국에서 출판된 도서의 작가는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께서는 혹시 그 로고가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예. 예. 지금 떴습니다. Human Authored라고 떠 있는데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요즘 뭐 글을 써내려가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아 이건 정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다. 이걸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 그게 프리미엄 상품이 되는 시대가 어느 사이 돼버렸군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근데 말씀드렸던 채소 같은 건 이제 완벽하게 농약을 쓰지 않았다. 이런 이제 완전성이 강조된 마크라면
1: 예.
0: 책은 오히려 AI가 쓴 게 더 완벽할 수 있지만
1: 예.
0: 인간이 쓴 데서 나오는 흠결. 어떤 투박함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는 지점이라고 기사는 짚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걸 인간만

0: 지문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그런 걸좀 인증해주는 마크.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그게 진짜로 어떻게 분간해내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남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뭐 AI식 말투, 물론 뭐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것도 또 교묘하게 또잘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참고로 삼았을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전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0: 그렇죠. 지금
1: 예.
0: 이 마크 같은 경우에 이제 100% 인간이 써야 붙는 것이고요.
1: 예.
0: 이걸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사에 하나 실렸습니다.
1: 예.
0: 스티븐 로젠바움이라는 베테랑 작가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진실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에피소드가 발생했습니다.
1: 예.
0: 이게 주제가 뭐냐면요. AI가 만드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었는데,
1: 예.
0: 작가가 쓸때 AI에서 이제 소수 인용구를 사용했다라는
1: 예.
0: 점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워낙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책이었던 게, 노벨 문학상 수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서문과 이를테면 손석희 아나운서처럼 그 미국의 미디어계의 어떤 이제 대단한 분의 어떤 추천사도 실렸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책에 대해서 취재를 했거든요.
1: 예.
0: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인용구가 이상한 거예요.
1: 아, 눈치챘군요.
0: 예, 그래서 사람이 검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AI가 사용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용자의 어떤 취향이나 정보에 맞춰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1: 아,
0: 이렇게
1: 환상.
0: 꾸며내거든요.
1: 할루시네이션 이런 게 환상
0: 맞습니다.
1: 작용. 예.
0: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 정보를 인용했던 것이죠.
1: 아,
0: 이 작가가.
1: 예.
0: 그래서 이게 출간 직후에 밝혀지면서 이제 작가가 사과를 하고 수정 작업에 진행 중이라고
1: 아,
0: 합니다.
1: 예. AI 사용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0: 맞습니다.
1: 그게 바로 또 문제가 돼버리는
0: 그
1: 역설적인.
0: 자체의 문제가 돼버렸죠.
1: 예.
0: 예.
1: 또 다른 AI 관련 얘기도 또 있나요?
0: 네,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블록버스터급 IPO가 새로운 거부들을 만들고 있고
1: 예.
0: 자선단체들이 몫을 원한다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체들이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더라고요.
1: 예.
0: 사이드 B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빅테크 AI 기업들이,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 공개를 하면서 수천 명의 억만장자와 백만장자를 탄생시켰다.
1: 예.
0: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엔스로픽, 오픈 AI, 그리고 스페이스X 등에서 100억대 자산가, 뭐 백만장자들,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나오고 있다
1: 뭐
0: 보니까,
1: 그런 숫자에는 진짜 둔감해졌네.
0: 네,
1: 예.
0: 자선단체들이 이들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당연히 놀릴만 하죠.
0: 예, 뭐 세금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1: 예.
0: 번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자선단체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많이 줄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고 해서 악어와
1: 예.
0: 악어새 관계로 비유가 됐는데요. 사실 이 기사에서 초점을 조금 더 맞췄던 거는 과거의 거부들과 최근의 AI 테크 기업들의 어떤 자선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는
1: 예.
0: 거였어요. 과거의 재벌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설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어놓고 그걸 잘 굴려서
1: 예.
0: 수익과 이자가 발생하면 그걸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 뭐 유엔이나
1: 예.
0: 적십자사 이런 데다가 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의 테크 거부들은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를테면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정확하게 정한 곳에 거액을 쏟는 방식으로
1: 예.
0: 마치 자선도 스타트업 방식으로
1: 아, 그런가요?
0: 한다라고 좀 짚었더라고요.
1: 예.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시간상 그래야겠네요.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이번 주 주제는 보사노바죠. 아, 이거 뭐 저 헨델의 울게 하소서를 듣다가 보사노바로 옮겨가자니 저도 약간 좀 헷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노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질 않네요. 임선희의 성악가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주제는 이번 주에 보사노바입니다. 근데 음악을 듣다 보면 조금 궁금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장르의 첫 시작은 누가 한 것일까? 이 보사노바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테니까요.

삼바의 뜨거운 열기에 지친 그런 이들로부터 조금씩 모양을 갖춰간 장르라는 건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근데 딱 어떤 곡이 보사노바의 시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내긴 좀 어렵지만 그 시작에 가까운 노래는 좀 있습니다. 오늘은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사노바의 영원한 클래식 마니아지 카르나발, 카니발의 아침입니다. 1959년에 뭐랄까 유수의 영화상을 석권했던 마르셀 카미의 영화 흑인 올페의 OST죠. 보사노바의 거장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어제 말씀드린 그 조빔이 바로 이 영화의 음악감독을 맡기도 했고요. 그 속에 든 카니발의 아침, 이거는 기타리스트 루이스 봄파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사노바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던 엘리제 치카르도주의 목소리가 좀 더해졌고요. 오늘은 1964년에 미국에서 발매된 LP로 준비했습니다. 역시 62년에 세월을 건너서 온 LP의 지금 자켓입니다. 바로 이제 흑인 올페의 그 영화 음악이니까요. 영화의 한 장면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카니발의 아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사노바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정의 폭이 좀 깊다고나 할까. 그게 아마 영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 흑인 올페, 고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하고 에우리디케의 신화를 1950년대에 브라질 리우의 카니발로 옮겨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카니발의 뜨거운 환희 뒤에 오는 어떤 씁쓸함, 외로움, 서글픔, 이런 비극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 보니까 보사노바의 형식을 띠더라도 절절한 그런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 기억에 남은 곡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음악, 보사노바를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한 곡, 카니발의 아침 위에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루이스 폼파의 기타 연주, 엘리제 치카르도즈의 목소리입니다.

아, 드디어 또 LP가 LP의 본 모습을 잠시 드러냈습니다. LP가 튀고 있습니다. 진짜 LP 음악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생방송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제작진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판을 튀지 않게 할까? 옛날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물도 뿌리고 그 카트리지에 무게를 좀 더하기 위해서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곤 했는데 요즘은 뭐 동전 쓰는 사람도 없으니 혹시 준비가 다시 됐습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다시 바늘로 올려놓습니다.

예, 또 튀고 있는데 그 음반을 내리지 마시고 살짝 좀 눌러서 그 부분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음악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만일에 이것도 안 되면 저희가 준비한 다른 버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LP의 매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이 진짜로 벌어지면 매력이기 이전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게이지를 올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형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넥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6: 백조싱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오늘 LP 레코드가 한 두 번 튀었죠. 이 사고에 청취자분들이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하시네요. 엄청 재밌어 하신다고. 방송 사고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아까 LP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임선혜님의 울게 하소서 노래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LP판이 질투한 것이 아닌가 잠시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오히려 좋아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손석희 12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0% 이상, 코스닥이 7% 넘게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효과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매매 전체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중국발 반도체 소식에 반도체 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검은 화요일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오늘 주식시장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권리당원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주산업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한 7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남미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스루와 한국 간 무역협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오는 9월 치러질 예정인 총선거 이후 30만 명에서 50만 명 규모의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것이라면서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파병하게 될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크렘린궁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검은 화요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경제팀 배주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오늘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코스피는 시작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5% 넘게 빠진 6,400선에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곧바로 6,200대까지 주저앉으면서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10시 13분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종목 거래가 20분간 멈췄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8번째입니다. 이후 거래가 풀린 뒤에도 하락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6,0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8%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0: 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인데 미국 수출 통제에 맞서서 중국이 기술 자립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CXMT도 어제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의 기술력에는 못 미치지만 이미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을 8%까지 높일 정도로 성장세가 아주 무서운 기업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메모리 생산 능력이 커지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글로벌 경쟁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12% 가까이 빠진 22만 원 선으로 SK하이닉스도 12% 넘게 급락한 150만 원대로 주가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0: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인데 미국 증시도 중국발 소식에 반응을 했어요.
1: 네, 간밤에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샌디스크가 11% 넘게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도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3% 내렸는데요. 최근에 중동전쟁에 따라 불안정했던 기름값은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반도체 경쟁 심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흐름입니다. 아직은 중국 업체와 기술 격차가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 이 격차가 급속하게 줄어들 수 있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는 정말 주가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 들어서만 매수 사이드카가 20번, 매도 사이드카가 22번이나 발동됐고요. 특히 20분간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도 8번이나 있었습니다. 역대 14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 넘는 숫자가 올해에만 집중이 된 겁니다. 이 원인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꼽히는데요. 이게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품인데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주가가 출렁인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에 나설 방침인데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까지만 이런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주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볼까요? 김희웅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국민의힘이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먼저 이 멱살 소동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내에서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4: 네, 먼저 오늘 아침 상황을 국민의힘 회의 발언들부터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실까요? 유영하 의원 발언입니다.
5: 이까지 정보위 간사가 뭐라고? 저는 관용과 절제가 민주공화정의 두 요체라고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 용인되고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4: 그 발언한 유영하 의원은 정보위원회 간사가 됐는데 그 이 자리를 그 권영진 의원이 바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았다. 또 그 말리는 다른 의원에게 정강이를 때리니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들어보신 유영하 의원의 목소리가 높았죠.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은희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징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아무리 사과해도 너를 쫓아내겠다. 스스로 나가라. 안 그러면 제명하겠다. 이것이 우리 당의 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그 조은희 의원은 대안과 미래 소속입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각을 세우면서 그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인데 권영진 의원도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회의에서 논란이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공개회의 석상에서 발언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긴 한데요. 국회 안에서 멱살, 뭐 정강이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데 대한 충격이 또 있고 또 당내 지도부가 어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일각에선

0: 탈당을 권고한 게 향후에 그 적당한 시기에 복당에 대비한 퇴로를 열어준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 징계로 나가게 되면 복당이 원칙적으로 5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권영진 의원 말고도 친한계로 불리는 조경태 의원,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를 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징계를 주도한다 이런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각각의 입장이 나왔죠?
0: 네. 그 민주당은 비판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죠. 윤석열, 오세훈 모두 거짓말로 국민 주권을 모욕했다는 비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전용기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란 사건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반성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두 번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일 것입니다.
0: 국민의힘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그 작년에 5월에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죠. 그 여기서 유죄가 나중에 나오면 역시 민주당은 400억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재판 속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3: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가는 한심한 정당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볼까요? 이번 주부터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권리당원 투표죠?
0: 네, 오늘 충청 지역 권리당원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고요. 다른 네. 지역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 결과는 이번 토요일에 충청 지역 순회 경선 현장에서 그 순위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은 김희웅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우주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27일 진행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협력, 산업기술협력 등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주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국내 기업이 브라질 이노스페이스 발사장을 활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 등 규제가 간소화돼 발사 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공급망 기초요소와 바이오 경제, 지속가능 연료, 산업 탈탄소와 저탄소 지속가능 소재,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산업 7개 분야의 기술협력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이란 측은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 없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5: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군사력이 괴멸된 이란이 만남을 원했고 협상 결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성과가 없을 경우 이틀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된다며 공습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공습 중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면서 의견차가 크다는 관측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꽤 비슷하다. 그는 전시 총리로 함께 잘 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미국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할 나라라고 평가했고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인 튀르키예는 훌륭한 동맹국이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이란은 강경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만과의 호르무즈 통항제도 논의에도 미국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잇따라 만납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에서는 이란 전쟁과 레바논과 협상 진전 상황 등이 논의될 전망이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0: 보입니다.
1: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와 추진 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내외를 선정해 의료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0: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유 전 시장은 아내와 함께 보유한 가상자산 2만 1000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유 전 시장과 아내 최모 씨를 조사했고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즉시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 109시간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소방의 첫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오늘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중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오늘 상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는 등 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됐습니다. 찜통더위는 오늘도 이어져 안동 의성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 11시를 기해서는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된 폭염특보가 영양 봉화 산지를 제외한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고 국지적으로 최대 4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대구 경북 전력 사용량이 예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올여름 지역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23일 오후 8시에 기록된 시간당 평균 6,831MW로 지난해 여름 최고치 6,892MW에 근접했습니다. 지역의 역대 최대 여름철 전력 수요는 2018년 7월 26일 오후 3시에 집계된 7,253MW입니다. 물 사용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올여름 지역 최대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생활용수 기준 지난 14일 집계된 83만 톤으로 지난해 여름 최고치 84만 톤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포항에서 폭염 속 제초 작업을 하다 숨진 네팔인 노동자 고 우다야 슈레스타시 대책위원회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노동당국이 사건 송치조차 미루며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근 충북 괴산에서도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이주노동자를 폭염 위험으로 내모는 공공사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 문제를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협상이 의대 소재지 이견으로 최종 결렬되면서 통합 국립의대 추진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교육부

0: 의대 정원 공모에 참여하려면 이달 말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협상 결렬로 통합 신청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양 대학이 각각 의대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으며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도 공모 경쟁구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주시 대표 여름축제인 시원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아이돌 그룹 리센느와 다이나믹 듀오 박상철, 이찬원 등 인기 가수가 공연합니다. 특히 저녁시간 이색 시금 공간인 낭만야장과 EDM쇼가 열리고 지역 상생마켓과 워터 아케이드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경북도당 위원장에 안동 예천의 김형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김형동 의원은 후반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에도 내정됐습니다. 야마시타 일본 나라현 지사가 어제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환담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2026년 7월 23일은 전 세계 하늘이 가장 붐볐던 날입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하늘을 난 상업용 비행기만 무려 15만 3,359편. 하루 기준 가장 많은 비행기가 뜬 날로 기록됐는데요. 이 많은 비행기가 질서 있게 하늘을 날았다는 게 신기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딜 그렇게 간 건지도 궁금합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발달하면서 누군가는 여행이 줄어들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설 때 그 설렘은 직접 떠나지 않는 한 절대 느낄 수가 없죠.

나 놀러 갈 거야로 출발해 봅니다. 오늘 7월 28일 화요일, 아, 7말 8초. 아, 근데 지금 하루 동안 뜬 비행기가 153,359편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실감이 안 나잖아요. 24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1분에 106대가 뜬 거고요. 1초마다 비행기 2대가 쉴 새 없이 날아간 거래요. 진짜 참, 와, 그만큼 이게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도 있었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그랬던 시절. 그리고 그 몇 년이 약간 좀 익숙해져서 여행 갈 필요도 없네라는 그 시절도 있었고,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아, 이제 다시 나 놀러 갈 거야, 여행 갈 거야,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에서 제일 설레는 순간은 뭐 계획 세울 때, 어디 숙소에서 잡을지 막 누워서 뭐 밤잠 막 설치면서 어디 갈까, 아, 비행기는 무슨 뭐 무슨 편 몇 시 도착, 야 그러면 가서 뭘 제일 먼저 먹지? 크, 이거 저는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좋을 때가 숙소 체크인 할 때. 그러니까 도착해서 숙소 왜냐면 그때까지는 솔직히 조금 힘든 게 많아요.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막 공항까지 가야 되지, 수속해야 되지, 비행기 타야 되지, 그 시간 기다려야 되지, 도착해서 또 바로 못 가지, 뭐 택시든 버스든 뭐 해서 숙소 들어가서 체크인해서 문 열고 카드키 딱 찍는 그 순간. 하, 그때가 가장 설렙니다. 근데 이제 여행하는 스타일이 거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도착하면 뭐 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도착해서 숙소 딱 도착하면 짐을 풀어서 막 이렇게 세팅하는 사람들도 있고, 짐은 안 연 채 계속 한 바퀴 빙빙 돌다가 그냥 뭐 누워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 뭐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여행을 어떻게 하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432님께서 정말 시원한 곳으로 놀러 가고 싶네요. 오프닝 곡이 비행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이런 더운 날에는 조금이나마 약간 가을바람 느낌, 봄바람 느낌의 도시 가고 싶잖아요. 예, 근데 아, 오프닝 곡이 비행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갔다고. 근데 그 삿포로 같은 데나 조금 북쪽에 있는 곳 지금 비행기 값이

0: 한세 배요. 한 그만큼 이제 성숙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정수경님은 저는 김포공항 근처에 살거든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소음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적응해서 하나도 안 들리기는 한데, 가끔 하늘 볼때 비행기 날아가면 나도 데려가 외칩니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김효리님께서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여름방학이라 갓생 살기로 했어요. 매일 운동, 독서, 공부한 지 일주일 차. 남은 3주도 잘 해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야, 이게 그냥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너무 편해지실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고등학생도 듣는 손틀어. 그리고 또 오늘은 거의 최연소 게스트 스튜디오 밖에서 제 조카가 잠깐 놀러 왔는데 5살이 안 됐어요. 예. 네, 근데 그냥 이 스튜디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 다은이 들리나? 저기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750 하나님, 저는 여행 계획 세울 때가 제일 신나고요. 다녀와서 짐풀 때가 제일 귀찮고 싫어요. 맞아요. 짐 바로 푸는 거, 그건 너무 힘들고, 그냥 캐리어 그대로 열어두기만 하고, 필요한 것만 꺼내고, 그 다음에, 일단 뭘 먼저 먹을지 이 고민을 가장 크게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손트라도 오늘 하루 동안,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뜨고 있으니 우리 오늘은 사연이 가장 많은 날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과 신청곡 소개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 4부에는 축하 요정들 출근하죠. 신승태, 이미리 함께하는데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시면서도 들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IS 동서, 백조싱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데이펙, 성원 에드피아, 롯데렌탈, 브람스 안마 의자, 웰템,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 건강, KB 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주식회사 봉컴퍼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톡,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롯데건설,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3: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4: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손태준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을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상북도 문경세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10일 월요일까지 나의 산책 이야기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자주 걷는 길, 나만의 걷기 루틴, 누구와 함께 걷는지, 걷는 즐거움이 담긴 산책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손트라 방송 시간 중 말머리 문경 달고 문자로 보내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신청 받을게요. 자세한 내용은 트로트 라디오 홈페이지와 인별그램을 확인해주세요. 이 공개 방송은 걷기 좋은 신발 르무통과 함께합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공개 방송 8월 28일 금요일 경상북도 문경새재에서 열립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 가고 싶어요 신청할게요 라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산책 이야기 사연을 써 주셔야지 당첨이 가능합니다. 요즘 이 길을 걷고 있어요. 뭐 매일 걸으니 이런 점이 참 좋아요 등등. 나의 걷기 루틴 누구와 함께 어디를 걷는지 걷는 즐거움이 담긴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시도록 할게요. 말머리에 문경 달고 문자를 보내거나 손트라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0186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해볼게요. 일하는 중인데요. 태진 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대로 머리카락으로 이어폰 가리고 몰래 듣고 있어요. 팀장님, 전 죄가 없어요. 테디가 시켰어요. 야단치시려면 샵 8001번으로 나오나 사랑은 무죄다 신청합니다. 했는데 제가 시킨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어떤 방법 팁 같은 걸 정보 전달만 해드렸는데 뭐 정 안 되면 제가 보내드리는 잡곡 세트로 어떻게 뭐 걸린다면 뭐 무모화 시키는 건 어떨까요? 저도 무죄입니다. 나훈아의 사랑은 무죄다.

나훈아의 사랑은 무죄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손트라 1, 2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살펴볼게요. 1008

0: 8님께서 전 기흥 휴게소 근처에 사는데 남편이랑 산책하다가 휴게소 가서 커피 한잔 마시거나 가끔 우동 먹을 때도 있어요. 그때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이 휴게소는 무조건 들려야죠. 들려야 됩니다. 각자만의 메뉴가 있잖아요. 뭐 호두 과자도 있고 뭐 우리 소떡소떡도 있고 뭐 그냥 라면 한 그릇이어도 이상하게 집에서 먹는 것과 또 밖에서 먹는 특히 휴게소에서 먹는 이 맛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6328님께서 휴가 4일째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애들아 가자 하면서 내가 주관해서 여행을 떠나고 했는데 이제는 출가한 딸이 아빠 여행 가자 해야만 갈 수 있으니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56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자녀들도 이제 바빠져서 이제 회사 일도 아니면 그냥 사회생활에 뭐 치이고 해서 이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은 자녀들 위주로 되긴 한데 제가 전에 어떤 가족분을 만났는데 그 가족은 참 너무 멋진 게 매 해마다 무조건 가족 여행을 딱 정해놓고 가요. 예. 네, 그리고 그날 그 다음 해도 잡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여행 얘기 이어지는 것 같은데 2부에서도 함께 해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운 친구 만나러 간다. 주거니 받거니 술 한잔 하러. 세상이 힘드니 생각나는 건 그 친구의 웃음소리 뿐. 세월은 가는데 주름은 지는데 살아온 인생 뒤돌아보니 먼 곳에 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그대가 있어 행복하구나. 그리운 친구 만나러 간다. 네 거니 내 거니 안에서 좋은 만나면 정겨운 그 친구 만나러 오늘도 간다. 여수행 열차.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추가열의 여수행 전해드렸어요. 아,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설마 우리 여수로 지금 가는 분이 계실까 했는데 5724님께서 우와 8월 말에 여수로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은정, 헤라, 상아, 경희야 8월 27일에 여수에서 보자 했어요. 오, 어떻게 또 마침 우연히 이렇게 여수에 간다. 그럼 8월 28일 그대로 문경새재로 오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날 말이죠. 우리 2249님께서 지난 주말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모임하고 왔는데 가사가 딱 그날의 감성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 동기들 오랜만에 만나면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게 되잖아요. 0035님은 지금 목포로 물건 가지러 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싶네요. 시원한 커피에 찰랑찰랑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그래도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행복이죠. 그렇죠. 진짜 그 취업하려고 얼마나 고민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 이렇게 또, 일이 있어서 그 행복을 알고 있는 거. 사실 이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운이죠. 예. 그리고 또 일을 해야지, 또 여행도 갈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그 여유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우리 8552님께서 6남매가 여름 휴가 맞춰 고향 내려온다길래 남편과 아침 일찍 옥수수 꺾어 삶고 있어요. 애들이 다 옥수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더위에도 애들 위해 뭔가 할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야. 지금 가마솥에다가 지금 옥수수가 아니 뭐 6남매 엄청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나요? 이 정도면 거의 한 명당 한 5개 해도 한 30명은 먹겠는데요? 와, 정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이동 중인 분들, 여름 여행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여름 여행의 목적지는 사실 그냥 어딘가 뭐 여행을 가겠다라는 것보다 그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거. 예.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할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는 귀하잖아요. 예, 언젠가는 오늘을 좀 떠올리면서 그 옥수수 먹던 그 여행이 가장 선명하게 좀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3765님은 손주가 방학해서 숙제 봐주느라 진땀 납니다. 에구, 이쁘긴 한데 힘든 건제 몫입니다. 힘들어 죽겠시오. 그렇죠.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제 조카가 왔다 그랬잖아요. 요새 거기에서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 내는 숙제들이나 이런 여름방학 숙제들이,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책을 봤는데, 뭐, 영어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원도 있지만, 나 이제 뭐 했는지 하루하루, 오늘 날씨 어땠는지, 그 글로 쓰고, 그리고 책 자체가, 이제 따라쓰기 같은 것도, 따라쓰기도, 본인의 이름이 이미 돼 있는 책으로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아, 근데 옆에서 또 이제 숙제 봐주는 것도 힘들긴 하겠습니다. 우리 9417님. 시드니에 사는 누나와 매형이 3년 만에 한국 들어와 온 가족 경주 여행 왔어요. 날씨는 덥지만 왕릉과 각종 역사 유물들 보면서 미국인 매형이 연신 엄지척하는 모습 보니 여행 잘온것 같아요. 야, 그 경주에 있는 그 오름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날씨도 그렇고 물론 사진으로 남긴 날씨는 너무 예뻐 보여요. 아, 왕릉 오름 아니에요? 이게? 아, 오름이 아니고, 아, 그렇죠. 뭐, 무덤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아, 하여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6022님이 대전입니다. 오늘 우리 딸이 친구들이랑 대천 해수욕장 간다고 하니 우리 신랑이 밖에 세워둔 딸내미 차 실내 청소하고 에어컨 틀어두고 시원하게 가라고 봉사 중입니다. 손태진 노래하는 곳에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여행 중에 들어도 좋고 뭐 따라 부르셔도 좋고 이 노래 우리 좀 마음 시원해지라고 보내드릴게요.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다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곧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9119님께서 어릴 때 입술이 파래지도록 개울에서 놀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쭐이 난 그 계곡에서 남편이랑 발 담그고 있네요. 서울에서 가까운 동두천 쇠목 계곡으로 놀러 오세요. 아, 그러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야, 발 딱 담궈 놓고, 그거 있잖아요. 약간 긴 바지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아, 반바지시구나.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발 담궈서 있는 저 느낌, 아, 얼마나 시원할까요? 심지어 무릎에는 지금 뭐, 사과하고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간식까지도 준비되어 있고 너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우리 3, 4부에는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지겨울 새가 없죠. 이미리 신승태 씨와 함께하는 국악 뒷마당 뉴스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

0: 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산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첫날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약 1시간가량 접속이 불가해 일부 지역 당원들이 한때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소병훈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문자 공지를 통해 충청권 투표 진행 중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권리당원 투표 서버에 문제가 발생해 투표가 지연됐다며 오전 10시 기준 서버를 정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내일부터 이틀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각각 다음 달 1일과 2일로 예정된 합동연설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정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오갔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영진 의원의 언행은 분명히 잘못됐다면서도 징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권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진다며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이 있는 것이다. 폭력이 용인되고 유야무야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조 의원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고 당 중앙윤리위도 회의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유 전 시장은 아내와 함께 보유한 가상자산 2만 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를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마이클 바움가트 하원 의원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움가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의 쿠팡 규제를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0: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혈질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낙제 성적을 F학점 대신 NY학점으로 표기합니다. Not yet. 우리말로 아직이란 뜻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15년 전 새로운 형식의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아직을 마침내로 바꾸는 힘은 자기 신뢰에서 나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믿는 태도만큼은 지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전트라 화요일 손님 신승태 이미리 씨 줄지어 접죠. 국악 뒷마당 경사났네 경사났어. 지금부터 축하받고 싶은 일들 마음껏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동네방네 우렁차게 축하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바로 국악 뒷마당 지금 바로 입장!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 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사연이 도착했어요.
2: 도착했어요.
1: 4333님께서 매일 팔이 아프다, 무릎 아프다 하시는 엄마에게 그럼 가을에 유럽 여행 같이 못 가지 했더니 안 아프다. 안 무조건 같이 간다. 아, 우리 엄마 나 다리 다 났어요.
2: 여행치죠.
1: 그렇죠. 아, 뭐 어디 간다 하면 뭐 어디 아프겠어요?
3: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1: 그러니까. 그런 치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기쁨 나누면 배가 되고
2: 자랑은 할수록 신이 나고
4: 사연을 보내면 선물을 주지.
1: 신생태 이미리의 국악 뒷마다 경사네 경사사.
3: 안 아파요.
2: 너무 안 아파요.
1: 아, 그러니까.
2: 언제 아팠지? 아픈 적이 있었나?
3: 아, 저 오늘 아프다가도 내일 여행 가면 딱 났어.
1: 그때 뭐가 안 좋다 그러는데 이제 다 나았나요?
2: 안 아파요.
3: 네. 여행 가요? 왜 안 아파요?
2: 아니요, 여행 갈 생각이 안 아파요. 여기 올 생각이 안 아프더라고요.
1: 아, 여기 올 생각이 안 아프다. 이야.
3: 손들어 올 생각이 안 아픕니다.
1: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늘 찾아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등장부터 남다른 두 사람이죠. 치명적인 초록 야생마. 신승태.
3: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국악 트롯 여신, 노래하는 인형, 줄여서 노인, 이미리.
5: 안녕하세요, 노인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가 이제 휴가 성수기.
5: 아, 맞아요.
1: 오늘 저희가 오프닝 때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7월 23일 기준, 그러니까 5일 전에 네. 전 세계 하늘이 가장 붐볐다 해서 상업용 비행기만 무려 15만 3,359편.
5: 와.
1: 네,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날 정도인데 이게 진짜? 1분 아, 1초에 두 대?
5: 1초에 두 대요?
1: 아, 그 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3: 1초에 두 대가 뜨는 거예요?
1: 1초마다 비행기가 두 대가 쉴 새 없이 날아간 거예요.
5: 와, 우리만 여기 있나 봐. 다들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나 봐요.
1: 저도 그 생각 딱 하고
5: 그러니까요.
1: 있었어요.
5: 그러니까요.
1: 왜 우리만 있지?
5: 그러니까. 아, 네. 우리는 또 사실은 네. 여행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행처럼 이렇게 만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 여행이죠. 듣고 계신 분들도 여행이고.
1: 잠깐만요.
3: 네네네,
1: 그러던 와중에 우리. 왜요? 신승태 씨는 벌써 네, 휴가를 네, 다녀왔다라는 네, 얘기를.
5: 아, 그러니까요. 아,
1: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5: 세상이나 만상이나 깜짝 놀랐잖아요.
1: 아니, 뭘 방금 뭐, 아유, 나도 타고 싶다 하지
3: 않았어요.
1: 설마 23일날 하늘 날고 있었어요?
3: 날고 있었어.
1: 아, 진짜.
5: 웬일이야. 그게 이야. 너였구나.
3: 예, 네, 날고 있었고. 아니, 근데 저 사진은 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거죠?
5: 아, 저.
1: 아니, 아, 이게 그래도, 네, 이제 우리, 지금 손태진의 네.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검색하시면
5: 모자이크
1: 정말, 아니 모자이크를 제대로 해주셨네. 아, 몸짱이네. 몸짱이야.
3: 아니 모자이크를
1: 아니 우리 3072님께서
5: 어머 승태님 보기보다 몸짱이시던데요. 지금까지 꽁꽁 숨기셨어요.
3: 제가 지금 유교부예요.
5: 유교부인데 아. 저렇게 사진을 저렇게 했다고요?
3: 처음으로 한번 내놔봤어요.
1: 오. 네. 아 근데 이제 인별그램이라고 해서 SNS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5: 그러게요.
3: 아, 저 진짜 이거 숨기는
5: 진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어쩜 저렇게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1: 아니 근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3: 아, 태국 갔다 왔어요.
1: 태국이요? 예. 아, 그럼 뭐, 쇼핑 좀 하셨나요? 아니면
3: 쇼핑 좀 했습니다.
1: 쇼핑 좀 했고.
5: 쇼핑 해가지고.
1: 그러면 수도, 방콕.
3: 예, 방콕.
5: 아, 방콕이 수도.
3: 예?

0: 태국 수도 방콕.
1: 아, 오케이, 오케이.
2: 방콕의 수도는 네. 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미리 씨. 첫 오프닝부터 이럴 거예요.
0: 방콕의 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2: 우리 수도, 아, 수도가 잘 나온다고.
0: 잘 나오냐고. 잘 나와.
1: 방콕의 수도였어.
2: 네. 아, 그래서 방콕의 수도꼭지라고.
0: 네, 수도꼭지.
2: 아, 그래서 저 사진을 올린 거예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1: 아, 좋은 데 갔다 왔네. 수도에 아, 정말 그런... 중심지 갔다 왔네요. 네.
0: 가가지고, 중심지 가가지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로 호텔에 있었어요.
2: 아, 호텔에만.
1: 네. 그게 좋아요. 아,
2: 날씨는 좀 어땠어요?
0: 너무 좋았어요.
2: 아, 너무 좋았어요. 아.
0: 너무 좋았고.
1: 너무 좋았겠다, 근데.
2: 야, 이렇게 즐기는 동안 우리 이미리 씨는 뭐 하셨나요?
1: 저는 열심히 일했죠. 아. 일하고 연습하고.
2: 그러면 진짜 그냥 나한테 네.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디 가시겠어요?
1: 저는 사실은 저기 가고 싶어요.
2: 어디요?
1: 저기 마두금이 유명한 몽골, 몽골.
2: 몽골이요?
1: 몽골 넘어가보고 싶어요.
2: 아, 몽골, 저는. 몽골리아도 생각보다 네.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가더라고요.
1: 그거밖에 안 걸려요?
2: 그거밖에 안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0: 제가 갔다 왔거든요. 몽골은 너무 가야 돼요.
1: 너무 좋죠.
0: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2: 아, 우리 가야 돼요?
0: 가야 돼요.
2: 아, 그러면 공개 방송을 거기 가서 합시다.
1: 아, 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막 별이 막 쏟아져요, 밤에. 아, 하늘에. 아, 대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몽골에 그럼, 가야 돼요.
1: 저는 대자연을 느끼고 싶어요, 정말로. 아,
2: 그렇구나.
1: 몽골.
2: 몽골 한번 뭐. 저도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화이팅 해주세요.
2: 어, 화이팅, 네. 화이팅이요? 그러니까 좀 날씨 좀 풀리면 그래도 가는 게, 아니, 이렇게 붐빌 때. 그래도 우리는 프리랜서잖아요.
1: 네,
2: 프리랜서의 장점은
1: 그렇죠.
0: 남들 바쁠 때 우리가
2: 남들 바쁠 때
0: 우리가 놀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남들 바쁠 때
1: 그건 우리가 참 좋긴
2: 하지만 남들 쉴 때 우리는 일한다.
0: 그렇죠.
2: 그래서 그게 자 우리 그래도 아, 그 휴가 계획으로 잠시나마 상상으로 다녀와 봤고요. 이제 코너 시작해야죠. 이 코너도 이제 마니아층이 생겼어요. 은근히 기다리는 시간. 생각해보니까 몽골어로도 축하합니다.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잘
0: 있어요.
2: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출발해 보마 바야르 후르기라고
1: 아,
2: 했는데. 바야흐르기야. 자, 우리 글로벌 축하 속으로 3개의 축하 표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하나 아, 복습 먼저 해볼게요. 미얀마에서 축하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0: 고뉴바데.
2: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더 발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0: 고뉴바데.
2: 하지만 이 새로운 언어를 배웠을 때 더 희열감이 있고 재미도 넘치죠.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우리 승태 씨 지금 연습하지 마시고요. 어디 뭐 휴양지로 갑니까?
0: 오늘은요 휴양지로 갑니다. 자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스리랑카로.
2: 스리랑카.
1: 스리랑카.
2: 자 스리랑카는 공인 언어인 싱할라어로 싱할라어가 있습니다. 과연 싱할라어로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은 스리랑카로 떠나봅니다. 뭐라고 하나요? 자 기대가 됩니다. 가요.
0: 수바 배트.
2: 뭘 뱉었어요?
0: 수박.
2: 수박을 뱉었어요?
0: 수박.
2: 수박지 뱉음?
0: 수박뱉음.
2: 수박뱉음. 뭐, 야. 수박뱉음. 아, 이거는 검증을 해서 오는 승드씨. 아, 오늘은 좀 발음이 되게 정확했어요, 뭔가.
0: 수박뱉음.
2: 수박뱉음.
0: 약간 이게 또 올렸다 내려왔다. 수박뱉음.
1: 그
2: 톤이 있구나.
1: 수박뱉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0: 그렇죠. 수박뱉음.
2: 자, 미리씨 한번 따라 해볼까요?
1: 수박뱉음. 내려올 때 확실하게.
2: 진짜 뭐 뱉었어요, 지금.
0: 나왔어요, 지금. 뭐. 이빨 빠진 거.
2: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수바 베툼. 알겠습니다. 스리랑카어로 축하합니다. 한번 배워봤고요. 네, 관계자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신다면 정확한 검증 늘 좀.
0: 아, 맞아요. 저번에도 맞다 했잖아요.
2: 아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스바베툼 사연 좀 소개해볼까요? 미리 씨.
1: 네, 3367님께서요. 열심히 맞벌이하며 아이들 성인으로 다 키우고 드디어 시골에 조그만 땅을 사서 체류형 쉼터 예쁘게 지었어요.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시골 5도 이촌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번 토요일 친정 식구들 초대해서 집들이해요.
2: 이야. 일단 나의 땅이 생긴 거예요.
1: 그러니까요.
2: 땅을 사줬어요.
0: 쉼터를 예쁘게 집을
1: 지어요.
0: 어머 사진 보내주셨다. 여기 봐.
2: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요.
0: 복층이네요.
2: 복층이에요.
0: 복층이에요.
1: 복층에다가 앞에는 밭이 있어가지고 하늘도 이쁘고.
0: 그러니까요.
1: 해풍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저기 있는 식물들이 맛있을 거예요.
2: 그리고 또 이런 이 정도 숙소

0: 는 요새 좀 비싸요.
1: 아, 그럼요. 성수기엔
0: 그러니까.
1: 더하죠.
2: 아니, 근데. 해풍 바다예요, 거기?
0: 아니,
1: 지금. 아는 단어 얘기해봤어요.
2: 아니, 해풍이라 그래가지고, 바다라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었는데.
1: 있을 것 같잖아요.
0: 근데 그냥. 이런 집이 네. 있으면, 되게 뭔가 주말에 좀 힐링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집,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젠간?
1: 언젠가는요.
2: 언젠가. 아, 너무, 언젠가는. 너무 있죠, 너무. 너무 있죠.
0: 약간 좀 멀지 않은, 그래도 뭐, 한 시간, 두 시간 거리 근교 느낌에서 그렇죠. 네, 네. 이제 있다면 주말에 딱 가서 뭐 작은 텃밭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1: 수영장도 좀 만들어 놓고.
2: 근데 여기는
0: 수영장까지요? 네.
2: 자주 가야 돼요. 자주 관리를 해줘야 돼요.
0: 관리를 잘 해줘야죠. 네.
1: 관리긴 하면 되면 되죠.
2: 와 역시 다르다.
1: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
0: 그럴 바에는 리조트를 가시는 게 어떠신가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0: 자 우리 3883님께서는요.
3: 4년 만에 취직한 부산 아줌매입니다. 면접을 글쎄 9번을 봤네요. 오늘 최종 합격 전화 받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경력을 살리지 못했어도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4년 공백 깨고 재취업한 부산 갈매기 아줌매 아싸 신나브로.
4: 갈매기 부산 갈매기.
0: 야, 근데 4년 감사합니다.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러게요. 도전한 것도.
1: 아,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그 9번을 보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2: 안 넘어가는 나무 없죠. 네,
0: 그렇죠. 아, 근데 네. 너무 야속하게 9번까지 가다니. 그러니까. 좀 더 일찍 갔어도 좋으셨을 텐데. 아, 근데 너무 축하드리고.
2: 결국엔 했잖아요.
1: 맞아요.
2: 결국엔.
0: 그리고 중요해요. 이 부분이 되게 좀,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경력을 살리진 못했어도.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경력, 뭐 이걸 꼭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열어두면
1: 맞아요,
0: 더
1: 맞아요.
0: 좋은 기회들 그리고 나한테 더 잘 맞는 맞아요. 것들을 찾을 수 네. 있어요.
2: 맞습니다.
0: 네. 우리 9804님은 네. 친구들이랑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뵙고 왔습니다. 졸업하고 처음 뵈었는데 진짜 반갑고 좋았습니다. 집이 춘천인 선생님께서 소양강 처녀를 자주 부르셨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선생님 만나니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1: 세야. 어머, 진짜 선생님을 이렇게.
2: 아이고. 와. 너무 좋았겠다, 오랜만에.
0: 뭐 이렇게.
1: 충신은 만조정이요,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진짜로. 아,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2: 네, 말씀하세요. 네.
0: 아니, 그, 미리 씨는 얘기보다 노래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은데. 네. 약간 소양강 처녀 약간 이미리 스타일로 부른다면 약간 살짝만 부른다면 그 앞에,
2: 해저문소.
1: 저는 이제 코스리를 많이 나죠.
2: 코스리.
1: 해저문소. 소양강에 이런 식으로
2: 잘한다. 잠깐 들었지만 너무 좋네요.
0: 잘한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예열을 해야 되거든요. 네, 라이브 속으로 우선 이동해 주시면
2: 저에게 가세요.
0: 맞습니다.
2: 충미리 씨.
0: 자 지금부터 축하받고 싶은 모든 일들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뭘 쏘고 있죠?
3: 오늘은요 가슴이 뛰는 대로 쓰면 돼.
0: 사연은 필수 선물은 그거예요. 그거예요. 시작.
3: 사연은 필수 선물은 잡고 가슴이 뛰는 대로
2: 이 노래를
0: 쓰면 돼.
2: 저는 이 밑에 가슴이 무슨 노래일까 진짜
3: 가슴이 뛰는 대로 정말로
2: 이건 줄 알았어요.
0: 아 진짜 오케이, 네 잡곡 세트 보내드리고 잡곡 있습니다. 아, 노래할 때만큼은 우리 청미리 청명함이 빛나는 이미리 씨의 라이브 바로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갑니다.

0: 좋아라였습니다. 옆에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가사말과
1: 아이 좋아라.
2: 아이 좋아라.
0: 그리고 특히나 또 그 약간 그 비강을 네. 한번 예열시키고 나니까 더
2: 아이 좋아라.
3: 예열하게 너무 잘했어요.
2: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0: 우리 1320님께서 기분이 우울했는데 미리님 노래 좋아졌어요. 아이 좋아라.
1: 아이 좋아라.
2: 아이 좋아라.
0: 우리 9267님도
1: 예쁜 미리님 라이브 아이 좋아라. 큰 웃음 주시는 미리님 덕분에요. 더위가 다 날려버렸네요. 너무 재밌어요. 국악뒷마당.
0: 그러니까요. 아 이게 뭐 국악뒷마당이 뭐 웃으면서 그냥 노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축하 사연들을
1: 그럼요.
0: 축하해드릴 만큼 네. 오늘은 좀 부지런히 축하 사연을 좀 소개해볼게요. 5319님이요.
3: 어젯밤 네.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네. 옛날 선풍기를 누가 버려놨길래 주워서 맥가이버답게 몇 곳 손봤더니 아주 시원하게 돌아가네요. 특히 밤새 돌려도 모터가 안 뜨거워져서 너무 좋아요. 우와. 저희 집 레트로 선풍기 생긴 거 축하해주세요.
0: 야.
3: 우와.
0: 우와.
3: 야.
0: 너무 예쁜데?
3: 너.
1: 요즘에 이런 게 일부러 디자인도 이렇게 해서 막 다시 나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너무 근데 예쁜데요?
1: 이게, 이거를 고치셨대, 이렇게.
0: 오.
1: 근데 이거 진짜 옛날 것 같거든요.
0: 야, 완전 옛날, 이게 약간 소형 에어컨, 선풍기거든요. 근데
1: 아니야 소형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서 그런 거 이거 큰 거예요.
0: 이게 지금 그 탁자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1: 아니 방바닥이 방바닥 지금.
0: 방바닥이요?
1: 네.
3: 아 그러네 방바닥이네.
1: 네 방바닥이야.
3: 그럼 진짜 옛날 선풍기.
1: 옛날 선풍기야 완전.
0: 대박이다. 금손이네 금손.
3: 진짜 금손이시네.
1: 이거 진짜 오래된 이거 뭐야? 골드스타야? 이게 말해도 되잖아. 어차피 없어진 거니까.
3: 없어진 브랜드예요?
1: 골드스타 없어졌잖아요.
0: 아마
1: 안돼 말하면 안 돼.
0: 뭐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1: 아, 이름이 바뀌었지.
0: GS.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줄여서.
1: 그게 그거가 됐어요.
0: 어? 진짜?
1: 네, 그거의 전 저거예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3268님께서는요.
1: 어제 아들이 적금 하나 만기됐다면서요. 300만 원을 주면서 본인에게만 쓰라는 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저 자랑 좀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자기가 적금이 만기되어가지고 네. 엄마한테 300만 원을 주면서 근데 그 돈을 본인에게만 쓰라 그랬대.
3: 남한테 쓰지 마라, 본인에게 쓰라.
1: 아, 엄마 자신에게 쓰라고.
0: 그러니까 아들이 용돈을 보내줬는데. 딱 이제 딱 용돈 보낸 다음에 그거 있어. 남한테 쓰지 마라. 어? 엄마가 다 써.
1: 써라.
3: 진짜 듬직한 남자가 될 아들. 이게... 진짜 아들 잘 키우셨다. 자식 농사.

0: 잘 지내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진짜.
1: 아니,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진도 왔잖아요.
0: 네.
1: 젊어요.
0: 젊어요.
1: 어려요.
0: 그렇지.
1: 아들이 어려요.
2: 아,
1: 이렇게 어린
2: 잘하고.
1: 아들이 벌써 엄마한테 적금을 해가지고.
2: 그리고 일단 그 우리가 애칭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0: 듬직한 남자가 내 아들 쭌 하트 요렇게.
2: 참 와, 이런
1: 듬직한 남자가 될 건가? 아직 듬직한 남자 아닌가?
0: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300만 원 줬으니까.
1: 300만 원 줬어. 이제 됐어.
2: 이제 됐어.
0: 거예요.
2: 이제 듬직한 내 아들 이렇게
1: 오늘
2: 될 거예요.
1: 오늘 두 개.
2: 이렇게 사연을 두 개밖에 못 했어요. 자, 우리 4부에서 한번 더 달려볼게요. 축하 사연 보내주세요.
3: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4: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3: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미리야, 선트라들지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선트라 들어야지.
0: 그래야 선트라가 최고지.
1: 최고다!
0: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특히 이 오프닝 맞다 미리야. 이거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0: 그래 맞아요.
2: 맞아요.
0: 맞다 맞다 맞다 잘했다. 그래
1: 맞다
0: 진태야.
1: 맞다 태진아.
0: 그렇지 태진아.
2: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최고의 두 친구 소개합니다.
1: 맞다 맞다 안녕하세요 신승태입니다. 맞다 맞다.
0: 그래 그래 그래 이밀입니다.
2: 그리고 우리 구독자 21만 7천 명. 아 이제 곧 있으면 222 숫자를 채웁니다. 트로트 라디오 너튜브 실시간 중계 중인데요. 이왕 들어오신 거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구독 좋아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해주세요.
2: 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이 채팅 보는 재미도 있어요.
0: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들으면서 할 수 있는데 아 바로 이어집니다. 막간 퀴즈 이번에는 우리 미리 씨가
0: 1위 오너라 매운 시비 김치 세트 준다.
1: 야야 어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2: 아 되게 뭔가 어 약간 좀 약간 묵직했어요.
0: 약간 조금 약간 저기 스타일이었어요. 외국 느낌도 약간
2: 있었고
0: 글로벌로 가고 싶어.
1: 프랑스 여자인 줄 알았어요.
0: 네, 그렇죠. 약간 네. 글로벌하게 갔어요.
2: 약간 근데 그 매운 시비 김치 한 포기를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좀 힘찼어요. 어. 자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개사해서 부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휴가를 떠난대요. 과연 어디로 갔을지 가사를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노래 시작합니다.

0: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갔을까? 아,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근데 몇 개 키워드 때문에 아, 이 음식
1: 여기죠? 무조건
0: 아,
1: 여기죠.
0: 이거 생각납니다.
1: 그렇죠. 여기 무조건 여기입니다. 여기
0: 여기
1: 예, 예, 예.
0: 어, 참고로 지금 오답이 하나 들어왔는데
1: 뭐예요?
0: 우리 1980님께서 건너 마을이라고.
2: 건너 마을? 갑순이와 갑돌이
1: 건너 때문에. 거기 건너 마을이 사시나 보죠.
0: 어, 그럼 그 그쪽에 아, 거기에 건너 마을에 예. 거기가 더 낫다.
1: 예, 건너 마을에 사시는
0: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건너마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휴가를 어디로 갔는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더 조금 빠르게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0: 야, 막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진짜 이곳 가면 이 메뉴밖에 안 떠오르죠.
1: 아, 그렇죠. 여기죠. 어. 아,
2: 호반의 도시.
1: 호반의 도시구나.
0: 아, 근데 또 오답이 또 하나 더 왔어요.
1: 어머머머. 6995님께서요. 순천 좋지 하셨어요.
2: 어. 아, 비슷해요.
1: 너무 좋은데 이 모자랍니다.
0: 아주 비슷해요.
2: 짝대기 두 개만 그면 돼요.
1: 어, 그렇지.
2: 짝대기 두 개만 더.
1: 그러니까 모자가 없어. 순에서 모자만 씌워주면
2: 돼. 순천에서 모자만 씌워주면 돼.
0: 모자만 씌워주면 좋은데 과연 뭐일지.
2: 갓이 여러분. 갓만 쓰면 되는데.
1: 갓을 써주면 되는데.
0: 그 곳을 바로 정답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매운 실비김치 세트 실비김치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정답 받는 동안 아 우리 트롯 야생마가 아~ 정말 본인은 여행 갔다 왔다고
1: 그러니까요. 어,
0: 이제 같이 가자라며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신승태가 부릅니다. 가자.
2: 여러분 여행 떠나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오셔야 돼요. 무조건. 저 갔다 왔단 말이에요. 다 같이 여행 떠나보자고.

0: 알겠어요. 알겠어요.
1: 떠날게요. 알았어요. 떠날게요. 떠날게요.
0: 그리고 신승태 씨가 얼마나 네. 이번 휴가를 즐겁게 갔다 왔는지 알 것 같아요.
2: 너무 즐거웠어요.
1: 아니 노래가 뭔가 방콕 느낌이 났어요. 노래 그것으로 굉장히 숨을 뱉더라고요.
0: 자, 신승태가 부르는 여행을 떠나요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정말 스튜디오가 콘서트장이 되었는데 네. 야 이소정님께서
1: 어머어머 신승태님 여행에서 재충전 잘 하셨는지 노래가 더욱 힘차네요. 짝짝짝.
2: 아. 감사합니다.
1: 역시 아, 이래서 여행은
2: 너무 좋았어요.
1: 가야
2: 진짜 그냥 가야 돼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갔거든요. 바빠서 계속 못 가다가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네네. 아 여행을 가야 와야 되는구나.
1: 그럼요.
2: 내가 이래서 여행을 다녔구나 생각했어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어,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고
2: 맞아요.
0: 뭐 이런 거 아끼는 거보다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보고 느끼고.
2: 너무 행복했어요.
0: 그리고 뭐 다 쓰고 다시 벌면 되죠.
2: 맞아요.
1: 맞아요.
2: 어.
1: 맞아요.
2: 이 힘으로 또 열심히 또
0: 맞아,
2: 내가
0: 맞아.
2: 해가지고
1: 그럼요. 그런 거예요.
0: 단지 시간 내기가 어려울 뿐 우리 계획을 하면 됩니다.
2: 맞습니다.
0: 자 우리 퀴즈 드렸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기차를 타고 떠난 곳 닭갈비와 막국수가 있는 호반의 도시, 건넌마을은 아니고요. 그리고 순천에서 모자를 쓰면 되는
1: 그렇죠.
0: 바로 어디죠?
2: 어디예요?
1: 바로 춘천이올시다.
0: 이야. 아 근데 마침 우리 김도영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 어머머머머.
0: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세요. 네.
1: 어머머머 김도영님이 지금 부모님 모시고 누나들과 춘천으로 휴가 가는 길이에요. 막국수 닭갈비 먹고 오리배도 타려고 하는데 오
0: 야~
2: 우리가 그거 다 했네.
0: 다 했어요.
2: 다 했어.
1: 네.
0: 이분 포함해서 누구누구 선물 드릴까요?
3: 1458님 2189님 6567님 윤승호님 매운 실비김치 세트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0: 예. 아, 우리 방송 들으면서 네. 지금 휴가 아니면 이동 중에 라디오 듣는 분들이 많은데 6955님 처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2: 오늘
0: 방송 처음 듣는데 너무 신나네요.
2: 오늘 처음 오셨어요?
0: 덕분이에요. 여기 한 번씩 여행 갔다 오세요 좀.
2: 그래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계속 오셔야
1: 그럼요.
2: 돼요. 알겠죠?
1: 이게 진짜로 알겠죠. 우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어요.
2: 없어요. 없어요.
0: 야 말을 정확하게 하셨네요. 네.
2: 오늘 왜 그래?
0: 아니 왠지 막 거꾸로 할 거다.
2: 야,
0: 아니 한 번 못 들은 사람도 있어도 아예 안 들은 사람도 있을
2: 뭐 이런
0: 거예요. 뭐 잘못했을 거
1: 이거 연습해 왔어요.
0: 아 이거 연습했어요.
1: 왜냐면 말이 너무 꼬여가지고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해야 되지?
2: 다시 한 번 더 해요.
1: 잠깐만,
2: 알았어요, 오케이. 자,
0: 자 우리
2: 4165님께서요. 네,
0: 새싹이요, 네. 새싹.
1: 예. 어머머,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며 고속도로 춘향휴게소 지나는 중입니다. 춘향휴게소.
2: 춘향휴게소가 어디지? 남원 가는 길인가?
1: 남원에 춘향. 아~ 네, 당명항에 양귀비고요. 이도령에는
2: 성춘향이죠.
1: 그렇죠. 예.
0: 아, 근데 확실히 휴게소가 늘 이제 뭐 서울 방향이냐, 부산 뭐 하행 뭐 상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그거 검색해서 일부러 내려가는 길인데도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2: 아, 휴게소.
1: 휴게소를요?
0: 휴게소가 다 또 맛집이 또 있어가지고.
2: 휴게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네.
0: 그런 것도 있어요.
1: 맞아. 여행은 맛.
2: 사실은 저 가평 휴게소 내가 그 호도 과자 참 좋아한다.
0: 아.
2: 거기 잣이 들어있어요.
0: 어허.
2: 갑자기 휴게소 어디가 맛있는 거 생각해.
0: 아니, 그게. 그 지역 그 휴게소마다 그 특산물을 이용해서
1: 맞아요.
2: 가평 잣이 유명하잖아요.
0: 맞아.
1: 아,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살찔까 봐.
2: 그 잣 휴게소 그 잣 초도 과자 너무 맛있어요.
1: 아, 눈에 암한 귀에 쟁쟁하다 지금.
2: 오늘 문자 많이 쓰네요.
1: 제가 생각을 했는데
0: 네. 어려운 얘기 많이
1: 이제
0: 하시네요.
1: 민요 가사를 조금 네. 이렇게 해야지 유식해 보이더라고요.
0: 아~
1: 당명황에는
2: 양귀비고
1: 이도령에는
2: 춘향이고
1: 이거 다 민요 가사거든요. 아~ 눈에 암암 귀에 쟁쟁 그거 다 가사예요.
2: 알겠어요.
1: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그랬을까 싶더라고.
0: 앞으로 가사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맞아요. 가사만 하세요 이제.
0: 그 대신 출처는 꼭 얘기해 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일제 축하사요 오늘 두 개 했거든요.
2: 빨리
0: 출발해보시죠.
2: 빨리 해야 돼요.
1: 빨리 할게요. 8770님께서요. 아내와 아들이 1박 2일

0: 경주 갔다 온다고 하네요. 아침에 기차 타러 갔고 지금은 도착해서 점심 먹었대요. 집 잘 지키고 있으라네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1: 이러면서 웃고 있어요.
2: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로워요. 있어요. 웃음 표시 두 개를 지금.
3: 야. 아니 너무 너무 그 이 혼자만의 있는 시간이 그리웠나 봐요.
0: 이게 여행이시죠, 이분은.
3: 이분은 집에 있는 것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0: 진짜 방콕이네요, 이분이.
3: 방콕이. 어. 네. 아,
2: 잘한다.
3: 이야.
2: 오늘 장
3: 방에 콕 박혀 있다 해서 네. 방콕.
2: 오늘 거의 EPD네요, EPD예요. 라임이 오늘 거의 EPD예요.
3: 손바닥에 뭐 쓴 거 아니죠?
0: 아니 제가 오늘 약간 음식을 짜게 먹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3: 야,
2: 무슨 소리예요?
3: 음식 짠 거라고 어떤 상황일지.
2: 아, 내가 부어서 그래, 짜게 먹으니까.
3: 자, 우리 8725님은요?
4: 네, 올해 고추 농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어찌나 많이 달렸는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고추 농사 대박나서 힘이 나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0: 우와, 고추 맛이 진짜로.
3: 아, 너무 예쁘다.
0: 고추가 너무 예쁘게 열렸어요. 빨간 고추가.
4: 아, 요거요. 그랬네, 그럼. 따가지고 벌써 말리기 시작하네요.
3: 아, 말리기 시작하고.
0: 고춧가루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로.
4: 그럼요, 그쵸? 이제. 말려가지고. 그쵸? 이제 잘 말려가지고. 아. 어릴 때 우리 집에 얼마나 고추를 말렸는지 학교 가면 교복에 고추 냄새가.
3: 진짜요? 네. 고추 냄새의 그 특유 향이 있죠. 네. 향이 있어. 그
4: 방에다 말려야 되거든요.
3: 아, 방에다가? 아,
4: 눅눅할 때는 이제 밤에는 네. 방에 들여놓고.
3: 너무 습할 때.
4: 빛을 맞으니까. 그 전기장판 틀어놓고. 그 방에다 말리면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0: 일이다. 진짜로.
3: 그거. 그러네, 그러네.
0: 진짜로.
3: 아니, 우리 887 하나님은요?
0: 아, 그동안 쓰고 있던 쇼파를 너무 바꾸고 싶었는데, 남편이 진급 기념으로 쇼파를 사준다고 해서 오늘 계약하고 왔습니다. 아이, 좋아라!
3: 이야,
2: 아우, 너무 좋다.
3: 아니, 심지어 계약서. 계약서 보내주셨어. 자체를
0: 보내주셨어요.
4: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번호까지 다 보내주셨어요. 담당자님
3: 이거 저희한테 보내시면 안 됩니다.
4: 담당자님 염현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0: 배송 잘해주세요, 형님.
4: 소파를
3: 심지어 사이트까지 이 웹 주소를 그대로 보내주셔가지고 하지만
0: 얼마나 신나셨으면
3: 신나기도 하고 진짜 진심이다. 지금 바로. 계약을 했다.
0: 그러니까요.
3: 증명하고 싶어서.
0: 어제 11시 16분에 하셨네요.
3: 아니에요. 오늘 아침.
0: 오늘이
3: 화요일이에요. 28일.
0: 아, 오늘 28일이에요.
3: 7월 28일.
0: 아.
3: 자, 읽지는.
2: 소파.
3: 자,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6185님.
4: 요즘 사랑에 빠진 막내 여동생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중, 고, 대학교를 모두 여학교를 다녀서요. 거의 모태솔로였거든요. 연애에 관심도 없고 꾸밀지도 모르던 여동생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3: 야!
0: 공부대 출레이션.
4: 공부대 출레이션.
3: 너무 축하드립니다. 모태솔로 모쏠 탈출.
4: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0: 너무 너무 예뻐 보이니까.
4: 아니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여학교만 다녔대요.
0: 그러니까요.
3: 그러면서 얼마나 엄마랑 딸이랑 싸웠겠어요. 아니 뭐 야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서 거기 가면 연애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0: 그렇죠.
3: 근데
0: 부모님들은.
3: 실질적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4: 아니 여대들 미팅 많이 하지 않나?
3: 아 뭐
0: 여대?
4: 아니, 근데 미팅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대는
0: 아 그렇죠
4: 여대는 미팅 많이 들어올
3: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연애 자체 관심도 없었고 좀 뭐 이제 남녀공학이면 그래도 이제 눈도 맞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4: 아, 남녀공학 학교 갈 때
3: 그렇죠
4: 꾸미고 가고
0: 그렇지,
4: 좀 화장도 하고 가고
3: 하는데
4: 여대니까 그냥 매너에 물론 그냥 다니는 거예요
3: 편하게 그냥 네. 다니는 거죠
0: 너무 축하드립니다
3: 이렇게 우리 사소한 것들도 축하해드리는 국악집마당 경사났네 경사났어 네, 함께 경사 하고 있습니다.
0: 이건 경사야.
4: 근데 이거는 진짜 사소한 게 아니야. 이거 대단한 경사야.
0: 진짜
3: 대단한 경사 지금 이거는. 맞아. 모쏠 탈출.
4: 너무 부럽다.
0: 진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4: 아, 제2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2의 인생인가요?
3: 제2의.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2486님은요?
0: 네. 아, 중학생인데요. 맨날 수학 꼴등 하다가 며칠 전에 학교에서 수학 대상을 받았어요.
3: 우와.
0: 엄마가 손트를 듣고 있길래 엄마 몰래 보내요. 엄마가 이물자를 읽고 저라는 걸 알게 되면 좋겠어요.
3: 우와, 귀여워.
2: 이야, 너무 귀엽다.
0: 2486님 어머니 듣고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3: 네, 아들, 딸, 뒷번호가 2486이다.
0: 야, 2486.
3: 일단, 너무.
0: 수학 대상 받았대요.
3: 야
4: 아니, 꼴등하다 갑자기 대상을 어떻게 받는
0: 그러니까요.
4: 거야?
0: 그러니까요. 열심히 했나 봐요.
3: 근데 우선 어머니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입니다. 너무 좋겠다.
4: 근데 엄마가 지금 이거를 이제 이걸 보고, 이걸 들으시고.
0: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 그러니까.
4: 엄마가 이걸 듣고 손트를 듣고
3: 저라는 걸 알게 되면
0: 그러니까요

0: 중학생인데.
1: 2486님의 어머니.
0: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너무 좋으시죠?
2: 이렇게, 이렇게 꼴등에서, 대상까지 확 이렇게 오른다. 뭐, 좋은 표현 없을까요? 뭐, 좋은
0: 개가천선, 개가천선.
2: 왠지 나올 것 같아.
1: 개가천선 말고, 뭐, 없어요. 민요 가사에 없어요?
2: 민요 가사에 뭐 없어요? 한다며. 아, 뭔가, 다시 산다, 뭐.
1: 다음 주까지 새로... 생각해보세요.
2: 다음 주까지. 준비한 거 말고는 네. 안 됩니다.
1: 네, 이번 주 숙제는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세요.
2: 자, 우리 3120님은요?
3: 신랑이 낚시 갔다 와서요, 입고 있던 옷 세탁기 옆에 두고, 씻으러 가 세탁하기 전 주머니 확인하니까요.
0: 어머머머머.
3: 15만원이 있는 걸 제가 챙겼는데, 일주일째 신랑이 모르고 있는데요. 여보, 잘 쓸게, 고마워.
0: 야 내가 챙겼는데, 제가.
2: 이거 너무 좋다. 아니, 15면 솔직히, 너무... 그거 어디 갔지? 할 법도 안 돼.
0: 맞아요.
2: 아마 남편분은 분명히 찾고 있어요.
1: 아니, 몰라요. 지금 몰라.
2: 아니, 찾고 그러니까 있는데.
1: 내가 어디서 놓긴 놓는데,
2: 놓긴 놓는 게 어디죠? 기억이 안 나는
0: 거야. 맞아,
1: 내가 여기 현금이 있었는데, 15만원.
0: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2: 그리고 더 웃긴 게, 만약에 아내분한테 딱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내 15만원 본 적 있어? 이 얘기도 못 하는 거야.
0: 그렇지, 못 하는 거지.
2: 조심스러워.
1: 네. 못해.
2: 15만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1: 그런 돈 어디서 났어?
0: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1: 뭐 비상금도 없을 텐데 이러면서.
0: 애가 타고 계실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0: 가슴에 불이 나고 계실 거예요.
1: 아유, 그래도 어쨌든 너무 좋은 행제하셨네요 정말로.
2: 우리 3120님 그 15만원 하고 이 잡곡 세트까지 잘 챙기시기.
1: 잡곡 세트 저기 남편 맛있는 잡곡밥 해드세요.
2: 저희 잠시 광고 갔다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카리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환금이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선은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터널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0: 선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도 입을 1초도 쉬지 않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1: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입을 안 쉬어요. 1초도 안 쉬어요.
2: 광고 내내도 네. 계속
1: 제가 얘기 좀 조용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시작될 것 같은데.
2: 아니,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0: 나를 사랑으로 태워줘요.
1: 갑자기?
2: 혼자 부르는 거야. 뭐 연습해요? 했더니 아니야. 그냥 해봤어.
1: 그냥 나왔대 입에서.
2: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6533님이 네. 세 분이 하는 국악 뒷마당인데 오디오 소리로는 한 30명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3명이서 이렇게 떠들고 맞아요. 있고요. 아 오늘도 1시간 순삭했습니다.
3: 아 진짜 순삭이다.
1: 아 근데 지나갔다.
2: 아 근데 아까
1: 아이고 이거 좀 읽어줘.
2: 수학 대상 받았다고 문자 보낸 그 중학생 오, 사연 듣고
3: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2486 가족 번호가 끝자리가 2486인데요. 손트라 틀어놓고 청소하다가 2486에 깜짝 놀랐어요. 오. 아이가 손트라 자랑하는 코녀냐고 물어보더니 그러고 보냈대요.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1: 아니 와 근데 너무 좋으시겠다.
3: 진짜 너무 섭섭하다.
1: 갑자기 그냥 이거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걸 듣는데 갑자기
2: 2486 가족 번호인데 우리 번호인데
1: 그러니까
2: 근데 중학생 아이가
1: 그래서 아까 물어봤구나 자랑하는 코너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기분 좋아.
3: 너무 기분 좋겠다. 아들 센스 그랬지. 진짜 완전 멋진다.
1: 그러니까 와.
2: 이렇게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라디오입니다.
3: 이 손트라가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1: 맞습니다. 네. 우리 가족 같은 방송 손트라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3: 네 사랑해주세요.
2: 아, 우리
3: 네.
2: 7954님께서
1: 손트라 아니 세 분 방송 들으니 마치 휴가 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늘 유쾌한 국악 뒷마당 최고구나.
2: 진짜 최고구나. 오늘 휴가는 진짜 친승태 씨만 다녀왔습니다.
1: 죄송합니다.
3: 아, 친승태 씨만 다녀왔습니다.
1: 제가 다녀와서 네.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오늘 네. 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분들도 오늘 시간이 어떻게 진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진짜로 시간이
2: 3075님께서
3: 아니 손트라 너무... 오랜만에 문자 드립니다. 지금 팍 업무가 끝났는데요.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야. 야호
1: 그러니까. 근데 이게 최고 야호 이게 최고지.
2: 야호, 야호. 너무 야호. 좋아요.
1: 이게 최고예요.
2: 아니, 마지막 1539님
1: 춘천이 고향입니다. 그리운 춘천 소식 들려주니 너무 반갑습니다. 소양 댐에서 배 타고 청평사 가는 길도 이맘때 초록초록하고 계곡 물소리 듣기 좋지요.
2: 네, 우리 3293님도 여기는 경북 울진군 구산 해수욕장입니다. 솔밭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점심 먹으면서 라디오 들었다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오늘도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4: 지금 시간은 3시 57분입니다.
5: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6: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라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7: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8: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7: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 있잖아요.
5: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5: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4: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5: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6: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0% 넘게 급락하며 60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732.09포인트 10.8% 내린 6023.66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5% 넘게 하락 출발하며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10시 13분엔 하락폭이 8%를 넘기면서 올해 8번째 서킷브레이커와 함께 20분 동안 모든 종목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후에도 하락을 거듭해 장중 한때 6천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4조 9천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그만큼 개인과 기관이 더 사들였습니다.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기존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 피해자 보호계를 범죄 피해자 보호과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계성 범죄 신고 및 사건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대화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 촬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인천과 서울 지역 조직폭력배 일당 10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3일 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패싸움을 하고 도주한 혐의로 폭력배 10명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 지역 조직원 6명과 서울 지역 조직원 4명으로 과거 구치소 수감 중 서로의 조직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나운서 정다희의 AI 음성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안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의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시아인 최초의 아카데미 감독상 라이프 오브 파이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지요. 그런 그도 영화 학교를 졸업한 뒤 감독 데뷔를 하기 전까지 6년이나 백수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생계를 꾸려가고 자신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다.

물론 꾸준히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6년을 과연 백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무심코 경제활동을 안 하면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에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0: 자, 이 시간대에는 저녁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특히 요즘 방학이잖아요. 네. 아유, 매 끼니 때마다 신경이 더 많이 쓰이시죠?
1: 맞아요. 저희 아내도 애 둘 하루 세 끼 챙기느라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0: 진짜.
1: 여러분, 또 세 끼. 다른 메뉴를 짜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0: 맞아. 네. 아니, 얼마나 힘들면 밥을 해준다라는. 네. 그런 말 안 쓴대요. 밥을 해댄다.
1: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하루 세 번을 네 번 하니까.
0: 돌아서만 하고 돌아서만 하고 이러니까.
1: 간식도 해줘야 되니까. 아이고야.
0: 그래서 어느 댁에서는 아예 밥상머리 규칙을 만들었답니다.
1: 어떻게 해요?
0: 차린 거 외에 다른 음식 언급 금지.
1: 아,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딱 해놨는데 아빠 돈가스 없어요? 이런 거.
0: 금지.
1: 아하.
0: 나아가서 이런 조항도 넣는데요. 내 친구네 집은으로 시작하는 말 금지.
1: 그럼 내 친구네 집은 방학 때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고
0: 금지.
1: 아, 안 되는 거.
0: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삼시세끼 밥을 정말 해대는 그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우 더 골치 아프고
1: 맞아요.
0: 인정도 못 받고 부모님들이 오죽하면 이런 규칙을 정했겠어요.
1: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메뉴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 꼬맹이들이 정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친구는 해외여행 간대요.
0: 맞아.
1: 뭐 이러면 엄마 아빠로서 굉장히 위축됩니다.
0: 그렇죠. 네. 이게 해줄 수 없는 게 딱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오그라들겠어요.
1: 예를 들어 장업하시는 분들은 해외 못 가잖아요.
0: 맞아. 아유. 그러니까 그냥 애기들은 또 애기들이니까 네.
1: 그렇죠.
0: 그 애기들 하는 말에 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1: 하여튼 밥도 그래요. 그죠? 예전 네. 한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방학에 한자를 보면 놀 방, 배울 학, 배움을 잠깐 놓는다 이런 의미인데
0: 아하.
1: 요즘은 오히려 방학에 학업 집중을 한다면서요.
0: 아하.
1: 막 선행학습하고 막.
0: 근데 아시죠? 네. 전부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1: 아, 그렇죠. 네. 네.
0: 노을방에 배울 학을 방학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실천하는 우리 내 친구들도 있어요.
1: 저는 중2부터 쭉 방학이었어요.
0: 저도 원오브댐.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들 중 한 명이었다는 네. 개그계에서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주각을 네. 뭐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럼 공부할 사람도 공부하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고.
1: 근데 아이들은 진짜 방학 때 좀 학원 다니라고 공부 못 놓는데.
0: 그 저희가 은행 사거리 그 학원도 아닙니까?
1: 중계동 뜨겁죠 거기.
0: 뜨겁죠. 예. 이 방학 때는 더 열기가 밤늦게까지 이어지고요.
1: 그러면 방학 때는 예. 행복한 사람 없는 거예요 정선아 씨?
0: 그건 보면 아이들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학원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뭐 스카. 학원 스케줄 없을 땐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예. 또 뭐 읽어야 되고 도서관 가서 또 아이고. 자료 조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가끔씩 10대 청소년의 그 얼굴에 한 4, 50대 그 어떤 수심과 깊이가 맞아요. 보이면 조금 쓸쓸해요.
1: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오늘 방학인데 방학답게 행복한 사람 여기 있다 라고 문자 좀 주세요.
0: 맞아요.
1: 우리 애들 뭐 어디 이런 별미 해먹었어요. 어디 어디 계곡 갈 거예요. 이렇게 방학답게 놀고 계신 분들 문자 받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놀 땐 좀 놀아줘야 됩니다. 샵8001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뽑히시면 방학 선물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1: 좋습니다. 첫 곡 량현 량하네요.
0: 방학하면 이 노래지. 학교를 안 갔어.

0: 엄마 미안해요.
1: 네, 너무 귀여웠던 량현, 량하 학교를 안 가서 들으셨고요. 네. 지금은 이 청년들이 지금 한 40쯤 됐을 거예요.
2: 사업가, 한 분은 의류 사업가.
1: 아, 그래요?
2: 0992님, 오늘도 유난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다들 시원한 물 자주 드시고요. 그늘에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그렇지 않아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오늘 오후 4시 정각 경남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 전남 광양시에 폭염경보 발령됐답니다.
1: 아, 그럼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물 많이 드셔야 되고 또 서로서로 안부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정각 기준으로 폭염경보 발효 예정인데요. 아이고.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강원, 제주 이러면 전국 아닐까요?
2: 그러게 진짜 네. 경남 강원 제주까지 아유 네. 진짜 내일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 내일까지만 더웠으면 좋겠는데 뜻대로는 안 되겠죠.
2: 아유. 그러니까 이 폭염이 정말 이렇게 폭력적이야. 진짜,
1: 맞아,
2: 진짜. 더위가 폭력적이라고 아유. 느끼는 거는 이제 근래 들어서
1: 맞아요.
2: 더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방학에 저희가 뭐 하시는지 여쭤봤잖아요.
1: 네, 0080님 초딩 6학년 외손녀가 방학이라고

0: 와서 삼복더위에 감자탕 끓이라고 해서 끓여줬더니 먹으면서 엄지척 해주네요. 아유, 네가 행복하면 됐다.
1: 0080님표 감자탕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2: 그죠?
1: 그죠? 왜냐면 초등학생이 감자탕을 할머니한테 끓여달라고 해서
2: 네.
1: 먹어봤고 맛있었고.
2: 진짜.
1: 근데 초등학생이 만족할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
0: 맞아요. 할머니께 잘 맛있어. 식당권 짜, 매워. 이러잖아요, 애기들, 그죠?
1: 그래요. 근데 얼마나 할머니가 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을까?
2: 그쵸, 그쵸.
1: 아, 맛있죠, 감자탕. 자, 6225님. 내일 초등학생 6학년 5살 아이랑 수영장 갑니다. 으아. 일주일 전부터 말했는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말하면서 기대하더라고요. 가서 재밌게 놀려고요. 크크크크. 맞아, 이때는 또
2: 네.
1: 엄마가 몸이 힘들어도 애들이 계속 확인하는 그때 또 이뻐.
2: 그쵸.
1: 아, 저도 예전에 조카한테 놀이동산
2: 네.
1: 가서 왜그물쫙 떨어지는 거
2: 맞아요.
1: 하루에 네 번씩 확인하는 거야. 고모, 우리 거기 가? 거기 몇 월, 며칠, 거기 가? 몇 시에 가?
2: 언제 가?
1: 근데 그게 너무
2: 언제 가?
1: 가슴을 녹이는 거야, 이뻐가지고.
2: 그쵸.
1: 근데 가서 4시간씩 줄서 막. 정말 가니까. 천식 씨 같은 부모님들이 다 얼굴이
2: 맞죠.
1: 녹아 있더라고요.
2: 예. 아, 인기 있는 그런 뭐 어트랙션이라 그래. 그런
1: 네,
2: 거는
1: 맞아, 맞아.
2: 두 시간이 기본이니까.
1: 맞아요. 후루땡땡땡이었는데
2: 예.
1: 거기 엄마 아빠들 다 얼굴이 녹아 있습니다.
2: 고생들 많으십니다.
1: 예, 어쨌든
2: 예.
1: 내일은 재밌을 거예요.
2: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왠지 방학이 되면 가족 상담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1: 맞아, 맞아.
2: 신혼에서 황혼까지 하는 날입니다.
1: 같이 하여튼 모여 있으면
2: 네.
1: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더라고요.
2: 마찰이 생겨요.
1: 상담 전문가 정다운 원장님 저희가 3부부터 함께합니다.
2: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저희들의 이야기 좀 참여해 주십시오. 50원의 정보 이용이 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고요.
1: 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2: 음주후엔 티맵 대리,
1: 하이퍼스 세라하임,
2: 하노이 사이언스 타타타,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2: 브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컬,
2: 성원 에드피아,
1: 키움증권,
2: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2: IS 통성,
1: 백조싱크,
2: 올품,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한얼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지라시 웃음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편지 안 쓰면 더 손해.
5: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편지 쓰실 배짱이 씨?
6: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댓.
5: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편지.
6: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편지방에 올려주세요.
5: 저희가
2: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4: 지라시 웃음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편지 안 쓰면 더 손해.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많이 많이 웃겨주세요.
8: 넘어가래, 넘어가.
9: 제목, 우리 딸은 인사를 너무 잘해서 탈입니다. 부산에서 최현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8: 안녕하세요. 선윤 누나 천식영.

0: 저희 집에는 7살 된 딸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가 인사를 잘 안 해서 걱정이라는데 네. 저희 집은 반대예요. 인사를요? 너무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인사를 잘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딸은요, 일단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만나면 인사부터 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택배기사님 만나도 인사하고.
1: 안녕하세요.
0: 편의점 사장님 만나도 인사하고.
1: 안녕하세요.
0: 마트 계산대에서 앞사람한테도 인사하고.
1: 안녕하세요.
0: 뒷사람한테도 하고.
1: 안녕하세요.
0: 동네 개한테도 인사하고.
1: 안녕하세요.
0: 사기업 부친하는 차한테도 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처음에는 예, 아이가 인사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아빠인 저도 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5층짜리 빌라에서 25층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요. 네. 이사 첫날 딸아이가 엘리베이터를 보더니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1: 아따, 이거 진짜 높이 올라가?
0: 그럼, 우리 집은 25층이니까.
1: 우와!
0: 그리고 다음날 아침 딸아이와 둘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25층에서부터 내려가는데 23층에 섰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죠.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우리 꼬마 아가씨 인사도 잘하네.
1: 감사합니다.
0: 여기까지는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베가 21층에 섰고 딸아이가 인사했죠.
1: 안녕하세요.
0: 그리고 19층.
1: 안녕하세요.
0: 17층.
1: 안녕하세요.
0: 15층.
1: 안녕하세요.
0: 엘베는 층마다 서고 와우. 그 층마다 사람들이 계속 탑니다.
1: 그렇네.
0: 예, 인사 지역에 빠진 거죠. 14층, 12층, 뭐 11층 계속 인사를 하는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딸아이 목소리가 점점 지쳐갔어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귀엽다. 딸의 얼굴을 보니 인사하는데 힘들고 귀찮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딸은 아빠인 저를 슬쩍 올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1: 아빠.
0: 어.
1: 우리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타요?
0: 어, 우리 아파트에 다 같이 사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1: 아.
0: 딸아이는 뭔가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7층에서 누군가 타고 아이는 인사했죠. 그런데 처음과는 그 목소리가 많이 달랐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아휴.
0: 인사 끝에 한숨이 붙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려가다 3층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타시려는데 우리 딸아이가 정말 너무나 깊은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혼잣말 비슷하게 한마디 엘리베이터군요.
1: 3층이면 계단이랑 친구 아닌가? 좀 걸어다니시지.
0: 순간 정적. 아주머니는 타려던 발을 그대로 멈추셨고 저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딸아, 제발 여기서 끝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 딸은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죠.
1: 아, 이제 좀 그만 타셨으면 좋겠는데.
0: 3층 아주머니도 처음엔 푸하하하 웃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딸애를 보고 말씀하셨죠.
2: 그래, 아줌마가 오늘만 탈게. 어, 좀 늦어서 그래.
1: 네, 내일은 계단으로 오세요.
0: 그러다 며칠 뒤에 또 3층에서 문이 열렸는데요.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엘리베이터 안에 저와 제 딸이 있는 걸 보고 흠칫 놀란 눈치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어, 그래요.
1: 몇 층 가세요? 지하층인가요?
2: 아니, 오늘은 1층 가지.
1: 1층이라고요?
0: 그 아주머니는 제 딸의 눈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아줌마가 있잖니 그 일주일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줌마도 이제 계단으로 다녔는데 어, 이제 오랜만에 이걸 탄 거야.
1: 그래요?
2: 어제는 계단으로 다녔어.
1: 알겠습니다.
2: 어, 진짜다 얘?
1: 네 알겠습니다.
2: 어, 아줌마 계단을 이렇게 좋아해.
1: 네 괜찮아요.
2: 정말?
1: 오늘만 봐드릴게요.
2: 그래 고맙다.
1: 전기는 아껴 써야 된대요.
2: 그래 아끼면 좋지요.
0: 지금도 딸은 변함없이 인사를 잘합니다. 다만 저는 속으로 늘 기도합니다. 제발 오늘은 3층에서만큼은 문이 열리지 않길. 이사를 빌려서 3층 아주머니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용하십시오. 죄송합니다.
3: 아니 그날따라 또 층마다 타셨나 보다.
0: 거의 다 타셨네. 출근 시간.
3: 그런 일이 좀 드문데. 예, 맞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25층이니 애가 네. 목소리가 꺼져가지.
0: 네.
3: 그 4828님도 어머머 우리 아들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안녕히 가세요 이것도 했어요.
0: 우와.
3: 그 아들이 지금 34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까지 했다면 이거 세트로 했다면 체력 좋은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저렇게 인사하는 어린이들은 커서도 인사 잘해요.
0: 건강해. 마음이 건강해요. 그쵸, 어쨌든. 그쵸. 왜냐하면 인사하는 어떤 것도 표현이잖아요. 밖으로 드러내는.
1: 맞아요.
0: 네, 근데 안으로 삭히는 것보다 어릴 때는 그렇게 드러내는 게 좋대요.
1: 그렇죠. 김명자님도 근데 듣고 보니까 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0: 그래서. 네. 전기는 아껴써야 되는 거래요. 3층이면 계단이랑 친구 아닌가?
1: 진짜 가끔 한층 이동하시는 분들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쁠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0: 그런 생각은 하는데 또 네. 나름 2층에서 탈 때 또 그 사정이 있겠지 싶은. 예. 왜냐하면 또 허리가 아프거나 뭐 다리 무릎이 약하거나 맞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3층 정도나 4층 정도는 거뜬히 올라가겠던데 네. 야, 요게 계단 또 경사가 또 높으면 네. 자신만만하게 가다가 또 꼬리를 내리게 되더라고요.
1: 7732님도 칭찬하시네요. 훌륭하게 잘하겠어요. 오라들도 볼 때마다 인사를 자주 해서 인사 하루 한 번씩만 하면 되라고 했는데 50년 전 일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를 보여주고 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 그 아드님이 저랑 또
0: 어렸을 때 인사 잘했죠.
1: 예예. 예, 예.
0: 잘했을 것 같아요. 예. 인사를 잘했지만 또 장난도 엄청 치는.
1: 그랬죠. 예.
0: 자, 우리 인사성 밝은 노래 또 듣고 올까요?
1: 네.
0: 익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땡기다 땡겨.
1: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 능

0: 와 영수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구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그래 인사 잘한다.
1: 안녕하세요.
2: 아 안녕.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만 좀 타지.
0: 아이고 아, 아줌마가 오늘 늦어서 그래.
1: 내일은 계단으로 오세요.
0: 아 그래 그래 미안해. 인사에서 무지 밝은 아이가 점점 지쳐가는 네. 그런 사연이었는데 요즘은 근데 이웃들이랑 사실 안부 묻고 인사할 일이 거의 없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살짝 어색하게 이렇게 눈인사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3: 근데 그 아파트마다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아요.
0: 아,
3: 저희 아파트는 그 분여회에서 인사하는 문화를 만드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인사를 잘 하십니다. 다들.
0: 저희도 아파트에서 네. 어머 인사뿐이에요. 저희는 막 근황까지 다
3: 아, 그래요?
0: 그래서 네. 그 아예 말을 또 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도 계셔서 그렇게 또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3: 어, 그렇군요. 네. 그럼 청취자분들 어떤지 궁금한데요.
0: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네.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기억에서 안 지워지는 이웃들이 있어요.
3: 그렇죠. 예전에 같이 살았던 뭐 이웃도 괜찮고요.
0: 맞아요. 친하게 지냈던.
3: 뭐 요즘 친한데 재밌는 이웃. 그것도 괜찮습니다.
0: 에너지가 진짜 끝내주게 많았던 이웃도 있잖아요. 왜 예. 그 어떤 행사 있을 때 이벤트 있을 때 정말 동대표 뺨치기 앞에 나서가지고 다 해주시는 분들.
3: 그렇죠. 또 어떤 예.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선물을 그 음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계속 주시는데 유통기한 거의 다 된 거.
0: 아 내일 끝나는 거? 오늘 먹으면 되지 뭐.
3: 그 뭘 할 수가 없어.
0: 오늘 먹어야지. 어.
3: 하여튼 이런 특이한 일도 있잖아요.
0: 맞아요. 좀 특이한 거 네, 있어요.
3: 주세요.
0: 진짜.
3: 예.
0: 그 유통기한 좀 봐야겠다.
3: 또 우리 동네 분유회장님은 어깨에다가 그 반려 앵무새를 얹고 다녀요. 이런 분들.
0: 후쿠 후쿠.
3: 아, 저기요. 후쿠 선장이 앉아요.
0: 후쿠 분유회장님.
3: 네.
0: 밤 9시마다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노부부가 있는데 네. 항상 운동 사이좋게 하시고 끝 마무리할 때 같은 벤치에서 그렇게 싸우신다.
3: 오.
0: 뭐 이런 좀 독특한 이웃들 기억에 네. 남는 이웃들
3: 보내주세요.
0: 네 보내주세요.
3: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3: 문자 주신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동물원이에요. 예. 해화동.

0: 자,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2479님. 옆집에 은퇴하고 나서 트럼펫을 배우는 아저씨가 계신데요. 지금 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앞부분만 연습을 하세요. 진도가 안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배워서 가르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느리신데 이 정도면 트럼펫이랑 안 맞는 분 아닐까요?
1: 예전에 나비야 생각나네요.
0: 그렇죠.
1: 예, 기타로 네. 나비야.
0: 네네네.
1: 나비야.
0: 거기만 하시던.
1: 그 나비는 언제 날아오르노? 하고 이 트럼펫 초입부에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0: 응? 뒤에 분 더 웃겨요.
1: 자, 3585님. 네. 저희 윗집 남자는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딱 한 노래만 3년째 불러요. 잘 나가다가 꼭 클라이막스.
2: 사랑의 세상도야 뭐하나.
1: 이 부분에서 자꾸 목소리가 갈라져요. 이젠 정말 막 응원하게 된다니까요. 아 조금 더. 아 조금 더. 아 샴푸 잠깐만 샴푸하고. 그렇구나. 아 조금 더.
0: 빅사리의 주인공이시군요. 빅사리.
1: 근데 얘 사실 욕실에서 에코가 있으니까 좀 해보게 되잖아요.
0: 네.
1: 노래 저는 원래 노래 못하니까 노래 잘하는 분들은 도전해보시지 않아요? 그, 욕실에서 노래 해봤다 안 해봤다?
0: 저는 계속 하죠. 근데 김경호 형님 노래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
1: 꽂힌 거지.
0: 아.
1: 네. 금지된 사랑에 꽂히진 않았겠지만 노래에 꽂힌 거지.
0: 그쵸.
1: 요 후렴구가 너무 깨우단 거야.
0: 그쵸.
1: 이걸 질렀을 때 해냈을 때의 그 카타르시스.
0: 재밌다.
1: 5859님. 예. 차를 애지중지 아끼시는 윗집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0: 요. 저는 직업상 새벽 출근을 하는데
1: 네.
0: 새벽 4시에 차를 닦고 계셔. 야, 차를 4시에 잠을 안 주무시나 봐. 덕분에 그 차는 막 항상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1: 아, 재산목록 1호신가 보다, 1호.
0: 그럴 수 있죠.
1: 근데 4시에 닦으실 필요 없는?
0: 아침 잠도 안 오고 지푸둥하고 내 애마는 뭐하나 안부를 물을 겸 그렇군요. 내려갔어. 예. 내려갔는데 어? 애마 휠이 좀 뭐가 꼈네?
1: 아하.
0: 아, 이 녀석 내가 스케일링 해줘야지.
1: 다 닦으시나 보다.
0: 뭔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그걸 왜 하냐고 묻는 건 그다음부터는
1: 그쵸.
0: 소용이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분은 그게 단순히 차를 닦는 게 아니야.
1: 예.
0: 자, 박지영님.
1: 11층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캔맥주 묶음을 사올 때면 기가 막히게 알고 저를 기다려요.
0: 아.
1: 와, 진짜 웃기다. 제가 19층에 사는데요. 캔맥주를 사오는 날이면 엘리베이터가 11층에서 멈춥니다.
0: 띵.
1: 할머니는 과자 한 봉지, 뭐, 오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2: 여 있어.
1: 그 안주거리 하나를 건네면서.
2: 캔 하나만 줘봐.
1: 이러십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은근 저도 안주가 기대돼요.
0: 이 정도면 비즈니스죠.
1: 우와.
0: 이 정도면 거래야.
1: 오.
0: 쿨거래. 아무것도 없는데.
1: 여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니까.
0: 아유 목말라. 이런 거보단 낫잖아.
1: 그러네요 진짜.
0: 그죠. 아, 나는 19층에서 그냥 왜 되게 애절하게 쳐다만 보시는 줄 알았거든요.
1: 아.
0: 적극적인 딜을 하시네.
1: 아, 재밌다. 12층에서 문이 열려.
0: 띵. 왔어. 오늘은 캐러멜이요.
1: 여러분 근데 할머니가 되게 지능적이신 게 이거 내려가는 버튼 누르면 문 알려있는 거 알죠?
0: 어, 맞아.
1: 올라가는 버튼 누르신 거예요 지금.
0: 배운 분이야.
1: 와.
0: 이분은 공학을 아셔.
1: 와, 기획적이다 그죠?
0: 물리나 공학을 아시는 분이야.
1: 아, 웃기다.
0: 아, 근데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이웃이 있으면 저는 약간 기분 좋은 술친구가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2년 정도 지나니까 안주가 기대된다는
1: 네,
0: 그분께 오늘은 또 어떤 안주가 들어올지. 네. 또 고혜리님.
1: 네.
0: 우리 앞집 대학생이 택배를 너무 시켜요. 그러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온 날에는 본인 집 앞에 있는 본인 택배인데 아, 왜 자꾸 남의 집 앞에 택배를 두지? 하면서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1: 아.
0: 그러고 있다 다들 주무시면 쓱 와서 가져가더라고.
1: 오.
0: 아, 이 녀석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1: 이야.
0: 하셨어요. 그래도 고혜린 씨가 눈 감아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1: 그쵸.
0: 발끈해봐.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저희 택배 아니에요. 저희 시킨 적 없어요. 이러면.
1: 아, 민망하죠.
0: 모든 게 파고. 근데 암묵적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1: 네, 혜린 씨가 또 착한 애 다 봐주네. 아.
0: 나중에 이분 이 학생이 지금 대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미성년자 아니면 맥주 한 네 캔 사가지고 엘베 타요. 가는 길에 쓱 드려.
1: 그러니까요. 0553님. 저희 아파트에는 남편 보너스와 월급 나오는 날을 물어보신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 남편분과 저희 남편이 같은 회사 다니는데 남편이 보너스랑 월급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저한테서 정보를 얻어가셨어요.
0: 이거는 전 고급 정보라 생각합니다.
1: 와.
0: 저는 이 관계를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1: 그렇구나.
0: 유통기한 넉넉한 빵이나 과자를 주면서 계속 포섭을 할 것 같아.
1: 그쵸.
0: 거긴 그래서 몇 프로 줬어? 보너스?
1: 네?
0: 아, 보너스 몇 프로 받았어?
1: 네, 두 분이 연차가 비슷하셔가지고요. 같이 나왔을 거예요.
0: 받았어?
1: 네.
0: 받은 거야?
1: 네네네.
0: 아이, 나 이놈의 인간 진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런 거 드라마에서도 설정 나왔어. 저쪽이 나왔는데 몇 프로 나왔냐고 물어봤는데 몇 프로 안 나왔어요. 나오긴 나온 거지. 거긴 그쵸. 나왔다고도 안 한 거야.
1: 성과금 얘기를 안 하셨나 보다.
0: 그렇죠.
1: 아이, 정말.
0: 3062님. 저희 집 옆집에는 택배하시는 아저씨가 계세요. 제가 일찍이 독립해서인지 아저씨가 아빠 같은 잔소리를 해주세요.
3: 운동화 끈이 풀렸네. 넘어질라. 얼른 붓고. 복날인데 어떻게 닭은 먹었어? 택배에 그 우리 동네는 저녁에 배달하는데 내가 특별히 옆집 아가씨 거는 점심 먹으러 집에 들리면서 갖다 준다. 이러시는데 너무 따뜻하죠?
0: 따뜻하다. 따뜻하다. 아, 듣는 사람이 이거를 좀 사생활 치면데 라고 듣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온도로 따뜻하게 받아들였다면 그쵸? 그분의 의도는 정말 따뜻했던 거죠.
1: 우리는 그 말투에서 다 느껴지잖아.
0: 그치.
1: 이게 참 간섭인지
0: 그
1: 도움인지.
0: 뉘앙스가 있습니다.
1: 네.
0: 그죠? 아, 근데 약간 진짜 복날 닭 챙겨주고 막 이런 거는 그냥 나는 운동화꾼. 이런 게 되게
1: 친절하시다.
0: 아빠들이 왜 딸 운동화꾼 묶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갈까요?
1: 네.
0: 장윤정 씨의 노래입니다. 옆집 누나.

0: 네,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보고 있는데요. 8343님. 저희 아파트 13층에 55세 정도의 어른이 계신데요. 항상 9시에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대에 엘레를 타면 이분이 항상 민소매로 거울을 보시면서 양팔 근육과 대화를 하십니다.
1: 아, 오른쪽에도 오늘 수고 많았어. 아, 왼쪽이 내일은 힘내서 오른쪽만큼 해야 돼.
2: 아, 자아를 주셨구나.
0: 아하.
2: 그 유미의 세포들처럼 유미의 근육들.
0: 아, 뭐 이렇게 하나씩. 귀한 분인데.
2: 근데 그렇게 좀 재밌게 설정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왠지 좀 덜 읽으실 것 같은데.
0: 그건 좋은데 혼자 하실 때 하시면 되는데 왜 남들이 있을 때 그렇게.
2: 알려주고 싶은 거 소개합니다. 아, 내 이두를 소개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뭘 얼굴
0: 진짜 네, 창피할 것 같은데
2: 내 이소 내 진소 아니야 내 이소 자 연결해 봅니다 근육통신원
0: 연결됐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 있는 근육통신원 김현성입니다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항상 밤 9시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민소매도 입으시고 양팔을 들고 활동을 자랑하시면서 탔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대화를 하십니다. 항상 저한테 운동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근육통신원 김한성이었습니다.
0: 네, 현성 씨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럼 그분이 약간 마동석 씨처럼 체격이 좋으세요?
3: 어, 아닙니다. 체격은 우락부락 하지도 않습니다.
2: 아하. 마른 근육이 있죠, 마른 근육.
0: 네. 아니, 제가 크지도 않으신 거잖아, 한마디로, 그죠?
3: 네, 맞습니다.
2: 아하.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근육인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애써 봐야 근육일까요?
3: 아, 근데 근육은 있긴 있습니다.
0: 맞으셨나보다.
2: 그래도 네네. 좀 이렇게 이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특이하시니까.
3: 네,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네. 그 근육하고 대화 끝나면 저한테도 말 걸어주시고
2: 아 그렇구나 아, 자신의 네. 근육을 소개해주진 않죠?
3: 어? 소개까지 안 하고 계속 양팔을 들고는 계십니다
0: 특이하시네 아,
2: 김현성씨가 또 리액션을 되게 재밌게 네. 잘 받아주시나 보다
0: 혹시 현성씨 그분이 또 엘베에서 네. 다른 행동은 안 하세요?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3: 어? 그까진 안 하는데 네.

0: 보시면서 근육 보여주면서 같이 운동하자고 계속 권유만
1: 아,
0: 하시면
1: 어떻게 하시네.
2: 지금 되게 네. 운동에 그 충만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울 보고 막 변해가는 몸을 막 보는 거죠.
1: 어떻게 하시다.
2: 아, 근데 김현성 씨의 그 증언에 네. 의하면 그닥 운동을 오래 하신 분 같진 않다.
0: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1: 그 나의 특별한 이유 그분께 한마디 하실까요?
0: 형님,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항상 건강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가지. 아, 네. 현수 씨, 네. 퀴즈도 준비하셨죠?
0: 네, 됐습니다.
1: 퀴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닮고 싶은 그분의 근육은 무엇일까요? 1번 이두박근, 2번 전완근, 3번 복근.
1: 예,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네, 간편식 세트랑 문어크림 함께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0: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9: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0: 혹시 TBX 멤버십?
9: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1: TBX.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백조싱크.
1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근육통신원이 닮고 싶은 그분의 근육은요. 1번 이두박근이었습니다.
3: 오, 이두.
2: 네, 심유영님, 7986님, 4262님 아시셨고요. 이분을 포함해서 전단체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아니, 근육 중에 그 광배근? 네네. 이게 그렇게 만들기 힘들다면서요?
2: 그렇죠. 겨드랑이 쪽에 있는 날개처럼 펼쳐지는 건데 너무 힘들어 만들기.
3: 그 예전에 이범수 씨인가? 네. 그 등 막 근육. 현빈 씨도 그랬고.
2: 현빈 씨. 마치 영민에서.
3: 네, 네. 마치 눈 같더라고요, 눈.
2: 그렇죠.
3: 호랑이의 눈 같은 근육이더라고요.
2: 맞아요. 짐승의 눈처럼 보이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대구 경북 전력 사용량이 예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올여름 지역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23일 오후 8시에 기록된 시간당 평균 6,831MW로 지난해 여름 최고치인 6,892MW에 근접했습니다. 지역의 역대 최대 여름철 전력 수요는 2018년 7월 26일 오후 3시에 집계된 7,253MW입니다. 물 사용량도 늘어난 걸로 나타나 올여름 지역 최대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생활용수 기준 지난 14일 집계된 83만 톤으로 지난해 여름 최고치인 84만 톤에 근접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협상이 의대 소재지 이견으로 최종 결렬되며 통합 국립의대 추진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교육부 의대 정원 공모에 참여하려면 이달 말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협상 결렬로 통합 신청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양대학이 각각 의대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고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도 공모 경쟁 구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공모 결과 이정훈, 오종기, 정용철, 조원희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도당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생중계로 진행한 뒤 다음 달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경북도당 당원대회에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선출 방식은 당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1인 1표 선호투표제로 대의원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온라인 투표를, 권리당원은 7, 8일 이틀간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경북도당 위원장에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김영동 의원은 후반기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에도 내정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23일 포항 지열발전 촉발지진 사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열발전 수리자극과 촉발지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사실 판단과 법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낙제 성적을 F학점 대신 NY학점으로 표기합니다. Not yet. 우리말로 아직이란 뜻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15년 전 새로운 형식의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아직을 마침내로 바꾸는 힘은 자기 신뢰에서 나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믿는 태도만큼은 지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렛츠고.
1: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자,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 불화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잠시 후에 이어질 텐데요.
3: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상담가는요. 복잡한 부부 문제를 좀 차근차근 풀어주실 분입니다.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 모실게요.
2: 네, 상담 필요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리니까 편하게 남겨주세요.
1: 먼저 코너 속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3: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이야기들 보내주십시오.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죠?
2: 예. 예를 들면 아내는 제가 뭘 하기만 하면 잔소리부터 합니다. 설거지를 해도 왜 그렇게 했냐? 어? 청소를 해도 왜 저기부터 했냐? 아 그러다 보니까 전 결국 안 하게 되고 이젠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럽니다.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 남편분 입장에서는 뭐 이럴 수 있다. 아니다. 부인분 입장이 더 지금 이해가 간다.
3: 그쵸.
2: 이렇게 편을 좀 들어주시는 거예요.
3: 예, 잘한다고 한 다음에 조언을 해주면 좋은데 그죠?
2: 근데 그 네. 다음에 조언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
3: 네.
2: 그러면은 잘한다고 해도 그게 칭찬으로 안 와요.
3: 아 그렇구나.
2: 왜냐면 문천식 씨가 저한테 계속 너무 똑똑하고 너무
3: 선윤아 스마트하고
2: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별로 칭찬은 안 왔다는데 그 뒤에 문제점을 잔뜩 얘기하는
3: 아하.
2: 패턴이 생겨버린 거야.
3: 눈치챘구만. 자, 사연 소개되시면
2: 안천기 잘한 거 아닌가?
3: 선물 챙겨드릴게요. 전화연결 되시면 음식물 처리 보내드립니다.
2: 네,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8001번 한결 같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합니다. 김문자 보통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3: 3, 4부 도움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두드림 SNC
2: 주식회사 본 컴퍼니
3: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2: 에어비앤비
3: 전국 시도잔치,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잔치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 아니에요. 미안해요. 한 글자인데 되게 다르다.
2: 음주 후엔 티맵들이
3: 환인제약
2: 한국주택금융공사
3: 음식물 처리기 휴렉
2: 빅토스
3: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2: 국민연료 선연료
3: 데이팩
2: 웰템
3: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성장에 느낄까요 키가 크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부너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져도 절대 피해져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신혼에서 황혼까지. 입에 빨 보이는 빨 패턴.
2: 재밌네요.
0: 파이팅.
2: 물 마실게요. 네.
0: 아니 배고파서 저희가 누룽지를 하나씩 먹었는데 네. 저는 빨리 먹고 문천식 씨 오물거릴 때 불이 켜졌어요. 네. 자 일단 부부 사이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이분이죠. 예, 엇갈린 마음 또 꼬인 문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부부 상담가 정다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원장님.
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2: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4: 아 저요? 네. 네 점심도 잘 먹었고요. 네, 네. 잘도 있었습니다.
0: 공복 상태가 좀 길거나 네. 식사가 불규칙하진 않으세요?
4: 아무래도 상담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2: 아, 네. 네.
4: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죠.
0: 끝나고 가실 때 이거 누룽지 네. 과자.
2: 근데 먼저 저 궁금한 네, 게요.
4: 네.
2: 1년 중에 좀 바쁜 네. 시기가 있으신 건지 뭐 명절 때라든지 언제 좀 부부들이 갈등이 많은지 궁금해요.
0: 아무래도 우리 아까 그랬거든.
2: 네?
0: 네. 방학 때 네. 왠지 상담이 생길 것 같다.
2: 또 아, 있으니까.
0: 좀 아, 그런 방학 때. 휴가, 방학, 네. 추석. 뭐 이럴 때 있지 않아요?
4: 아, 네. 한 4, 5년 전까지는 네. 실제적으로 명절 전후로 정말 상담 많았거든요.
2: 아, 명절에 아무래도.
0: 네. 확실히.
4: 근데요. 네. 요즘은.
0: 사시사철.
4: 비수기가
2: 없습니다. 아, 진짜.
4: 그죠. 거의 예, 성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어떡해. 우리 요즘은 다들.
4: 상담을 아니 근데 이게 문화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좀 갈등이 있어도 아, 참았는데 요즘은 잘 안 참잖아요. 그래서
2: 그렇죠.
4: 빨리 누가 문제인지 판결 받고 싶다.
2: 아,
4: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0: 그렇죠. 아니 그건 좀 멋있는데요.
4: 아, 왜냐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네. 오히려
0: 좀 꺼내서 볕에 말려야지 네, 네, 상처라는 네. 것도 문제라는 것도 계속 안으로 집어넣으면 눅눅해지잖아요.
2: 저는 네. 이런 교훈 코너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제가 문제더라고요.
0: 그런 깨달음을
4: 멋지신데요?
2: 아니 진짜 처음 할 때는 내가 뭐 무슨 문제였어 했는데 정설 선배 얘기도 듣고
4: 네?
2: 원장님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와이프한테.
0: 아니 왜냐면
4: 문천식뿐만이 아니라 뭐 훌륭하신
0: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네. 본인을 위주로 수레바퀴가 돌아가요.
2: 맞아요.
4: 아무래도 일을
2: 약간 뭐랄까 좀 속된 말로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는데
0: 그래서 네. 옆에서 이제 같이 사는 분들이 확실히 좀 피곤할 때
4: 아, 또 그렇죠. 솔직히 잘 나기도 하셨잖아요.
0: 어머 다정하다.
2: 그렇죠. 따뜻하다.
4: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따뜻하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분위기에서 첫 번째 상담소에 들어갈게요. 길을 막고 물어봐.
0: 자 지금부터 길을 막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의견이 맞는지 그 편을 들어주시면 돼요.
2: 오늘의 길막 사연 문자로 490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저는 25년째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게 한참 바쁠 때는 그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여보, 고추 상자 좀 이쪽으로 좀 옮겨줘요.
5: 아, 알았어. 아이고, 깨똥이 왔네. 에이.
0: 응, 상자 좀 옮겨달라니까. 응? 안 들려?
5: 잠깐만. 아, 좋았어. 드디어 잡혔네.
0: 뭐가 잡혀?
5: 내일 출발한대.
0: 어? 네. 어딜 출발해? 뭔 소리래?
5: 아니 왜. 저번에 내가 골프 회원들끼리 2박 3일 여행 간다고 했잖아. 그 영월 쪽 가가지고 래프팅도 하고 동해도 한 바퀴 돌기로.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네. 나 이제 저 얼른 들어가서 짐 싸야 될 것 같아.
0: 뭐? 내일 아침? 어딜? 2박 3일?
5: 이번에는 한 명도 안 빠지고 8명이 다 참석을 한대요. 아니 이번 아니면 또 언제 다 모이겠어 그지?
0: 아, 뭔 소리래. 지금이 농사 제일 바쁠 철인데 난 먼저 어떡하라고.
5: 당신은 저 여행 싫어하잖아. 그리고 나

0: 씨도 혼자 잘하면서 뭐 걱정해. 농사는 며칠 늦어도 되지만 이렇게 여덟 명에서 이 멤버가 날짜를 맞추려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야. 하여튼 갔다 올게 내가.
1: 아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0: 자, 나 짐 싸러 갑니다.
1: 저희 남편이 원래 밖으로 나다니는 걸 좋아해요. 일주일에 아주 그냥 사흘을 밤낮으로 스포츠 댄스인가 그 모식인가 그걸 하러 다니고요.
0: 핫 둘러둘 슬로우 슬로우 킥킥.
1: 요즘은 또 그 뭐지 그거 파크 골프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모임이다 대회다 여행이다 아주 틈만 나면 나가요. 물론 취미생활 하는 거 뭐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거 나 이해하죠. 이해 못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농사는 둘이 같이 하는 일인데 가장 바쁠 때 저 혼자 남겨두고 자기만 속 빠져서 놀러 간다는 게 나는 진짜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거라. 그래서 내가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혹시 저처럼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 때문에 속이 뒤집어졌던 분들 계신가요? 여부가 있겠습니다.
2: 그럼요.
1: 예. 그 계시니까 정다원 상담관님이 비수기가 없다고 하시죠.
2: 그렇죠. 많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1: 근데 진짜
2: 먼저 어때요? 그 외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남녀 별로 구분이 없죠?
1: 구분 없죠.
2: 예.
3: 예. 여자분들도 많이 그래요.
2: 많이 하시고. 예.
1: 예. 근데 확실히 제가 성향이 바뀌나 봐요. 예전에는
3: 왜요?
1: 아니 농번기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뭐 이랬는데
2: 예.
1: 야 근데 이 8명이 날짜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귀한데 이거 예. 아까 이쪽으로 기울고 있어.
2: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버님 쪽 편이었는데 네.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까
1: 진짜.
2: 춤추러 많이 다니시고 파크골프도 다니시고
1: 맞아요.
2: 바쁘셔요.
1: 네. 에너지가 굉장히 좀 밖으로 향해 있는 분이시고 근데 부인께서도 그걸 마다하거나 말리는 건 아니지만 노동을 독방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2: 4901님 네. 사연자입니다. 천식 씨 연기 잘하시네. 아우 들어서 지금도 화가 나 지금.
1: 예, 네, 문준식 씨가
3: 너무 잘하죠.
1: 진짜 이렇게까지 잘할 필요가 있나 싶게 잘해요. 네, 이게 잘 살려.
2: 네.
1: 그러니까 가끔씩 사연자분이 진짜 우라가 치밀다고 하시는데 뭐 어쨌든 예. 저희는 또 살려드려야지 사연을 살려드려야
2: 그죠, 그,
1: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3: 거예요. 그럼요
1: 거잖아요.
3: 그럼요. 예. 너무 잘하시긴 해요.
2: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저도 약간 박도리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집에 있으려고 하는 편인데
1: 그것도 기운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기운 생겨봐. 또 나가지.
2: 그렇죠 맞아요.
1: 시동이 이제 그런 거린다고. 지금 약간 주춤 소강기거든요.
2: 맞아요.
1: 모임 소강기.
2: 예.
1: 근데 이 아버님이 그게 나는 좀 그래. 통보. 응?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2: 그죠. 미리 좀 얘기 좀 해줬어야 되는데.
1: 그러면은 이분이 좀 약간 방어를 칠 수가 있을 텐데, 경험자 입장에서 문천식 씨 그냥 거절 네. 당할까봐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게
2: 맞아요. 맞죠? 맞아요. 바람은 허락 안 해주시니까.
3: 이게 그냥. 심각한 게 이제 이분 사연에 의하면 25년째잖아요. 그러니까 25년째인데 지금이야 뭐 뭔가 스포츠 댄스라든가 골프를 치시는 건데, 네. 아마 25년 전부터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어떤 모임이 많거나 외부 활동을 정말 많이 했을 확률이 높죠.
2: 맞아요.
3: 그러면 이제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요즘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도 네. 해야 되고 이 결혼 생활에서 거의 대다수를 아내가 다 해놨을 맞아. 확률이 굉장히 높죠.
2: 그러네요.
3: 그러니까 억울하죠. 이제 나이는 좀씩 먹어가고 또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1: 아, 저는 좀 억울한 게요. 왜 아버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어머님들이 왜 아유 난 안 나가 이렇게 한번 거절을 하면 평생을 안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 세 번 시도를 안 하실까? 그렇잖아.
2: 그렇죠, 그렇죠.
1: 나 외식 안 해. 그냥 집밥이 편해. 그래도
2: 네.
1: 그래도 한 번 더.
3: 네.
1: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 아유 당신 집밥 좋아하지? 그 밖에서 한 번 더. 나 먹고 들어왔어.
2: 그렇죠. 분위기 없게. 근데 또 반대도 있나 봐요. 1793이 저기요 잠깐만요. 집구석에만 있는 소파 귀신도 죽을 맛이에요. 아우 진짜. 하시면서.
1: 밸런스 게임하면 뭐가 이길까?
3: 이것도 쉽진 않아요.
1: 그죠.
3: 네, 이것도 쉽진 않아. 왜냐면 하루 종일 네. 또 이 아내가 좀 나가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집에 있으니까 혼자 그죠. 나가기가 또 어렵겠잖아요.
2: 밥주라고 그러고.
3: 네.
1: 저는 그렇죠. 선택하면은 그냥 나가는 게 낫겠어요.
3: 나 하나를 선택한다면
1: 네, 농사를 내가 독박으로 해야 된다면 여보 나 아르바이트 하게 돈 좀 줘. 아르바이트 이제 구하게. 그래서 좀 일손을 어떻게든 충당할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건 밀어낼 수도 없는 거군요.
2: 그러면 오늘 길막대는 좀 열어놓고 받겠습니다.
1: 그럴까요?
2: 내 배우자 집보다 밖이 더 좋다. 반대로 내 배우자 이렇게까지 집에만 있어요. 집돌이 집순이 아내.
1: 아, 예. 닭돌이 박순이, 집돌이 집순이.
2: 그렇죠. 예.
1: 자, 개인적인 경험담부터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한번 네. 성향을 보자는 겁니다.
2: 그렇죠. 예. 예.
1: 자, 문자 기다려.

0: 네, 오늘 김학사님이죠. 내 배우자 집보다 밖이 더 좋다. 반대로 내 배우자 너무 집에만 있어요. 보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일단 박수니, 박돌이, 바깥을 도는 배우자들. 네. 아, 박종욱님, 우리 남편 완전 박돌이에요.
0: 얼마나요?
1: 집에 가구 재배치하는 것 좀 도와달라니까 테니스 엘보 왔다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갑니다.
0: 에?
1: 가구 배친 노동이고 골프는 놀이라서 쓰는 근육이 다르대. 아우 말이나 못함 너무 얄미워.
0: 아 진짜 좀 얄밉긴 하다.
1: 애들이 죽으시다. 애들이 약간 우리 선배님들 애들인데.
0: 그죠.
1: 테니스 엘보. 신박하다 진짜.
0: 이걸로 근육을 옮길 수가 없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골프 안 쳐봤지? 쓰는 근육이 다르다고. 이게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뭘 알아야 말이지.
1: 아 너무 싫어.
0: 베이스에 무시가 깔려 있어. 그게 제일 얄미워.
1: 아, 너무 웃겨. 아, 어떡해, 진짜.
0: 네.
1: 이순자님.

0: 우리 영감이 잠시도 집에 못 있어요.
1: 네.
0: 그랬었어. 눈이 엄청 많이 온 날 자식들도 다 말리는데 나간 거야.
1: 어디 가셨어?
0: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1: 네네.
0: 어머 세상에 밖에 딱 나가니까 지팡이를 짚는 게 아니야. 눈길을 스키처럼 밀고 길을 걷더라고.
1: 와.
0: 나는 이제 폴댄 줄 알았어. 나 혀를 끌끌 찼네.
1: 와, 아니.
0: 아버님이 할강하시다.
1: 어르신이.
0: 폴댄을 빡 찍고.
2: 와, 대단하시다.
1: 아, 겨울에 어디 가셨을까, 그래. 와. 아,
2: 너무 나가고 싶으셨나 보다.
0: 엔돌핀이 막 생성되는 거야. 도파민.
1: 네.
0: 그냥 창, 그 현관을 열자마자 막 내가 모르는 제3의 어느 구역에서 막 에너지가 충전되는
1: 거야.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8489님.
3: 산토끼, 밥돌이, 우리 집 남편 있어요.
0: 에?
3: 33년째인데 안 돼요.
0: 아,
3: 돈이,
0: 산토끼.
3: 예, 돈이 있으니까 취미생활 하면서 다니지. 요즘 돈벌이 안 되는데도 자기가 쓰는 게 뭐 있냐는 우리 남편. 만만치 않게 속 터집니다. 모임을 10개를 하다가 이번에 3개 줄였다나.
0: 어머!
3: 모임 회비는 지출 아닌가요? 그냥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집돌이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0: 모임 회비도 몇십만 원 하겠는데요? 일곱 개 남았다고
1: 우와.
0: 해도? 세 개 줄였대. 크게 줄이셨네, 우리 아버님.
1: 일곱 개 남았어요?
0: 근데 열 개 다닌 분이 세 개 줄였다는 거는 이분들 생각에는 네, 반 이상 줄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1: 네.
0: 와, 무슨 모임일까? 자, 이번에는 집순이 집돌이 배우자입니다. 예. 안 나가는 분들, 도통. 한유나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2: 저희 남편 연애할 때는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그렇게 데리고 나가더니
1: 네네.
2: 결혼하고 나서는 주말엔 하루 종일 꼬질이로 집에서 있어요. 쉬는 날엔 씻는 것도 쉬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래요?
1: 아, 주말에 안 씻으신 거예요?
2: 주말에 씻지도 않으신가 봐요.
0: 그러니까 유나 씨랑 연애할 때 다 쓴 거예요. 그냥 평소에 씻을 에너지.
2: 그때는 이제 한계 하려고 굉장히
0: 그죠?
2: 예
0: 네.
2: 노력하신 거죠.
0: 이제
2: 안 하는데 원래는.
0: 다 썼어.
2: 네.
0: 다 써. 근육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열정도 썼어. 다 썼어 이제.
1: 네.
0: 소강 상태. 테니스 엘보. 8134님.
3: 저희 아빠는 12년 전 퇴직 이후로 삼시기가 되셔서 오매불망 저희 엄마만 기다리세요. 크크크. 그래서 엄마가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집에만 있는 아빠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시대요.
2: 답답하죠. 아,
0: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어머님들이 나오시나.
1: 그렇구나.
0: 어떡해. 타이밍 안 맞는다, 너무.
1: 네.
0: 타이밍 맞아야 되는데, 그거.
1: 아버님 TV 많이 보시나 보다, 그럼, 그죠?
0: 그러니까.
1: 여보, 어디 가?
0: 왜?
1: 밥 해놔야지.
0: 찾지 마.
1: 아니, 이거. 아니, 오늘 들었지 마.
0: 안 들려, 안 들려.
1: 어디 가는데?
0: 찾지 마.
1: 에이, 이거 참.
0: 1375님. 결혼 39년. 모임이란 모임은 다 다니더니.
1: 예, 예.
0: 이제 좀 나갔으면 하는데. 안 나가, 안 나가. 나갈 때가 편해요. 하시면서.
1: 아, 여기 아버지
2: 시절에는
1: 네,
2: 굉장히 많이 나가.
0: 왜냐면 일단 집에 계시면서 뭔가 좀 도움을 주시거나 당신 뭐 내가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도와줄까? 이런 버전이 아니잖아요.
1: 네.
0: 여보, 이거 어딨어? 여보, 배고파.
1: 귀찮게. 아유.
0: 여보, 출출한데 비빔국수 들어 먹을까?
1: 아이고.
0: 자, 저희 광고 듣고 다시 함께 할게요.

0: 노래로 하나 되는 세계 제2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정, 제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54-851-71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 상금 1,25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봉화군과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원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라시 상담해 주신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네. 사연을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 30년 차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어떤 대로 일이 터지고 말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가 정신을 차리더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속상할 것 같아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여보 알았어. 일단 뭐 벌어진 일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를 그냥 나한테 다 줘. 내가 관리하고 이제부터 내가 돈을 모을게. 하지만 남편은요 지금까지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준 건 참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답니다. 에?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가정경제는 늘 무심했고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생활비와 교육비는 거의 제가 책임졌어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기까지 당한 거예요. 당신 이제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하고는 연락 다 끊어버려. 어? 알았지? 그냥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야.
2: 아니
1: 어?
2: 왜 그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피해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금방 해결할 거야.
1: 잠깐만. 뭔 소리야? 아니 그 단톡방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2: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만들었지.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서로 정보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뭐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나? 아무튼 그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허탈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속상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련을 갖고 있는 남편 때문이죠. 제 생각엔 그 단톡방에 사기를 친 사람도 분명 섞어 있을 것 같거든요. 자꾸 제 말을 무시하고 일을 벌이는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계속 설득을 해야 하는지 생활비와 재정 공개를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지 제 노후자금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제발 도와주세요.
0: 아, 대박의 꿈을 위해서 가시다가 사기를 당하신 뒤에도 그 일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계시다.
1: 쉽게 이게 들뜨시고 쉽게 믿어버리시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될 거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낙관적이신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시다.
0: 그러게요.
3: 아니 근데 이게 생활비를 이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다섯 번도 안 줬다라는 게 더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요.
1: 네. 이게 그 왜 이런 분들 특징이 또 네. 남한테는 좋은 분들이라 그렇죠. 싫은 소리해서 자기의 받아야 될 뭔가 돈이나 수당이나 네. 이 월급을 또 요청을 못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0: 아니 가족들한테 잘해야지 뭘.
1: 진짜 밖에서 잘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족들한테 잘해. 아빠?
0: 자, 연결되어
1: 진짜 호인이신 분들이 참.
0: 그렇죠,
1: 안타깝게도.
0: 그렇죠. 아,
1: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김정희님.
4: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우리 김정희님 목소리가 너무 네. 뭐랄까, 의지하고 싶다. 아니, 어떡하지? 이게 남편분이 이게 김정희님이 너무 씩씩해가지고 다 그냥 의지를 해보시나 그런 거 아닌가?
4: 네. 아유.
1: 근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에너지가 좋으셔가지고.
0: 네, 반갑습니다.
4: 네. 네, 반갑습니다.
1: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상담을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는데, 네. 정다운 원장님 네네. 바로 통화하시고, 인사 네. 나누시고, 상담 들어갈게요.
4: 네, 감사합니다.
3: 네, 네 안녕하세요, 정희님.
4: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4: 네.
3: 아유, 세상에 마음고생을 정말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4: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3: 어머나, 네. 이 상황에서.

0: 지금 남편을 걱정하시는
1: 혹시
0: 거예요?
1: 연상이세요?
2: 제가요?
1: 네.
2: 아니에요.
1: 한 8살 연상 누나의 포스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내용 보니까 네네. 우리 남편분이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네 맞아요.
0: 그럼 본인이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예를 들면 뭐 집을 좀 사는 데 보탰다던가 뭐 이렇게 큰 돈을 좀 쓴다던가 이런 활동을 하셨나요?
2: 아, 신혼 초에 전셋집 옮길 때 그때는 목돈을 좀 줘서 좀 전세를 좀 크게 이사한 적 있죠.
3: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어머님 저기
2: 그럼요.
3: 가장으로서 이렇게 뭘 계속 뭘 한다든지 뭐
0: 어머님이 아니 지금 결혼하신 지가 30년 30년 됐잖아요.
1: 너그러우셔.
2: 네네.
0: 그럼 30년이면 지금 신혼처면 30년 전인데
2: 네 맞아요.
0: 30년 전에 전세금을 주고 그 이후로는 지금 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2: 맞아요.
0: 그럼 30년 동안 우리 정희님은 남편에게 어떤 욕을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2: 했죠.
0: 그때 남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2: 대답을 안 해요.
0: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남편이 지금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2: 아마 가진 돈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0: 가진 돈이 없는 이유가 지금 이번에 사기당한 거 말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2: 그 전에 딱히 이런 사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늘 뭔가를 갖고 늘 뭔가를 쓰고 다른 분한테는 호인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정에는 생활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3: 사업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직장인이세요?
2: 아니 직장인이에요.
0: 그러면은 그 지금 30년 동안 집안의 생활비와 아이들을 쓰는 교육자금을 다 우리 아내분이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2: 네, 제가 벌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생활비 쓰고.
0: 그럼 남편이 벌어서 쓴 돈은 뭐예요?
2: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0: 그러면 혹여라도 여행을 갈거나 이럴 때 돈을 본인이 쓰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2: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제가 일을 추진해서 뭐 예약금으로 다 걸고 가서 현지에서 쓰는 돈만 아빠가 아니면 제가 찬조금으로 뭐 얼마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렇게만 받았어요.
0: 30년 동안?
2: 네.
3: 아니 뭐 하숙생도 아니고 그게.
1: 그 우리 그럼 김정희님이 생활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계속 돈을 버신 거죠?
2: 돈은 계속 벌었는데 그렇다고 제 월급도 많은 건 아니었어요.
0: 그래도 알뜰하신 거구나.
2: 네, 알뜰하게 산 거예요.
1: 맞아, 알뜰하게 잘 사시는 분인데.
0: 정희님. 저는 이 부부 문제를 해결한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가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는 게 목적이고 목표고 지향하는 바죠. 그런데 솔직히 오늘은 제가 왜 우리 정희님은 이 남편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 아,
0: 측은지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2: 아빠고 남편이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세요.
0: 예?
2: 성실하세요.
3: 보통 우리가 성실이라고 하면요, 어머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을 좀 발휘해서 자녀를 대하는 걸 성실하다고 하거든요.
1: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3: 그래, 그렇죠. 그럼 어디가 성실?
2: 맞아요.
1: 근데 성실하게 계속 나가시는 거를 의미하시나요? 아니면
2: 성실하게 일을 하세요.
1: 근데 뭘 못 하오시는 거예요, 월급을?
2: 돈만 안 줘요.
3: 아니
1: 그거는 어머님 그 성실과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0: 그러면 우리 정희님은 우리 남편분이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2: 잘해요.
0: 잘해서 아이들도 아빠를 좋아해요?
2: 좋아하고 네네.
0: 그럼 지금 아이들은 지금 30년 됐으면 애들이 다 컸을 것 같거든요.
2: 네네네.
0: 그럼 이 아이들은 아빠가 30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2: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눈치껏 아는 것 같아요.
3: 보통 이런 어머님들은 남편 흉을 안 보시고 또 꿋꿋하고 멋지게 또 양육을 하시더라고요.
1: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돈을 주지 않는 것 외에는, 뭔가 문제가 없이 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고,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정희님.
1: 어떻게든 정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0: 30년 동안 살면서 생활비를 받지 못했고, 현재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남편이 힘든 상황이 되기도 했고, 어쨌든 우리 정희님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신청하셨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거 맞죠?
2: 어떤

0: 상대적으로 불편한 거죠.
1: 그러니까 정의님을 불편하게 하는 정의 거죠.
2: 정의님이 남편이 네. 생활비를 주지 않고 나에게 돈을 맡기지 않아서 내 삶이 네.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거 맞아요?
0: 아, 지금은 그래도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2: 아, 그러시구나.
0: 불편하진 않은데, 남편이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거기에 아직 그냥 완전히 끊어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무리 속에, 그 카톡 속에 있는 게 너무 싫고,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2: 그러면 네. 지금 그 평소에 이 돈 문제 말고 다른 네. 문제는 우리 정인님의 네.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0: 거의, 네, 들어주죠.
2: 그러면은 정인님이 원하는 거 말고 남편이 네. 자신이 원하는 거를 정인님에게 상의를 하세요?
0: 상의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3: 당황하셨어요, 지금. 네.
2: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랬는데 네. 이 사람이 괜찮아. 너 알아서 해. 너가 다 알아서 해. 이거는 뭔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별 관심이 없는 영역이거든요.
3: 네.
2: 그러면 남편이 나 네. 이런 거 원하는데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건 정인님을 네. 존중해 주는 태도예요. 그러면 전자나 이 후자나 이 두 가지가 잘 조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인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 네 알아서 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인님한테 굳이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해줄 일도 아니고 정인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네네. 이 사람은 정인님한테 안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죠.
0: 네.
2: 그런데 우리 남편분이 내가 네. 뭔가 투자를 하거나 내가 돈을 네. 써야 되거나 어디를 가야 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정인님한테 네.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건 이건 배우자를 존중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0: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게 거의 결정하고 통보하는 영역인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3년도 아니고 30년을 겪잖아요. 대다수는 네. 이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정인님은 힘들지 않으신 거네요?
0: 아니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었죠. 아이들 키울 때는
1: 약간 초월하신
3: 것 그런 것 같아요. 네.
2: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초월하신 것 같아.
0: 아이들 키울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저의 월급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생활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려웠지만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크니까 그런 큰 돈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다른 어떤 뭐 나쁜 걸 하고 다니시진 않았거든요. 어려워요.
2: 정인이 그러면 이 네. 상담을 통해서 네. 그 해결하고 싶은 게 뭐예요?
0: 해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네. 월급의 절반을 네. 줬으면 좋겠어요. 생활비로.
2: 네. 아니 네. 그런데 30년 동안 안 줬던 사람이 네. 사기까지 당한 마당에 네. 지금 아내한테 월급의 반을 네. 줄까요?
0: 그래서 상담 신청하는 거예요. 달라고.
2: 그런데 이게 뭐냐면 봐보세요. 정희님 이거 되게 심각해요. 네, 이거 맞아요. 진짜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걸 해결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정희님은 제가 대화를 해보면서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여유가 있어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정인님 입장에서는 이걸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강하게 네. 요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냥 얘기는 할 수 있죠. 저희야 지금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가서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월급의 반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엄청 간단하게. 그런데 이게 정인님이 머릿속에서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야.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는 이 남편한테 정말 아내로서 대접도 전혀 못 받았고 존중받지 못한 태도야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화를 하느냐.
3: 맞아요.
2: 그걸 인지하지 않고 난 그거 당신 좀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상태거든요.
1: 습관이 안 되실 거예요.
0: 이야기를 그전에도 해보긴 했어요. 강하게. 네. 그런데 변하질 않아요.
2: 자,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이유. 지금 저는 그 사기당한 것보다 30년 동안 반복된 재정적 무책임.
1: 잠시만요. 정인님.
0: 네.
1: 혹시 그 라디오 볼륨을 켜놓고 있다면 꺼주시겠어요?

0: 라디오 안 듣고 있는데요.
1: 아니면 지금 네. 약간 계속 네. 이게 뭔가 메아리가 울리기 때문에 전화기를 스피커폰이나 뭐 다른 걸로 바꾸셨나요?
0: 귀에다 대고.
1: 이제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아요.
2: 어쨌든 이게 지금 재정적 무책임한 상태거든요.
3: 맞아요.
2: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희님.
0: 네.
2: 정희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남편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에 대해서 강하게 접근하지 않으셨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은 이 집안에서 살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애도 잘 키우고 밥도 잘 해주고 이 집은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도 아주 알아서 잘 돌아가거든요. 이 남편은 이 집에서 대접도 받고 있어요. 돈을 주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를 정인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걸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0: 네네.
2: 그러면 아내는 우리 정인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막 감정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왜 그랬어? 말 좀 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자신이 돈을 줘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남편에게 친절하면 안 돼요.
1: 이 얘기를 하실 때.
2: 이 얘기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친절하시면 안 된다고. 나 지금 화났고 이걸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난 당신하고 아픈 남은 세월을 함께할 수 없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메시지.
1: 근데 저 정희님 좀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은 게 정말 천성이 되게 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2: 삶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정희님의 그러한 모든 장점을 너무 완벽히 인지하시고 그거를 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천식 씨를 상대로 그 좀 연습을 해보시겠어요? 여보, 나 이런 이유로 네. 아까 구체적으로 맞아요. 요구하라는 네. 생활비 당신 버는 거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갖고 와라. 이 얘기를 조금 공식화시켜서 딱딱하게 좀 전해보시겠어요?
0: 딱딱하게요?
1: 네, 좀 이렇게 나 지금 장난한 게 아니라 진지해.
3: 아니, 냉정해야 돼, 이거는. 네. 선생님.
0: 네.
3: 여보, 왜 불렀어?
0: 여보, 이번 달부터는 생활도 되고 싶지만 나를 줬으면 좋겠어.
3: 갑자기?
0: 갑자기가 아니고.
3: 아이,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좀 씀씀이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0: 지금 얘기하자. 마무리하자.
3: 아이, 다음 달에 한번 얘기해볼게, 한번 내가. 그러면.
0: 다음 달에 어딨어. 지금 해야지.
3: 아이고, 당신 알아서 잘하면서 왜 그래, 갑자기. 나 나갔다 올게.
0: 아이, 얘기하고 가자.
1: 되게 착하시구나.
2: 김정희님. 제가 봤을 때 이 남편분이 우리 아내분이 너무 착하고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3: 알아버렸어.
2: 다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정희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제가 조금 단어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정희님, 경제적 외도라고 얘기해요.
1: 그렇게까지?
2: 그렇죠. 배우자의 재정 상황을 또 숨기죠? 금전적 결정이 없이, 상의 하나도 없이, 네. 알아서 하죠? 투자하죠? 네.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다 감추죠? 이거는 그냥 이 행동은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 문제가 아니라,
3: 맞네.
2: 그냥 신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도를 했다는 표현을 왜 합니까? 아내에게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3: 믿음을 저버린 거잖아요.
2: 그렇죠. 경제적 외도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1: 그렇구나.
2: 이거는 경제적 외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희님은 이게 네. 지금 천식님하고 얘기했던 그런 단호함이 솔직히 단호해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 단순하게 이거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태냐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정희님은 딱 기질이 평화주의자 기질이세요. 갈등을 싫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분위기가 세지거나 공기가 안 좋아지거나 불편해지는 환경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세요?
0: 네, 그런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조금 뭐 이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문제로 이렇게 약간 오고 가면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옆에.
1: 네.
0: 그러다가

0: 하다가 그거를 조금 부드럽게 조용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아유, 네. 속상해라. 아유.
2: 맞아요. 근데 그거 저도 너무 와 맞습니다. 왜냐면 애들 앞에서 엄마가 막 와, 남편하고 막 싸우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 좋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건 네. 조금 단호하실 네. 필요가 있어요.
0: 네네.
2: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요. 아이들이 네. 상처받고 할 일도 없어요, 이제.
0: 네네.
2: 그러니 이제는 평소보다 네. 더 네.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1: 네, 김정희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을 하겠지만.
0: 네네.
1: 이 이후의 이야기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좀 단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하자, 하자. 네, 화이팅입니다. 네. 진짜 화이팅입니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1: 광고 듣고 가서 이거 마무리할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용오리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용오리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0: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 네, 5664님께서 방금 상담하신 정희님이랑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인데요. 저는 10년 만에 그냥 정리했습니다. 청산했어요. 안 변해요.
2: 어떡해.
1: 언제 미혼하신 것 같겠죠.
2: 그렇죠. 5889님도 아우 좋은 성격이신 것 같은데 부디 좋은 후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하지만 하시면서. 지금 미니 게시판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2: 예. 아, 그 남편분에게 너무 오랜 세월 그냥 계속 뭔가 정신적 지배를 당하신 것 같아요.
1: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받으셔야 되나 더?
3: 상담을 좀 더 받으실 필요가 있죠.
2: 정인님 자체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안 하고 계신다는 게. 근데 오늘 아마 경제적 외도라는 워딩까지 들으셨으니까 조금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까. 좋은 결과 기다리면서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원장님이 고향을 알아보렸습니다.
1: 화가 나셨어요.
2: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시죠.
3: 너무 간절했어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인간적인 분이시라. 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3: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저희도 인사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목소리)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묵계서원에서 진행하는 초등 고학년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소중의 성, 귀중의 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과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5: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 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76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부산 291건, 경상남도 106건, 창원 95건 등 지진이 발생한 규슈섬과 가까운 영남 지역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 현에서 일본 기상청 추정 규모로

0: 11.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규슈 서부 해안가 일부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코스피가 10% 이상 급락하면서 장중 5,000대까지 밀렸다가 지수 6,000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지수는 732.09포인트, 10.8% 내린 6,023.66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3.39% 내린 22만원, SK하이닉스가 14.65% 떨어진 155만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5% 넘게 하락 출발하면서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10시 13분엔 하락폭이 8%를 넘기면서 올해 8번째 서킷 브레이커와 함께 20분 동안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인천 서해구 쿠팡 32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진행해서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수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인력 35명을 투입해서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의 메자닌 구역에서 비닐팩 8개 분량의 배터리와 생활용품 등을 수거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은폐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건은 사건 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담당 경찰서에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사건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의 경우 체감온도가 최고 38도 이상으로 올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면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안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의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시아인 최초의 아카데미 감독상 라이프 오브 파이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지요. 그런 그도 영화학교를 졸업한 뒤 감독 데뷔를 하기 전까지 6년이나 백수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생계를 꾸려가고 자신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다. 물론 꾸준히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6년을 과연 백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무심코 경제활동을 안 하면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속절없이 무너지며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고요. 코스피는

0: 6천 선까지 밀려났고 우리 증시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13% 넘게 폭락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한 데 이어 중국 발악재가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의 상장 직후 400%대 폭등 소식과 반도체 핵심 장비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 양산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거센 반도체 굴기가 우리 기업들의 터밋같이 쫓아왔던 불안감이 시장을 덮쳤는데요. 정부가 레버리지 규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시장의 큰 변동성 폭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경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7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승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의 시원한 여름 축제 소식입니다. 잠시 후 영양군 박지순 체육진흥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녹색 희망,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4: 네, 오늘은 그 국무총리 산하 산불특별법 피해지원재건위원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0: 네.
4: 아직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많은 지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특별법 후속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 준비했습니다.
0: 예, 산불특별법 재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4: 네, 작년에 그 초대형 산불 이후에
0: 네.
4: 기존의 그 재난법 체계로는 피해 회복을 하기 너무 어려워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0: 네.
4: 그 특별법 산하 이제 재건위원회 15명이 국무총리 산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그 재난법에
0: 네.
4: 지원되거나 보상되었던 것보다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이 있고요.
0: 네.
4: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뭐 재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실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가 재건위원회고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민간위원이 8명, 공무원분들이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 출범한 지 4개월 지났는데 어떤 활동하신 거죠?
4: 네, 지난 3월 20일 이제 첫 위촉이 있었죠.
0: 네.
4: 첫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상견례였습니다. 위촉장 받고
0: 네.
4: 이제 운영 계획안이라든가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4월 28일과 6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회의를 3번 했습니다.
0: 3번이요. 4개월 네. 동안.
4: 그래서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는 운영 세칙을 의결하고요.
0: 네.
4: 또 그 특별법의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0: 이런 추가 지원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보건, 복지, 의료, 농업 등 여러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는 자문단 운영 계획을 이제 보고받고
1: 네.
0: 이제 피해 사실 조사의 계획이라든가 특히 가장 중요한 연구 영역.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1: 네.
0: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연구 영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게 이제
1: 네.
0: 4월입니다. 그리고 3, 4월 같은 경우는 피해 접수를 받다 보니까 현장에 생기는 각종 어려움들, 주민들, 공무원들 다 고생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은 추가 지원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접수를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1: 그렇죠.
0: 정말 많은 혼선들이 생겼습니다.
1: 네.
0: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들을 점검하는 게 4월 회의였고요. 그리고 6월 30일 날 있었던 3차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 일정과
1: 네.
0: 그리고 추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의견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일정안이
1: 네.
0: 2026년도까지 어떤 추가 지원 어떤 기준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부처협의를 해서 2021년도 하반기에 그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지금 너무 늦잖아요. 산불
1: 그러니까요.
0: 2025년 3월에 났는데
1: 네.
0: 2027년 하반기에
1: 아하.
0: 지원이 나오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재건위원회에서 뭐 공무원분들 포함해가지고
1: 네.
0: 뭐 저를 포함한 민간 위원들이 이거는 너무 늦다 해서 내년 상반기로 목표를 당기는 일정 안에 대한 토론이
1: 네.
0: 있었습니다. 특히 6월 30일 회의에서 이제 기존의 그 신청 규모를 보니까 5월 중순 기준으로 약 3만 건 정도 신청이
1: 네.
0: 들어왔고요. 피해 신청액이 대략 한 9,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4개월 동안 3번의 회의를 했지만
1: 네.
0: 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떤 운영 세칙, 자문단 운영 계획, 용역 중간 보고, 피해 지원 기준 토론,
1: 네.
0: 또 현장 접수에 대한 어떤 애로점들을 점검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추가 지원 기준에 대해서 결정하고 의결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1: 아하. 언제쯤 그럼 추가적인 그런 기준들이 딱 확립이 되는 건가요?
0: 네, 현재 그 행정안전부의 연구 영역은
1: 네.
0: 올해 한 9월, 10월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1: 네.
0: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용역 기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1: 네.
0: 이 추가 지원 기준 연구 영역에 대해서 피해 주민들, 피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되고
1: 네.
0: 또 재건위원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1: 네.
0: 어떤 시점이 될것 같고 그래서
1: 그렇겠네요.
0: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1: 네.
0: 지금 경상북도라든가 행정안전부 또 재건위원회에서 피해자 단체 계속 간담회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피해 지원이 될수 있도록
1: 네.
0: 뭐 재정 확보, 예산 확보라든가 실제 행정이 작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재건위원회랑 피해자 단체가 간담회 가셨다고 하던데요.
0: 네, 그 7월 6일에 안동에서
1: 네.
0: 우리 경북의 산불 피해자 단체랑 재건위원분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소통은 뭐 처음이었죠. 그 전에 뭐 재건위원장님이라든가
1: 네.
0: 일부 재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피해자 단체 의견 수렴했던 적은 있지만
1: 네.
0: 행정안전부와 재건위원회 피해자 단체가 공식적으로 포괄적인 간담회를 했던 거는 7월 6일이었는데요.
1: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0: 저는 그때 초반에 들렸다가 또
1: 아.
0: 의견 수렴하고 이석을
1: 네.
0: 했었고, 뭐 저야 사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도 피해 대책위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지역에 우리 재건위원분들이
1: 네.
0: 피해자분들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인데, 그때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1: 네.
0: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연구 영역 추진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생계비 긴급 지원.
1: 네.
0: 우리 과수농가 같은 경우 사실 회복되는데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엄청 오래
0: 그래서
1: 걸리죠.
0: 기존의 그 생계 안정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생계 공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에 너무 급합니다.
1: 네.
0: 이자 부담도 크고요. 또 대출을 해야
1: 그렇죠.
0: 되는데 지금 산불 때문에

0: 산봉이 하락이 돼서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강원도 산불의 경우 상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10년 연장과 함께 이자 지원을 확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부분 또 우리 지역의 소중한 경제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특별법 추가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업도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좀 써가지고 일단은 네. 주민들을 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1: 그러니까요.
0: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1: 지금 왜 이렇게 좀 더딘 느낌이 자꾸 드는 걸까요? 실제로 더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0: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행정적으로 더딘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은 추가적인 기준 마련되기 전에 피해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특별법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일단 먼저 개문 발차해버린 거예요. 네. 그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재정당국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산불특별법 목적이 네. 산불로 인해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안정, 회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법리적인 해석의 가치기보다는 야, 정말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소멸 지역인데 과감하게 이 정도 재정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 지역 회복을 위해서 1조에서 2조 정도는 국가 예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네. 재건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일부 민간위원이라든가 행정위원 분들도 이런 소극적인 지원 심의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거대 정당 정치인들이 특별법은 통과시켜놓고
1: 그러니까요.
0: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재건위원회 내부라든가 행정당국에서는 이렇게 지원해도 될까? 자꾸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갈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농촌에 있는 미등록
1: 네.
0: 뭐 농막이라든가 불법인 시설에서 실질적인 주거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네. 같은 경우 야 이거 불법 건축물에 이렇게 주거 지원해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이게 법리적인 거에 갇힐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주거 복지라든가 어떤 피해 지역 회복의 관점에서는 다른 법률적 근거를 가져다 와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이번 재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자연재난적인 특성도 있지만은 재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불을 못 끄거나 재난 대응에 미비했던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법률 체계를 넘어서는 어떤 적극 행정과 피해 구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0: 이런 관점에서 향후에 그런 피해 지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럼 구체적으로 정부 지자체가 지금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마디를 해주실까요?
0: 네,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법 후속 추가 지원 기준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네. 그 연구 영역이 나오기 전후로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적극 소통해야 되고요. 국회라든지 정부 지자체에서 계속 그 연구 영역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 게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특별법에만 기대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은 지금 당장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금이라든가 예산을 써서 현장에 지금 재정 지원이 풀려야 됩니다.
1: 네. 네.
0: 그 경북보다 규모가 작았던 강원도 산불에서도 10년 상한 기간으로 그 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줬거든요.
1: 네.
0: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중소 기업 소상공인 분들 이분들이 잘 돼야 또 세금 내면 결국 다 우리 지역의 재정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런데
0: 그렇죠. 지금 네. 파산과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1: 이미 다 꼭 없을 것 같은데
0: 그 전에 폐업하고 부도 네. 나고. 우리 지역도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그렇죠. 네. 정말 이 더딘 속도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전 이것도 궁금해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뵀잖아요. 이거 좀 시정돼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복구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으세요?
0: 뭐 이런 게 있었죠. 이제 산불 피해 지원금이 입금이 돼가지고 네. 기존의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았던

0: 어.
1: 이거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습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아하.
1: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막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거주했던 분들, 실거주거든요. 네. 이분들은 그 비닐하우스가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원금을 못 받았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과 정치적으로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 소상공인분들의 지원 경우도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판매업이라든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업무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네. 뭐 사각지대에 빠졌거든요. 뭐 이런 수많은 사각지대들을 특별법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으로
0: 네.
1: 이렇게 포괄해야 되는 과제를 네. 목도하게 되죠. 네.
0: 의원님은 지금 이 재건위원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1: 네, 저는 재건위원이면서 지방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0: 네.
1: 경상북도 의회와 또 경북북부 시군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요구해야 되고, 또 피해 회복에 대해서
0: 네.
1: 또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산불 피해 회복,
0: 네.
1: 재건특별위원회를 각 시군 의회와 도에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 체계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0: 네.
1: 적어도 내년에 그 특별법 접수가 끝나는 1월 그리고 특별법의 재건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는 그 27년도까지는 의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 회복과 재건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 또 내고
0: 네.
1: 중앙정부에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북도 의원님들 그리고 경북북부의 시군 의원님들 중에 특위 구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올해 하반기에 좀 특위가 다 구성이 돼서 안동시 경상북도 행정과 함께
0: 네.
1: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
0: 네.
1: 당연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초당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산불 때문에 수해가 더 컸거든요.
0: 그러니까요. 수해 났잖아요.
1: 네. 저희 제 지역구인 남선 임하
0: 네.
1: 또 안동의 일지 또 의성의 그 구계리라든가 산불 때문에 수해 지역 피해가 컸는데
0: 아.
1: 수해 복구 전부 다 예산입니다. 근데 지자체가 돈이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산불 회복과 수해 복을 위해서 어떤 그 도로 정비라든가 재방, 안전에 대한 예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예산을
0: 네.
1: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0: 네.
1: 재난 방지에 신경을 써야 되고 내년에 또 비 오면 또 이렇게 수해 나지 않겠습니까?
0: 그렇겠죠. 그렇겠죠.
1: 좀 적극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재난 회복에 더 힘써야 되는 계기가 이번 수해였지 않나
0: 네.
1: 싶습니다.
0: 네. 네. 여러분 저희가 국무총리 산하 산불특별법 피해지원재건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관련 이야기들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라디오
5: MBC

0: 라디오.
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26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양군에서는 여름 축제가 한창입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기기가 가능한 제3회 영양퐁당퐁당 물놀이 축제가 지난 주말부터 펼쳐지고 있는데요. 영양군 박지순 체육진흥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영양퐁당퐁당 물놀이 축제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예, 영양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퐁당퐁당 물놀이 축제는 무더운 여름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가족형 여름 축제입니다. 7월 25일 개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며 선바위 관광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대형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여름 놀이터가 되고 부모님께는 시원한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영양군의 대표 여름 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아름다운 계곡과 또 풍경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1: 네, 선발 관광지는 맑은 계곡과 기암 절벽,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영양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들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현장 분위기가 활기차고 아름다운 환경 덕분에 물놀이와 힐링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0: 작년에도 풍성한 즐길거리가 있었는데요. 올해 축제장에는 어떤 물놀이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풀장,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전용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대에 맞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질 관리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누구나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네, 출제 기간 동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영복이나 편한 복장, 수건, 여보로 등을 준비해 오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더욱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0: 네,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수영복이나 복장, 수건, 여보로 준비해오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그런데 이 축제다 보니까요. 많은 인파가 몰리잖아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잘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1: 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사장에는 안전관리요원과 응급구조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지원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은 물론 운영기간에도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안전도 안전인데 휴게시설도 대폭 확충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적정 이용 인원도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1: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편안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그늘막과 쉼터 등 휴게시설을 지난해보다 확대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 이용 인원을 관리하면서 보다 안정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모두가 안전한

0: 자기 이용하기 위한 조치만큼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이번에 물놀이 하러 영양에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요. 물놀이 하면서 함께 둘러보면 좋을 영양의 명소를 또 추천해 주신다면요?
0: 영양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지만 저는 국제 밤하늘 보호국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영양은 아시아 최초의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아름다운 별빛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선발 관광지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시고 저녁에는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신다면 영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1: 그렇군요. 낮에는 선발 관광지 가시고 밤에는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꼭 들러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영양, 선발 관광지 퐁당퐁당 물놀이 축제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님들은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 영양군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남은 축제 기간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여름 피서 즐기러 영양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영양군 박지순 체육진흥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저임금의 역사에 대해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1: 지난 14일이죠. 2주 전에 202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표결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해 1,320원보다 380원 오른 액수인데요.
1: 네.
3: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 700원으로 결정된 게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그때 왜 1,700원이지? 예,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서로
1: 그래요?
3: 합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표결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올해 최저임금도 법정 심의 시한이 6월 29일을 넘겼어요. 이거 고질병 같아요.
1: 그러니까 매해 넘기더라고요.
3: 매해 넘겨요. 지금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고 장관은 이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해서 고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번에 결정된 1,700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번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추진단을 만들어서 검토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1: 네.
3: 이제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제도에 적용이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군요. 일단 어쨌든 이번에 결정한 최저임금이 합의가 아니라 결국 표결로 결정이 됐는데 이건 뭐 노사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3: 그렇죠. 둘 다 양측 모두 다 강한 유감을 표현했는데요. 노동계는 이 노동자 생계보장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반발하고
1: 네.
3: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역대 최대 부채 상황 속에서 한계에 다다른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올해 결정도 노사 불만 족속 공익위원회 캐스팅 보트로 결정되는 그러니까 법정 기한 초과, 뚜렷한 경제적

0: 근거가 없는 흥정식 협상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자 측 맨 처음 16.3% 오른 12,000원을 내놨고요.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320원 동결안을 내놨거든요.
1: 네.
0: 근데 양쪽 이렇게 내놓고 일단 노동 측은 더 많이 받고 보자. 사용자 측은 어떻게든 덜 주겠다. 이게 간복용 카드를 던진 거예요. 이 격차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내놓긴 하지만 객관적 근거는 없어요. 흥정하듯 틈새를 좁힐 뿐이다. 이런 비판이 많죠.
1: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경제적 근거가 없는 흥정식 협상이다. 이 표현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 일단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최저임금 역사라는 걸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0: 이 최저임금제라는 게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역사로 보면요.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함무라비 법전이 나옵니다.
1: 오.
0: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18세기예요.
1: 어허.
0: 이게 함무라비 법전 273조에 이렇게 돼 있대요.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했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세켈을 주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하루에 은 5세켈을 줘야 된다. 세켈이라고 하니까 이게 고대 화폐 단위인데
1: 네.
0: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은 1세켈이 얼마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따져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은 1세켈이 13,000원에서 2만원 사이랍니다. 그러면 은 6세켈은 하루 대략 잡으면 한 12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했으면 하루에 12만원 줘야 돼.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예전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거죠.
1: 그러네요. 이게 최저임금 이야기를 그 역사를 짚는데 18세기, 기원전 18세기까지 간다니까 정말 신기한데. 그러면 예.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 이후에도 최저임금 논의가 계속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0: 아, 그렇죠. 사실 1871년 파리 고민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했지만 결국 뭐 실패했고요. 최초, 전 세계에서 최초 도입한 거는 뉴질랜드였습니다. 1894년. 1894년 그때 우리는 조선시대였고,
1: 네.
0: 갑오개혁 이야기 나오고, 동학 농민 뭐 전쟁 이야기,
1: 네.
0: 청유전쟁 얘기 있었을 때예요. 이때 뉴질랜드에서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마음대로 사용자가 인하는 걸 막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단상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놀랍죠?
1: 정말 놀랍네요. 네.
0: 그리고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토이 켄이 사실 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임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최저임금을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했지만 이때 정권이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실패했죠.
1: 이게 1940년대에서 독일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1894년 예.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이 최초로 도입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언제부터 공론화된 건가요?
0: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공론화된 건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시기였습니다.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하고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 간 대결에서 나왔는데
1: 네.
0: 이게 한국전쟁 이후 1964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 4년간 연평균 우리나라 그때 9.5%의 놀라운 고성장을 이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기조가 뭐냐면은 임금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을 줄여서 수출 경쟁률을 만들어내자. 기조가 이거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야당인 신민당 윤보선 후보가 야 이거 우리 노동자들이 못 살아 너무 못 산다 라고 해서 그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게 아주 선풍적인 민심의 호응을 얻었던 거죠.
1: 그렇군요.
0: 선거는 박정희 후보가 당선됐지만
1: 네.
0: 윤보선 후보가 주장했던 최

0: 출입금지에 도입, 이거 우리도 하자라고,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1971년까지는 도입한다까지 시기까지 나왔는데, 시기까지 나오니까, 네. 난리가 났어요.
1: 그래요?
0: 최저임금제 시행하면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아니,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은 그
1: 사라져요.
0: 도산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1: 네, 그래야죠.
0: 그런데 그때 우리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70년대에는 계속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행이 되지 못했지만 70년대를 지난 동안 야당과 노동계 학계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1: 너무 신기한데요. 이 최저임금 이야기가 처음 공론화된 게 1967년 대통령 선거 때 윤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 간 대결에서 나왔고, 그리고 1971년에 도입한다는 구체적 시기까지 나왔다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제가 논의가 됐다는 건데,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게 제대로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입안되는 시기는 언제였나요?
0: 이게 우리 사회 정치적 격변이 이뤄지면서 본격화됐는데요. 1985년도에 2.12 총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이 대통령 집선제 개헌과 함께 최저임금제 실시로 공약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때 신민당이 갑자기 부상하는 김대중 김영삼 정당이었습니다. 무려 전두환 정권 집권 방해 속에서 무려 67석을 얻으면서 제1야당으로서 저는 기용을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은 민심을 추스르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꺾기 위해서 그때 내놓은 정책이 바로 국민연금제, 의료보험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제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후에 요즘 뭐 86년도에는 마침내 신문에 최저임금제 88년 실시! 뭐 이렇게 막 대문짝을 박히긴 했는데 전업종도 아니고 섬유와 신발, 도자기류, 고무제품, 제조업 분야 8개만 딱 정해서 1988년 실시한다 발표하고 끝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어림없이 난리가 나죠. 그랬다가
1: 그랬겠죠.
0: 1987년 4월 달에 그때 사회성 호언 조치가 있었고 8개 업종을 제한했던 그 적용 업종을 32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당근의 일환이죠. 뭐, 이 상황이, 그때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흘렀던 겁니다.
1: 그래서 결국에는 1988년에 실시한다라고 발표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된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198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는데, 그때부터 언론에 나오는 것은, 뭐, 지금과 큰 차이 없어요.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나 노동자 측은 퇴장하고, 예, 결정은 노동자 측은 너무 낮다. 사용자 측은 아유 경영하기 어려워요. 예, 지금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88년도에는 최저임금제는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2개는 1그룹에는 12개의 상대적 저임금 업종. 그래서 월급으로 포함하면 11만 1000원이었어요. 월급으로 치면 제2그룹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업종. 분류해서 월급으로 치면 11만 7,000원이었습니다. 뭐 6,000원 사이였어요. 근데 이게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 1988년이 마지막이었던 것이 이후에는 89년부터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 확대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저임금제를 정치권에 처음 공론한 것은 윤보선, 도입을 결정한 것은 전두환, 실제로 도입하고 적용 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한 것은 노태우,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김영삼,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것을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전 사업장으로 늘어나게 한 것은 김대중.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노력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1: 그러네요. 우리가 이 최저임금제라는 제도 하나를 살펴보는데 거대한 한국의 현대사가 다 들어간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한데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어온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38년이 지났는데 이걸 이제는 전면 개선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0: 그러니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자 비율 9명, 사용자의 비율 9명, 그리고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 9명, 99, 93, 27, 27명이 모여서 최저임금제를 1차적으로 막 하니까 합의가 안 돼요.
1: 네.

0: 3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29일이 법정 시한인데 늘 넘깁니다.
1: 그러니까
0: 88년 이후 그 법정 시한 지키는 9번에 불과하답니다.
1: 9번은 있네요, 그래도.
0: 네, 그래도 9번은 있어요. 근데 이 공익위원이라는 소위 중립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정부가 위촉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한 지 벌써 38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좀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1: 이게 정말 생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동계에서는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늘 얘기해왔고 또 경영계에서는 지분 용역을 외면한 결정이다 이런 노사가 다들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제가 이렇게 제 해외 사례를 좀 수집을 해보니까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 따라서 전년도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있고
1: 네.
0: 전문가 집단이 매년 단체 협상 전 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가 집단이 제출하고 정부는 노사 대표 의혹 의견과 보고서를 종합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는 프랑스도 있고
1: 네.
0: 또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법으로 없어요. 그냥 최저임금을 노사 자율협의 등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일률적으로 엄청 쫙 이렇게 최저임금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일 최저임금은 한국, 해외에서는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단일 최저임금이 좋은지, 아니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거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제는 38년 동안 이 최저임금제로 이렇게 결정돼서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결정 나고 6월 29일 법정 시한 넘겨가지고 허둥지둥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1: 네.
0: 이제는 노사, 그리고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좀 이렇게 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결정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큰 거 옷으로 입혀주, 큰 옷 입혀 사주잖아요. 우리
1: 그렇죠.
0: 대한민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1: 네.
0: 어마어마하게 덩치도 커졌고, 그럼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게요.
0: 아, 잠마다 부끄러운 거 튀어나온다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그 걸맞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좀 신뢰를 갖고 서로 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와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자.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판만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

0: 든든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일 펄펄 끓는 극단적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낮 뙤약볕 아래 일하시던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잦은데요. 이제 폭염은 계절 변화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난입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한낮 야외 활동 꼭 피하시고요. 물 자주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홀로 계신 이웃이나 어르신들의 안부도 한 번씩 챙겨보는 관심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를 부르고 붙잡아서 생긴 기념일이니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디 생일뿐인가요? 추억이 생길 때마다 달력엔 새로운 동그라미가 생기고 어떤 날엔 하트가, 어떤 날은 별표가 남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 내 인생의 달력에 기쁨의 표식을 더해가는 일이었네요.
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5 영주 시온나잇 페스타. 신나는 체험, K-레트로 감성 포차, 영주 낭만야장, 콜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고 초특급 공연,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이창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나잇 가자. 2015 영주 시온나잇 페스타.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Just take me to the
4: next part right now.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5: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개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 소식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본경선의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개표 결과는 다음 달 1일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발표합니다.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며 다음 달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어 다음 달 8일은 제주, 인천, 9일 대구, 경북, 강원, 15일 전남, 광주, 전북, 16일 경기, 서울 순회 경선을 거쳐 17일 전당대회 당일엔 대의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17,667명과 권리당원 152만 7,261명입니다. 당권 경쟁이

0: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결과가 이후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건 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시 최고 수준의 징계, 즉 제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비당권파 의원들 중심으로 권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어제 징계 개시 결정 뒤 관련 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라 권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결론 날지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 모 국회 부의장 후보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여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징계 절차를 즉각 재검토하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여론과 선택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선택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면서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은폐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건은 사건 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담당 경찰서에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사건입니다. 경찰청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부 이해 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대화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착취물 촬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 급락하며 6천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중국발 반도체 소식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도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배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무섭게 빠지더니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732포인트가 빠져 역대 두 번째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장 막판 5천대까지 밀렸다가 6천선은 간신히 지켰습니다. 삼성전자가 13.39% 내린 22만원, SK하이닉스가 14.65% 떨어진 155만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번 달 들어 최저가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약 1시간 뒤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어지며 모든 종목 거래가 20분간 멈췄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8번째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거래가 다시 풀린 뒤에도 코스피

0: 코스피는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샌디스크,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CXMT가 어제 상하이 증시에 상장해 472% 폭등한 것도 코스피 시장에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생산 능력이 커지면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글로벌 경쟁이 심해질 거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때 8% 넘게 빠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700선을 간신히 방어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지자 정부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에 나설 방침인데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76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부산 291건, 경상남도 106건, 창원 95건 등 지진이 발생한 규슈섬과 가까운 영남 지역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에서 일본 기상청 추정 규모는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규슈 서부 해안가 일부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CN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승원의 뉴스 IQ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뉴스 하이킥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최고위원 본경선에 오른 서미화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AI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대통령과 함께 AI 서밋에 다녀온 김우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 비서관과 4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0: 아이고.
1: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3: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세신이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1: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5: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6: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분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7: 네, 안녕하세요. 네.
6: 자, 바야흐로 서미화의 시간입니까? 아, 요즘 뭐 기세가 아 너무 좋아요, 진짜.
7: 네, 감사합니다.
6: 예비경선.
7: 네.
6: 아,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 좀 네. 아,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너무 쟁쟁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난하게 통과를 하셨어요. 예상을 하셨어요?
7: 다른 분들이 많이 그렇게 걱정했어요. 인지도가 좀 제가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낮지 않을까? 이런 네.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비례대표이기도 하고 네. 또 시각장애 여성이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미아 TV 구독자도 몇 명 안 되고 아. 그런데 네.
6: 아 그래도 네. 꽤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7: 뭐 50만도 있고 우리 박선을 원님이나 뭐 몇 10만 뭐 이런 분들 좀 자, 계세요. 근데
6: 구독 좋아요.
7: 네, 서미아 TV 구독 네. 좋아요. 본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제 예비 경선이 네. 중앙 위원님하고 또 당원 50%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 위원님 430명 정도 제가 전부 전화를 드렸어요. 오. 전부 저를 찍어주시겠대요. 하고 저는 이러다 내가 1등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의원님? 그래서 전부 저를 찍어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6: 아니 결과가 잘 나왔어요.
7: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그런 말 하시면서 본인도 이제 의원님이셨는데 네. 선거를 해보면 동그라미를 세 개를 쳐도 나중에 뚜껑을 아니더라. 너무 믿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죠. 의원님한테 그러면 의원님 의원님은 동그라미 다섯 개 칠게요. 그럼 해주실 거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한 표 주시겠다고 그러셨고요. 뭐 예상은 네.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꼭 통과를 해야 되겠다. 아.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당원님들께서 제 열정과 진심을 많이 인정해 주시고 무난히 예비경선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니, 네. 친명 후보, 이른바 네. 우리가 이렇게 친명 후보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소미아 의원님이 이렇게 좀 돋보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좀 주목을 받는 이유.
0: 일단 예쁘다. 뭐 많이 우리 당원님들께서.
1: 아니 제가 네. 하나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연설을 정말. 와 진짜 사자우를 통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연설 제가 보고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0: 네, 제가 이제 정견 발표를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연설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네. 너무 놀랬다.
1: 아니 그러니까.
0: 그리고 너무 울컥했다.
1: 아니 쇼츠 영상이 뭐 100만 뷰 이상 터진 것도 있더라고.
0: 네, 와. 속이 시원했다.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 정견 발표문을 제가 이제 작성하고 준비를 하면서 네네.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민주당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네.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네.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원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도의 말은 아닌다 하더라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네. 말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좀 각오가 있었고요.
1: CCBB는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네네. 강단 있게.
0: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 뭐 이전에 뭐 1년 동안 있었던 일 말고도 최근에 있었던 것 몇 가지를 이제 냉정하게 좀 비판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 점을 굉장히 당원들께서 네. 감사하다 인사하시고 네.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속이 시원했다. 네. 그러면서 또 제가 사회적 약자잖아요. 저는 네. 대표하고 있잖아요. 네. 여성이고 시각장애인이고 네. 이런 사회적 약자가 우리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표방하고 포용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단 한 번도 민주당 창당 이래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화해서 최고위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서미아가 앉아있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희망이 보인대요. 정말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데 그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당원이시잖아요. 네. 그 당원분들께서 그 희망을 현실로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민주당. 네.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농어민, 또 소상공인. 그리고 정말 지금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 붙이고 있는 국민들까지도 네. 네. 약자입니다.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목소리. 변방에서 약자들 목소리가 좀 난 듯 하다가 정치적 이슈 되면 싹 덮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민주당 중앙당에서 당당하게 대신해서
1: 사회적
0: 울려퍼지게.
1: 약자를 네. 그렇죠. 대변해서 네. 당의 어떤 지휘부에 들어가서
0: 그렇죠.
1: 네.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거를 지금 알아주시고 있다.
0: 알아주신 이렇게. 거죠. 네, 이렇게. 굉장히 희망으로 보시고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도 놀랬습니다.
1: 네. 네. 자, 일단 지금 네. 최고위원 이 구도를 보면 8명 중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나누기는 네. 소위 이른바 친명이 이제 5, 그리고 친청이 3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는데 보면 친청계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아까도 이제 그 2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굉장히 무슨 뭐 생년월일 막 따져가면서도 막 지지자들이 그렇게 굉장히 결집력도 강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반면에 친명계는 약간 뭐 제가 볼 때 각계 전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0: 1인 1표제로 네. 지금 처음 우리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생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선거 문화 이거는 저는 참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개파 정치가 되는 거라서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본 대회에서는 우리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면서 1인 1표제를 지금 처음 시도하는데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투표율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당원들의 그 열망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네. 성공을 너무나 열망하시는 것이 현장에 가면 막 느껴집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통과된 겁니다. 네. 제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님 잠도 잘 안 주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년을

0: 같이 일을 하겠다. 그 말은 우리 민주당도 그 속도를 맞추려면요. 참 덜 자야 됩니다. 덜 자고 정말 함께 속도 맞추고 함께 성과 내고 성과를 함께 알리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 얼마나 산더미 같습니까. 특히 아까 4부에 또 하신다고 광고하시던데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정말
1: 이거는 AI 강국
0: 그렇죠. 대체불가 대한민국
1: 대체불가 대한민국
0: 네. 네. 우리 선제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에서 시작하지만 이거는 충청 강원 영남을 넘어서 글로벌 빅테크 프로젝트잖아요. 네. 대한민국 없이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성공시키고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한다 이 열망이 당원들의 또 열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 모두가 정말 우리 100% 선거운동 선거하자 투표하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최소 진짜 60% 70% 이런 투표율을 통해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를 우리 당원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마침 투표율 얘기 하셨으니까 네. 사실 친명계는 투표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금 느슨하니까 네. 아무래도 친정계는 정말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투표율이 낮아도 자기 표는 일부러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투표율을 그럼 올릴 수 있는 좀 방법 같은 걸 좀 연구하고 계세요? 이 친명계 의원들은?
0: 계속 지금 이제 네. 그 홍보를 하고 있고
1: 홍보.
0: 또 이제 지역에 그 당원들 중에서도 핵심 당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청 친명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저는 참 맞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지금 선거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1: 그렇죠.
0: 구도가 그렇게
1: 구도가.
0: 되어 있는데 네. 친청 못지않게 친명 쪽도 많은 분들께서 지역에서 네. 선거 투표 동요하고 있고. 또 제가 호남 사람입니다. 전남 무안이 고향이고 목포가 네. 집인데 제가 목포나 무안에서 이제 가서 보면 네. 정말 호남이 이전 1년 전 당 정당 대화와 달리 민주당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민심이 아주 압도적이에요.
1: 호남 민심도
0: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가장 잘 알고 네. 속도나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맞추고 또 전략적으로 또 정말 계획을 잘하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본 네. 지난 1년 동안 김인석 총리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소리도 안 났잖아. 자기 막 드러내고 막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김민석 총리는 연설을 할 수 있을까? 뭐 토를 잘 이런 말을 하시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가서 지난주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김민석 총리 연설 정말 잘하시고 네, 네.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도 이재명 정부 성공 특히 호남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더 간절하고 열망이 뜨겁더라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1: 네. 지금 김민석 당대표 후보로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거고, 그런데.
0: 이제 단순히 김민석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정말 뒷받쳐 줄 수 있는 분이 대표가 돼야 된다. 네. 이게 우리 당심이고 제가 느끼는 당심이고 또 민심이기도 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1: 자, 그렇다면 네. 지난 1년간 이 정청래 전 지도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국민들이 다 이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1: 네. 아니 서 의원님
0: 저도 중요한 그 성과를 낼 때마다 엇박자를 냈습니다.
1: 예를 들자면
0: 뭐 에이펙 성공 막 말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또 뭐 재판 중지법 막 갑자기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에이펙 성과를 단 하루도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때 국감할 때여서 네. 운영위원 네,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제가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에이펙 성공에 대한 말씀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말이 거의 그냥 NG 달린 것처럼 빠르게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고 나서 저한테 거의 폴더 인사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제 비근한 최근 사례가 1월 달이죠. 5천 코스피 달성한 날 조국 합당설 제안해가지고 네.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출장 가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1: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네. 까마귀

0: 날짜 배 떨어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1: 우연. 그 전날은요. 한독수 23년형을 받았습니다. 내란 종식 한독수 23년형.
0: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네. 아니었다.
1: 그렇죠.
0: 우연도 여러 번 반복되면 고의일 수 있다.
1: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드러나는 것이고 사실 전 국민이 알 정도의 드러나는 사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통령 청와대와의 민주당 지도부와의 그런 맞지 않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0: 엇박자가 네. 계속 났던 그 부분을 네.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정청래 후보 지지율이 만만치 않아요. 네, 굉장히 뭐 최근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 네네.
0: 이 김민석 후보 쪽에서 초반에 선거 전략을 좀 실책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아니, 어떻게 보세요?
1: 아니요. 저기 여론조사가 다양한 곳에서 선거들은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사실 김민석 총리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훨씬 많습니다. 네, 앵커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네.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결과가 너무 여러 곳에서 많이도 하고 네. 또 네. 다양한 지지층 당원들이 또 자기 의사 표명을 하는 구조가 이제 여론조사인데 네.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사실 지금 숫자로 치자면 김민석 총리가 앞서는 게 훨씬 맞습니다. 어저께인가 네. 그 김호준 뉴스공장이 꽃에서 네. 한 데서도 꽃에서 했는데 네. 김민석 총리가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로 일일비할 게 아니고 선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네. 보고요.
0: 아니 저는 선거 네. 전략이 문제. 예를 들어서 네. 처음에 정청래 후보가 약간 뭐 몰매론 이런 거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정청래 후보를 좀 주목하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네가티브 때 네가티브로 붙으면 사실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뭐 신천지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1: 이제 신천지 문제는 네.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제 사실 그 국힘당은 수사를 통해서
0: 그렇죠.
1: 이제 확인이 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도 신천지 문제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20대 네. 대선 때도 있었고 근데 사실 우려를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0: 조심하자.
1: 그렇죠. 1인 1표제의 시작이고 우리 민주당의 정말 민주적인 그런 선거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종교 유착을 통해서 종교적 어떤 이익관계 속에서 집단적 1인 1표제라는 건 한 사람의 당원의 의사를 묻고 그것을 표명하는 선거지 네. 않습니까?
0: 그렇죠.
1: 진짜 얼마나 민주적이고 이런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는 네. 너무 멋진 이런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데 느닷없이 종교 유착을 통해서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 지시에 의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선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0: 문제점을 지적한
1: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집단이 있다면 미리 경고를 통해서 1인 1표제의 이런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이번 전당대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한 것이다.
0: 예방접종일 네. 수 있는데 이 네. 예방접종이 너무 좀 큰... 큰, 뭐, 시끄럽게 한, 좀, 그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
1: 지금은 수습을 하고, 많이 잦아 들고 있고요.
0: 알겠습니다.
1: 뭐, 저기, 뭡니까, 합수본에서, 네. 뭐, 수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한 것이 문제를 네. 제기할 때, 국회의원이고, 우리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런 의혹 제기할 때는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을
0: 알겠습니다.
1: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 없으면 사퇴하라. 그건 잘못된 네. 거죠. 그런 말은 우리 당에서 할 소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당대회는 이제 수습을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면 수사도 받을 것이라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정리해야죠.
0: 네. 시간이 1분 반 남았는데
1: 네.
0: 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1: 네.
0: 너무 뭐 선언적인 얘기 그런 거 마시고
1: 네.
0: 내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좀 하고 싶다 하는 거 그 섬유화의 꿈 하나만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받침을 확실하게 할 것이고
0: 네.
1: 제가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 1번입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0: 윤석열 정부 비싼 계엄 해가지고 윤석열 방어권 의결하고 지금도 그 의결을 한 사람이 인권위 위원장으로 네. 앉아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시키겠습니다.
1: 인권위원회 네. 정상화? 네.
0: 개혁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가 3년이 넘어갑니다.
1: 네.
0: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통약자법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당론으로 반드시 추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동에 불편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1: 네.
0: 교통수단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모두를 위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구조적으로.
1: 네, 알겠습니다.
0: 유모차 끌은 사람, 뭐 캐리어 끌고 다니는 사람, 불편한 지팡이 짚은 어르신들 일상에서 네. 이동이 편리한 사회 알겠습니다.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0: 네,
1: 네. 네, 지금까지 서미화 의원님이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결과 바랍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2: MBC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염입니다. 경남 곳곳은 폭염중대경보가 또 서울과 대전도 이제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상향이 됐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좀처럼 안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 전주, 부산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양산 쪽입니다.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함양 방향으로 배내골 신불산 터널을 나오자마자 대형 트레일러와 탑차 간의 추돌 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자, 지난 주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황금기다라고 했는데요. 자, 하지만 한편에서는 중국

0: 반도체 기업의 추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AI 시대 핵심 경쟁력인 이 반도체, 대한민국은 이 강점을 살려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던 분인데 김우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 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청와대 국가 AI 정책 비서관 김우창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 이 김우창 비서관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아주 스피디하게 랩하듯이 빠르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 경영과학 박사를 하셨고 금융공학 AI 데이터 최적화의 최고 전문가이시고 카이스트 교수로 또 재직을 하셨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제 AI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다. 맞습니까? 제가 혹시 틀린 거 있나요?
1: 예, 맞는데요. 네.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0: 맞죠? 네. 제가 이거를 AI로 찾았습니다. 자, AI로 찾았는데, 뭐, 대략 틀린 얘기는 없죠.
1: 예,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아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0: AI로 찾아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지금 다녀오신 거죠?
1: 네.
0: 언제 오신 거예요?
1: 어제 밤에 들어왔습니다.
0: 아우, 그럼 시차가 상당히.
1: 예, 힘듭니다.
0: 힘드신 상황이시지만.
1: 네네.
0: 아니,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은 안 만나고 이런 글로벌 CEO들 만나고만 그 다른 나라로 간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 이제 통상 이제 그 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네. 이런 자리는 있습니다만 네. 이 정도 규모에 또 이 정도 손에 잡힌 성과를 낸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드문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일단 그 사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뭐 회장님들 곧 다 그 회사 시가총액 모으면 뭐 이경 뭐 이런 보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엔비디아 뭐 CEO는 다 당연하고 뭐 오픈 AI 뭐 엔트로피 브로드컴 CEO 이 정도 되는 인물들은 지금 세계 다 1, 2위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건 사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빼고는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1: 트럼프도 어렵다고 봅니다.
0: 트럼프가 뭘까요? 아, 트럼프.
1: 제가 이걸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방금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0: 트럼프는 합니다. 트럼프 말고는.
1: 네네.
0: 그래서 뭐 프랑스나 뭐 어느 나라 뭐 국가 수반이 와서 그렇게 모으겠어요.
1: 네, 쉽지 않은 일이죠.
0: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0: 축구로 치면은 무슨 메시, 호날두의 뭐 음바페, 해리케인까지 모은 건데 한 자리에다가 모은 건데 이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이 서밋 네네. 어떻게 성사가 됐고 성사 과정에서 좀 어렵진 않았습니까? 이런 거물들을 모으는 게 어땠나요?
1: 그 이번 서밋,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크게 세 행사가
0: 네.
1: 있었습니다.
0: 네, 네.
1: 그 아까 말씀하신 네 분의 CEO하고 1대1 네. 면담이 있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말 그대로 서밋. 네.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하시고 네. 이렇게 담화를 이제 대화를 하시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만찬을 하시는 그런 네. 게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이거는 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떤 건지 그림을 말씀드렸고
0: 네.
1: 호남 충청, 영남 이렇게 네. 하면서 조금 구체적인 걸 말씀드렸죠. 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네.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꼭지에 대한 거를 발표드릴 수 있었는데요.
0: 네.
1: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0: 네.
1: 9,500억 불 정도. 아 죄송합니다. 반도체 9,500억 불 정도. 이제 환율 따라 다르지만 1,375조 원 규모의 어떤 이 협력.
0: 비현실적인 숫자네요. 그 숫자도.
1: 네네. 네. 그게 근데 지금은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80%가 나오는 기업이지
0: 그러니까요.
1: 않습니까? 그거는 네. 절대적으로 공급이 모자라는 것이고,
0: 네.
1: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게 한 덩어리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0: 네.
1: 이제 여기가, 이제 GPU라고 하는 핵심 네. 이 인공지능의 연산에 필요한 그 장치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0: 네,
1: 주도를
0: 그렇죠.
1: 하고 있는데요. 네. 200만 장 정도의 그 GPU를 한국에 들여오는 거를 협력하는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11월 APEC 때 네. 그때도 젠슨 대표께서 네. 26만 장을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지나서 이제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한국 들어오겠다. 약간 이런 게 200만 장이니까 좀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0: 그리고 세 번째 꼭 뒤로 피지컬 AI. 네. 이건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 SDS가 또 미국에 있는 빅테크하고 좀 큰 협력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 행사 자체는 네. 그 어떻게 보면 잘 기획이 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약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약간 위에서 기업들 팔핏 들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SK 같은 큰 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80%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기업들은 생산 설비 확충을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허가 문제도 있고 뭐 전기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시총 한 다 더하면 2경쯤 되는 그렇죠. 회사들의 거대한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있었고 그거를 대한민국이 유치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글로벌 그 AI 반도체 관련 어벤져스 모임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그 높으신 분들이 네. 그 어마어마한 거물들이 그냥 쉽게 오신 거예요, 그냥 다.
0: 그러니까
1: 한국이니까.
0: 네, 맞습니다.
1: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0: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좀 중요한 지점은 이건 것 같아요. 생산시설 확충, 네. 어마어마한 규모에 네. 이거는 기업들이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이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차태원 대장께서도 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80%지만 네. 요거는 우리 고객에 대한 디스서비스다.
1: 그래요.
0: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치고 들어올 거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시설을 확충해서 낮춰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어디냐.
1: 네.
0: 그게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베트남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었죠.
1: 네.
0: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왔다.
1: 네.
0: 그리고 그 한국에 들어온 그 이니셔티브는 SK나 삼성,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만의 이니셔티브 가 아니고 거의 이경원에 달하는 네. 시총을 가진 기업들의 거대한 협업 체계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로 그림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1: 네.
0: 한국이 그거를 따냈다. 라는
1: 네.
0: 겁니다.
1: 좀 재밌는 뭔가 비하인드 방송이나 이런 데 안 나온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곳이 있었나요? 워낙 거물들이 모여서
0: 네네.
1: 좀 재밌는 일 있지 않았나 싶어서
0: 이게
1: 그러니까 깐부회동도 하고
0: 예, 그 모든 대통령 행사에는 그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행사의 담당 비서관이었고
1: 그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0: 예, 담당 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특히 1대1 면담을 하게 되면 이분들 예. 좀 일찍 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기하시는 동안 이제 즐겁게 네.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접관 역할을 하는데 나가서 이제 대기실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엔터테인을 해드리고
1: 네.
0: 대통령께서 시간을 딱 큐를 주시면 대통령 그 의전하시는 쪽에서
1: 일종의 사전 MC 같은
0: 네네 네, 그걸 합니다.
1: 행사 들어가기 전에.
0: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아까 제 프로필을 소개해 주셔서 네. 이제 만난 분들 좀 접점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엔트로픽의 아모데이는 네. 이분도 프린스턴을 나왔는데
1: 전문이구나.
0: 네, 공부하는 기간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농구했어요, 막 이런 거. 제가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예, 그 브로드컴의 혹탄 대표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이스트 2009년에 임용이 됐는데
1: 네.
0: 그때 딱 카이스트 총장 자문이셨더라고요.
1: 인연이 다 있으니까.
0: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킹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1: 네.
0: 인허가 좀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상을 말씀드리면 이 기업들의 이니셔티브가 크긴 한데 기업들
1: 네.
0: 입장에서도 이제 골치 아픈 점이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생산시설을 지으려면
1: 네.
0: 어느 국가나
1: 그렇죠.
0: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뭐 민원 이런 걸 떠나서라도 네. 물리적으로 네.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 이제 그게 이 네 분의 CEO께서 저랑 이제 편하게 얘기하신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빨리 움직여서 대한민국이 그걸 잡아온 거죠.
1: 자, 아까 그 9,500억 불 얘기하셨잖아요.
0: 네네.
1: 이게 그 1,400조인가요? 이게
0: 그쯤 됩니다.
1: 거의
0: 한
1: 거의. 저는 그래서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코 비현실적이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MOU 아니냐. MOU는 언제든지 어긋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그날 나온 네. 문서가 6개였던 것 같은데요.
1: 네.
0: 어떤 건 MOU고 어떤 거는 LTA, Long Term Agreement
1: 네. 네.
0: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 네.
0: 근데 이제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 이번에 일어난 이니셔티브는 말 그대로 이제 기업들의
1: 네.
0: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림이 공개되는
1: 네.
0: 그런 거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정도 금융의 기업들이

0: 공개를 할 때는 상호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사회니 주주니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제 다른 얘기를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현실성의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정부가 빨리 움직여서 생산시설을 빨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막 뭐 수천조의 이니셔티브 한국에 온 건데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는 현 시점에서는 본질이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 대통령 이하 모든 정부에 있는 그리고 지자체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열심히 뛰신다고는 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젠슨 황은 지금 한국이 진짜 골든타임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오늘도 보면 일단 중국. 아, 진짜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상신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중국의 추격.
0: 중국을 전 추격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공대 교수니까 잠시 이제 비서관 모자를 벗고 공대 교수 모자를 쓰자면 반도체로 한정하면 추격이 맞겠으나 전반적으로 공학 역량은 추격이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았죠. 그러니까 학자로서 저는 2017년 정도에 아 우리가 잡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같이 연구하는 그러니까 칭화대 동료들이 많아요. 논문도 많이 쓰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로 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력과 압도적인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자본시장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그 이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거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 그 그러니까 말 조금만 좀 풀어주시면.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기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반도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AI 모델링을 하는, 예를 들면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데로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에 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발표한 키미 K3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딥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1: 충격이 있어 키미
0: 우리보다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떨어지거든요. 다만 또 우리가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는 3인데 다른 3위 아래에 있는 국가들과는 원래 우리 정부 시작할 때는 우리가 3위가 아니었어요. 6등, 7등 이랬는데 이제는 그들 중에서는 약간은 독보적인 3등. 물론 1, 2등과 격차는 아직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얘기인데 AI가 세상을 바꾸려면 어딘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방송을 하는데 들어오기 직전에도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송에도 AI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1: 지금도 많이 씁니다.
0: 많이 쓰는데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뭘 해줘야 되고 AI를 쓰는 그 방식에서 인간의 어떤 그 노동을 어떤 평가를 받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큰 이제 파이프라인 혹은 서플라이 체인단에서의 생태계는 아직 그 어떤 국가도 완성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강점은 뭐냐면 반도체 오케이 지금 강합니다.
1: 그렇죠.
0: 그 뒷단에 미국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이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생태계를 완성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혹은 협력해야 되는 거를 잘 이렇게 발라내가지고 좀 전략을 짜야겠죠.
1: 전략을.
0: 그래서 아마 시간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저런 일이 공개가 될 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번 샌프란시스코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가 AI 정책의 시즌1의 종료와 성공적인 종료와 시즌2의 새로운 시작 임을 알리는 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시즌2,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0: 그러니까 시즌1은 사실 정부 초기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무슨 LLM이냐. 이런 얘기부터 반대쪽으로는 야, 문 다 닫고 한국 독자로만 가.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보시듯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그림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것 자체는 아주 어렵지 않았어요.
1: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창신도 그렇고 국가에서 그냥 이게 사회주의 국가니까 전폭적으로 딱 짜가지고 그냥 밀면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속도전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는 어때요?
0: 우리도 사실은 뭐 미국보다는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은 국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역설

0: 적으로 네. 그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우리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1: 어떤 거예요?
0: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도 우리 샌프란시스코 행사에 대해서 평을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우리는 시장이 작습니다. 우리는 5천만짜리 시장이에요.
1: 국내 내수 시장.
0: 네, 중국은 10억짜리 시장입니다.
1: 그게 가장 큰 우리의
0: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결국은 아까 제가 시즌 2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시즌 1은 우리 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한다면 시즌 2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서밋에서 네. 대통령께서 그 어떤 비전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맨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저 시트콤 프렌즈에 네. 네. 그 인용을 하시면서
1: I'll be there for you.
0: Yeah, cause 그, you are there for me. 네.
1: 당신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네. 나도 당신 옆에 있는.
0: 네, 네. 그게 네. 대한민국 AI 정책의 시즌 2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 말씀하신 김에 그 모두의 AI 그거 짧게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0: 예, 모두의 AI가 지금 네. 이제 공고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 좀 챙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AI를 무료로 쓰게 하겠다.
1: 언제쯤 그러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0: 연말부터 사용하시.
1: 연말이요? 가능해요?
0: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네. 우리가 뭐 챗GPT나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 무료로 쓰더라 상당히 성능이 좋죠. 그러니까 수준형이 거기에 12월 달에 공개하는 게 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세상과 접점이 생길 시기가 되었고 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점이 있을
1: 알겠습니다.
0: 겁니다.
1: 자,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꼭 나와주세요.
0: 지시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1: 예, 아니, 무조건 나와요. 자, 김우창 국가 AI 정책 비서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독일에서는 당나귀를 독서교육에 활용합니다. 발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당나귀에게 소린의 책을 읽어주게 하는 건데요. 느긋한 성격을 가진 당나귀는 아이가 책을 읽으면 가만히 서서 들어줍니다. 단어를 틀려도 머뭇거려도 한숨 쉬지 않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단단해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6: 얼마 전 국내의 한 놀이공원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놀이기구인 대관람차의 객차 한 칸이 지상으로 추락한 건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칸에는 승객이 타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사고 이후

0: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친구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78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부산 291건, 경상남도 120건, 창원 95건 등 지진이 발생한 규슈 섬과 가까운 영남 지역에서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앞서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에서 일본 기상청 추정 규모는 7.1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규슈 서부 해안가 일부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4시 27분쯤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 최소화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정전, 화재가 발생했고 도로와 다리가 파괴되거나 건물이 붕괴됐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현재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다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계속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해상 인도교가 무너지면서 관광객과 낚시객 등 17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포항시와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교의 중간교각과 상판이 갑자기 붕괴됐는데요. 사고가 난 보릿돌교는 갯바위와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 인도교로 관광객들이 바다를 보며 산책하거나 갯바위로 이동하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학생 배치 지표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수용 여건을 고려해 자사고 학생 배치 지표를 단계적으로 하향할

0: 계획입니다. 현재 36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27학년도 35명, 28학년도 33명, 29학년도 31명, 2030년도는 30명으로 조정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한낮 전국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 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여름밤에 잠 못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1. 더워서. 2.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를 한 캔 마셨는데 술이 숙면을 방해해서. 3. 불만 끄면 귓가로 다가와서 속삭이는 모기 때문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요즘 같은 때는 더위도 더위지만 이 모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곤충학 전문가들 설명에 따르면 모기에 잘 물리는지 덜 물리는지를 결정짓는 건 체열, 피부에서 풍기는 독특한 체취, 그리고 사람이 호흡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합니다. 모기는 체열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이끌리고요. 피부에서 풍기는 독특한 체취도 모기가 10m 내에서 표적을 찾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보다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체격이 큰 어른이 모기에 물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기에 안 물리는 팁이나 모기를 빨리 잡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565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인데 아직도 월요일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김명자님이 젠디 이후 며칠은 더워서 잠을 설쳤어요. 모기도 더위에 지쳐서 없는 것 같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모기가 조금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너무 더워서 이 모기도 괜찮은가?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덥죠. 이현주님, 저는 무엇보다 더워서 잠을 청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신은희님, 젠디 안녕하세요. 가게 특성상 습한 곳이라 모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작업하다가 거짓말 좀 보태서 100방은 물린 듯요. 특히 얼굴에 물리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모기가 좀 습한 곳에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은희님도 가게에 계시다 보니까 많이 물리고 계시다고 하고 이재영님은 모기에 안 물리는 팁 공유해 주셨어요. 몸에 물파스를 마구마구 바른다. 물파스, 냄새 때문에 모기가 좀 안 올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 모기 기피제도 있잖아요. 김정우님이 저는 산책할 때마다 또 잘 때 모기 기피제 스프레이를 뿌려요.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모기 기피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 교수님은 모기는 전기 파리채로 잡는 게 최고입니다. 지지지직 복수했다는 쾌감도. 오 맞아. 전기 파리채로 요즘 많이들 잡으시더라고요. 이거 한 방에 탁 소리 나니까.

0: 잡힌 것도 알수 있고. 구수진님, 저의 불면 이유는 남편의 코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압기를 했는데 코고는 소리는 괜찮은데 양압기 기계 소리? 아, 그 백색 소음 같은 반복적인 소음이 제 숙면을 방해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걸로 결론 났어요. 유유. 그럴 수 있죠. 또 코고는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양압기 했는데 그 소리가 또 시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죠. 모기를 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또 여러분 공유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모기 피하시는지 요즘 또 열대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안올때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오는지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팁을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공유해 주시고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답답한 고민 간직하신 분들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접수가 되니까 오늘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음주후엔 티맵테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선연료, 한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펙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서울시가 내일 밤 9시부터 다음 날인 30일 새벽 6시까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성수대교 남단 램프를 전면 통제하고 인접한 올림픽대로 한개 차로도 일부 통제할 예정입니다. 최근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 약 9cm의 단차가 발견됐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인데요. 이번 점검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포장 아래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수대교 단차 발생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단차가 존재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을 거론하면서 단차의 원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단차는 1에서 2cm만 돼도 문제라면서 정밀 안전 진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한강 교량의 모든 진출 입 램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전수조사 결과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관 가족 사건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거나 최근 3년 내에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이거나

장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117건의 경찰 가족 사건이 확인됐는데요. 경찰청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44건을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이송하지 않은 사건도 73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부친이 10년 넘게 근무한 곳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지난 5월에는 전북경찰청 내 파출소 소속 모 경감도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내 성인 3명 중에 1명은 최근 1년간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폭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음주 관련 건강 행태 심층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폭음하는 비율인 월간 폭음률은 37.3%로 집계됐는데요. 남성은 한 번에 소주 7잔 또는 맥주 5캔, 여성은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면 폭음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폭음을 주 2회 이상 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12%였는데요. 40, 5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음주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최근 10년간 여성은 30대 이상에서 월간 폭음률과 고위험 음주율이 모두 늘었는데요.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음주 수준은 높은 편이어서 월간 폭음률은 OECD 평균을 웃돌았고요. 비교 가능한 27개국 회원국 중에서도 5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798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손민수님이 젠디 오늘 구마모토에 규모 7.1 강진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구마모토 한 대형 쇼핑몰에 사람들이 갇혀있고 행방불명 상태래요. 얼른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후 4시 27분쯤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남 지역에서도 일부 진동이 관찰됐다고 하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이에 따라 높이 1m의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고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4만 8천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떨어진 물건에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고 합니다. 구마모토시 남동쪽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또 폭발이 발생해서 쇼핑몰 붕괴되면서 내부에 다수의 시민들이 갇혀 있다는 소식도 아까 민수님 전해주신 것처럼 들어와 있고요.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구마모토 지역은 10년 전이죠. 2016년에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당시 지진이 발생한 하루 뒤에 또 더 큰 지진이 온 적이 있어서 주민들은 혹시 모를 추가 지진에 대비해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지진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부산이죠. 구마모토랑 인접해 있는 부산에서는 또 지진계 감지가 됐다고 하고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진 피해 지진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772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2633님 안녕하세요. 더워서 나왔는데 밖이도 시원하네요. 동네에 황소길이 있어서 걷고 있어요. 올해는 많이 덥네요. 수고하세요. 더위를 피해서 또 밖으로 나오셨군요. 2633님 황소길이 또 동네에 있으면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황소길 걸으면서 듣고 있다는 문자 종종 보내주시는데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긴장 푸는데도 아무래도 그 감촉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연을 또 가까이서 느끼면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위에 더위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484님 여기는 전남 광주입니다. 저는 동네 제과점을 운영하는데요. 낮에는 오븐 앞에서 씨름하고 퇴근 후에 3시간 정도 이렇게 밤낚시하면서 오당제를 듣고 있네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시원해지네요. 사진을 또 같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1484님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그 저 멀리 보이는 야광지만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이것도

0: 나름 느낌 있고 멋지네요. 또 재가점을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1484님은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븐 앞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밤낚시 하시면서 라디오 듣는 이 시간이 뭔가 우리 1484님께는 최고의 휴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도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바람 맞으시면서 또 좋아하는 낚시 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낮 동안에 쌓인 더위와 피로 함께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666님. 오늘은 별것도 아닌 걸로 화가 났고, 화가 나면 눈물이 나는 편이라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직장인이 일하다가 울면 창피하니까 화장실 가서 마음 추스르고 다시 일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 건지,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둘 다여서 그런 건지, 어른이 되려면 절 멀었나 봐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 오늘 많이 힘든 시간 보내셨나 봐요. 그럴 때 있죠. 그냥 별일 아닐 때도 괜히 마음이 울컥하고 막 눈물 나고 그럴 때 있습니다. 또 날씨도 덥다 보니까 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그런 시기죠. 마음도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그럴 때 있는데 우리 3666님 본인의 잘못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과정이 있나 보다. 이럴 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좀 툭툭 털어내셨 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박정술님은 반갑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아내와 딸, 사위와 함께 태안으로 여행 왔습니다. 강아지 챔프2도 함께 왔어요. 즐거운 여행 되기를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챔프2? 강아지 이름 챔프2? 챔프2? 강아지 이름인가 봐요. 너무 귀여워요. 그쵸? 우리 정술님 한번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양에 사는 박정솔입니다.
0: 안양에 사시는 정솔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충남 태안으로 여행 가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럼 태안에 도착하신 거예요?
1: 예, 오늘 아침 안양에서 10시 출발해가지고 12시 조금 넘어서 태안에 지금 도착해서 좀 심은 벌집 카페에서 점심 먹고 좀 저녁에 캔신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지금 있습니다.
0: 저녁은 뭐 드셨어요?
1: 저녁은 바베큐로 고기하고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0: 오, 맛있게 드셨군요.
1: 예.
0: 정수님, 태안 날씨는 어떤가요?
1: 날씨는 여기 뭐 좋고
0: 네.
1: 조금 기온으로 더웠는데 그래도 뭐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여행 와가지고.
0: 아, 그러셨군. 날씨가 덥긴 했군요.
1: 좀 더웠습니다.
0: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좋은
1: 예.
0: 시간 보내신 것 같은데 여행지를 그러면 누가 정하셨어요?
1: 여행지는 우리 와이프가
0: 네.
1: 뭐 정했습니다.
0: 아내분이
1: 아내가,
0: 왜 태안으로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1: 태안은 몇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래도 같이.
0: 네.
1: 그때 좋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0: 오.
1: 다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0: 오, 그러면 오늘 좀 태안에서 뭐 구경하셨어요?
1: 태안에서 가노람 구경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여기 펜션에 와가지고, 근처에 바닷가 구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바다에 또 구경하시고, 따님이랑 사위분도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자주 여행 다니시는 편이세요?
1: 딸하고 사위하고 뭐 자주 시간 못 맞으면은 같이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0: 오, 같이 여행도 다니시는 거 보면은 평소에 좀 사이가 좋으신 것 같은데, 사위분이랑 좀 편하게 지내시는 편이세요?
1: 사위하고 뭐 자주 만나고 집이 가까워서
0: 아.
1: 뭐 대화 식사도 같이 하고
0: 네.
1: 뭐 술도 같이 한잔뭐 먹으면서 마음
0: 오.
1: 잘 하다 보니까 좀 가까운 편입니다.
0: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게 된 비결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편하게 아무래도 좀뭐 가깝게 뭐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0: 네.
1: 뭐 소주한다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진 그런 비결이 된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위분은 성격이 좀 어떤가요? 서글서글하신가요?
1: 저는 좀 서글서글하고 뭐좀 자상하고 그런 편입니다.
0: 아, 서글서글하고 자상한 사위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또 강아지도 같이 갔다고 하는데 챔프2? 챔프2?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1: 챔프2로 된게
0: 네.
1: 챔프가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전에. 그쵸, 강아지가.
0: 아, 네.
1: 여기 있는데 그 강아지가 좀뭐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아지를 다시 분양하게 됐는데
0: 네.
1: 그 다음을 챔프 워투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예전에 있었던 챔프라. 예.

0: 저는
1: 원.
0: 강아지가 있었어요.
1: 예,
0: 챔프
1: 예.
0: 원이.
1: 예,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1: 예.
0: 이제 새로 입양한 강아지를 챔프 2로 이름을
1: 예.
0: 지으신
1: 예, 그렇게 이름을
0: 거구나.
1: 짓게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그 챔프 원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렇게 지으신 거였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신지연님이 태안하니까 개국지 먹고 싶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태안이 개국지가 유명한가 봐요?
1: 개국지가 좀 유명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뭐 준비한 음식을 좀 먹고 해가지고,
0: 네.
1: 내일 아침이나 한번, 점심이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내일 드시겠죠. 그럼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정솔님?
1: 내일은 여기서 뭐 아침 먹고
0: 네.
1: 좀 근처 좀 구경 좀 하다가 집에 올라갈 그런 계획입니다.
0: 내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1: 1박 2일 일정 맞습니다.
0: 그러셨구나. 오늘 사진도 좀 많이 찍고 그러셨어요?
1: 사진도 많이 찍고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0: 네,
1: 사진도 아침.
0: 잘하셨네요. 내일 남은 일정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기 와이프한테 항상 뭐 자녀 잘 키워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자녀가 두 명이 있거든요. 손자 한 명, 손녀 한 명, 두 명을 지금 키운다고 소문하고 있고,
0: 네.
1: 내일 항상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딸, 여기 사회한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가족분들 지금 듣고 계실까요?
1: 가족 아마
0: 아니죠.
1: 옆에 옆방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고 오셨으면 좋겠고,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1: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싶습니다.
0: 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네,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양에서 태안으로 여행을 떠나신 박정술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박기범님이 크 가족분들과 바베큐, 김경주님 아버님 멋지십니다. 즐거운 여행하세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정술님이 또 이렇게 여행 가셔가지고 가족들이랑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이야기 또 전해주시니까 뭔가 들으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모기 관련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111 번호가 2일이 4개예요. 오 신기한데요. 모기 깊이제 뿌리면 모기가 길을 펴서 더 잘 물어요. 피식 이렇게 나왔어요. 어 괜찮은데? 깊이제 모기 깊이제니까 길을 핀다 모기가. 어,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취향 저격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111님. 4897님. 우리 집은 주말 부부인데요. 저는 모기를 못 잡아요. 주중에는 그냥 물리면서 자고 주말에는 남편이 잡아줘요. 그런데 요즘 남편에게 노안이 와서 모기가 잘 안 보인대요. 어떡해요. 아 그쵸. 이게 모기가 안 보일 때가 대부분이죠. 이게 막 계속 귀에서 소리가 윙 나가지고 눈을 떠서 잡으려고 하면은 안 보이고 그래서 자려고 하면은 또 소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럴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불을 켜지 말고 어두운 상태에서 그 핸드폰 플래시만 켜고 그 모기를 살펴본다. 근데 모기가 가까운 곳에 있는 확률이 높대요. 벽이나 이런 근처에 살피셔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기가 참 그래요. 8660님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공유해 주셨네요. 1번 향수를 뿌리면 안 됩니다. 향에 좀 예민하니까. 2번 땀을 많이 흘리면 모기가 백발백중 달려드니까 자주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쵸.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모기에 더 잘 물릴 확률이 높다고 하죠. 3번 술을 마셔서 열이 오르면 모기가 좋아를 하고 달려옵니다. 금주하세요. 그렇대요. 진짜 술 마시면 모기가 자주 온다고 해요. 아 이게 체온이 올라가서 그런 거구나. 오늘 부산 남구 날씨는 35도까지 올라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푹푹 찌는 낮에 볼일 보러 나갔는데 숨이 턱턱 막혀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도 35도까지. 오늘도 서울 제가 아까 한 5시쯤 뉴스할 때 보니까 32도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도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모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매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매미 소리야 뭐 그냥 여름이니까 들리나 보다 하는데 바닥에 보면은 매미가 툭툭 떨어져 있는 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길에 그 지나가다 보면 매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밟을까봐 막 놀란 적도 있고 그렇다고 막 죽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직 살아있는데 툭 떨어져 있는 그런 매미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3439님 젠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오늘 정말 덥고 지친 하루였는데 집에 와서 씻고 에어컨 밑에서 오당제 듣습니다. 앞으로 자주 남길게요. 선미의 열이 올라요 듣고 싶어요. 아 우리 3439님의 신청곡 선미의 열이 올라요 듣고 오늘의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 1355 롯데건설.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5: 자리 어디 부르지?

오늘은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수욕장에 태블릿 PC를 두고 온 시민이 하루 만에 기기를 무사히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11일 딸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어머니가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태블릿 PC를 바닷가에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하루가 훌쩍 지난 데다 피서철 성수기라서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해변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블릿 PC는 처음 두고 갔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요. 심지어 모래와 빗물에 젖지 않도록 누군가 이것에 정성스럽게 싸서 보관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랍죠.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태블릿 PC를 감싸고 있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신문지, 2번 휴지, 3번 비닐봉지. 자, 보기 중에서 물에 닿아도 쉽게 젖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신문지, 2번 휴지, 3번 비닐봉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해수욕장에 태블릿 PC를 두고 왔는데 누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닐봉지 까지 싸서 보관해뒀다니 너무 멋집니다. 어떤 것이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희 작가님이 뭐라고요? 화가 나셨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다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비주의 썸머 나이 201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0: 말을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대형 쇼핑몰이 붕괴되면서 내부에 다수의 시민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마모토시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이 오후 6시쯤 폭발음을 일으키며 일부 붕괴됐습니다. 일본 소방청 재해대책본부는 이 쇼핑몰 내부에 다수의 사람이 갇혀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여론과 선택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음모론이라고 주장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선택이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며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자가 1,500명이 육박했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온열질환자가 73명 발생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482명이 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1명도 추가가 되면서 누적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역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한낮 전국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지수

0: 외선 차단에 유의하십시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일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기강을 잡는 문화, 일명 태움이 여전한데요. 그 정도가 지나쳐서 후임 간호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곤 합니다.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목되죠. 간호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서너 배가량 많은데요. 그만큼 실수가 생기기 쉽고 상급자의 지적이 잇따르게 됩니다. 교육과 실제 업무를 분리해서 감정 개입을 차단하고 간호 인력을 적절히 충원하는 것.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누군가 태블릿 PC가 젖지 않도록 감싸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92님, 3번 비닐봉지입니다. 저도 관광지 화장실에 휴대폰을 놓고 온 적이 있는데 다시 가보니까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직함은 세계 1등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292님, 휴대폰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정답 맞춰주셔서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랜만에 인류애를 느꼈다.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동닭,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만 남의편.
0: 만나는 환상의 짝꿍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2: 더워요.
0: 많이 더웠죠.
2: 아, 너무 더워요. 더워요. 잘 지냈다고 말하기도 진짜. 어려워요.
0: 그러니까
4: 오늘 역대급이던데요.
0: 맞아요.
2: 저는 한 10번 정도 아니다. 한 20번 정도 깬 것 같아요.
0: 아, 잠에, 밤에. 예. 그러니까요.
2: 너무 더웠습니다.
0: 안 그래도 올해 6월, 7월 열대야 일수가 20세기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1994년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2: 아,
0: 해요.
2: 그렇군요.
0: 1994년에는 열대야 일수가 평균 6.5일, 올해는 평균 7.1일이고,
4: 우와.
0: 서울은 오늘도 열대야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극복하는 방법을
2: 제가
0: 찾으셨어요?
2: 1994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했었어요.
0: 오, 기억나세요?
2: 대구에 살았죠.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공포하고
0: 네.
2: 더위의 공포.
0: 그러니까.
2: 지금 저 유사하다는 느낌 들거든요.
0: 맞아요. 예. 진짜 많이.
2: 30년 전이긴 합니다.
0: 그렇네요. 예. 30년 전이네요. 진짜. 김주상 아나운서 어때요?
4: 저는 이 에어컨으로
2: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4: 냉방뼈 걸렸어.
2: 그러니까.
0: 아, 밖이랑 안에 그 온도차가 좀, 괜찮아요?
4: 조심하세요.
0: 그러니까 뭐, 물이라도.
2: 그러니까 에어컨을 되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저는 그 정답이 아니라고. 저희 아내가
0: 네.
2: 에어컨을 좀 조금 높게, 그러니까 아주 낮게 말고, 그냥 계속 켜놓은 게 낫다고 해가지고,
0: 네.
2: 저희는 지금 좀 바꿔왔거든요.
0: 아, 온도를?
2: 20도인가 5도 그쪽 해가지고, 쭉 켜놓고 있어요.
0: 아.
2: 그러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땐 이런 우리 준상 아나운서처럼 그런 기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0: 근데
4: 실제로
0: 네.
4: 에어컨 그냥 쭉 틀어놓는 게 전기세 절감 하는데 훨씬 효과가 있다.
2: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0: 너무 낮게 말고 적당하게.
2: 중간 정도로 해서.
0: 그렇죠. 아니, 오늘 또 그 수업하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네요. 우리 준상 아나운서가.
4: 아, 예, 저희.
0: MBC 아카데미.
4: 홍보해도 되나요?
0: 그럼요. 말해도 되죠.
4: 아, 저희 MBC의 MBC 아카데미라고 또 있는데, 다양한 이제 언론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0: 네.
4: 수업을 듣는데, 아나운서 입문반.
0: 오, 입문반이구나. 예,
4: 한 명은 무려 20살입니다.
0: 우와, 오늘도.
4: 딸벌이에요.
0: 지금
4: 20살 차이, 저랑.
0: 그래요? 네. 우리 준상
2: 그래서 그런지 여기보다는 좀 아이돌이 진행하는.
0: 저 다른, 지금 보고 싶어요.
2: 다른 쪽을 좀 보고 싶어요.
4: 저희 바로 옆 스튜디오에.
0: 그러니까.
4: IOI 출신의 그 유정 씨가 방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 정말 놀라.
4: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가보는구나 이러다 갑자기 옆 스튜디오로 유땡 막 이러더라고.
0: 진짜 그래요. 네.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다 보면은 그만큼 재밌을 수 있으니까.
4: 네.
0: 지난주에 우리 또 JTBC 김하은 아나운서가 왔었는데
4: 그렇죠.
0: 많은
4: 맞습니다.
0: 분들이 함께해 주시니까 좋네요.
4: 예.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만 남의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4: 네, 경기도에 사는 정고민 여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불의를 보면서도 참아야 하는지요? 어느 직장을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꼭 있나 봅니다.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농담도 많이 하고 직원들끼리 뭐든 나눠먹고 휴게실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팀장님도 그런 분위기가 좋았는지 정수기밖에 없었던 텅 빈 휴게실에 마시는 차도 여러 종류 사다 놓으시고 커피도 사다 놓으시고 컵라면, 빵, 과자까지 박스채 가져다 놓고 편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런 직장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동료 언니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5: 재은 씨 있잖아,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숙 언니랑 채은 언니가 좀 수상한 것 같아.
0: 왜?
5: 아니 우리 점심 먹고 나서 밖에 나와서 산책하고 오잖아. 그때마다 그 언니들은 꼭
6: 니들끼리 다녀와. 우린 됐어. 관절이 시원찮았어.
5: 이러면서 안 가잖아.

0: 어, 그렇지. 근데 그게 왜?
1: 근데 산책 빠지고 휴게실 문품에 손을 대는 것 같단 말이야.
0: 뭐? 에이, 말도 안 돼.
1: 진짜야. 커피도 많이 줄어들고 컵라면이랑 빵도 몇 개씩 없어졌어. 그리고 물티슈 쌓아둔 것도 확 줄었다니까.
0: 물티슈까지? 아니, 커피랑 빵은 누가 먹어서 없어진 거 아니야?
1: 그게 아니야. 내가 수상해서 산책 가기 전에 개수를 세어봤는데 산책 갔다 온 사이에 몇 개가 없어진 거야. 미쳤나 봐, 진짜.
0: 에이, 설마 그런 거? 어, 그건 언니들이 가져갔겠어.
1: 어, 그럼 그 많았던 것들이 갑자기 어디로 갔냐고.
0: 그러고 보니 그 언니들이 한 번씩 배낭을 메고 출근하는 게 수상쩍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언니들을 믿으려고 노력했는데요. 한 번은 옷을 갈아입다가
2: 이거 어떡해?
0: 왜요? 무슨 일인데요?
2: 아무것도 아니야. 주사.
0: 이렇게 지숙 언니가 야단 법석이라서 봤더니 배낭에서 컵라면이랑 빵이 튀어나와서 후다닥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런 모습을 몇 번 더 들켰는데 지숙 언니는 처음에 눈치를 살폈지만 지금은
2: 왜? 뭐? 네가 어쩔 건데?
0: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회사 간식들을 챙겨갑니다. 팀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사다 놓으시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장님께 고자질하자니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면 뭐라고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제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정 고민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김명자님이 변호사님 관절이 안 좋은데에서 웃음이 빵 크크크 하셨네요.
3: 네. 아니, 변호사님 그 소리를 크게 내는 것 말고도 이런 연기도 가능하시네요. 진짜 스펙트럼이
0: 아, 당연하죠. 야. 우리 변호사님은
4: 에코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만나볼게요.
4: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 예, 있죠.
4: 관행적인 걸 어기는 거거든요. 어. 매우 간단해요. 그 물건들은 거기서 먹는 거예요.
0: 아,
4: 사실은 그치.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조금 용납이 안 돼요.
0: 오.
4: 예컨대 거기 있는 과자를 자기 자리에 이동해서 먹는 것도 사실은 관행상 맞지 않습니다.
0: 진짜?
4: 맞지 않아요.
0: 오, 그래요?
4: 예컨대 뷔페 가서 뷔페 음식을 거기서 먹는 건 가능합니다.
0: 네.
4: 근데 그거를 싸들고 와서 딴 데서 먹는 거.
3: 그거 안 되죠.
4: 거, 이거 안 되는 것처럼. 네. 약간 이거는 뭐 법은 아니에요.
0: 네.
4: 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0: 어.
4: 가급적이면 여기서 먹으라고. 요 장소에서 어떤 휴식, 휴게 차원에서 먹으라고 제공되는 음식들이거든요. 과자들이거든요.
0: 네.
4: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더 넘어가서 챙겨서 집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죠.
0: 아,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도 회사 생활하면은 탕비실에 과자나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0: 네.
3: 근데 그게 회사에서 많이 먹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뭐 자기가 집에 가서 먹으려고 싸간다 이거는
0: 아마
3: 저 본 적도 없고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 누구냐? 많이 먹는 사람도
0: 찔려가지고 제가 좀 많이 먹어요. 과자를 아니, 좀 많이 먹습니다.
3: 아닙니다.
0: 아, 네.
3: 그 정도는 네.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 젠디는 다양하게 드세요. 많이는 아니고
0: 네.
3: 새로운 게 생기면 맛을 꼭 한 번씩
0: 어,
3: 보시더라고요.
0: 그건 그래요. 네. 저희 친구들이 후배들이 맛있는 거를 많이 사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4: 근데 거기서 먹는 거야 상관없죠.
0: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요.
3: 뭐.
0: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과자하고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4: 네.
0: 많이 안 먹더라고요.
4: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방송 출연 대기하면 대기실에 과자들을 이제 줍니다.
0: 네.
4: 그것도 아주 불문율이 있어요.
0: 오.
4: 그 과자를 챙겨가면 안 돼요.
0: 아, 진짜?
4: 거기서 먹어야지 간혹 챙겨가는 출연자들도 있어요.
0: 오.
4: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0: 오.
4: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식사를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해요.
0: 아, 진짜.
4: 제가 과자 좋아하진 않는데
0: 네.
4: 사탕이나 뭐 과자나 있으면 꼭 맛은 보는 편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저도요. 네. 그 정성껏 누가 사왔는데 안 먹으면은 좀 아깝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먹는데. 우리 김준사 아나운서 절대 안 먹어요.
3: 아, 저는 진짜. 과자는 안 먹고.
0: 과자 절대 안 먹고.
3: 저는 저도 혹시 탕비실 관리 좀 했던 거 아세요?
0: 아니요.
3: 제가 과자를 네. 한 2년 정도 관리했었거든요.
0: 몰랐어.
3: 근데 저희가 예산이 빠듯해요.
0: 아.
3: 제가 어떻게 했냐.
0: 네.
3: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0: 응.
3: 거기에 있는 과자 세팅을 해주시잖아요.
0: 네.
3: 곧 챙겨옵니다.
0: 어, 그거 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3: 근데 같은 MBC잖아요. 같은 MBC니까.
0: 근데 그 주머니가 다르잖아요.
3: 그렇긴 한데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나요?
4: 약간 그럴 것 같긴 한데.

0: 네. 저를 위해서는 아니고 저는 MBC 저희 아나운서 동료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
1: 그래서 저도 양심 고백을 하나 하면은 이제 예. 앞으로에서 저희 라디오 앞으로에서 예. 과자를 챙겨놓으신 거 보고 먹고 싶은 거예요. 예. 하이킹 팀 거. 예. 하나 이렇게 먹은 적 있어요. 저희 팀 거 아니지만.
0: 그 정도 괜찮다.
1: 하나 정도 괜찮다.
2: 엄밀히 말할게요. 엄밀히 말하면
0: 예, 예. 법적으로
2: 횡령죄가 돼요.
0: 아, 정말로 아니, 같은 MBC인데
2: 횡령죄는 뭐냐면요. 네. 타인의 소유인데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귀하로 네. 그것을 취득하거나 뭐 지금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범죄가 됩니다. 반환을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
0: 같은 MBC요.
2: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에서 네. 혹시 그 과자 재현 씨 가져갔어요 했는데 반환을 거부해요.
0: 그러면 안 되죠.
2: 엄밀히 말하는 거예요.
1: 근데 엄밀히. 너무 네. 정이 없다. 네. 그 정도는 아니,
2: 법적인 얘기를 하라면 딱 그렇게 말씀.
0: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남의 편 못 등에
2: 그렇긴 한데 아. 법을 다 적용할 건 아니니까요.
1: 아 네. 그래. 그렇군요. 아니 그 사건 기억나시죠? 탕비실에서 초코파이, 아 초코 과자 하나 가져.
2: 그거 처벌 받았잖아요. 절도죄로.
1: 네. 근데 그 뭐 그럼 처벌로 끝났어요? 뭐 어떻게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2: 말들이 많았어요. 이걸 처벌해야 되나? 경비 네. 하시는 분 힘든데.
1: 그러니까.
2: 근데 이제 또 회사 측에서는 또 타당한 이유를 대해서 결국은. 범죄가 성립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이야, 그렇구나.
0: 어려운 문제다.
1: 그럼 변호사님은 뭐 그 녹화 가서 정말 막 맛있는 과자 하나라도 이따 집에 가는 길에 먹어야지 하면서 챙겨오신 적 없어요?
2: 몇 번 그 죄송하지만 그런 적 있긴 했. 너무 탐나는 과자인데 네.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초콜릿 유의 과자인데
1: 네네.
2: 지금 먹기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2: 살짝 가져가는 경우는 네.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여기 사연에 나오는 네, 이 정도는, 회사 동료 네. 언니처럼 네, 막 챙겨가고 이러진 않으면
2: 네, 이거는 보면 고의적인 거라고 봐야죠.
1: 네.
2: 그냥 물품이 더러우면 그냥 자동적으로 챙겨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정말 그 우리가 사회 상규나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있잖아요. 법도 그런 건 봐주거든요.
1: 네.
2: 근데 그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이 사연자분처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 제 생각에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맛이 없는 과자가 있으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탕비실에 별로 탐나지 않을 만한
2: 좋은 방법.
1: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0: 건강식품으로 바꿔서.
1: 건강식품. 네. 저는 준상 씨가 사다 놓은 두유는 절대 안 먹어요. 맛없는 네. 두유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걸로.
2: 그 마찬가지로 저희는 연예인 대기실 그 거기서 과자들 중에 네. 서리태 볶음 이런 거 안 먹더라고요. 그게 한 9달째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싫어할 만한
1: 그러니까.
2: 과자나 이런 네. 것들을 배치해두면
1: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죠.
2: 서리태 볶음 진짜 놀랍게도 2달 누군가는 먹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먹는 모습을 보면서
1: 변호사님 한번 도전해보신 거예요.
2: 저는 진짜 한 며칠 기다렸다 정말 안 먹으면 제가 먹으러 저라도 먹으려고.
0: 저는 오히려 주타코나 하고 챙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0: 그럼 갑자기 다른 동료가 챙길 수도 있어요.
1: 맞아. 예. 그럴 수 있어. 이 언니 말고 사연자님이 챙기실 수도 있지. 그 취향이.
0: 어렵다. 근데 이럴 경우에 그래도 본인이 직접 팀장님한테 고자질 하기보다는
1: 네.
0: 좀 모든 동료들이 하나둘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그 모든 사람들한테 공론화 시킨다?
0: 약간씩 알리는 거죠.
1: 진짜?
0: 그 언니가 가져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팀장님한테 바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바로 커질 수 있는데
1: 네.
0: 다른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도 눈치가 보이고 다들 이렇게 몰래 힐끔힐끔 보는데 안 가져가지 않을까? 어렵다.
1: 아니면 네. 그 뒷담화가 될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직접
0: 어렵네요.
1: 그 언니한테 얘기하는
2: 뒷담화. 거죠. 뒷담화죠 사실은.
1: 그렇죠.
2: 뒤에서 비난하는 건데 직접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1: 그런가?
2: 또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한 50년 이렇게 변호사 업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1: 네.
2: 그게 앞에 가서 꼭 얘기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 올바른 건 아니지만
1: 네.
2: 오히려 뒤에서 이 사람 모르게 얘기하는 게 그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기엔 좋은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1: 오히려.
2: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저라면 팀장님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팀장님한테.
2: 네.
1: 그렇군요. 우리 준상 아나운서는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조금 위험하다.
0: 네. 좀 그래도 근데 이게 뒷담화긴 한데.
1: 네.
0: 사실이잖아요.
1: 그렇긴 하죠.
0: 그냥 동료들에게 동료들하고 하나.

0: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예. 아니면 그러는 거죠. 탕비실 운영 방식을 바꾼다거나 탕비실의 과자를 놓지 않기로 한다.
1: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면 차라리 과자를. 아예 과자를 놓지 않기로 한다던가 네네. 아니면 모두가 보이는 곳으로 위치를 옮긴다거나.
1: 그렇죠.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0: 이런 면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1: 어쩌면,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네. 모두가 보이는 곳으로 옮기면 가져가기도 어려울 테니까 꼭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SF9의 왜 이래?

0: SF9의 왜 이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만 당신 편, 오늘도 당신 편,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233님.
1: 네. 전국 완주군에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과자를 가져간 사건은 1심에서는 벌금 5만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보도가 네. 함께 확인됩니다.
2: 아마 제가 그때 이제 1심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절도죄가 됐고요. 이게 경계가 있어가지고 네. 그 안에 그 과자를 보관하는 쪽이 그 경계를 좀 침범해서 그래서 절도의 그 고의가 있다고 봐서 이제 근데 금액은 싸으니까 5만 원 선고를 했는데 네. 아마 2심에서는 허락을 받았다. 그 피해자의 허락이 있으면 그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당방위처럼. 네. 그 허락이라는 거는 뭐 승낙 이런 거는 뭐 묵시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되니까 아마 그래서 무죄가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다행이죠. 이 5만 원짜리 아이 초코파이 아 죄송해요. 초코 과자 하나 먹었다고
0: 그러니까.
2: 문제 되는 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그렇죠. 네.

0: 1510님, 관행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집으로 싸가는 것은 절도 아닌가요? 사무실을 보면 꼭 싸서 가져가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쵸.
1: 네, 흔히들 있는 일인 것
0: 네,
1: 같아요.
0: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2: 그게 딱 맞아요.
0: 네.
2: 1035님은 종이에 가져가지 맙시다. 라고 붙여놓으심 어떨까요?
0: 그니까.
2: 이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네. 누가 쓰는 건지 모르니까.
0: 맞아요.
1: 맞아요. 9240님, 문구를 적어서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이 물건은 회사 기물입니다. 같은 얘기죠.
0: 맞아요. 다 비슷한 의견도 주셨는데, 이경희님도 탕비실 과자 가져가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서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유연희님, 테이크아웃 안 돼! 이라고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거의 비슷, 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게 종이에 써서 붙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요.
0: 맞네요.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정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1: 이재형님. 누가 뷔페에서 음식을 담아서 집에 가져갑니까? 그거랑 똑같죠. 탕비실에 CCTV 모형을 달아놓으세요.
0: 그렇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네,
2: 신은님. 당연히 팀장님께 말해야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됩니다.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범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0: 박희범님.
1: 참으세요. 절대 그냥 모르는 척 넘기세요. 내일이 아니면 굳이 참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쓸데없는 정치 세력 뒷담화 끼지 않는 게 가장 슬기로운 삶이랍니다.
0: 그렇죠.
2: 5835님은 본인에게 자꾸 탕비실 물품이 없어진다고 모른 척 은근하게 말하는 것도
0: 괜찮은데?
2: 같아요. 다른 사람이 눈치챘다고 생각하면 덜할 듯해요. 괜찮네요.
0: 네. 탕비실 무거운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네.
1: 좋네요. 6871님. 안녕하세요. 저는 각각 배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당 라면 2개 이렇게 나와요. 먹는 거에 마음 상하면 제일 속상해요.
0: 이거 좋다. 배분해주는 거.
2: 차라리. 하나씩.
0: 네, 하나씩.
2: 몫을.
0: 맞아요. 네. 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평화로운 해결 방법. 네. 자, 방금 나온 얘기들이 정고민님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답답한 고민 사연 있으시면 저희 오당자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2: 네, 이게 사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0: 그러니까.
2: 저는 저희들보다, 우리 댓글에서 많이 주셔가지고.
1: 네,
2: 정답을 봐준 거죠.
0: 그러니까.
2: 요 방법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1: 맞아요. 네.
2: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1: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주셨지만. 네. 정말 저는 이 탕비실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네. 뿌린 대로 거둔다. 자꾸 그런 거 가져가면은. 네. 동료들에게 신뢰도 잃고.
0: 그렇죠.
1: 아, 저 사람은 회사 물품이나 가져가는 사람이야 하고 결국 자기한테 손해로 돌아오니까. 혼자 알아서 정신을 좀 차리셔라.
0: 네.
1: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니, 그 자리에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막.
1: 네.
0: 너무 막, 아니,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드시면 깔끔하다.
1: 네. 네,
0: 회사에서 먹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0892님이 신청해주신 이효리의 유고걸. Hey girl!

이효리의 유고걸 0892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김대현님, 저는 오늘 면접 보고 왔어요. 드디어 합격했어요. 잔디 축하해 주세요. 오, 지난번에 화요일에 면접 본다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대현님 합격하셨나봐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3178님, 여긴 흑산도예요. 저고 방파제 걸으면서 운동 중입니다. 아, 저도 방파제 걸으면서 운동 중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섬이 너무 예뻐요. 여긴 아직 시원해요. 흑산도는 시원하군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시원한 날씨가 보여지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3178님 부럽습니다. 5036님, 대프리카 대구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잠을 자서 많이 더웠지만 손자 재롱 보고 더위를 이겼네요. 이제 육대하는 중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 대구에 계시는 우리 5036님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손자의 귀여운 재롱을 보면서 그나마 더위를 잠시 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7011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오당제 본방으로 듣습니다. 8년 만에 해외여행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여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세수하고 라디오 듣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8년 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군요.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우리 7011님. 근데 왜안 맞다고 느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게 편안하고 뭐 그런 기분이어서 그렇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셨으니까 재밌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 아, 집에서 라디오 듣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9214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남 광양입니다. 현재 기온 33도로 무지하게 덥네요.

전국이 무더위와 싸우는 중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전남 광양에서 철을 생산하는 피사에 다니고 있는데 샘물이 어찌나 뜨거운지 지금의 날씨는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작업복도 특수한 작업복에 각종 보호 장비를 착용하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꿉꿉해요. 잠시나마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며 라디오를 청취하니 꿀처럼 달달한 목소리가 피로를 녹여주네요. 고맙습니다. 와, 광양에서 또 일하고 계신 우리 9214님, 광양도 오늘 폭염 중대 경보 발령됐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이 뜨거운 샘물 앞에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우실까요? 9214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일하실 때 쉬는 시간 지키는 그거 있잖아요. 꼭 쉬어서 일하시고 너무 괜찮은데 뭐 계속 할 만한데 하다고 계속 일하시면 안 되고 꼭 잠깐이라도 쉬어가면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94님은 여름철에 먹는 거 조심조심해서 드셔야겠어요. 어제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저녁 먹고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병원 갔더니 장염이라네요. 아, 어떡해요. 장염 걸리셨구나. 우리 1794님. 진짜 여름철에는 뭘 먹어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아침에 만든 음식도 점심 지나고 나면 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달걀도 웬만하면 완숙으로 요즘 같은 날 반숙해서 먹지 말라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잘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1794님. 따뜻한 물 많이 챙겨 드시고요. 2123님은 세 달 전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갈이를 했는데 거기서 알을 깠는지 귀뚜라미가 밤마다 우네요. 아파트 9층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어색하지만 어서 빨리 가을이 오길 바랍니다. 귀뚜라미가 맞을까요? 오, 귀뚜라미 알이 함께 들어왔나? 진짜 궁금하네요. 아파트 9층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게 참 신기하고 뭔가 색다른 풍경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매미 소리 때문에 뭐 다른 소리가 요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 확실히 가을 분위기 나서 조금 덜 더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무더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금방 또 가을 되고 겨울 되고 아 춥다 춥다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시원한 가을이 빨리 오기를 바라보면서 6316님은 젠디 부산은 덥지만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8월에는 짧게라도 여행 다녀올 거예요. 부산만한 도시가 없어서 걱정이긴 하지만요. 오, 부산에 계시는 우리 6316님 부산만한 도시가 없다. 오, 엄청 지역 사랑이 굉장히 부산 부심이 있으신데 그쵸. 부산 너무 좋은 곳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또 좋은 곳들이 엄청 많다. 가지 않으셨던 곳들, 한 번도 못 가보신 곳들 찾아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태안 얘기도 나왔는데 태안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저기 갈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짧게라도 여행 꼭 다녀오세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수요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5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니 베넷, 레이디 가가가 함께한 I can give you anything but love, 그리고 네킹콜의 키사스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 간다, 장까지 가나.
2: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5: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0524님, 7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방배동에서 봉사하려고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떤 봉사를 하실까요? 우리 0524님. 7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봉사로 마무리하신다니 정말 의미 있는 계획인 것 같고요.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이런 더운 날씨에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마음이 너무 멋지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 잘 다녀오세요. 이혜원님은 독서 모임 선정 도서가 헤르만헤세의 시따르따였는데요. 끝까지 못 읽은 채로 모임에 참여하고 왔었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흥미로워서 이 책을 꼭 끝까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따르따를 마저 완독할 계획입니다. 오,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시는군요. 독서 모임의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다 읽지 못한 책이라도 다른 사람의 이런 감상, 다양한 해석을 듣다 보면 뭔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새롭게 보이고 또 더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회원님께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내일 또 책 다 완독하시고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예찬님, 어젯밤에 제 최애 일본 추리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작품에 푹 빠져서 작가님의 책들을 즐겨 읽었던 팬이라서 많이 슬픕니다. 내일은 집에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책 읽으려고요. 그렇죠. 맞아요. 어제 이런 별세 소식이 들려왔죠. 예찬님이 또 워낙 좋아했던 작가님이라서 많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책 읽으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윤수빈님은 내일 제주도로 떠나신대요. 짐 싸면서 듣는 젠디 목소리 너무 좋네요. 오늘 특히 빵빵 터지셔서 젠디 웃음소리에 저도 덩달아 웃는 중이에요. 그동안 숨 돌릴 틈 없이 너무 바빴는데 가서 힐링하고 오려고요. 오, 제주도 여행 가시는구나. 우리 수빈님 너무 좋겠네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으니까 이번 여행만큼은 일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또 쉬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또 보면은 이 더위가 금세 날아가지 않을까. 그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지친 몸, 마음 든든하게 충전해 오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천천히 좋은 곳들 많이 걸으시고 그렇게 여유 있게 즐기다 누리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4631님, 저는 내일 출산하고 처음으로 야구장에 갑니다.

나, 오, 아기 낳기 전에는 퇴근 후에 야구장이 제 루틴이었는데, 올 시즌 개막한 지도 꽤 됐는데, 올해 첫 직관이네요. 게다가 내일은 무려 워터 페스티벌 경기라서 응원석 쪽에 마구 물을 뿌려주거든요. 경기가 지든 이기든 마구마구 소리 지르고, 육아 스트레스 날릴 생각에 벌써 신나요, 두근두근. 얼마나 신나실까요? 우리 4631님, 심지어 애기 낳기 전에 매일 퇴근 후에 야구장 가는 게 루틴이셨으면 이날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을 응원하시는지 안 적어주셔가지고 잘은 알수 없지만 그 팀이 어느 팀이든 꼭 우리 4631님이 응원하는 그 팀이 내일 꼭 승리를 거두길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2292님 골라주신 끝곡은요? 이구이님이 마지막 곡 싸이의 낙원 신청합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대형 쇼핑몰이 붕괴되면서 내부에 다수의 시민들이 갇혀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마모토시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 이온몰이 오후 6시쯤 폭발음을 일으키며 일부 붕괴됐습니다. 일본 소방청 재해대책본부는 이 쇼핑몰 내부에 다수의 사람이 갇혀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온열 질환자가 1,500명이 육박했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가 73명이 발생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이 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사망자도 9명으로 는 것입니다. 프랑스 축구의 영웅 지네딘 지단이 앞으로 4년간 프랑스 축구대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프랑스 축구협회 필리프 디알로 회장은 현지 시간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단을 새 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단 감독은 지난 4, 5년 동안 여러 팀에서 감독 제안을 받았지만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위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며 대표팀이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금지 물질까지 섞여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도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

그러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전력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5배 넘게 늘어날 걸로 전망되는데요.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보니 전력망에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비수도권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다만 입지를 옮기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송전망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전력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이런 전력망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잠시 후 김광호 강원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0: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2: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0: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폭발하고 있는 전력 수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호, 강원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네. 교수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부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40년에는 지금의 5배 수준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이 정도 수요 증가가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네. 앞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 과정에서 또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 알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앞으로 얼만큼 이제 그 구축이 될지 그 규모를 이제 예측한 그런 자료들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 이제 2024년이죠. 그때 5테라와트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040년도가 되면 한 30테라와트 안팎으로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략 한 5에서 6배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약간 그 전체적인 이제 전력 사용량의 감을 좀 느껴보시면 보통 1테라와트라고 하면 약 한 28만에서 한 30만 가구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웬만한 중소도시 가정용 전기를 이제 통째로 사용하는 거죠.
2: 예.
4: 그게 이제 30만 테라와트로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거의 뭐 800만에서 900만 가구가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대도시의 이제 전기 사용량이 되겠고
2: 네.
4: 보통 이게 이제 원전이 한 1기가가 이제 한 그러니까 1기가 이제 1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2: 보통 원전 하나가 1기가.
4: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한 3기에서 4기 정도가 전기를 이제 만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커지고요.
2: 네.
4: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보급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2: 네.
4: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전체 어떻게 보면 전력 계획의 방향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네.
4: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병목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전력입니다.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 그러면 서버라든지 뭐 GPU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설비를 이제 보통 요즘에 생각을 하는데
2: 예.
4: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량을 확보하면 사실은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그 해당되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서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긴 하지만
2: 예.
4: 근데 이제 사실은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설비들을 이제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사실 데이터 센터는 가동이 불가능하니까
2: 예.
4: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속도와 그다음에 거기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속도가 서로 맞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보통 만약에 이제 뭐 마음 먹고 건설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건설을 할 수가 있죠.
2: 네.
4: 근데 이제 전력망 같은 경우는 거기다 전력을 공급을 한다고 했었을 때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가 바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강할 수 있는 전력망 같은 경우는 뭐 계획에서부터 뭐 인허가 그 최종 건설까지 보통 아주 길게는 한 1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송전망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 이런 발전원까지 준비한 속도가 상당한 시간 차이를 발생을 시키고 있어서
2: 예.
4: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의 지연의 주요한 원인들이 이제 이런 전력 공급 체계를 확보하는 게 이제 어려운 점이고
2: 네.
4: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2040년도의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전기 양이 부족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2: 네.
4: 이제 발전

0: 에서부터 그다음에 송전설로 그다음에 변전소와 같은 이제 전체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볼 수 있죠.
1: 그렇군요. 네. 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예. 생각도 들지만 예. 예. 또 일각에서는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시기를 지금 전력 소비량을 그 우리가 추산했을 때 네. 2040년까지 지금의 한 5배 수준에서 6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 기 위해서 원전으로 따지면 한 3기에서 네. 4기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원전 잘 짓는데 기껏 3, 4개만 더 지으면 되네요.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걸 어떻게 또 설명하면 좋을까요?
0: 글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양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뒤에서도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발전원이 있는 곳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발전소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대용량 발전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동해안 지역, 그다음에 뭐 영동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돼 있습니다. 뭐 대용량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이제 주로 데이터 센터 수요들이 좀 있는 편인데 결국은 그 양을 충족시키는 거는 뭐 발전소를 건설을 하면 되겠지만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를 만드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달하는 그 선로 길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네. 네. 그런데 어차피 네.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민간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 수요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민간 기업들이라는 건 사실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전기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0: 네네.
1: 수도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자체를 발전소 옆까지 건설하려고 그렇죠. 오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네. 송배전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막 요즘 여러 추정들이 있었어요. 네.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
0: 굉장히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사실은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미국도 이제 그 망이 워낙 노후화돼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을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1: 예.
0: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는 망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기를 그러니까 받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는 어떻게 하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발전소 있는 근처로 가자. 또는 뭐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발전소를 짓자. 뭐 이런 시도들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콜 로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1: 예.
0: 그 데이터 센터 위치에다가 발전소를 지어주는 그런
1: 예.
0: 형태로서의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다가 지금 그 건설해 갖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공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3마일 원전 같은 경우 이제 그 스톱돼 있었다가 다시 재가동하는
1: 예.
0: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해서 이렇게 재가동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SMR이라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소형량의 원자로
1: 네.
0: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작고 또 안전성이 더 확보가 돼 있다라는 그런 SMR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전적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1: 예.
0: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SMR은 아직 이제 실용화가 아직 안 돼 있는 단계니까
1: 예.
0: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 또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전기를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가스터빈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1: 네.
0: 지금은 이제 부족 현상이 일어날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땅이 넓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여러의 부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좁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워낙 수요 밀도도 높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콜로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쉽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예. 그래서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망에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의존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우리도 또 미국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는 여러
0: 그렇죠.
1: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네.
1: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은 도대체 일반 산업 시설과 비교했을 때
0: 네.
1: 뭐가 이렇게 크게 다른 건가요?
0: 지금 이제
1: 특히 다른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다른 고민을 할 것 같아서요.
0: 그렇죠.

0: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1: 예.
0: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다른데요. 이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 시설이죠.
1: 네.
0: 근데 이제 이 우리 이제 전력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 센터는 이제 사실은 한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전력 사용량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의 전력 부하로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집적된 공간에서
0: 그렇죠.
1: 엄청난 네. 전기를 쓰는 게 기존의 산업 시설과 가장 큰 차이다.
0: 그렇죠.
1: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그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잠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밤새도록 돌아가기도 학습도
1: 네.
0: 하고. 뭐 출원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시도 그 멈출 수 없는 그런 그 부하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전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전기 사용 시설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서 운영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 숙제입니다. 이제 개통망을 갖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1: 예.
0: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그러니까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양도 집중돼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용량을 갖다가 임의로 이제 조절할 수도 없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경직돼 있는 부하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전력 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 예.
0: 이 정전만 이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정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 품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60Hz의 전기 교류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전압은 지금 이제 220V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변동되고 그다음에 주파수가 변동되고 전압도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자주 있으면 품질이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설비들이 서버라든지 통신 설비들이 워낙 이쪽 전력 품질에 민감해요.
1: 네.
0: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전력 품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굉장히 오동작하거나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전기 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그 데이터 센터 자체로만 보면 열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열 사용량이라기보다는 열로 나오는 손실되는 양이 많다는
1: 예.
0: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기 그 선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열들이 손실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냉각하는 것이 이 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1: 예.
0: 우리 이제 컴퓨터 보면은 이제 팬 돌아가는 것처럼 그 아래에 있는 CPU나 이런 것들을 이제 냉각을 시켜줘야지 이제 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1: 예.
0: 그래서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는 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의 한 40% 정도가 그 열을 냉각시키는 데 사용을 해요.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를 냉각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뭐 산업용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 뭐 사무실 이런 사용하는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니까 사실 고민스러운 이렇게 망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말씀도 네. 그러고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용처가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
0: 그렇죠.
1: 자연스럽게 네. 이제 그 전기 공급 시설에 대해서도 좀 차별화된 시설을 해야겠네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0: 네.
1: 그 아까 24시간 가동돼야 된다고 말씀 주셨으니 끊기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혹시 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뭐 선을 하나 더 깔아준다든가
0: 그렇죠.
1: 뭐 이런 것도
0: 그렇죠.
1: 필요한가요?
0: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예비 전원 같은 경우 선로들을 공급하는 경우가
1: 예.
0: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비 전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해당되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이제 예비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전소나 어떤 선로에서 전기를 공급받다가 그 선로가 끊어지면 이제 완전히 이 그 전기가 스톱이 되니까 이제 망에 의존할 때는 다른 변전소라든지 다른 선로로부터 이제 그 전기를 공급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종전 전원 장치라든지 뭐 비상발전기 같은 것들을 반드시 그 보유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여러 가지 그 비상 사태에서 전원이 끊어짐을 해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그런 어떤 그 정보 서비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그 역할이니까 그 정보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1: 네.
0: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1: 예.
0: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2중, 3중의 어떤 보호 조치

0: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이게 데이터 센터를 고려한다는 건 진짜 전력 공급만 구축할 때도 비용도 더 드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 자체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네.
1: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데 우리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구축할 때 보니까
0: 네.
1: 미국 같은 나라는 물하고 전기를 미리 어떤 쿼터로 확보해 놓는 작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 어디 짓는다라고 하면 네. 그냥 전력 공급 가능 여부는 미리 확인 안 하고 덜컥 지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그냥 기업에선 저희 어디다 얼마 지을 거니까 전력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국가가 그건 개런티하면서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건지 이것도 좀 프로세스가 그렇죠. 궁금합니다.
0: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부나 그다음에 전력 당국은 기본적으로 망 사업자는 사실은 그 국민이 그리고 또 여러 사업자들 수요차가 원하는 전기를 공급해야 될 사실은 책임은 있어요.
1: 예.
0: 책임은 있지만 그 책임이 무조건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다른 수요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못되게 억제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신청한 전력 용량이 모두 다 이제 확정돼서 수요로 들어와서 그거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여부를 보통 검토를 하게 될 텐데 그건 보통 이제 개통 전력 개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보통 사업자가 요청한 최대 전력을 기준을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전기를 다른 소비자들의 어떤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자가 100메가와트를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한전이 해당되는 사용 시점에 전력계통에 아무런 100메가와트를 공급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게 2024년도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어요. 시범 적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한전에서 전력 사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력 전기 사용을 허가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측면까지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통 포화 지역에 어떤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이제 보통 10메가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전력망에 들어올 때 들어오고자 할 때 그 전력망에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낼 것인가를 평가해서 그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만 전기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보통 지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제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지역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업이 안정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이 과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제 어떤 전력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전력 공급에 대한 어떤 정책 부합도 같은 이런 비기술적 검토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이제 전기 사용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시범 운영 실적을 한번 보면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신청서가 수도권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실적을 보면 대략 한 뭐 6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과반수를 훨씬 넘는 게 이제 수도권으로 입지를 제출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그 심사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통과하는 것들은 수도권 비율이 보통 한 5분의 1 정도는 낮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비기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전력 사용 신청 시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제도가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수 사업자들이 사실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허수 사업자들을 또 계속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속적인 제도 보완도 지금 그 추진을 아마 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교수님 말씀.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지금 뭐 GPU와 같은 반도체 확보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0: 그쵸, 예.
1: 그거야 뭐 단기적으로 수량 확보하면 되는 그쵸, 것 같고
0: 예.
1: 야, 이 전력 확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0: 네, 아주 큰 일입니다.
1: 네. 자, 못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김광호 강원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모시고 데이터 센터가 우리 전력망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우리가 전력망을 공급한다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이슈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이 어떤 발전 설비를 얻다가 어렵게 구축했다 하더라도 망을 구축하는 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3: 그렇죠.
2: 예. 이 송전망 구축할 때는 중간중간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3: 맞습니다.
2: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 타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3: 그렇죠.
2: 협조도
3: 예.
2: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3: 네.
2: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2: 어느 정도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3: 아, 그게 지금 그 사실은 발전 설비를 지어놓고
2: 예.
3: 그다음에 송전망이 부족해서 전기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뭐 굉장히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꼭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늘상 나오는 아. 거이어서요.
2: 예.
3: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우리나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이 이제 영동 지역의 이제 화력발 발전소의 발전 제약 상황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
2: 예.
3: 이제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 9월 15일 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큰 정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순환 정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 예.
3: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발전 양이 수요 양보다도 그러니까 예측이 좀 그 안 맞았어요.
2: 네.
3: 안 맞아갖고 발전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양이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됐죠.
2: 네.
3: 그래서 만약에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완전히 뭐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대정전처럼 이제 뭐 발전기들이 차단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2: 예.
3: 선제적으로 이제 그 전기 부하들을 이제 끊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전기를 끊는 상황이 있어서.
2: 네.
3: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계획들을 세웠냐면, 아, 발전 예비력을 늘려야겠다.
2: 네.
3: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발전 예비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민간발전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대형의 발전소들을 이제 계획을 많이 해서 건설들을 했었습니다.
2: 네.
3: 그게 이제 영동 지역에 이제 화력발전소들이 있었는데, 보통 뭐 이제 우리가 발전 계획을 세우면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송변전 설비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망을 어떻게 깔지를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이제 그 발전 계획을 세운 거에 따라서 망의 연결 계획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와야
2: 예.
3: 되니까. 그래서 그런 보내는 그런 송전망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동에서 이제 수도권으로는 그런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2: 예.
3: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결국은 출력을 못 내고 있어요. 이제 요 발전 제약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송전 용량이 작아서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비상시에 어떤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약간 신뢰도 어떤 조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3: 어쨌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간 이런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송전망을 건설하는 거하고가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요.
2: 송전망을 건설을 제때 못하는 가장 큰 주된 이유 뭡니까?
3: 아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수용성이에요.
2: 아.
3: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통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0: 사실은 그 로컬에 딱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하고 이제 협의가 잘 되면 이제 사실 해결이 이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데.
1: 쉽게 말해 발전소는 그 지역 주민들만
0: 그렇죠.
1: 딱 설득하면
0: 그렇죠.
1: 되니까
0: 그렇죠.
1: 금방
0: 예.
1: 했는데
0: 그렇죠.
1: 송전은
0: 예.
1: 여러 지역이
0: 그렇죠.
1: 걸리니까.
0: 예. 송전선로는 거의 뭐 경과지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깔려 있으니까 다양한 지자체, 다양한 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1: 문제죠.
0: 예,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 이렇게 좀 무식한 질문 드려도
0: 네네,
1: 될까요?
0: 예.
1: 지역 주민들 안 사는 산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오면 안 돼요?
0: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입지 선정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는 이제 송전선로를 건설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설을 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이제 그 걸쳐 있을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그 경과지 대역들이 큰 게 있으면
1: 예.
0: 거기에 있는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예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1: 예.
0: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도출된 그 경과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선로를 갖다 건설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뭐
1: 네.
0: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건설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1: 예.
0: 근데 사실은 그런 곳이라는 게 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산이나 뭐 이런 데
1: 예.
0: 같은 경우 그다음에 비용도 너무나도 막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최적화하는 길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1: 예.
0: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전선로 건설 완공 시점이 자꾸 이제 뒤로 밀리게 되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소 선 건설하는 것과 송전망 건설하는 거하고 이제 시차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 그렇게
1: 네.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또 하나의 대안으로요.
0: 네.
1: 이게 뭐 돈은 많이 들겠지만
0: 네네.
1: 이렇게 길어지고 늘어지면 결국 우리 AI 경쟁력이 좀 훼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중요하다고
0: 네네.
1: 하니까요.
0: 네네.
1: 그렇다면 아예 지하로 넣는 건 어렵습니까?
0: 아 그것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중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비용입니다.
1: 비용이군요.
0: 이제 얼만큼 그 우리가 그 경제성에 맞게 최적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만드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최대한 어떤 비용 최적화시키고 망에 운영하는 거 있어서의 그런 어떤 효율들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가공선로로 건설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쳤을 때 그 비용의 한 지중은 한 10배? 뭐 이 정도가 들죠.
1: 10배나 들어요.
0: 그렇죠. 엄청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으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한전에서
1: 예.
0: 이제 그 공용망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지만
1: 예.
0: 이제 그런 건설에 따라서 만약에 공용망이 아닌데도 지중화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그 요청하는 곳에서 이제 일부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비용을 갖다가 부담을 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사실은 뭐 제일 심플한 거는 이제 다 지중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전망이나 이런 거에서는 일단은 문제가 없지만 이게 사실 경비 문제입니다.
1: 네.
0: 네.
1: 그러면 요즘 AI로 인해서 추가적인 전력
0: 네.
1: 수요 확보하는 거
0: 네네.
1: 이게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데
0: 그렇죠.
1: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 그러니까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 주변에다가
1: 가는 거.
0: 가는 거. 그러니까
1: 네.
0: 콜로케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펜실베니아 원전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1: 짓고요.
0: 200억 달러 투자를
1: 네.
0: 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스터빈이나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지금 현재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접근하기 좀 쉬운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유럽은 어때요?
0: 유럽 제가 유럽 쪽은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긴 할 텐데 뭐 유럽도 이 전력을 공급하는 거에 어려움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1: 아, 뾰족한 수준인
0: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유럽도 거의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1: 예.
0: 네, 네.
1: 자, 그러면 지금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데이터 센터들이 이미 건립되어 있고 건립도 예정되어 있는
0: 그렇죠.
1: 상황이고요.
0: 예, 예.
1: 그런데 기존 수도권은 또 원래 쓰던 전력 수요도 많을
0: 예, 맞습니다.
1: 거고
0: 예, 예.
1: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현 정부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걸 제일 상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나요?
0: 지금 이제 사실은 이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기 사용량은 최고이고 생산은 이제 최저인 이게
1: 예.
0: 자금률이 이제 아주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전체를 보면 한 전력 소비의 한 40%를

0: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를 이제 소비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망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망을 새로 건설을 하는 거죠. 망을 건설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망을 건설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과도기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장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기 사용하는 시점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전기가 지나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 이제 막 밀집되고 있는 그 가는 그 길들에 이제 자동차가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동차의 그 교통량의 흐름을 시간대를 바꿔준다고 하면 뭐 8차선이 필요했었던 거를 피크 때 한 6차선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가 결국은 이제 그 사용 시간대를 변경시켜주는 건데 그 사용 시간대를 변경시켜줄 수 있는 게 전력에서는 전력 저장 장치예요. 전기가 사용량이 이제 적을 때 저장을 했다가 피크 때 이제 전기를 갖다 공급하는 네.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죠. 이제 그 보통 전력 저장 장치로는 이제 잘 아시는 뭐 2차 전지로 얘기하는 ESS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양수 발전 이제 양수 발전은 수력 발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 그러니까 네.
0: 그 수력 발전은 이제 상부의 저수지에서부터 물을 내려서 이제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건데 이건 이제 위아래에 이제 저수지가 있어서 펌핑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물 위치 에너지를 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피크 때 전기가 필요를 할 때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망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그래서 건설하는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법.
1: 네.
0: 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 네.
0: 뭐 결국은 전체적으로 망 측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수요 쪽에서는 사용량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줄인다라기보다는 절약을 효율화 시켜야 네.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력 효율화를 통해서 뭐 80으로 줄인다고 하면
1: 네.
0: 사실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용량이 굉장히 큰 설비니까
1: 예.
0: 뭐 그 세이브되는 전기 양은 굉장히 많죠.
1: 예.
0: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사실은 해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1: 야 네. 지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전력망 공급이 네. 이게 정말 난관 중에 난관이네요. 네. 한두 개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네요.
0: 할 게 너무 많습니다.
1: 자 그런데 저도 가장 그 최신 소식들 몇 개 접해봤더니요. 아주 데이터 센터를 효율화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기를 덜 쓰면서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새로운 뭐 그 엔지니어적인 접근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물 같은 데 그냥 그렇죠. 빠뜨려 놓더라고요.
0: 액침 냉각방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그래가지고 네. 그냥 열도 덜 생기게
0: 그렇죠?
1: 하고
0: 네.
1: 그게 그 끓는 점도 막 50도 어쨌든
0: 네,
1: 돼서
0: 네, 네, 네.
1: 다시 열을 다 발산한 다음에 네, 네. 다시 액체로 내려고 네, 하는 게 있던데
0: 네, 네.
1: 그거는 공상과학적인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0: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전공은 이제 전력 쪽, 그러니까 그 네. 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것을 뭐 자세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력 사용량의 한 40%가 냉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걸 줄이는 거가 사실은
1: 관건이고
0: 관건이에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렉이라든지 그 이 보드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그 액침 냉각이라고 그래갖고 물론 이제 물은 아니죠.
1: 아 물이 아니고
0: 물 그냥 물을 일이면은 사실은 이게 전기 통하면은
1: 그렇죠,
0: 이제
1: 그렇죠.
0: 완전히 네. 그 쇼트이지가 날 테니까
1: 네.
0: 그건 이제 결국 절연의 어떤 화학적인 액체여서
1: 네.
0: 거기다 이제 담궈놓고서 이제 실제로는 그냥 사용을 하면
1: 네.
0: 이제 그냥 그 공기 냉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1: 네.
0: 그러니까 컴퓨터도 보면은.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순행식의 그 팬이
1: 예.
0: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열이라는 거는 냉각 그러니까 열 소비가 난다라는 것은 그 결국은 전기가 흘러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열이거든요. 그게 이제 도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1: 예.
0: 그래서 그 도체에서의 열을 줄이기 위해서 뭐 요즘에는 이제 그 광통신 케이블이라든지
1: 네.
0: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기판을 갖다 옵티컬한 기판을 가지고서 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액침 냉각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들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죠.
1: 혹여나
0: 네.
1: 그런 새로운 기, 그,

0: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방법들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서 네네. 이렇게 많은 발전소 안 짓고 송배전 네. 안 해도 네. 되는 그런 네. 생각이 더 그런 세상이 더 네. 빨리 도래하는 거 네. 이걸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일까요?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극단적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네. 이제 어떤 실용화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게다가 또 그런 것들을 만들기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실용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뭐 지금 아, 그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챗GPT 만드는 곳 같은 네. 경우 오픈 AI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빨리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지금
0: 난리죠.
1: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있죠. 그 기술 개발을 하는 거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줄여야죠. 네. 우리가 사람이 쓰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그냥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최대한도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효율적인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화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0: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종류별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뭐 추론, 학습 이런 거에 따라서 전기 사용하는 패턴이나 가동하는 뭐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1: 그렇죠.
0: 예. 이런 것들을 잘 안분하고 배분하면 좀 에너지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1: 그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문제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전기 사용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에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다가 위치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이거든요.
0: 네.
1: 우리가 보통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합니다. 뭐 더 세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엣지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이퍼스케일은 보통 용량이 한 50메가와트 이상의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 보통 얘네들은 이제 학습 AI 학습을 하고 뭐 데이터 대규모니 연산을 하는 그러니까 방대한 지금 뭐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뭐 기가와트 단위의 이제 그 저기 데이터 센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은 학습을 주로 하기 때문에 뭐 지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게다가 이제 전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전력 부지가 여유가 있는 이제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0: 예.
1: 이제 엣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작아요. 그런데
0: 예.
1: 얘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뭐 피지컬 AI니,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니, 그다음에 뭐 실시간으로 하는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주로 추론으로 하게 되고 실시간적인 어떤 AI 서비스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실시간 자동차, 아니 그 자율 자동차가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지 되지
0: 사고
1: 안 날 수 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수요처 가까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의 딜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용량이 작으니까 지방에 꼭 분산을 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0: 네.
1: 소규모 뭐 효율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개통 영향 최소화시키는 조건으로 이제 수도권에다가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1: 실제로 그래야 될 가능성도 좀 사실은 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네.
0: 아, 또 이 데이터 센터의 종류별로 설명을 네. 듣고 났더니 모두 원거리 발전소 근처에 짓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대안이네요.
1: 네네. 네네.
0: 수도권
1: 네.
0: 가까이 꼭 놔야 될 것도 네. 데이터 센터 종류들 네. 중에는 네. 상당히 많이 있다
1: 네네.
0: 이런
1: 네네.
0: 판단이 되는
1: 네.
0: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우리 교수님 덕분에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수도권 근처에 기가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실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1: 수도권 지역에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아마 구축하지는 아마 못할 가능성이
0: 예.
1: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지방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 말인가요? 그때 이제 그 SK나 뭐 GS 네이버 같은 그 민간 기업하고 해서 2029년도에 한 8기가와트 이상 그리고 35년도에 한 18기가와트 이상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민간 부분 중심의 이제 누적 투자가 한 1000조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도

0: 사실은 수도권 지역에다 그렇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수도권은 비수도권으로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 센터를 분산을 하게 될 거고.
1: 최대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네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이라든가 피지컬 AI 이런 게 본격화되면 더 많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질 텐데 그거는 수도권에 지을 가능성이 지어야 될 이유가 좀 있잖아요.
0: 그거는 좀 작습니다.
1: 아, 사이즈가
0: 작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용량 자체도 좀 작은 데이터 센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도심지나 이런데 이제 소규모로 이제 여러 가지도 분산돼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용량 예, 전기 사용량이 망에 어떤 영향을 주지만 그런 작은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전력 수요의 것들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1: 예.
0: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대용량이 아니니까 뭐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대용량 데이터 센터를 원거리에 구축하고 네. 그 근처에 발전소도 뭐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쉽게 처리가 된다. 그럼 이제 결국 송전 인프라 이게 큰 관건인 것처럼 지금 제가 정리가 되는데
0: 그렇죠.
1: 송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려면 어떤 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0: 일단은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사실은 이건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망 쪽에서는 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인허가가 좀 빨리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전략 산업이라든지 집중해야 될 산업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좀 빨리 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좀 그 밀어주는 이런 뭐 이런 인허가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결국에 가장 큰 병목은 주민 수용성의
1: 네.
0: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 지역구 계획 세워놓고 나서 선로 깐 다음에 우리 일로 갈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오히려 반발이 심해지는 게 당연하니까
1: 예.
0: 결국은 계획 초기부터 예를 들어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이제 입시 선정위원회 같은 그런
1: 예.
0: 형태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같이 병행해서 가면 이제 갈등을 아마도 사전에 완화시킬 가능성들도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뭐 기존에 송전망 있는 것에 이제 용량을 좀 더 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HVDC 송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교류보다는 이제 뭐 철탑의 크기를 좀 작게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갈등이 너무 심한 구간 같은
1: 예.
0: 경우는 지중화 같은 경우도 검토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런 일반적인 것들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제 결국은 주민의 수용성과 경과지 갈등을 먼저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1: 예.
0: 사실은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뭐 이 아까 말씀드린 입지 선정 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그런 전력망이 계속 그러니까는 중요한 전력망들이 이제 자꾸 지연되는 것들에 그러니까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제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대규모 필요로 하는 송전선이나 변전소를 지정을 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통합해서 그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뭐 보상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전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당겨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저 운영이 되면 이제 잘 조성이 될 것 같, 기대를 할 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한전이 사실은 지금 되게 적자에
1: 넣고 그렇죠.
0: 결국 이제 한전이 그런 망을 건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투자 재원이 사실은 뭐 빠듯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1: 예.
0: 충분히 어떤 보상 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좀 그 전력 당국 전체적으로 그리고
1: 네.
0: 사회적으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면 이제 송전망 건설이 그 좀 적기에 잘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죠.
1: 지금 송전망을 확충

0: 생산하는 비용을 온전히 다 한전이 내야 됩니까?
1: 그렇습니다. 네네네. 오. 설비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0: 예.
1: 네네네. 물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설비를 비용은 이제 그 공용망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예. 하는 것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력 사용자에 해당되는 그 구간이라든지 어떤 그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원인 제공자의 네. 그 원칙에 따라서 그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용망은 한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0: 외국은 네. 어떻습니까?
1: 외국도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이제 망 사업자가 전기 요금을 받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네. 전기 요금 안에는
0: 네.
1: 그 전력 망을 확충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원가에 다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0: 예. 네. 완전히 논의를 좀 바꿔서요.
1: 네네.
0: 재생에너지.
1: 네네.
0: 이건 대안이 못 될까요?
1: 그 재생에너지가 이제 망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너지원을 탄소중립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수밖에 없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뭐 당연히 들어와서 데이터 센터든 뭐 아니면 일반 전력 수요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발전원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야, 앞으로는 전력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차고 넘치네요.
1: 네, 넘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쓰고 있어서 잘 몰랐던 부분 오늘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강호 강원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텐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1: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1: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MBC 11시 뉴스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가시마 마친에 위치한 상업시설인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또 밤 9시 현재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의식은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은 지진 발생 후 건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가 남아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마모토에선 오늘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 추정 강진이 발생해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유감 신고가 잇따랐지만 피해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저녁 8시 반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이번 지진에 따른 영향과 국내 지진 대응 체계를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 관련 유감 신고는 부산 291건, 경남 215건 등 전국에서 모두 78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 미 군용기들이 이스라엘 기지를 이용한 사실을 이란이 알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이란이 공격해올 경우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받는다면 우리는 총력을 다해 반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2주 가까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란은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요르단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은폐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는데요. 이들 사건은 사건 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 담당 경찰서에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인 사건입니다. 경찰청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밝혔고요.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부 이해 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프랑스 축구 영웅 지네딘 지단이 앞으로 4년간 프랑스 축구 대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프랑스 축구협회 필리프 디알로 회장은 현지 시간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단을 새 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거의 중간쯤 되는 곳이나 그런 상태를 뜻하는 우리말 어중간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어서 어느 곳에도 알맞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 어중되다도 있어서 차 타기엔 어중되고 걷기에는 멀다처럼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중은 한자어입니다. 흔히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때 어중이는 순 우리말이라서 어중간하다의 한자어 어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70년대 말은 가히 비지스의 전성기였습니다. 1977년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OST로 대대적인 히트를 치고 이어서 1979년에 나온 15번째 앨범도 디스코로 중무장한 노래들을 들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지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 나오는데요. 그건 Too Much Heaven과 Tragedy에 이어서 이 앨범 세 번째 싱글로 연달아 1위에 오른 이 곡이었습니다. 그 덕에 비지스는 그간 발표한 노래 6곡이 연속으로 빌보드 1위를 하며 비틀스와 타이 기록을 세웠고요. 이 노래는 싱글만 200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비지스 열풍의 정점을 찍었죠.

7월 28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비지스입니다. Love You Inside Out.

0: 7월 28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비지스 Love You Inside Out이었어요. 060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비지스의 마지막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 그게 이제 70년대 말에 나오고 그 이후에도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좋은 음악들 많이 만들었지만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장르에 그걸 대표하는 가수로서 붐을 확 일으켰던 건 70년대 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이 노래 캐나다 가수 파이스트라는 가수가 다시 부른 버전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곡도 되게 좋아요. 원곡이 좋으니까.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좋은 원곡들부터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면 좋을 법한 리메이크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팝음악들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조금 짧게 쓰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우리가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실시간으로 많이 보내주시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즉각 반응하시기 좋은 참여 방법이 문자하고 미니고요. 그리고 나는 좀 글을 길게 쓰고 싶다. 내 사연은 단 몇 줄에 압축되지 않는다. 방송시간 상관없이 글 남기고 싶다 하시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세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은 잘 정리해서 적당한 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4: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2323님, 보니엠의 써니 부탁합니다. 택시 운전 중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막 끝난 이 노래였어요. 보니엠, 써니. 이인선님도 듣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들었고요. 그보다 먼저 전해드린 음악은 역시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이었죠. 클리프 리차드, Summer Holiday. 8393님, 김남형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름 휴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설레게 하는 음악 아니었을까요? 8966님이요. 골든디스크에서 연주 음악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서 영화 라스트 모이칸의 이제 타이틀 음악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준비해두고 있고요. 김유덕님, 바지가 흠뻑 젖을 만큼 더운 이 날씨엔 그래 겨울이 낫지 싶다가도 막상 겨울이 되면 아,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 이렇게 마음이 간사할 수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냐의 Only Tim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사실 뭐 누구나 다 이렇겠죠. 저도 그렇고요. 네. 너무 더운 여름에는 아, 눈 좀 왔으면 좋겠다. 눈이 펑펑 오는 그런 겨울에는 아, 해 좀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을 좀 더 힘들어하는 편이라고. 그리고 이 여름에는 좀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많잖아요. 장마철에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다가 다시 날이 너무 개었는데 습도는 높고 덥고 또 어떨 때는 폭염이라고 해가 진짜 미친 듯이 내리쬐다가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고 약간 예측이 불가능한데 너무 극단적인 날씨를 오가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예,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8월이 좀 정신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견디고 있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9월만 돼도 그냥 체감상 약간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예, 그런 마음이라도 좀 들잖아요. 항상 8월이 가장 힘든 것 같은데 올 8월을 여러분들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에 막 정신없어 보여도 아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런데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는데도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유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어진 시간 소중히 잘 살아가야겠다는 거 답은 알죠. 쉽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진짜 아주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이왕이면은 좀 쾌적한 곳에서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자, 우리 각자 여름을 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음악 듣는 것도 역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8966님이 신청해 주신 작곡가 트레버 존스의 작품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이칸의 메인 타이틀 그리고 이어서 애니아의 온리 타임까지 이어드릴게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4년생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 맨디 무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맨디 무어는요, 1999년에 캔디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세기말을 뒤흔들었던 아이돌들이 있었죠.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이런 가수들하고 좀 비슷한 아이돌 포지션으로 이 맨디 무어도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도 그 시절에 좀 전형적인 아이돌 스타일 노래예요. 사실 빌보드보다 영국에서 좀 더 반응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 차트 6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이돌 가수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2002년에 이 맨디 무어가 영화 워크 투 리멤버 주연을 맡으면서 여기에서 부른 Only Hope를 통해서 발라드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맨디 무어 뭐 음악인으로도 또 배우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요. 가수로서는 2022년까지 7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요. 본인의 음악 색깔도 약간 컨트리 그리고 포크팝 이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요, 이 7집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싱글이었던 Four Moons라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더 성숙해지고 또 깊어진 맨디 무어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곡 함께 할게요. 맨디 무어의 데뷔곡 Candy, 그리고 2022년에 나온 가장 최근 싱글이에요. Four Moons.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맨디 무어의 데뷔곡 캔디, 그리고 2022년에 나온 가장 최근 싱글 Four Moons였습니다.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니까 같은 사람인데 순식간에 소녀에서 숙녀로 변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죠. 9006님, 안녕하세요. 골든디스크에 처음으로 문자 보내는 40대 남성 박성민입니다. 저는 용인 병원 주차팀에서 일하는데요. 입사한 지는 이제 7월 30일이면 4개월이 됩니다. 지금은 습도 때문에 덥고 저도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집에서 출근할 때 여분의 네일을 4벌씩 챙겨가고요. 양말도 3켤레 이상 챙겨서 다닙니다. 여름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신청곡은 아하 테이크 온 미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이 좀 부끄러워지네요. 여름이 힘들다, 뭐 8월이 정신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이게 뭐 일의 특성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외부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여분의 내일을 4벌씩 챙겨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민님한테 훨씬 더 이 여름의 날씨가 가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일을 하신 지 4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의 끝자락부터 시작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일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맞는 여름이니까 우리 성민님이 훨씬 더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 본인의 컨디션과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가을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이제 겨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겨울은 너무 추워서 정말 양말도 몇 겹씩 신으셔야 될 것 같고 몸도 계속 보온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한데 우리 또 겨울도 잘 날 수 있게 우리 성민님 잘 지내시는지 앞으로도 종종 안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들어서 아하의 테이크 온 미를 좀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아하의 노래 중에 가장 시원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가장 익숙해서 편안한 음악이기도 하죠. 그래서 들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박성민님의 더위를 싹 식혀드리기에는 그래도 이만한 노래가 없을 것 같아서 신청곡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하예요. Take on me.

0: 덴마크 가수 크리스토퍼와 우리나라 가수 청하가 함께한 When I Get Old였는데요. 조주연 님이 저는 이 노래 다 아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요사이 딸들이 들어요. 엄마 이 노래 알아? 하면서요. 그럴 땐 대답해 주세요. 엄마 골든디스크 드는 사람이야. 아하의 Take On Me에 이어서 크리스토퍼와 청하의 When I Get Old 그리고 아이린 카라 Fame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변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대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여신금융협회 신입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7월 28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1896님이 신청해 주신 비틀스 예스터데이입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가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에서는 외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데요. 최근에는 래플, 앵래시, 스와팅 등을 다듬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래플은 추첨 판매로,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일인 백래시는 반발로,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스와팅은 강력범죄 허위신고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주슈서브 구마모토에서 일본 지진 관측 등급상

0: 가장 높은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대형 쇼핑몰이 붕괴됐고 수십 명의 연락이 끊긴 채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반도체 성장 기대가 크게 흔들리면서 어제 하루 코스피가 10% 넘게 급락해 역대 두 번째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0: 연일 계속되는 극한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1수는 이미 기상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넘어섰고 다음 주까지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1: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어제 오후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 현에서 최고 단계인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 공장과 쇼핑몰 등 건물들이 붕괴됐지만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무더위에 전기와 수도 공급까지 끊겼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일본 남서부 규슈 지역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상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된 우키시와 히카와주에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기울거나 주저앉은 건물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도 6강이 관측된 야스시로시에선 다리 연결부가 끊어져 한쪽이 주저앉았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제지공장에선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아직 9명이 내부에 남아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3: 차에서 내렸는데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구마모토 현 주민입니다.
2: 10년 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구마모토성은 또다시 돌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 26만여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10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진 데다 열대야까지 겹친 탓에 피난민들은 힘겨운 밤을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상재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3: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2: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에선 8명이 구조됐지만 2명 사망,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여전히 6명이 내부에 남아있는 걸로 전해진 가운데 폭발 원인과 관련해선 지진 충격에 따른 LP가스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력과 통신, 교통망 등 기관시설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공항은 안전점검을 위해 활주로가 폐쇄됐고 신칸센 운행 역시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전기와 물, 가스 공급이 끊기고 통신 장애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건물의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제2공장의 공사는 여진을 고려해 일부 중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 최대 진도 7 수준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0: 어제 하루 코스피가 11%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지난달 9천까지 돌파했던 코스피는 장중 한때 6천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1: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무섭게 떨어지더니 6천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석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루 만에 10.84% 역대 네 번째로 큰 하락률에 지수가 732포인트 빠지며 역대 두 번째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고 외국인이 5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습니다. 불과 지난달 7천조 원을 웃돌았던 시가총액은 4천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39.7%까지 떨어지며 전 세계 수익률 1위 자리도 대만에 뺏겼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 생산 필수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신용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끌어와 AI에 투자하고 있는데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제히 치솟은 겁니다.
4: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다면 투자 계획을 조정할 거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현실화될 것인지가 이제 관건.
1: 삼성전자가 13% 급락해 22만 원대, SK하이닉스도 155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해 상승한 종목은 36개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도로 예민해진 투자 심리에 낙폭이 과하게 커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5: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건...

0: 그중 세 번이 이달에 걸렸습니다. 반도체로의 쏠림이 극대화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두 종목을 추종하는 단일 종목 2배 상품 16개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의 90% 안팎에 달합니다. 10조 원을 넘겼던 단일 종목 상품의 하루 거래 대금은 최근 7, 8조 원대로 줄었지만 열기는 여전합니다.
1: 최근 들어서 약간씩 좀 줄어들 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출시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0: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특히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총 투자 금액 중 단일 종목 2배 상품의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현금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단일 종목 2배 ETF를 살 수 있습니다.
2: 정책 시행을 과거 8월 5일이나 그 8월 중순 가량에 시행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앞당기게 되면서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0: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쏠림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를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시장이 안정을 되찾긴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3: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경남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더위 때문에 벌써 9명이 숨졌습니다. 최원우 기자입니다.
4: 드넓은 밭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밭 온도를 재보니 60도가 넘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해 말라 비틀어진 미나리. 농민들도 폭염에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5: 아예 안 하지 그냥. 할 엄두도 안 나지. 엄청나게 더워요. 엄청나게 더워. 지구가 뭐 멸망할 정도지.
4: 경북 동해안에서 논이 가장 넓은 안강 평야도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에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마른 장마까지 겹치면서 경주 최대 규모의 안강 하곡지 저수율은 16%까지 떨어져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6: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고요. 예. 지금 무광무시에는 벼 생육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4: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내뿜는 도로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양산을 쓰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7: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해지면 나오지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땀이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더워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4: 살수차가 지나가기 전 60도였던 도로는 물을 뿌린 직후 38도까지 떨어졌지만 5분 만에 다시 5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8: 저는 지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김해의 그늘막 안입니다. 햇빛을 피할 순 있지만 달궈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4: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은 양산시가 39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부산과 창원시도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400명을 넘어섰고 온열질환으로 강원 강릉에 사는 65세 여성이 숨지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최원우입니다.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교육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일수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이 지향하는 사법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교량과 발전소 같은 기관시설을 폭파하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게 우리 논의의 전부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위협한 이란 곡괭이산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멘이 친

이란 반군 후티 측이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이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현지시간 28일 사우디 항구 봉쇄를 위반한 선박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선박은 강제로 회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격 대상 선박은 NCC 가잘호라고 전했는데요. 후티 반군은 지난 13일 자신들이 통제하는 수도 사나공항 공습의 주체로 사우디를 지목하고 휴전 종료와 함께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 홍해에서 사우디 관련 선박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새 후보가 첫 TV 토론에 나섭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본 경선에 진출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오늘 밤 9시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 센터에서 80분간 생방송으로 당대표 후보 TV 토론에 갔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두 차례 더 당대표 후보 TV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파울루 현지 시간으로 28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다 사우바 대통령에 대해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푹푹 찌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6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7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휴가철이어서 고속도로 이용 많이들 하실 텐데요.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30%나 됐다고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머리와 목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배 높아지고요. 치사율의 경우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의 경우 무려 3.7배까지 커진다고 하죠. 온 가족이 이동하는 만큼 더욱더 안전에 신경 쓰면서 휴가철 전좌석 안전띠 착용

0: 건강 필수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6도, 부산 29도고요. 대구 28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강릉 29도, 제주 28도입니다. 지난밤에 열대야에 밤잠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낮에도 이중 고기압에 덥고 습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영남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 결과, 표차는 줄어들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실시 결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3,626표, 천연기 국민의힘 후보가 33,588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후보의 표차는 44표에서 38표로 줄어들었지만 강석주 시장이 당선한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무효표 1,030표 중에 6표가 천 후보의 표로 인정받으면서 표차가 줄어들었는데요. 앞서 재검표가 진행된 충주시장 선거에서도 124표였던 표차가 122표로 좁혀졌지만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7%가 오른 692만 9,88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약 43만 원이 오른 692만 9,885원으로 정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의 각종 지표를 반영해 정부가 산정하는 수치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여 개 국가복지사업의 산정 근거가 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서 복지제도의 문턱이 낮아지고 대상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내년에는 약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10년 전보다 5.7세가 많아진 46.8세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02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인 중위 연령은 46.8세였는데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522만 명으로 10.1%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 명으로 20.7%를 차지해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총 가구 수는 2,325만 가구로 집계된 가운데 1인 가구가 824만 가구 36.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가구 원수는 2.16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인구수에서는 내국인이 전년 대비 0.1% 감소했지만 외국인 증가세가 이를 상쇄해 총 인구는 0.02%가 늘어난 5,181만 7천 명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에서 위험물질인 백린이 노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으로부터 백린탄 탄두 두 개에서 백린이 흘러내려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에 평택시는 오후 5시 37분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수습이 완료된

0: 70여 분 후에 해제했습니다. 백리는 공기 중에서 자연 과로할 수 있는 물질로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호흡기에 손상을 주는 위험 물질인데요. 미군 측은 누출된 백린이 약 80% 사전 희석된 상태여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본 규슈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 관광들도 많이 가시는데, 네. 구마모토에서 어제 강진이 일어났네요.
1: 네, 어제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앙은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진으로 구마모토시 등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진도 7은 최고 단계로서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고정하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넘어지고 내진성이 약한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본 기상청은 지진으로 예상 높이 1m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고요.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제주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네.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고층에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인천에서도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경남 지역에서만 진동이 10초 정도 이어졌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기상청은 일부 국내 지역에 지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면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네. 우리나라 경남도 물론이고 인천까지 이제 느껴질 정도의 강진이었는데 현지의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현지에서는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공식 피해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20, 30명 정도가 생사확인이 되지 않고 최소 2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네. 강진으로 붕괴된 구마모토 쇼핑몰에서는 밤사이에 구조작업이 이어졌지만 2차 피해 우려로 내부 진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진 피해를 입은 제지 공장에서도 직원 여러 명이 갇혀 있어서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쇼핑몰에서는 지진 발생 이후에 흰 연기가 나면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신고가 현지 소방서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 폭발로 2층 일부 시설이 무너져 내렸는데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LPG 네. 폭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반 시설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지진 여파로 약 4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구마모토 공항의 활주로가 전면 폐쇄가 됐습니다. 또 규슈 지역을 지나는 신칸센을 포함한 모든 철도 노선도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과 화재도 발생을 했고요. 이 방학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일본으로 이미 여행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우리 국민이 정말 많습니다.
0: 그러게요.
1: 그래서 일본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글들이 다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가 규슈에 속해 있고 예. 규슈에는 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후쿠오카 지역도 있다 보니까 불안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0: 네. 후쿠오카도 구마모토하고 가깝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무쪼록 좀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본 정치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임기 안에 최저로 떨어졌다고요.
1: 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달 실시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전날 발표된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7%로 전달 조사보다 1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 조사에서는 58%로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20일에 마이니치와 지지통신이 각각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은 모두 50%를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은 내리고 비지지율은 오른 상황에 대해서 일본 주요 언론들은 황실 전범 개정 등이 이제 설명이 부족한 채로 네. 국회 통과를 서둘렀다는 점 등을 포함해서 소통과 설명 부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0: 네. 여러 주요 원인 중에 황실 전범 개정이 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 현행 일본의 황실 전범은 부계 혈통을 이어받은 남성만 천왕이 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왕이 계승권자가 너무 적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승 단절 우려가 있어 왔고요. 네. 특히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왕의 계승권이

0: 없는 상태입니다.
1: 네, 인성도 굉장히 좋고
0: 맞습니다.
1: 평가가 좋더라고요.
0: 네, 굉장히 사랑받는 공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일본 정부와 여야는 이 황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실전범을 개정을 했는데
1: 예.
0: 내용을 보니까 옛 황족 가문의 남계 남성, 그러니까 황족 가문의 남성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 까지는 다시 황족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1: 네.
0: 근데 민감한 쟁점인 여성 천황과 여성 계승에 대해서는 끝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이번 개정법은 여성 황족이 결혼을 해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편과 자녀는 황족이 될 수 없고 왕위 계승권도 갖지 못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1: 지금은 여성 황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평민이 된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정해서 이제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했지만 그래도 알 공주에게는 절대 계승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 네.
0: 대신에 수십 년 전에 황적을 떠난 옛날에 이 황적 가문의 남성 후손한테는 또 왕위 계승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1: 네.
0: 이런 내용들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예. 또 반감을 샀다는 분석입니다.
1: 네, 뭐 유럽 쪽에서는 뭐 여왕을 뭐 쉽게 옛날부터 찾아볼 수
0: 맞습니다.
1: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시대착오적이다라는
0: 네.
1: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왕족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면서요?
0: 맞습니다.
1: 네, 실제로 이 왕실 전범 개정에 대해서 현지 여론은 어떤가요?
0: 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여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이 85%에 달합니다.
1: 네.
0: 니케이 조사에서도 84%에 달해서 국민들은 여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 네.
0: 이 황실 전범 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 처리도 독선적으로 비춰졌다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1: 네.
0: 도쿄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 합의 실현을 이유로 국가정보회의나 국기훼손죄 신설법 같은 이 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법들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는데
1: 네.
0: 독선적으로 비치는 국회 운영을 반복하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이런 내각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도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어쨌든 이 황실 전범 개정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은
0: 네.
1: 뭐 아주 평가가 좋은 아이코 공주가 있는데 왜 굳이
0: 맞습니다.
1: 준비도 안 된 뭐
0: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황족을 네. 나간
1: 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걸 기회로 해서 또 왕이 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이제 공주 대신에 뭐 일왕의 36촌 아들한테 지금 왕위 승계 자격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36촌.
0: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1: 그러네요. 자, 어쨌든 다른 원인들도 있었는데 다카이치 총리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0: 네, 이런 언론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1: 아직도 모르는군요.
0: 네, 지난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지율 하락 원인을 내가 분석한 건 어렵다, 잘 모르겠다면서 각 여론조사의 정책 관련 질문은 이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대체로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락 원인은 잘 모르겠다라면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향후 지지율 추이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일단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지지율 하락에 좀 신경 쓰기보다는 강한 일본을 원해서 본인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좀 기존 방침을 더 강화하고 다시 그 강한 일본을 원하는 지지층을 토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1: 한마디로 강성 지지층을 챙긴다는
0: 맞습니다.
1: 거네요. 자, 그리고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0: 네, 김지주 유네스코 대사가 어제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이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을 비롯한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에서 과거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1: 네.
0: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본이 2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이 사도광산에 대해서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 일본이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평가 결정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이 충분히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1: 네, 참 일본 입장에 대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800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0: 네, 100엔당 원화 환율이 이달 들어서만 60원 이상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일 100엔당 955원이었던 엔화 대비 원화는 일주일 만에 92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는 887.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엔화 가치 하락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인데요. 미국이 곧 금리를 올릴 거란 기대가 겹치면서 달러 매수, 엔화 매도의 이 매도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역시 엔화 가치 하락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카이치 정부가 적극 재정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좀 많이 풀고 있는데
1: 네.
0: 이것도 엔화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 네.
0: 달러당 엔화는 지난 22일에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을 찍으면서 163엔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 네. 지금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세인데 일본은 반대 상황인 네. 거네요. 자, 그리고 중동 소식입니다. 지금 모주타바 이란 최고지도자 행방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애를 쓰고 있는데 모주타바가 모습을 안 보인 게 지금 5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0: 네. 5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목소리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죠.
1: 네.
0: 모주타바는 지난 2월 28일에 아버지인 전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폭격으로 사망한 이후에 3월 8일에 최고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 네.
0: 부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제 심각한 부상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메네이의 생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모스타바의 생사가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1: 네.
0: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모스타바가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가 않습니다.
1: 무슨 전서구를 쓴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다 이제 필담을 통해서 이제 네.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1: 네.
0: 근데 모스타바가 지난 5개월 동안 노트북은 당연하고 휴대전화도 쓰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영국 더타임스는 모스타바가 지난 2월에 폭격으로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후에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지하벙커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 네.
0: 현재 CIA와 모사드는 이 통신 감청이나 사이버 추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 정보망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이 협상 중이라는데 트럼프 대통령 신비는 불편한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뭐 확전을 선택하기도, 경제 제재를 선택하기도, 승리 선언 후에 철수라는 선택지를 가져가기도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1: 네.
0: 그 측근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좌절하고 있고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더 심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서울 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개헌 얘기를 꺼냈어요.
3: 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고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을 하고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0: 있는데요.
1: 네.
0: 이 조 의장은 내년이 1987년 개헌 40주년을 맞는 데다가
1: 네.
0: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면서 개헌의 골든타임이다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을 하고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1: 네, 뭐 개헌 얘기는 계속 있긴 했습니다만은 조정식 국회의장 그 공약도 개헌이 들어가 있었죠, 아마.
0: 네, 사실 모든 국회의장의 어떤 꿈과 수건이 이 개헌 문제이긴 합니다.
1: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시끄러운 거거든요.
0: 네, 사실 앞에 했던 이야기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이 말
1: 네.
0: 때문에요.
1: 네.
0: 일단 기자들이 먼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도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 네.
0: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 의장은 아 이러쿵저러쿵 하기에는 그건 시기상조다라고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문제였는데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면서 개헌 자문이나 개헌 특위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현행 헌법 128조 2항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돼 있냐.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더라도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현행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뭐 4년 중임제로 바꾸든 말든 이 개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이전에도 야권이 지적을 해 올 때마다 여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쪽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1: 네.
0: 반박을 해 왔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새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새 권력구조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개헌의 논의 대상이고 국민 여론의 문제다라고 조금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1: 네.
0: 하면서 그럼 이 헌법 128조 2항도 손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1: 예, 뭐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건지 그 현행 헌법으로 불가능한데 국민
0: 네.
1: 뜻이 있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거라서.
0: 그렇죠. 그럼 128조 2항까지 국민이 원하면 같이 바꿔서 현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1: 예.
0: 이런 옵션을 열어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1: 네, 근데 이런 조항이 생긴 것도 사실 연임과 중임 이제 하려고 대통령들이 시도하다가 이런 게 만들어진 건데요.
0: 그렇죠. 과거에 어떤 독재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1: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총공세에 나섰네요.
0: 네. 장도혁 대표는 조정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이다라는 점을 거론을 하면서
1: 네.
0: 국회의장 자리에 앉힌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1: 네.
0: 어제 뭐 논평도 그렇고 개별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는데 박준권 의원은 국민선택이라는 명분 뒤에 정권 연장의 의도가 숨어있다. 김기현 의원, 개헌을 장기 집권의 전략적 도구로 쓰려 한다라고 했고
1: 예.
0: 윤상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 결국 입법 쿠데타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을 탈당을 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1: 네.
0: 헌법 128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국회의장실에서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어요.
0: 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국민 여론과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라 강조를 한 건데요.
1: 네.
0: 결국 현행헌법 128조 2항을 부정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전제로 개헌 추진하겠다 이런 뜻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포함을 해서 개헌 자문이나 개헌 특위의 의견 수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정말로 단순한 원론적 발언이냐. 그것도 정치 초보도 아니고 육선의 국회의장을 한 조정식 의원이 그래서
1: 네.
0: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진종호 의원도 여기 포함이고요. 이제 한동훈 의원 캠프에서 이제 지원했다라는 거였는데 SNS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혔군요.
0: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1: 네.
0: 진종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을 한동훈

0: 캠프에 파견했다 이런 이유로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자 진종 의원은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칼을 안으로 겨누는 정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1: 네.
0: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을 징계로 압박해 당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1: 네. 조경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세게 반발했는데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박덕흠 의원 뭐 반대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0: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네. 국회 부의장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졌죠.
1: 네.
0: 근데 그다음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내란에 동참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부의장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이렇게 반대를 종용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징계 절차 넘어갔는데 조경태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를 향해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해온 세력과 결별하라고 요구한 것이 징계 사유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본인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1: 장동혁 대표를 중징계해야 된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윤리위가 7명으로 출범을 했지만 2명이 사퇴하면서 5명만 남았고
1: 네.
0: 이 중에 2명이 회의까지 불참을 하면서 위원 3명만 나와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1: 네.
0: 이것도 지금 절차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반도 안 되는 인원으로 7명 중에 3명으로. 자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원회 배정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 해서 멱살을 잡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권영진 의원 관련해서는 일단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와 여부를 놓고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희 의원과 유영아 의원이 공개적으로 맞붙었습니다.
1: 네.
0: 하필 지역구가 또 서울과 대구입니다.
1: 네.
0: 조은희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권 의원이 잘못했고 책임져야 하는 거 맞는데 이미 진심으로 사과를 한 만큼 징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 네.
0: 반면에 유영아 의원은 아 정보위원회 간사 자리 그까짓 게 뭐라고 하면서 폭력이 용인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동료 의원이란 이유로 이를 감싸게 되면 선택적 정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징계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거의 내보내야 된다는 기조로 들리더라고요.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 공개회의 모두 발언에서의 충돌 자제를 촉구를 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선처를 바란다고 하긴 했습니다.
0: 네, 사실 원래 원내대책회의라는 자리가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나 맡고 있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상임위원회 정책 관련 의제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거든요, 주로. 그런데
1: 예.
0: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는 공개회의 시간에 충돌을 하는 걸 보면서
1: 네.
0: 아 의원들이 공개회의 시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는 비공개회의 때 논의하라. 이렇게 정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1: 적어도 모두 발언에서 공개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건 좀 자제해라.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부 설전장으로 이렇게 공개회의가 자꾸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건데요.
1: 네.
0: 근데 그러면서 또 본인이 당사자다 보니까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1: 네.
0: 권 의원의 행위 잘못됐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1: 그래서 멱살 잡힌 당사자잖아요.
0: 그래서 맞습니다. 정동석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이 멱살을 잡혔고 또 그걸 말리던 송원석 전 원내대표도 멱살을 같이 잡힌 네. 거였는데
1: 네.
0: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출석을 해서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탈당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징계 수위가 권영진 의원의 정말 잘못된 행위 때문만일까? 혹시 권영진 의원의 개파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왔던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민주당으로 가면요. 전당대회 본경선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했어요.
0: 네. 어제 충청권 대의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투표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충청권 투표 결과는 8월 1일, 부울경 결과는 8월 2일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공개가 됩니다.
1: 네.
0: 이후에 제주와 인천, 또 대구, 경북, 강원, 호남, 수도권 순회 경선을 거쳐 8월 17일 대전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1: 네. 그러니까
0: 이번 경선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같은 가치로 계산하는

0: 1표제가 처음 적용이 되고요.
1: 네네.
0: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에다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제외를 하고 이 최하위 후보에게 투표했던 당원들의 차순위, 그러니까 2위 선택을 재분배하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합니다.
1: 네, 선호투표제도 적용이 되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계속 바쁘게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0: 네, 기호순입니다. 김민석 후보 어제 경남거제 삼성중공업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하나오션 노조 간담회와 창원대 권리당원 특강을 이어갔고요. 특히나 어제 사실 충청권 투표 과정에서 한 2시간 정도 온라인 시스템이 불안정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네.
0: 이거에 대해서 당이 밤을 새워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면서 반명 지도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정청래 후보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부인인 김종옥 여사와 함께 세종 은하수공원 묘역을 참배를 했고 이 당원 간담회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에 주춧돌을 놓았고 본인이 이를 완성했다라면서 당원 주권론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 내가 한 거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1: 네.
0: 송영길 후보는 충주와 청주, 대전에서 잇따라 당원 간담회와 타운홀 미팅을 열었고요.
1: 네.
0: 저녁에는 20, 30대 청년 당원들과 치맥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송 후보는 이번 컨셉 확실히 좀 2030 공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오후 9시입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이 출연을 한다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네요.
0: 네.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당시 신천지의 한 지부의 청년회 간부가 신도들에게
1: 네.
0: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 가입하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 간부가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파의 수장이었는데
1: 네.
0: 본인도 양당에 다 가입되어 있다라면서 정치인들에게 신천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사실 그동안의 합수본 수사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좀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1: 네.
0: 민주당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넉 달 전에 3월에 확보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넉 달 전에 알았다는 건데 더 추가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0: 네. 사실 이것 때문에 혹시 정치적으로 여권에 좀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일단 합수본에서는 당시 실제로 민주당 가입이 얼마나 이루어진 건지 이 지파 말고 다른 지파에도 비슷한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1: 네.
0: 원래 수사의 초점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에 따른 거였기 때문에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인 강제 가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일부러 사건을 덮은 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전화 파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6: 네, 서울 동부권도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특보가 강화되겠습니다.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중대경보는 현재 경남 양산, 의령, 창녕에 발효 중인데요. 오늘 양산의 기온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가 37도, 서울, 대전, 광주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열대야 주의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온 오늘 서울이 26도, 강릉, 부산 2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다음 주는 조금 더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미니로 고안기님이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전국 곳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이달 초 일부 낚시터와 캠핑장에서 씁쓸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이 레저 활동을 계속한 거죠. 혹자는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데요.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시민을 챙겨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분산돼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경고를 무시하는 것,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70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일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이 지향하는 사법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0: 브라질 양국이 핵심 전략 광물과 항공우주 방산, 첨단 산업 에너지, 유통 인프라 등 전 산업 영역에 걸쳐 협력을 확장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상 필요성의 뜻을 모으며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이 희망해온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 측이 힘을 실은 것으로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을 통해 한 아르헨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결의안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로이스 프랭클, 공화당 소속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의원은 현지시간 27일 한국전 참전용사와 한국방위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들은 한국전쟁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명예롭게 복무한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체제 유지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한국방위 참전용사로 지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좋은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라이선스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전주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로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발씨의 구범준 PD입니다. 세상을 바꿔보자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은 정작 자기 마음을 붙잡기 위해 세발씨를 찾았습니다. 성공해 보이는 강연자들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마음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세발씨의 지난 15년은 저에게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한 권의 책 마음을 읽는 감각에 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왜 불편한지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은 내 마음을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후보 만나서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성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개헌 발언,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등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과 스파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6: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평택 비둘기님이 오늘도 JB의 나긋함, 더마까의 또롱또롱한 목소리와 함께 출근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JB의 나긋함?
6: 나긋나긋함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긋나긋함.
7: 네.
6: 네. 뭐 맞는 말씀하셨네.
7: 아, 그런가요? 네. 네,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6: 제가 나긋나긋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7: 지금도 상당히 나긋나긋하네요. 최강혜님, 날씨는 덥지만 오늘 시선 집중과 똑똑한 JB와 더마카가 콕콕 짚어주는 뉴스픽 들으면서 이열치열 조깅 시작합니다.
6: 네. 오늘 좀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 아, 요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유광성 님이 조정식 의장의 말 때문에 시끄러운 저녁을 보냈는데 JB의 빨간펜 풀이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6: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인 계엄을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문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장동혁 대표는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이 빌드업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7: 네.
6: 국민의힘 반발만 전해드렸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그러자 조정식 의장이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협의와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자, 어제 기자간담회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해당 부분 질문과 대답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8: 개헌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개헌의 최종적 목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반대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야권의 요장님 임기 내에 혹시 그 뭐 현직 대통령의 뭐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뭐 통과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9: 그 문제는 지금 그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고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6: 자, 여기서 좀 분명히

0: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 권력 구조 개편.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의장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표현을 쓸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정신, 헌법의 기본 원칙, 헌법 조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 헌법은 명백히 뭐, 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128조 2항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국회의장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실수성, 실언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 권력 구조 개편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마구 섞어가지고 헷갈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회의장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실언 내지 오해에서 어떤 비롯된 어떤 해프닝 이렇게 보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기자가 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질문을 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어떤 썰이 돌았냐면, 연임개헌이 추진되는 거 아니냐는 썰이 돌았었습니다. 이런 썰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자가 마침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칩시다. 가능한지를 한번 좀 따져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헌법 제128조 2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이루려면 개헌을 두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두번 해야 되냐면, 먼저 128조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구조 개헌안에 담아봤자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128조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1차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반적 권력구조 개편안을 헌법에 담으면서 현직 대통령도 연임에 도전할 수 있기를 열어주는 2단계, 이런 2단계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짚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정식 국회의장은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게 의도된 발언이라고 가정을 하면 왜이 타이밍에 이런 발언을 하는가도 사실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지방선거에서의 내용적 패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용적 패배라고. 그리고 나서 지지율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개헌론을 띄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저 발언을 의도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하면, 이걸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온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밖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띄워가지고 내년에 이 개헌을 완료하지 못하면 임기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기연장 개헌을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뭐를 내놔야 되는 겁니까? 어찌 본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작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8년 총선 때 대선을 뭐 같이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내지 2028년 총선 때 개헌을 같이 하는, 투표를 같이 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금부터 띄워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표상.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궁금한 것은, 이게 조정식 국회의장의 정말로 단독 판단인 건지 아닌지, 이게 궁금한 건데, 이거는 잠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논란 때문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나 계엄 선포를 제한하기 위한 개헌, 이거는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야는 물론 국민들까지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헌이라도 논의하자라는 것 자체도 또 미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이 논란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그 조정식 의장이 뭐 다른 파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국회 개헌특위 띄우고 뭐 이런

0: 절차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원포인트 개헌. 예를 들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개헌 방지 그 개헌 이런 거 하려면 굳이 이런 절차 안 거쳐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개헌한 발이 됐었어요. 그냥 그거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괄개헌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개헌 안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게 권력구조 개편 아니냐라는 거예요.
1: 네. 부산 할매님이 뭐 오해했더라도 오해를 사는 실언이었다면 사과와 사퇴가 답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안 좋은 상황님은 진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자꾸 먹거리를 던져줍니까? 라는 질타성 댓글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코코님 등 또 여러분들은 국민투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라고 올려주셨고 담쟁이 넝쿨님은 제발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무거움을 알고 한마디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난 3월경에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원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에게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가입돼 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심원 지파는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하는 지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보도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서 합수본이 수사한 결과 민주당은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접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졌던 궁금증이 있는데 수사를 어떻게 한 건데요? 수사 결과 총회 차원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하려면 당원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일단 오늘 아침 동아일보였나요? 거기서 쓴 건 이렇더라고요.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0: 아니. 다른 보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 결과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1: 네.
0: 이건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당원 가입을 했느냐를 확인한 게 아니라
1: 강요한
0: 신천지 내부에서 당원 가입을 강요 내지 지시한 게 있는가 이것만 수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심원지파 청년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부라도 지금 민주당에 당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수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쳤냐고요. 안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사가 부실했다. 이 지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수사가 이어질지 그것도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세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첫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첫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부도 참사와 사고라는 표현을 섞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서 피해자, 희생자 등을 사망자, 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김인승 전 서울시 행정일부시장도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서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태원 사고로 용어 변경을 건의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 이상민 당시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참사나 희생자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한덕수 당시 총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더.
1: 네.
0: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제 뒤늦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하냐라는 취지로 되물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가장 먼저 신경 썼다는 게 뭡니까? 국가가 책임질 여지가 있으면 이거 조금이라도 이거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표현까지 이렇게 지금 속칭 다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걸 제일의 책무라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이런 발상을 하고 접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0: 왜 그토록 조문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여기서 알게 되네요.
1: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 간부가 연루된 증거인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1: 네.
4: 지난 5월에 한 고등학생이 담임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아버지인 현직 경감이 이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 후에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 네.
4: 아들은 조사에서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을 했고 지난달 말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 현직 경감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증거인멸 범죄 같은 경우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 현행법상 이 친족을 위한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감 같은 경우도 형사 처벌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 증거인멸한 사람이 친족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4: 네.
1: 특례 조항이 있는 건데
4: 예.
1: 그럼 처벌은 그렇다 치고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여러 기관의 자문을 구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목소리는 징계는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1: 네.
4: 우선 감찰 조사에서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될 건데 첫 번째가 해당 간부가 수사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을 받았는가를 볼 거고 두 번째가 증거 인멸이나 훼손은 어느 정도인가를 볼 거고 마지막이 이제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성실 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1: 네.
4: 다만 앞 두 가지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판단이 가능한 건데 이 품위 유지 지나 성실 의무 위반 여부는 이제 범죄 혐의와는 상관이 없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1: 네.
4: 의견이었습니다.
1: 예.
4: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위원장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5: 아버지로서의 행동이 있고 경찰관으로서의 행동이 있잖아요. 경찰관으로서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우리 조직에 큰 신뢰를 손해를 끼쳤다든가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그건 이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성실의무 부분도 이해 충돌 상황에서의 그 적절한 행동 여부가 관건이거든요. 성실의무랑 품위유지랑 같이 묶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1: 그러니까 징계는 이건 뭐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진단인데
4: 네.
1: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 거랍니까?
4: 수위는 이제 징계위원회를 여는 기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1: 네.
4: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징계 사유가 이제 함께 인정이 될 경우에는 단일 사유보다는 좀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4: 또 경찰관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결코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 네.
4: 민관기 위원장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5: 일단은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가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장윤기 사건도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거기권 중징계가 나올 게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이는데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보면 중징계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1: 혹시 전례가 있나요? 이에 대한?
4: 전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외부에 공개가 되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1: 예.
4: 적어도 보도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경찰관 가족 사건이 징계 여부까지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좀
1: 예,
4: 크다고
1: 예,
4: 볼 수
1: 예,
4: 있습니다.
1: 예.
4: 그동안 이제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일반인들 사례는 좀 끊이지 않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두 사건의 핵심은 친족 특례 자체가 아니고 경찰관이라는 신분일 경우에 그 특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1: 그렇죠.
4: 두고 있습니다.
1: 예.
4: 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연구위원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6: 일반 사인들의 경우라면은 친족 간의 범죄를 숨겨주고 싶은 마음들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특권이거든요. 경찰관으로서 자신의 사건을 은폐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의무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특혜와 의무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당연히 앞서는 것이어서 특히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내부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아무튼 친족 특례 조항을 경찰관에게까지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4: 네.
1: 그거와는 별도로
4: 네.
1: 그렇다 치고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국민 반발이

0: 과세치지 않겠습니까?
1: 그럼요.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고 네. 사실상 강력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좀 재검토하자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라는 네. 경찰의 조사에 따라서 드러난 사건인데 이 밖에도 이제 관련 사건을 117건을 추가로 확인을 했고 이 가운데 44건은 다른 경찰서나 시도 경찰청으로 이관을 해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경찰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동안 묻혀있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도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0: 지금 경찰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러면 중징계로 연결이 되겠죠.
1: 그렇죠.
0: 그렇게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들에 의해서 최고위원 후보들 저희가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미애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기호 8번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입니다.
2: 우리 후보님의 출마의 변을 보니까 네. 대화와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데 임미애가 가장 잘할 수 있다.
3: 네.
2: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대화와 통합의 리더십이 뭡니까?
3: 최근에 정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그 소위 민주당의 혐지라고 하는 경북에서 예, 풀뿌리 정치인으로 정치를 해왔고, 민주당의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의제로 어떤 태도로 대화를 끌어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네. 사람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야당과 대화하지 않으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 개혁 과제들을 풀어나갈 때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같은 리더십이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 그러면 이 질문을 좀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후보가
3: 네.
2: 저희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도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하다는 불안감이 당원들에게 있다.
3: 저는 집토끼와 산토끼를 구분하고 갈라치는 그 전 대표의 발언이 네. 전 매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다수가 산토끼입니다.
2: 네, 그러니까요.
3: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산토끼를 어떻게 이 집토끼

0: 어떻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내오지 않으면 우린 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토끼인 제 입장에서는 영남에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서 성과를 내서 산토끼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길 바라죠. 저희 영역이 좀 넓어지길 바라죠.
1: 네.
0: 다시 말하면 그 발언은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험지라는 곳에서는 유권자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 대화와 통합과는 정반대되는 네, 기조가.
0: 그게 저는 그렇게 국민들을 나누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왜 집토끼가 나가지요? 산토끼가 들어오는데 집토끼는 왜 나가나요?
1: 근데 한때 예. 뭐 여론조사 이런 거 가지고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0: 네.
1: 그거와 연관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0: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그 개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간다 그러면 저는 코어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영남 오늘 지금 이제 몇 차례 강조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도 좀 마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략지역인 영남에 5%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0: 네.
1: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그 계산을 하면요. 네. 저희가 2%가 안 되는 대구 경북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분의 2에 5% 가중치 주면 100분의 5. 계산을 하면 0.1%예요. 사실 그 수치는 가중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하다. 그런데 저희가 가중치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1인 1표제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달라는 네. 것 아니다.
1: 예.
0: 그 대신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정책적인 배려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달라라는 얘기를 민주당에 하는 거죠.
1: 근데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0: 네.
1: 영남 지역의 가중치를 둘 바에는 그러면 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똑같은 1인 1표 이렇게 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0: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1: 예.
0: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1인 1표제의 그 기본 원칙을 거슬러서 다시 대의원제로 복귀하자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아니요. 그러니까 없거든요.
1: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래놓고 왜 그 영남 지역에 가중치를 두느냐라는 질문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중치를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러다 보니 당원들 사이에선 너희들이 당원을 못 모아서 그런 건데 이런 비난도 저희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아픈
1: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0: 네. 저희는 가중치를 더 달라는 얘기 안 하고요. 가중치 안 줘도 좋습니다. 그 대신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지역의 주요 그 뭐라 그럴까 이 늘 변방에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도적인 주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 이런 거지요.
1: 그 기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0: 당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게 민주당이 영남을 잘 모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을 잘 모릅니다.
1: 잘 몰라요?
0: 모르죠. 대구 경북의 이야기를 할 사람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이제 제가 들어와서 2년 정도 대구 경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왔고 김부겸 후보를 통해 보여준 대구 민심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표로는 하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민주당의 정책으로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어떤 활동이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의 하나의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벗어나면 그런 노력이 있느냐?
0: 그렇죠.
1: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0: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당이 숙제로 받아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거죠.
1: 그러면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공개 지지 선언을 했던데.
0: 네.
1: 그런데 같은 영역에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에 반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0: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1200

0: 그동안 영남에 있는 유권자들과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책적인 요구를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라라는 차원에서 저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어제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0: 그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1: 이걸 진짜 실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예.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아마 따로 입장을 내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야밤에 냈어요.
0: 예,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건데 그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못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연임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이고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선을 한번 긋고 나간 문제인데 이걸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1: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이제 그래서 네. 앞코너에서 기자의 질문과 조정식 의장의 답변을 그대로 드렸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을 조정식 의장이 그냥 일반적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아 실언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저거를 그렇게 그 잘못 듣고 잘못 이야기할 여지가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거부했잖아요. 네. 거부를 하면서 이거 연임 개헌을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했었었고
0: 네.
1: 그 상황을 국회의장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실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일까요, 그러면?
0: 뭐, 그 의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파고들려고 한다면 아마 글쎄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1: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까?
0: 왜냐하면 그 뻔하게 헌법 128조에 개헌하더라도 해당 임기에 있는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자면 못할 건 없다. 왜냐? 개헌을 두 번 하면 된다.
0: 아이, 그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용납이 안 되겠죠?
0: 그럼요.
1: 그죠?
0: 예.
1: 의원님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고.
0: 예,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의 공감이나 뭐 이렇게 동의를 얻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내용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1: 네.
0: 이거는 더 이상 이런 논란들이 오히려 저는 대통령한테 매우 부담을 주는
1: 그렇겠죠.
0: 발언이다.
1: 아니,
0: 뭐 대통령은 이런 발언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좀.
1: 지금 남미 순방 중인데.
0: 네, 짜증나지 않을까요?
1: 네. 짜증났거든.
0: 네.
1: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
0: 네.
1: 뭐, 이다 아니다도 갖고 좀 말이 좀 많았지만, 아무튼 네. 근데 뭐, 법사위 출석에서 한 얘기를 보면, 물러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 것 같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제가 장관이어도 물러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1: 왜요?
0: 저는 대단히 큰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 같다.
1: 어떤 네. 점에서?
0: 여러 차례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당과 좀 다른 입장을 견지해 오셨는데,
1: 네.
0: 그게 결국은 당론으로 처리가 되면서 주장해왔던 것들이 관철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 폐지와 물론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입법으로 개별 법안으로 개정을 통해서 보완 조치 해내가겠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당론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에 대한 무기력감 그리고 또 나름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닌가. 뭐 소위 일할 맛이 나겠나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1: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건 같은 생각이시고.
0: 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1: 네네. 네.
0: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의원님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튼 그 당

0: 돈으로 결정은 됐지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해 주면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 저는 조금 더 수기 기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그
1: 저희가 공개 토론회를 한 게 딱 한 번이에요. 사실 1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너희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니?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기 기간을 충분하게 제대로 그 시간을 쓰지 못했다라는 게 매우 아쉽고 저는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촌 현장의 농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0: 아, 연결되는 게 있어요?
1: 그렇죠.
0: 어떻게
1: 왜냐하면 지역 경찰이 많은 사건들을 묻어두는 소위 암장 이런 사례들이
0: 많아요?
1: 그래도 저희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성범죄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노인들이 농촌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가 많이 듣기 때문에 당에서 논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민생사범과 관련된 것들은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경찰에 대한 그 일정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좀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그래도 당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차피 당론으로 결정이 됐고 뭐 예상대로 내일 처리한다라는 거니까 그냥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신천지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내 어떤 논의 과정이 뭔가 좀 엉킨 것 같은데 이 의혹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게 정청래 후보는 이걸 나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인 거고 또 김민석 후보는 이런 의혹이 있으니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받아들인 건데 싸움이 되려 그러면 저 공격이 나를 향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격을 맞받아치니까 이런 싸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 측에서 저것이 나를 공격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 나는 저걸 되받아 쳐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좀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당무에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돼. 우리 이거 전수조사합시다. 전대 이후 전수조사를 하든 전대가 진행되는 지금 하든 어쨌거나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전대 과정에 표결에 참여하지 말아라. 당원들의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왜곡된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 문제가 당내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에서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당무 또는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 진상이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정청래 후보도 그렇게 받아칠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최초에 김민석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반명 분열주의 세력 신천지의 비밀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논란이 시작이 된 거 아닐까요?
1: 메시지가 처음에 공격이 갈 때 이 공격 포인트를 그래도 정해놓고 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 그걸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공격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정면 대응하는 것은 때로는 그 우리가 전당대회 끝나고 안 볼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때로는 공격을 되받아치기보다는 이것을 받아안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가 공격이 하나 오면 두 개로 맞받아치지 않으면 왠지 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거 전수조사 합시다라고 받아쳤으면 오히려 김민석 후보 측에서 훨씬 더 좀 머쓱해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문제를 뭐 지금 후보들의 어떤 그 대응 방식은 별개로 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지금 합수본에서 이걸 수사하다가 중단되었다는 거잖아요. 수사해야지요.
0: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1: 수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건

0: 저는 당적 정리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0: 근데 수사할 하니 당적 정리할 사람들은 스스로 정리하십시오라고 기간을 좀 줘서 정리하게 해줘야지.
1: 아,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0: 네,
1: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다시 이제 그 경선으로 돌아가서 경선 분위기가 너무 과열돼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끝나고 안 볼 사이 아니라고 좀 말씀 주셨잖아요.
0: 네.
1: 근데 꼭 마치 안 볼 것처럼. 네. 그렇게 너무 너무 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 많이 나오는데 실감하십니까?
0: 네, 실감합니다.
1: 어느 정도라고 지금 그 체감을 하세요?
0: 저는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충북에 가서
1: 예.
0: 이 그 소위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과 정성래 대표가 당원들 앞에서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를 뽑는 방법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저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1: 어떻게 했는데요?
0: 그런 거죠. 이제 수석 최고를 만들고 싶으니까 여성 후보에 거기다가 홀수달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번호, 짝수달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번호, 이렇게 네. 해서 투표를 해라라고 하잖아요.
1: 네.
0: 전 저런 식으로까지 당의 이 전대 분위기를 이 개파 정치의 노골적인 면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정청래 대표가 말한 당원 주권 시대가 바로 저런 모습인가? 저걸 원해서 저렇게 했는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원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오더 정치인 거죠.
1: 지금 저건 당원 주권이 아니라 당원 동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후보를 묶어서 뭐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원과의 콘서트에서 공개적으로 화면을 띄워놓고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투표하십시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 민주당이 한심해 보이는 거죠.
1: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사람이 아무리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게 정치의 일반적인 거였는데 이 의도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그 노골적인 모습을 대하는 국민들은 당황스러워요.
1: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0: 네.
1: 그러면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당대표하고 호흡을 맞춰보고 싶으십니까?
0: 저는 바꿔야 한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갖고 있는데
1: 네.
0: 가끔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1: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돌려서 질문을 드렸는데.
0: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언제부터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후보가 누구 지지합니까라고 물어서 이렇게 자기 지지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 가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 뒤에 당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 스스로가 좀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1: 어떤 점을?
0: 저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가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물론 당원들 행사가 가지고는 할 수 있죠. 지지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 가서는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불특정 다수가 듣는 예, 그런 방송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
1: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고
0: 예.
1: 마지막으로 다른 최고위원 후보 경쟁자들에 비해서
0: 네.
1: 인미애의 특장점은 이거다. 그래서 인미애가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 그게 뭘까요?
0: 저는 그 영남에서 예. 대구 경북에서 20년 동안 예, 가장 비우호적인 민주당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정치를 해온 풀뿌리 정치인입니다.
1: 네.
0: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1: 네,
0: 사람이
1: 네,
0: 아니고요.
1: 네, 네.
0: 이제 민주당이 1200만 영남의 유권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0: 정부 정책 중심으로 영남의 유권자들을 대했지, 정당으로서 민주당 그 영남의 유권자들과 대화하려고 하거나 네네. 소통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200만 영남의 유권자들 대신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저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통해서 영남의 이야기를 듣는 최고위원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1: 그러면
0: 생각합니다.
1: 그게 당무에도 그게 이제 그 투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0: 그렇죠.
1: 예를 들면.
0: 당직의 배분에 있어서도
1: 예.
0: 저희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1: 그래요. 그럼 이제 정당을, 예를 들어 아주 뭐 소소하게 어떤 뭐 정당 차원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뭐를 하는 것도 결국 영남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0: 그렇죠.
1: 그런 거죠? 소소하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제 참고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인미의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6시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에 열대야주의보 이어지고 있고요. 경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중대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도 오늘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더 강화되겠는데요. 현재 체감온도가 벌써 30도 가까이 올라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릉이 30.7도, 속초는 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의령, 양산이 39도 예상되고요. 서울, 대전, 광주는 34,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밤낮 없는 무더위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1, 2도가량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0: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1: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2: 그러게.
1: 그린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2: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1: 엔진은 그린리그 보링 공장이 돼.
3: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4: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5: 평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께 해외에 나가시면 국내에 남아있는 그 수석이나 그 비서관 분들은 좀 한숨 돌립니까? 아니면 일이 더 많아집니까? 어떻습니까?
6: 글쎄요, 그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5: 그래요?
6: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예컨대 이제 대통령께서 불시에 호출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지기 때문에
5: 새벽에 뭐 톡 저기 메신저로 뭐가 날아온다거나
6: 아, 그거는 뭐 해외에 계셔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저 아무래도 이제 그 청와대 영내에 계시면서 참모들 오라 그래서
5: 잠깐 들어와
6: 예,
5: 뭐라
6: 예, 예. 예,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수시로 그런 회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더 유지되는 게 하나 있다면 반대로 대통령이 안 계시면 또 부담감이 커집니다.
5: 그렇죠.
6: 예, 왜냐하면 사고 나면 대통령 안 계실 때 사고 나면 이게 사실 두 배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5: 그렇죠, 그렇죠. 예,
6: 그런 측면에서 계실 때는 심리적으로 좀 편한 건 있을 안 계실 때 약간 심리적으로 편한 게 있다면 그 어떤 그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죠.
5: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수석님은 어떻게 휴가 다녀오셨어요?
6: 아직 못 갔고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5: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못 가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6: 일단은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5: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대통령 순방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미 순방 중인데 이 핵심 뭐 자원 확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목표를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순방의 목적을?
6: 이번에는 크게 저 그 남미 가기 이전에 이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요한 이제 그 경제인들하고 미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주로 AI와 관련된 그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있었고 그 내용은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얘기하진 않겠고.

0: 그리고 이제 남미 지역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방문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 3대 세계 국가가 사실 남미를 대표하는 세계 그렇죠. 그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 세계 국가를 동시에 다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준비 과정에서 그 실무자들께서 외교 쪽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고 각각의 국가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그 이 소위 남미 국가들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 네.
0: 앞으로 잠재력도 많이 큰 나라고요. 인구도 많고 영토도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미 지역의 그 경제 공동체 메르쿠스르라는 게 있어서요. 그 한국과 메르쿠스르 간의 경제 협력이 1차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칠레 모두 그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1: 그렇죠.
0: 희토류를 포함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석유도 있고.
1: 아, 아르헨티나 석유 있어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산 석유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동전쟁이 나타나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석유 수입을 좀 다원화하는.
1: 그렇죠.
0: 예, 그런 측면에서 아르헨티나의 석유 수입 문제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선을 만드는 거죠, 수입선을.
1: 오.
0: 다만 이제 아르헨티나 경우에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1: 그렇죠.
0: 예, 그 경우에 이제 물류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그 정책적으로 도입과 우리가 전략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변화해서 그에 따른 어떤 그 물류비를 일부 보전한다든지 정부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 그 수입선을 좀 다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희귀 강물들 희토류를 비롯해서 희귀 강물들 저희가 수입을 그 이 안정적으로 그런 개발하는 문제가 있고요. 끝으로 앞으로 그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옛날에 이제 제3지대, 제3동맹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3세계 국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로 표현되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모두 굉장히 발언권도 센 나라고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이런 남미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외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쓸데없는 질문 얘기를 합니다만 옛날 옛날에 우리 정부가 아르헨티나에 땅 사는 거 있었는데
0: 아 맞아요.
1: 거기서 방치하다가 근데 거기서 엄청난 광물이 발견됐다는 걸 제가 어디선가 얼핏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0: 글쎄요. 이번 저건 좀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0: 저도 그 기사는 본 기억이 납니다. 그,
1: 기억나시죠?
0: 예.
1: 아무튼. 그리고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AI선은 있잖아요. 지금 그 수보회의, 화상으로 수보회의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후속 조치가 어떤 게 지금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0: 이번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1: 네.
0: 뭐 젠슨왕 그 회장을 비롯해서 사실은 이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CEO들을 그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1: 몇 면이 엄청 화려해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뭐 그분들의 자산 가치를 총합치면 뭐 미국 전체 증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 그렇죠.
0: CEO들이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이들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략 한 9,5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겠다 발표를 한 거고요. 물론 뭐 이 9,500억 달러 총량의 투자는 앞으로 일정 시간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각종 그 제도적 기반이라든지 또는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고 이미 우리가 기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서남권 지역에 투자하는 이 프로젝트와 해외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그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금 이미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전담 추진기구 좀 구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 예.
0: 거기서 함께 이 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방안을 만들어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1: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청와대 이제 아예 담당관을 둔다, 전담하는 담당관을 둔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파트에서 요 이제 해외 투자 부분들도 다 이제 그
0: 예, 그렇습니다.
1: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0: 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차피 SK하고 삼성전자가 주 투자자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그렇죠.
0: 결국은 또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하는 거고 그래서
1: 그렇죠.
0: 어차피 3대 메가 프로젝트하고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1: 또 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건 뭐 하는 기구입니까?
0: 네. 어제 이제 저도 그 출범식장에 직접 갔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2014년 4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게 생각하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참사 있었죠.
0: 예, 세월호 참사.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뭐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1: 아, 예, 예. 예,
0: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0: 대통령직속의 이 생명안전위원회,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처 간의 어떤 그 범부처 연합으로 해서 종합적인 방안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기구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민간 부위원장과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하고 있고 각급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출범한 계기는 지난 그 5월에 국민 그 저 생명안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 법을 추진해 왔었는데 예. 다행스럽게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니까 조금 전에 앞 코너에서 전해드렸는데 이태원 참사하고 첫 중대본 회의에서 그 국가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참사란 표현 쓰지 말고 사고라고 하자라고 했다라는.
0: 예. 예.
1: 그 대통령 보셨죠?
0: 예, 예.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시는 게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러니까.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그 연속선상에서 이 생명안전위원회가 활동을 할 것입니다.
1: 하, 어떻게 그런 말이 막 그렇게 나왔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요번부터는 이제 현안 질문을 드렸는데 가는 날이 정날이라고.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이 나왔는데요. 보셨을 거 아닙니까?
0: 저는 이제 나중에 들었죠.
1: 아니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이거 실언입니까 아닙니까?
0: 글쎄요. 아마 대통령과 관련된 연임과 관련돼서 그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밤에 보니까 또
1: 네, 페이스북에
0: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네. 올렸고 또 어제 한 5시 넘어선가요? 그 의장실 공보수석이 해명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연임을 추진한다거나 뭐 국민 뜻에 물어보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헌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단 물어보겠지만 연임과 관련된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뭐 그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무슨 그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한데 전혀 저도 어제 기사 보고 그 시간대에 제가 생명안전위원회 그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 기자들 전화가 뭐 빗받치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뭔가 했고 몰랐고 끝나고 나서 이제 통화했더니 그 의장님 발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사실은 바로 어제 입장을 청와대에서도 낼까 하다가 그거는 또 의장님 발언을 또 그래서 이거는 의장실에서 좀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공보수석이 입장을 냈고 또 의장께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선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1: 그렇죠.
0: 그리고 독재,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헌법에다 어떤 점을 담았냐면 현직 대통령은 이 개헌 관련 사항에 기속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것처럼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좀 약간 그 대통령 말씀을 곡해갖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반박을 했었는데 지난번 여야 대표들하고 그 오찬했을 때 대통령께서 연임 관련해서 다 답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개헌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1: 네.
0: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건데 좀 오해가 자꾸 이걸 일방적인 얘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와대하고 만약에 교감이 있었다라는 교감의 창구는 우리 수석님 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시스템상.
0: 뭐 정상적으로 아무래도 정무적 기능이니까 저하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1: 수석님이 어떤 그 의장실과 뭐 이래서 뭐 대화나 소통을 하는 과정에 연임의 연자도 나온 적이 전혀 없다.
0: 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1: 전혀 없다.
0: 예. 제 머릿속에 그 연임 개헌이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1: 네. 예. 그러면 수석께서 파악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 개헌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0: 지난 아까 제가 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1: 예.
0: 그러니까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헌법의 128조 2항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1: 그러면서 이제 개헌 저지선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걸 염두에 두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0: 없습니다. 정계 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습니다.
1: 아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0: 뭐 그러니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정계 개편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근데 그렇게 그 밖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계 개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이 소수일 때.
0: 그렇죠.
1: 예, 그럼 정계 개편을 일종에서 정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동인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0: 왜냐하면 그래서 삼당합당이 나왔죠.
1: 예, 안정적 다수를 만들려고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그 정당으로서 더 이상 뭐 집권할 수 없다든지 뭐 선거를 칠 수 없는 정당. 그럴 때는 이 정당을 대대적으로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당이 희석화시키면서 다른 정당과 통합을 통해서 간판을 바꾸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그 뭐 지지율 조사에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그 여유 있게 정당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그 현재로서 의석 구조도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정계 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지난번에 증축,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얘기가 나. 제가 이제 재개발 얘기를 해서 그게 정계 개편이다 이렇게 밖에서 오해하는데 유 작가님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원하면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지만 한 번도 청와대 차원에서 어떤 정당 간에 또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 뭐 예를 들면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서 우리에 입당시킨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0: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했다는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지지층의 외연 확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1: 그렇게 봐야겠죠. 구조적이란 문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0: 네.
1: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계엄을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된 정당에서 후보를 냈는데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보수 일정하게 지형 그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 지형상 보수층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에요.
0: 그런 예.
1: 그래서 그런 구조를 근원적으로 뭔가 그 중도 그 개혁 뭐 또는 진보 쪽으로 뭔가 이게 외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매우 어렵고 과반수 의석을 그 우리가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170석 가까이 지난 2024년 총선을 얻었는데
0: 네.
1: 이러한 총선이 재현될 것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영남권이 70석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5석 얻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만 60석 이상을 뒤지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7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일당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게 사실은 고민이 되죠. 그건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저도 민주당에서 의원으로 하면서도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구조적 다수에서 구조라는 게 유권자 지형.
1: 그렇죠. 유권자죠.
0: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된다.
1: 예, 사회구조 뭐 예.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사회경제구조.
0: 그래요. 예. 그러면 정계개편 생각도 없고 정계개편의 목적이 개헌이다. 연임개헌 이렇게 연결짓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음모론이다.
1: 그렇죠.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계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0: 예.
1: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 이게 그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0: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그 조정식 의장은 어제 개헌 질문을 받고 일반적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연임제 개헌하고 연임개헌하고 이렇게 섞여버리다 보니까
1: 예.
0: 권력구조 개편이 순탄하게 정상적인 논의가 되겠습니까?
1: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조금 이 문제야말로 정치권 내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니까.
0: 네. 근데
1: 정치권 의원들 간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얘기 많이 합니다. 첫째는 현재 그 대통령제 갖고는 좀 문제가 있다. 현재 대통령제라는 건 대통령제 문제가 아니라 5년 단임제.
0: 네,
1: 그래서
0: 네.
1: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4년 중임제.
0: 중임제.
1: 예, 4년 중임제가 대체로, 그 제일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이원 집정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 프랑스식 방식이죠, 대체로 보면.
0: 네.
1: 그 두 가지가 대통령제라는 걸 합치면 대략, 과반수가 넘는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의원내각제
0: 그렇죠.
1: 형태. 세 가지 정도의 답이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야말로 저는 제가 정치학을 해서 이 자리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도는 정답은 없습니다.
0: 그렇죠. 네, 운영하기 답.
1: 예,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지혜를 모으고

0: 모으고 그 모은 다음에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겠죠.
1: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화상으로 우리 시각으로 27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선공 후사를 강조를 했는데 혹시 그 선공 후사 강조의 맥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0: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퍼블릭 마인드, 공적 마인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공직자가 사사롭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선공 후사죠. 그 뭐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그 공직이라는 자리에 갔을 때에는 국민으로부터 자신의 그 월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월급을 준다는 것은 국민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지 사적인 이해관계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를 강조하신 거고 그 특히나 최근 이제 그 지방 권력도 바뀌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거는 지역에서 유착 관계. 사실은 중앙에서는 상당 부분 중앙 언론이라든지 또는 감찰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지방에서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쉽지 그 좀 방치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력 그 지방 권력 교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강조하신 겁니다.
1: 그러면 수석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금 의사는 정말로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 혹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아마 이 청와대 참모들이나 그 국무위원 중에 대부분이 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할 겁니다.
1: 수석님도 그러십니까?
0: 다 굉장히 힘들어서요. 예. 예, 그런 생각이고 제가 알기엔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없고요. 아직까지. 다만 이제 그런 그 개인적인 상황들이 작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고 뭐 대통령님이나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수청과 중수청이 10월 달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예. 주무부처 공수청은 주무부 장관이 법무부고 그렇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잘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소청.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성호 장관께서 뭐 본인도 기자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물러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 당장의 인사 개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것으로
1: 공소청 출범까지는 책임질 거다.
0: 출범하고 안착까지도 봐야죠.
1: 안착까지.
0: 예. 예.
1: 안착까지.
0: 예.
1: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당론을 결정을 했고 이르면 내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없는 겁니까?
0: 아, 청와대 입장은 지난번 5월 달에 그 김민석 총리가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물러나기 전에.
1: 6월에.
0: 아, 6월에. 6월이죠. 예. 저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걸 기반으로 해서 당이 결정하도록 그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1: 변화가 없습니다.
0: 예.
1: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을 이는데서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설명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0: 저는 대통령의 입장은 세 가지 원칙이었어요. 그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
1: 네.
0: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어떤 그 폐해는 척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이런 개혁이나 변화 과정에서 국민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네.
0: 이 세 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1: 예.
0: 저는 그 세 가지 입장이 바뀐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도 존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입장이 다 존재하죠. 하나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접근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보안수사권을 그 두 대 그에 따른 또 부작용을 어떻게 없앨 건가. 저는 그 1번과 2번에 대해서 각각의 접근법이 뭐든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더 이상 과거 정치검찰처럼 과잉 수사하고 그 표적 수사하고 기획 수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찰 이제 수사를 전적으로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찰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
1: 네.
0: 그다음에 그 부실 수사 이런 거를 방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함께 보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자꾸 음모론적

0: 가지고 무슨 검찰하고 뒷거래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1: 그 뒷거래라는 게 뭐 공소시효 이런 얘기하는
0: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검찰하고 뒷거래해서 예. 풀릴 문제가 아니고요.
1: 네.
0: 세상에 그런 식의 뒷거래를 해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 드러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지 어떤 권력기관이나 이런 그 기득권과 네. 음습하게 뒷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5: 닥터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제주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0: 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 뉴욕시에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물건을 파는 공공식료품점이 생긴답니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뉴욕시의 시도라는데 어떤 변화를 좀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고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은 애플, 애플과 관련한 뉴스도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에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예. 뉴스 준비한 것 듣기 전에 네.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4: 네.
2: 시장을 아주 정교하게 예상한 분들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네? 인 것 같고
4: 네.
2: 조금 좀 막 약간 낙관적으로 예상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우 좀 못 미쳤다야 이런 느낌이 드는 실적인가 봐요. 좀 전해주세요.
4: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예.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한 시장 예상치 최근 한 달간 나왔던 증권사의 예. 예상치들 평균 대비 한 5%씩 덜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실 상황이었는데요.
2: 예.
4: SK하이닉스 매출은 79조 3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시장 예상이 83조 원 정도였거든요.
2: 예. 4조 원 정도 미달했네요.
4: 예. 예. 영업이익은 60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 예.
4: 시장 예상이 63조 6천억 원에
2: 이것도 3, 4조 예. 미달했으니까.
4: 네, 그렇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93조가 나왔거든요. 이 순이익이 이렇게 높은 거는 최근에 지분 판 게 좀 있습니다. 투자해 놓은 것들.
2: 일본의 저 네. 반도체 회사 지분 팔아서.
4: 네네. 그게 이제 이익으로 잡히면서 순이익은 좀 높게 나왔는데.
2: 예.
4: 영업이익률이 한 76.3%가 나왔으니까요.
2: 예.
4: 이익률은 뭐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시장 예측은 한 77% 정도였으니까 이익률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2: 예.
4: 보통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낮게 나오면 시장은 좀 실망감이 나타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하이닉스마저 조금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게

0: 어떤 영향을 줄까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 한 달간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을 증권사들이 좀 낮추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보면 오늘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통 증시는 조금 약간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 아침에 지금 프리마켓만 보더라도 실적이 탁 나오자마자 뭐 한 5% 이상 하락하던 게 지금은 조금 그 하락률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1: 거의 뭐 보합권
0: 예, 보합권까지 지금 프리마켓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1: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면 폭락을 하고.
0: 네.
1: 이건 약간 쇼크인가 싶을 때는 또 뭐 괜찮아. 뭐
0: 본장 열려봐야 알기 때문에 프리장이 좀 다 뭐 하는 건 아니니까요.
1: 네.
0: 뭐 어쨌든 그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뭐 지금 컨퍼런스 콜이라 그래서 막 뭐 여러 가지가 진행되긴 할 텐데 장기 공급 계약을 한 10곳 이상과 했다.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는 얘기. 올해 설비 투자 40조 원 후반 투입된다는 얘기. 그리고 추가 주주 환원책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
1: 예. 그렇게 일단 SK하이닉스 이야기는 정리를 좀 하고.
0: 네.
1: 뉴욕 이야기. 뉴욕이라고 하면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끝판왕이었던 네. 나라의 핵심 도시고 그 도시니까 이제
0: 거기에 월가가 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그 상징이었는데 조란 맘단이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시장이 당선되면서
0: 네.
1: 다양한 사회 실험이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는 반값 식료품 마트이네요. 네.
0: 이제 반값이라고 우리 언론들이 표현을 하는데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30% 저렴한 그러니까 완전한 예. 반값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중보다 저렴한 식료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겠다라고 27일 현지 시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 소유 공공 식료품점 5곳을 개설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곳에서는 농산물하고 육류 등 기본 식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 할인해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롱크스에서 시작해서 2029년까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렇게 뉴욕시 5개 구에 하나씩 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맘단이 시장이 이른바 서민들의 생활비 완화,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일환인데요. 민주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자신을 공약을 내세우면서 뭐뭐를 얘기했냐면 임대료 동결, 무상교육, 무상교통, 그다음에 저렴한 식료품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 중에 하나를 이제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30% 정도의 저렴한 물건들을 공급하냐.
1: 예.
0: 결국에는 시가 뭐 공간을 제공해서 임대료를 안 받고 뭐 세금을 안 받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30%를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그것만 해서 될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인건비도 또 따로 내기는 내면서 시 예산
0: 지원금도
1: 예산도 좀 들어가고 네네. 그러겠죠.
0: 네, 그래서 지금 시와 시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난 5월에 7천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 지원금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1: 예.
0: 이렇게 하면 식료품 가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가구당 월 90달러, 약 13만 원 우리 돈으로 연간으로는 1,000달러, 147만 원 정도의 식비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들면 여기도 이제 규모의 경제도 또 의외로 생기고 그러면서 뭐 또 생각보다는 뭐 잘 운영될 수도 있겠지만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21세기 뉴욕에서 시장이 하는 게 의식주부터 챙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0: 네.
1: 그 미국의 현실이라는 게 참 양극화되어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도 되네요.
0: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실험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맘단위 시장이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뉴욕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들이라든지 자본시장의 논리로 보면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생기거든요. 구매력이 약하거나 거기서 가게를 운영해봐야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 지역을 떠나버리니까 맘단위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공의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식료품을 40% 싸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실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이제 지지를 받았으니까 자신은 이제 그 공약을 지키는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2028년까지 5개 식품 매장 연다 그랬잖아요.
1: 예.
0: 이 5개 식품 매장을 아무리 규모 있게 운영을 한들 이게 유럽

0: 뉴욕 시민 전체에 앞서 뭐 1인당 가구에 뭐 월 13만 원, 연간 147만 원의 식료품 뭐 구매에 구매를 줄이는 효과, 절감 효과를 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리어 그 거리에 따라서 어디는 혜택을 못 받고 어디는 혜택을 가까운 데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 그렇게 차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처럼 걸어가서 이제 들고 와야 되긴 할 테니까.
0: 네. 그리고 당장 또 주변에 동네 슈퍼 뭐 첨가물 스토어 같은 곳들의 가격 경쟁력 문제.
1: 여기 또는 여기서는 반발을 좀 한다면서요? 네,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 손님 뺏기면. 네,
0: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품목 중에 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는 농산물, 육류, 해산물, 빵, 버터, 쌀 이런 것만 식품류만 취급하고 뭐 담배나 맥주, 뭐 조리된 음식 판매는 품목에서 빼겠다. 이거는 뭐 경쟁 옆에 그 가게들을 위해서 빼겠다. 또 이렇게
1: 아주 생필품만.
0: 네.
1: 그렇군요. 뭐 품질이 꽤 좋은 농산품이 아니겠으나 매우 저렴하게 해주면 이건 뭐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만 주로 이제 또 불편하더라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할 테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쪽 반응은 어때요?
0: 뭐 양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은 뭐 이거는 당연히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른바 반값 붙어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 대표적인 게 뭐 먹는 거니까 1,000원 학식 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예. 학식 1,000원에 공급하고 이거 선착순으로 해서 일찍 온 사람들만 먹고 그리고 예산 떨어지면 못 해주고 뭐 어떤 때는 뭐 100명 먹었다가 어떤 때는 50명 먹었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맘단위 정책도 바뀐 것만 식료품점이지 시의 예산이 떨어지면 할 수 없는 뭐
1: 그런 걸 수도 있겠죠.
0: 연속성이 부족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뉴욕도 저소득층에 현금이나 바우처 주는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지역을 유통 체인들이 떠나버리면 사실 이 바우처 받는다고 해도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는 바우처 제도대로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시스템도 넣어야 된다는 게 이제 맘단위의 생각인 거죠.
1: 맘단위 슈퍼마켓이 뉴욕에 없어지고 있다 자꾸 그 가게세
0: 뭐 안 좋은 데는 뭐 이런 데들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 25일에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100만 가구 뭐 월세를 동결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 뉴욕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느냐가 또 굉장히 상징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1: 월세를 강제로 낮추는 거야? 집주인들의 돈 뺏어서 나눠주는 거니까 그건 좀 논란거리인데.
0: 네.
1: 이거는 뭐 그거는 아니니까 강제로 싸게 팔라고 협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좀 다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1,000원짜리 학식도
0: 네.
1: 논란이 돼 있고 선착순이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분들이 가서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옷 그 늘 가면 1,000원이다 항상 그러면 또 그거는 이제 저도 가면 1,000원이라는 얘기니까 우연히 네. 가면 그거는 저한테까지 혜택 주는 건 이상한 것 같고 좀 불편해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민해볼 포인트는 많은 것 같네요. 하여튼 뉴욕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0: 네.
1: 네. 자, 라이징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이제 정의에 딱 부합하기 시작했나 보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려면 뭐 어떤 필요한 조건이 있나 봐요.
2: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1: 예.
2: 사실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1: 예.
2: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는 이미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기준은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실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20% 이상이 65세를 넘었다는 겁니다. 즉 거주하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는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포함이 됐고요.
1: 예.
2: 또 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 같은 거주 인구 기준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 예.
2: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0: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으면 이제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 사회다 그 말이군요.
0: 네, 거주하는 이제 인구에서요. 네. 또 현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인데요.
1: 예.
0: 지난해에만 고령 인구가 60만 명 넘게 늘었는데 이는 같은 조사를 진행한 이후로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고 합니다.
1: 예.
0: 또 아이들은 계속 줄었는데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은 10.1%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추세가 만약 이어진다면 올해는 처음으로 1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노인은 빠르게 늘고 아이는 빠르게 줄면서 우리나라 예.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표현이 초고령 사회라고 하니까 고령 그냥 고령도 아니고 초고령이라고
0: 네.
1: 하니까 뭐 큰일 났나 보다 이런 뉘앙스는 뉘앙스인데 이게 1950년인가 그때 유엔이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때에 정해놓은 규정이라서
0: 네.
1: 그때는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20%가 넘는 나라는 진짜 이상한 나라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제
0: 네.
1: 이런 때에 정한 기준인데 요즘엔 뭐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초고령이라고 하던데요?
0: 네. 근데 노인 비중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 예.
0: 바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빠르게 줄었다는 점인데요. 이제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지난해 69.2%를 기록을 하면서
1: 예.
0: 35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 노인이 느니까 당연히 그 아래는 줄겠죠?
0: 네. 근데 1990년대에도 70% 아래였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거고 지금은 완전 정반대로 아이가 줄고 노인이 크게 늘면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1: 예. 우리나라는 지금은 괜찮은데
0: 네.
1: 그나마
0: 네.
1: 65세가 넘어봐야 65세에서 75세 사이 인구가 되게 많으니 요즘 75세면 멀리서 보면 뭐 30대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0: 노인이라고 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1: 예. 근데 문제는 이제 2040년 넘고 2050년 되고 그러면 진짜 그때는 뭐 80세 넘는 노인들이 와글와글한 그런 때가 돼서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1: 예.
0: 지금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고령층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들이 이제 모두 75세 이상 고령층이 되는 2050년 전후에는
1: 네, 저까지
0: 우리나라의,
1: 들어가는,
0: 예. 네,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요.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약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넘는 것을 경험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일 것이다, 전 세계에서.
0: 네.
1: 그걸 겪어본 나라, 뭐 그걸 헤쳐나간 나라도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만 한번 그 무대에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던데.
0: 네. 노인을 부양하는 이제 부담이 훨씬 무거워지게
1: 되겠죠.
0: 되겠죠. 네.
1: 하여튼 그 고민이 오히려 좀 크다, 당장보다는 그런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하더군요.
0: 네.
1: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다. 유엔 기준으로는 올드한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게 뭐 애플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자꾸 내려가니까.
0: 그런 영향도 있죠. 네.
1: 그런 영향도 있기는 한데 애플이 그동안 인공지능 투자를 안 하고 못하고 자꾸 지지부진한 덕분이다.
0: 네.
1: 해석도 있더군요.
0: 애플이 이제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예. 1위를 찾았는데요. 또 어제 장중에는 잠시지만 시총 5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5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은 AI 투자가 느린 AI 지각생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 평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AI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보다는 투자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내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건데요.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구글의 알파벳이나 테슬라 주가 하락세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실적은 나쁘진 않았지만 막대한 AI 투자로 인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주가 하락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1: 예.
0: 반면에 애플은 AI 투자 속도는 다소 느렸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자본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아서 현금 보유와 수익성이 탄탄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재평가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오히려 인공지능 투자를 덜 한 게 현명했다?
0: 네. 실제 애플은 AI 음성 비서인 이제 시리도 구글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막대한 AI 관련 인프라 비용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어제 애플이 새로운 기기 판매 시스템을 발표한 것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1: 예.
0: 스웨덴의 결제 기업인 클라르나와 함께 손을 잡고 기기를 월 구독료처럼 내고 소액을 내고 장기간 빌려 쓰는 시스템. 아. 이제 일명

0: 애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요.
1: 렌탈 할부.
0: 맞습니다. 네, 구독 서비스 같은 거.
1: 하기야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안마의자 가격과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아,
1: 네. 이게 렌탈 할부가 비싸졌죠. 이제 안마의자 등이나 하던 건데 안마의자 정수기.
0: 네.
1: 뭐. 스마트폰도 그 정도 가격이 이제 독박하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지금까지 한 번에 큰 돈을 주고 애플 기기를 샀다면 이제는 매달 일정한 소액을 내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월 $17.99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기기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남은 금액을 내고 소유할 수도 있고 또 네. 최신 모델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네. 합니다.
1: 그거는 저희가 안마의자 하면서 많이 봤으니까
0: 네.
1: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예, 라이징 기자 김치원 큐레이터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0: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네, 오늘은 청취자 김찬웅 씨가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뉴스가 들리던데, 잠재 성장률 이건 어떻게 계산되는 거고 무엇 때문에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 실력입니다. 경제성장 체력 이럴 수도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무리하지 않고 보통 몇 퍼센트 정도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겠냐, 요건데요. 무리하지 않고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는 어느 나라든 맘먹고 무리를 좀 하면, 예를 들면 금리를 극단적으로 내리고 돈을 막 풀고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잠깐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말고 그냥 평소 실력으로 보통 때처럼 하면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냐, 즉 우리나라 경제성장 평소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 숫자를 계산한 게 잠재성장률입니다. 이 잠재성장률을 좀 올려보려면 뭐 하면 되냐?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아이디어가 확 업그레이드 되면 이게 뭐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들 만들어내고 수출 잘 되고 그러면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갑자기 확 넓어져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거고, 뭘 캐서 팔아도 돈 될 거니까, 또 갑자기 없던 석유가 발견돼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확 올라갈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발전에 필요한 토지, 자본, 노동 뭐 이런 세 가지 요소의 양과 질이 확 늘어나면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갑자기 커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실력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되면 좋지만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잘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안 올라간다는 건, 잘 안 올라간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왜 오히려 떨어지고는 있냐? 그건 거의 전적으로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좀 전에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대한민국 국토가 늘어나거나 석유가 발견되거나 국민들의 실력이 확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러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려면 우리나라 국토가 줄어들거나 국민들의 실력이 다운그레이드 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토 면적이 줄어들 일은 없지만 국민들의 실력이나 일하는 의욕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감소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인구가 고령화되면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진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 계산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늙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찬웅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타 DJ 겸 그래미 후보에도 오른 음악 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고백한 에피소드인데요. 엔터업계에 있단 핑계로 술과 파티에 빠져 살던 어느 날 멀리서 어머니가 오기로 했는데 또 밤새 술을 먹고 3시간이나 늦게 공항으로 달려갔다죠. 천진난만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 그때 떠올랐다죠. 제일 중요한 사람을 팽개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 건가. 그날부터 술을 완전히 끊고 밤의 유희와 작별하며 새 삶을 시작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에
3: 노래로 하나 되는 세계 제2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정, 제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54-851-71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 상금 1,25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봉화군과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규모 7.1의 강진 영향으로 추정되는 폭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대형 쇼핑몰에서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NHK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8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중 20대 여성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 5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이란군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8일 X에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45분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란의 미사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에 대해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중단했고 이후 이란 역시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반기 매출 10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257% 증가한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557% 증가한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며 HBM과 AI 서버용 D램, ESSD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최고의 수익성을 창출했다고 이번 실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칠레 공식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시간으로 28일 대한민국이 최초 FTA를 체결한 나라가 칠레인 만큼 칠레는 대한민국에게 가깝고 중요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호세 안토니오 카를로스 칠레 대통령을 태그한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님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직접 뵙고 나눌 대화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서는 최고체감온도 38도